0: 5.9포인트 내리며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중부지방과 전북 북부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5에서 10mm, 강원 북부 5에서 30mm, 충청권과 전라권 5mm 안팎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전주 27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비가 그친 후에는 상층에 찬 공기가 유입되며 급격히 쌀쌀해지겠습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부채 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넉넉한 한가위 연휴 보내셨습니까? 늘 변함없이 정겨운 고향이지만 귀향길엔 항상 아쉬운 마음이 남게 되는데요. 내 고향을 후원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아시나요? 2023년 시작된 이후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기부 방법이 한층 편리해지고 기부자가 원하는 사업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지정 기부가 확대되면서 돌봄이라든지 의료, 환경, 청년 지원 등 지역의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고향을 아끼는 마음이 기부로 이어지고 그 기부가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낸다면 고향이 활기를 띠는 것도 시간 문제 아닐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탈춤의 흥겨움 속에서 가족과 함께 맛보는 안동한우. 안동 국제탈춤 페스티벌과 안동 봉화축협이 함께하는 안동한우 구이 행사. 9월 24일부터 10월 4일까지 안동 탈춤공원 무대 옆 안동 봉화축협 한우구이터에서 최고의 안동한우를 즐기세요.

0: 여성시대 가족들 계신 곳 날씨 어떻습니까? 저녁으로 가면서 중부지방에는 비가 온다 하고 내일부터는 기온도 많이 내려간다고 하죠. 달력을 보니 어느새 9월의 마지막 날, 9월을 보내는 감상은 어떠실까요?
1: 아, 이 좋은 날씨가 이제 곧 또 겨울이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0: 쌀랑해지면서
1: 네, 네. 들기도 하면서 그래도 여름엔 또 덥고 지쳤으니까 아유 빨리 맞아. 지나가는 것도 맞지
0: 맞아.
1: 싶고 좀 있으면 한 살 더 먹겠네 이제
0: 싶고 또 뭐
1: 2026년이 100일도 안 남았습니다.
0: 아유 그렇습니까? 10, 11, 12 그러네.
1: 네. 아, 근데 인디언 달력에서는요 9월 달에 열매가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열매를 거두는 달이니까요. 뭐 우리도 비슷하죠. 근데 그처럼 표현하면 우리의 9월은 부채를 붙이면서 말을 달리는 달. 예, 요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까요?
0: 어떻게? 부채를 붙이며 말을 달리는 달.
1: 예, 더위를 좀 식히면서도 열심히 뛸 수밖에 없었던. 네, 그런 한 달이었죠.
0: 그렇게 땀났고 바빴으니까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 달 10월에는 우리 모두 조금 느긋하고 널널한 그런 나날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도 아시안게임 응원이 대단하겠죠. 양궁과 유도를 비롯해서 여러 종목에서 경기가 펼쳐집니다.
1: 자 그리고 어제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 와 정말 전사 같은 느낌이에요.
0: 네.
1: 정말 멋있어. 잘 싸웠다고 칭찬 문자도 주시는데요. 아시안게임 내내 상대에게 단 한 게임도 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안세영 선수가 그랬습니다. 오늘은 고트라는 말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이게 그러니까 greatest of all time. 항상 오. 최고.
0: 그렇구나.
1: 네, 매 순간 최고. 가장 뛰어난 선수를 말한다는 고트.

0: 우리 삶에서는 우리가 최고의 선수, 내 인생 무대에서는 내가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정정당당하게 멋있게 우리도 고트!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3: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2: 수확량 줄어도?
3: 보장.
2: 가격이 내려도?
3: 아이, 그럼.
2: 보험이 든든하구만.
4: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손해보험.
5: 보험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6: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7: 당진 해나루쌀,
6: 덮밥에도
7: 당진 해나루쌀,
6: 국밥에도
7: 당진 해나루쌀.
6: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8: 올바른 품질하면
9: 올품,
8: 올품하면
9: 올바른 품질.
8: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9: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8: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9: 올바른 품질.

0: 부탄가스의 힘.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 우리 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119는 오늘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가장 바쁜 길을 달립니다. 중증 응급 환자는 119 의료헬기로 최종 치료 병원까지 신속하게 이송하고, 고위험 산모는 전국의 응급분만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연결합니다. 119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역의 한계를 넘어 전국 어디에 있는 병원이든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는 응급 이송 체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출동이 더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가벼운 증상은 가까운 병의원을 먼저 이용해주세요. 올바른 119 이용이 더 많은 생명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소방청과 함께합니다.
2: 수요일 아침 여성시대 1, 2부는 환인제약, NH농협손해보험, 당진시청, 올품, 국민연료 선연료, 우리ENL 하루틴, 휴원스글로벌, 성원에드피아, 음주우엔 팀앱대리, IBK 기업은행,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브람산마의자, 도드람 한돈,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하나증권, 빅토스, 금호타이어와 함께합니다.
3: 차차차.
4: 예.
3: 무슨 일이든지 좀 슬슬 풀려라.
4: 아.
3: 주문을 걸면서 양손 만세 하시고요. 나를 위해서 잠시 온몸 기지개 쭉쭉 켜주세요. 바빠도 해주세요. 건조한 계절이니까 가능한 분들은 지금 물도 한 잔 떠서 드시고요. 물 따르는 동안 뒤꿈치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앉아 계신 분들은 어깨 으쓱 으쓱. 고개는 도리도리도리. 목, 어깨, 팔목, 발목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2: 그리고 오늘 아침 여성시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언제든 문자 또는 미니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8001, 우물정 8001번, 단문은 50원, 길게 보내시면 100원이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무료입니다.
3: 네, 오늘의 첫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552님, 제가 사는 포항은 오늘 다시 여름이 온 것 같아요. 낮 최고 기온이 29도. 그래서 반팔 입고 출근했어요.
2: 야, 근데 아침 저녁으로는 쌀랑한데. 예, 낮 기온 생각해서 너무 반팔만 입고 가시면은.
3: 예. 젊으신가 보죠.
2: 8552님, 청춘이네요.
3: 네. 예.
2: 그래도 저 일교차에 항상 유념하시고.

0: 말입니다.
1: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요새 감기 걸리기 딱 좋다잖아요.
2: 네. 4839님, 오늘은 제가 정말 아끼는 친구 영혜의 생일입니다. 돌싱이 된 후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힘든 순간도 많았을 텐데 아이를 위해 씩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늘 대단하고 마음 한편으로는 참 고마웠어요.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순간들이 있었을까 싶지만 그런 시간들을 잘 견뎌내고 지금까지 온 네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영혜야, 오늘은 누구보다 행복한 생일 보내고 앞으로는 네가 웃을 일, 행복할 일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세상에서 제일 멋진 엄마이자 소중한 내 친구야.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 됐습니다.
1: 네, 따뜻한 친구의 생일 축하 메시지였고요.
2: 예.
1: 여러분들 이렇게 문자나 미니 소개되시면 저희가 따뜻하고 고소한 토피넛 라떼 보내드리겠습니다.
2: 네, 진짜 주변에 친구지만 야, 저 친구는 참 동갑내기이지만 속도 깊고 왠지 배울 점도 많고 야, 참 대단해 하는 주변 친구들이 있죠.
1: 있죠.
2: 네. 예. 우리 영혜님이 아마 친구분에겐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1: 토피넛 잡숴 보셨어요? 토피넛. 네네. 나는 어떤 맛인지 모르겠어. 고소해요?
2: 이게 율무차까지는 아니지만요. 네, 좀 고소한 라떼 같은 느낌이에요.
1: 그렇군요. 고소한 네네. 커피.
2: 네네. 네.
1: 자, 오늘의 첫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의 당당이님. 이 글을 쓰기까지 정말 많이 망설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마음속으로만 끙끙 앓았습니다. 저는 지금 집주인에게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 9천만 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다리면 집주인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돌려주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경매까지 진행되면서 이제는 정말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할 수 있는 절차들을 알아보고 배당 요구도 하고 임차권 등기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집이 얼마에 낙찰되느냐라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경매가 얼마에 낙찰될지를 매일 생각합니다. 얼마에 낙찰될까? 내 9천만 원 받을 수 있을까? 혹시 돈을 다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저에게는 8살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에게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그렇게 말하지만 아이가 잠든 후 눈물이 납니다. 저희 가족에게 9천만 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앞으로 살 집을 구하고 아이와 다시 평범한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 꼭 필요한 돈입니다. 집주인에게 돈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는 너무 지칩니다. 저는 싸우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제가 맡겨놓았던 보증금을 돌려받고 아이와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아이 있는 부모라면 제 마음을 이해하실 거예요. 인터넷으로 주변 거래 가격도 찾아보고 비슷한 경매 사례도 찾아봅니다. 조금이라도 높은 가격에 낙찰되기를 바라면서요. 그러나 제가 결과를 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요즘은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증금을 제대로 못 받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서 살아야 하지? 다시 집을 구할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잠을 설칩니다. 경매 결과가 나오는 날이 두렵고 그날 제 보증금이 얼마나 남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아이입니다. 제가 혼자였다면 어떻게든 버텨보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와 함께 앞으로 어디에서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새로운 집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아이에게는 티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가 웃으며 이야기할 때면 저도 웃어줍니다. 그런데 아이가 잠들고 나면 다시 걱정하는 날이 이어집니다. 제가 바라는 건 큰

0: 집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아이와 함께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작은 집 하나, 그리고 제가 받아야 할 9천만 원의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경매가 끝났는데도 제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아이 학교 보내고 밥 먹이고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편하게 잠드는 그런 평범한 생활을 다시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평범한 하루가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혹시 여성시대 가족들 중에 저처럼 보증금 문제나 경매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신 분들이 계실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용기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무섭고 막막합니다. 하지만 8살 아이를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아이가 불안한 생활을 하게 될까 무섭습니다. 아이에게 우리 이제 어디로 가? 이 말을 듣는 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언젠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엄마 아빠가 정말 힘들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 그래서 다시 우리 집을 찾을 수 있었어. 그런 말을 하는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진짜 하루하루이 저...
1: 그러게 아직...
0: 경매 결과를 기다리는 그 힘든 시간...
1: 네.
0: 이 참 사정이 딱하신데요. 물론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우리 언제나 좀 계셨었죠. 네.
1: 맞습니다. 늘 이 뭐 전세, 월세를 살면서 전전긍긍하는 이 마음. 특히나 내가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버리고 집주인에게 받아야 되는 보증금조차 이게 지금 확실치가 않다.
0: 네.
1: 아, 근데 우리 아이에게는 계속 숨기고 싶은 마음에 예, 애써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만 속은 타들어가죠. 3467님.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 있다지만 늘 피해를 보는 건 임대인보다 임차인인 게 너무 화가 나요.
0: 그렇죠. 그렇죠.
1: 아니 이 사연을 듣고 계시던 우리 당당이님들이요.
0: 네.
1: 우리 항상 토요일 2부에 만나 뵙는.
0: 신변.
1: 우리의 옆집 변호사 신민영 변호사에게 좀 물어봐달라는 분들 많으셔요. 그래서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너무 답답한 마음에.
0: 여보세요.
2: 네, 신민영 변호사입니다.
0: 네, 네 전화가 변호사님, 감이 안녕하세요. 조금 이상하네요. 어디 계세요, 아, 지금?
2: 제가 여름 휴가를 못 썼던 걸 지금 몰았어가지고 외국에 나와 있습니다.
0: 아, 아이들 있는데 가셨군요?
2: 네, 맞습니다. 네,
1: 아, 그러시군요.
0: 가족 만나러.
1: 자, 시차가 좀 다를 텐데도 일단 그렇죠. 전화 연결 감사하고요.
2: 네, 급한 일이 있다고 그래서 달려왔습니다.
0: 네, 네, 고맙습니다. 사정이 급해서 전화드린 거예요. 편지 내용 들으셨죠?
2: 네, 다 들었습니다.
0: 어떻게 보십니까?
2: 이게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저는 분명히 방법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아, 방법이 네, 있는 네. 것 같다.
2: 네. 일단 왜 걱정스럽냐 그러면
1: 네.
2: 보통 임차인들의 경우에는 대항력이라고 해서 그 전입신고를 하면 보증금 다 돌려받을 때까지 이 집에서 다 못 나가 하고 대항할 수 있는 일이 생깁니다.
1: 네.
2: 그런데 문제는 당당이님은 이 대항력이 없으신 상황이에요.
1: 없어요?
0: 왜요?
1: 버틸 거 네. 없어요? 왜요?
2: 왜냐하면 이 대항력이라는 거는 본인이 전입신고한 날짜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한테만 대항할 수 있는데
1: 네.
2: 지금 당당이님 보내주신 사전 자료를 보니까 전입신고하기 이전에 이미 은행에서 대출이 나가 있더라고요.
1: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당당이님이 그 집을 이제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0: 예. 네,
1: 대출이
0: 네,
1: 있었군요.
0: 네.
2: 그 4억 정도 이미 대출이 나가 있는 상황이라서
1: 예.
2: 일단은 대항력이 없으신 상황이긴 한데
1: 네.
2: 다만 제가 분명히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제가 당당님 하셨던 것처럼 인근 이 시세를 좀 살펴봤습니다.
0: 네.
2: 그런데 바로 옆에 같은 해에 지어졌고 그리고 면적도 같은 집이 있는데
0: 네.
2: 작년에 이 집이 한 8억 조금 넘게 팔렸더라고요.
1: 예.
2: 그런데 당당님 계신 집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은 시세라고 가정했을 때 일단 1순위는 은행입니다.
1: 1순위는 은행이에요. 한 네. 4억 정도의 네. 대출이 그렇죠. 있는 그렇죠. 은행.
0: 네.
2: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 4억 4천만 원까지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또 당당님보다 앞서는 그 임차인들이 계신데 두 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이 총 1억 5천만 원이에요.
1: 1억 5천 빼고.

0: 그럼 합하면 5억 9천만 원인데.
1: 그렇죠.
2: 네.
0: 이렇게 되면 이제 당당님 보증금 9천만 원을 다 받으려면 이집이 6억 8천만 원 이상 가격에 팔리면 되는 건데.
2: 예, 그렇죠. 예.
0: 어쨌든 동네 시세로 봤을 때 6억 8천만 원 이상에는 팔리지 않을까.
2: 바로 옆에 비슷한 네. 구조의 집이 작년에 8억쯤에 팔렸다고요?
0: 네, 맞습니다.
2: 그럼 진짜 기대해볼 만한. 근데 경매라고 하니까.
1: 경매라는 건 사실 실지 거래되는 가격하고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0: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요 근래 또 부동산이 조금 이런 규모의 집이 오른 규모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1: 아, 네.
0: 네, 좀 바로 위험한 상황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실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1: 네.
0: 또 하나는 좀 이거는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만에 하나 가격이 보증, 그 당당님 보증금 찾을 금액보다도 밑으로 떨어지나 싶으면
1: 네.
0: 당당이님이 이 경매 절차에서 이 집을 낙찰받는 걸 한번 고려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2: 그래요?
0: 네. 이거 승계라고 하는데
2: 네.
0: 당연히 당당님이 뭐 추가로 자금을 마련하기는 힘드실 건데
2: 예.
0: 다만 당당님이 이 경매 절차에서 받으실 돈 수천만 원 있는 상황이잖아요.
1: 네, 네. 그렇죠.
0: 네, 그래서 이 돈 나 안 받을 테니까 뭐 이 집을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접근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전문가 상의를 좀 받아보셔가지고 이런 접근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네. 알겠습니다. 저 최후의 수단으로 이제 그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
0: 네, 예.
2: 예. 그래도 주변 시세대로 어쨌든 집이 팔리면 1순위도 은행에 돈 빠져나가고 한 2, 3순위까지 또 임차인, 다른 임차인들이 있었군요.
0: 네, 맞습니다.
1: 그렇죠.
2: 그 돈까지 빼고 이제 우리 9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한 6억 5천 이상의 시세가 잡히면 된다.
1: 그렇죠. 그렇죠.
2: 경매가가.
0: 네, 정확합니다.
2: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냥. 아, 소편하게 이제 빠졌으면 좋겠다. 9천만 원 받고
1: 그러게, 그냥. 그러게. 하여튼 주변 시세로 집이 경매가 낙찰이 되면야 뭐 보증금 순서까지 올 수도 있고. 자, 하여튼 멀리 미국에서 이렇게 사연 또 들어주시고 상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비슷한
0: 네,
1: 상황이
0: 시대에서
1: 네.
0: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1: 그래요.
2: 아유, 감사합니다. 든든합니다. 예. 그러면 비슷한 상황인 분들이 진짜 적지 않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2: 일반적으로 정말 이런 상황에 꼭 기억해야 할 점들,
1: 네.
2: 주의해야 할 점 들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두 가지 점을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사연처럼 선순위에 대출이 있다, 이미 대출이 있다 그런 집은 안 들어가시는 게 좋긴 합니다.
2: 네, 네. 그거 확인할 수 있나요?
0: 네, 뭐 등기부라든지 이런 걸 떼보면 다 나오기 때문에
1: 네.
0: 임차인이 보호받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대항력인데 이렇게 앞에 대출이 있으면 보호를 못 받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서
1: 네.
0: 대출 있는 집은 안 들어가신 게 좋고 두 번째는
1: 네.
0: 지금 사연의 경우 다가구 주택이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근데 다가구 주택에는 이미 들어와 있는 임차인들이 또 나보다 순위가 앞섭니다.
2: 네.
0: 그래서 다가구 주택에서는 나보다 먼저 들어와 있는 임차인이 몇 명이고 이 사람들이 받아갈 돈이 얼마인지 이걸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2: 그렇군요. 그러니까 항상 계약 전에 좀 그 집에 대해서 대출은 얼마인지 예, 또 다른 임차인들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걸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겠네요.
0: 네, 맞습니다.
1: 네. 네. 아,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2: 네, 가족분들과 그래도 좋은 시간 보내고 오세요.
0: 네, 잠시 후 며칠 후에 뵙겠습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하여튼 좀 행운을 바랍니다.
2: 네.
1: 그죠?
2: 그러니까 경매 지금 앞두고 있다. 아, 내 돈 9천만 원 보증금 받아야 되는데 순서가 물론 약간의 좀 후순이긴 합니다만
1: 그렇죠.
2: 그래도 시세랑 이렇게 판단해보면 그렇게 가능성이 낮은 건 아니다. 예, 말씀을 주시니까 조금 그래도 안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1: 2396님이 문자를 주셨는데 저는 2022년 인천 재물포 전세 사기당했습니다.
2: 아유.
1: 정말 절망적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임대인한테 내용증명 보내고 임대인 급여에 압류 걸고 할 것 다 했습니다. 대한구조법률공단에 가서 상담받으세요. 저는 대한구조법률공단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2: 그러셨어요. 예.
1: 네, 이게 전문가들의 뭐 하여튼 그 도움을 받으시면 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이군요.
2: 정확한 명칭은 네,
1: 대한법률구조공단.
2: 네.
1: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만큼 다 받으시기 바라고 전세금도 9천만 원 다 받기를 정말 기원하겠습니다.
2: 네네. 네. 분명히 그러실 수 있다고 하니까 또.

0: 네,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이 대한법률 구조공단도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옆집 변호사 정말 멀리서도 너무 든든했습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저희 광고 후에 돌아오죠.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0: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호텔, 영주 온천랜드. 즐거운 탈춤의 흥겨움 속에서 가족과 함께 맛보는 안동한우.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과 안동 봉화축협이 함께하는 안동한우 구이 행사. 9월 24일부터 10월 4일까지 안동 탈춤공원 무대 옆 안동 봉화축협 한우구이터에서 최고의 안동한우를 즐기세요. 대한민국 대표 슈퍼푸드 의성마늘, 의성에서 특별한 축제로 찾아옵니다. 보고 즐기고 직접 체험하는 슈퍼푸드 플레이존, 맛보고 알뜰하게 챙기는 푸드존과 웨니스존, 3일간 풍성하게 펼쳐지는 슈퍼푸드 콘서트까지 의성 슈퍼푸드의 색다른 매력을 직접 느껴보세요. 강철 부대와 함께 달리는 스카이 디펜스런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6년 의성 슈퍼푸드 마늘축제와 스카이 디펜스런인 의성, 우리 모두 의성에서 만나요. 이 행사는 의성군 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 주관하며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1: 네, 부산 그 인공수로에 들어온 북항이를 어제 바다로 돌려보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북항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구조정과 보트를 띄워서 워터펌프와 물대포를 쏘면서 북항아 나가 바다로 나가 하고 떠밀었지만 이 친구가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답니다. 3시간 동안이나 체근했는데도 말입니다. 상어는 물거품이나 소음에 민감해서 이렇게 독촉하면 나갈 줄 알았는데 북항이 성격이 느긋한가 아니면 부산이 좋은가. 그래서 그물을 만들어서 다시 수로 밖으로 내보내는 방법을 도모한다고 합니다. 당당이님 편지를 읽고 난 다음이라 그런가 한편으로는 북항이가 그 수로를 자기 집으로 생각하는 건 아닐까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 안에 북항이 자기만의 둥지를 짓고 싶은 걸까요? 참 묘하죠. 집이나 둥지는 만든다라고 하기보다는 짓는다 할 때 더 마음에 와 닿습니다. 짓다, 짓는다. 그 말이 그렇잖아요. 얼마나 다양하게 쓰입니까? 우리는 집도 짓고 밥도 짓고 옷도 짓습니다. 이름도 지어요. 약 지으러 약방에 가고 노래도 짓고 이야기도 짓고 시도 짓고 말도 짓습니다. 농사도 짓고 친구들과 무리를 짓고 표정도 짓고 더러는 죄도 짓고 웃음도 짓고 눈물도 짓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야무지게 매듭 짓고 싶고 또 우리가 만나는 숱한 사건들을 순조롭게 잘 마무리 짓고 싶은 소망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짓는다는 건 그 안에 어떤 과정이 들어가는가 보다, 짓는다는 건 사연이 있는 것인가 보다, 마음이 들어간 무엇인가 보다 싶어집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이 거하는 모든 곳에서 복도 짓고 미소도 짓는 오늘이기를 기도하며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양희은입니다.

0: Take Me Home Country Road. 존 덴버의 노래였습니다. 아, 진짜 우리 북항이가, 네. 예, 부산의 둥지를, 집을 짓는 건가? 왜 이렇게 안 나가지? 예. 저도 이제 뉴스 화면 보면서.
1: 예, 희한해.
0: 예, 그렇게 물대포에 막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도, 예. 아예 빙빙 돌면서 안 나가대요.
1: 허허. 부산시에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0: 예.
1: 그 결과, 1443님이 북항이 이제는 부산의 명예 홍보대사가 된다던데, 북항아 좋겠다. 그랬는데 이 부산시 설문조사 결과 네 시민 91%가 찬성이랍니다.
0: 명예홍보대사 위촉하는 거예요.
1: 네, 시민 여러분의 뜻을 모아 귀하를 부산광역시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부산광역시장 전재숙.
0: 근데 이게 웃겨.
1: 이렇게
0: 예, 부산광역시 명예홍보대사의 이름이 샤플루언서 북항이.
1: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샤플루언서.
0: 진짜.
1: 샤크.
0: 웬일입니까?
1: 아하.
0: 그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북항인데.
1: 뜻밖의 어쩌다가 갇힌 셈인데.
0: 네.
1: 그 갇힌 곳을 또 이렇게 좋아하나 봐요. 네.
0: 그러게. 예. 그렇죠.
1: 돌아가기 싫어.
0: 뚫린 곳을 이렇게 안내하는데, 이런 막 뒤로 쏙 빠지고 막 이렇게.
1: 야.
0: 모르겠어요.
1: 왜 그럴까? 사람들. 관종이야 얘가.
0: 진짜.
1: 사람들이 웬만큼 보러 가야죠.
0: 그러니까요.
1: 네? 관종이야. 네.
0: 거기다 진짜 명예 홍보대사 되면.

0: 뭐 특혜가 있나? 뭐 KTX 저기 무료라든지. 뭐 부산 오뎅 뭐 아이고, 무료.
1: 사랑 받는 걸 아나 봐요.
0: 진짜 관심이 고팠나?
1: 참.
0: 그러면은 적절한 때 그래도 고향으로 잘 돌아가길 바래요. 우리 북항이.
1: 네.
0: 네. 자, 이번 사연은요. 서울 양천구 신정로의 한재희 님입니다. 가을이 오면 누구에게나 떠오르는 기억 하나쯤은 있을 것이다. 누군가는 코스모스가 흐드러진 길을, 누군가는 운동의 날의 흙먼지를, 저마다 가을이면 생각나는 풍경 하나쯤은 있을 것이다. 나에게 가을은 홍옥이다. 정확히 말하면 홍옥을 찾는 아내의 얼굴이다. 홍옥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 가을이 깊어질 무렵 잠깐 모습을 보였다가 어느 순간 거짓말처럼 시장에서 사라진다. 그래서 가을바람이 불어오면 나는 시장을 지날 때마다 과일가게를 한 번씩 바라본다. 올해는 나왔을까? 가을만 되면 아내도 과일가게 앞에서 홍옥부터 찾았다. 나는 늘 달콤한 사과를 골랐지만 아내는 꼭 홍옥 몇 개를 봉지에 담았다. 며칠 전 아내와 함께 시장으로 향했다. 길목 과일가게 앞에 작은 소쿠리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 붉은 사과가 한가득이었다. 크기도 제각각이었지만 붉은 빛만큼은 유난히 선명했다. 하지만 아내는 단번에 알아채고 걸음을 멈췄다.
1: 아, 홍옥이다.
0: 아내의 목소리에 반가운 빛이 돌았다. 아내는 홍옥을 좋아한다. 한입 베어물며 눈살을 살짝 찡그리면서도 금세 또 한 조각을 집어드는 사람.
2: 이 맛에 먹는 거지.
0: 아내는 늘 그렇게 말하며 웃곤 했다. 나는 붉고 단단한 녀석들로 몇 개를 골라 봉지에 담았다. 그런데 올해는 시장에 홍옥을 사러 나오는 길부터 조금 달랐다. 얼마 전 아내가 수술을 받았다. 수술만 잘 끝나고 며칠 쉬고 금방 예전처럼 일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아내의 모습은 생각보다 달랐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조심스러웠고 화장실에 다녀오는 몇 걸음도 천천히 움직여야 했다. 창문을 열어 선선한 가을바람을 들이는 일, 햇볕에 잘 마른 빨래를 개는 일, 잠깐 집 앞에 나가 떨어진 낙엽을 바라보는 일.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해오던 평범한 일들이 어느 날부터는 하나씩 마음을 써야 하는 일이 되었다. 처음에는 집 안에서도 몇 걸음 걷는 일이 조심스러웠다. 며칠이 지나서는 혼자 일어나 물을 마시러 갈 수 있었고 또 며칠 뒤에는 집 앞까지 천천히 걸어나갈 수 있었다.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그런데 돌아보면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아내가 발걸음을 떼면 나도 자연스럽게 옆으로 다가섰다. 천천히 걸어.
1: 괜찮아.
0: 아내는 웃어 보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괜찮다는 말과 괜찮아지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아내가 다시 편하게 걷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나도 기다려야 했다. 예전에 나는 늘 앞서 걷는 편이었다. 아내가 뒤에서
1: 아우 같이 좀 가
0: 하고 부르면 그제야 아차 싶어 걸음을 놓추곤 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먼저 앞서갈 수 없었다. 아내가 한 걸음 내디디면 나도 한 걸음. 아내가 숨을 고르며 멈추면 나도 멈췄다. 그런데 그 느린 걸음이 이상하게 마음에 오래 남았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길을 함께 걸었을까. 처음 손을 잡았던 날도 있었고 어린 아들의 양손을 하나씩 잡고 걷던 날도 있었다. 어느새 아들은 우리보다 한참 앞서 달려가고 우리는 뒤에서 천천히 따라 걷던 날도 있었다. 그동안 나는 걷는다는 것을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한 과정쯤으로만 생각했다. 그런데 아내의 걸음이 느려지고 나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함께 걷는다는 것은 목적지에

0: 빨리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속도에 내 걸음을 맞추는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 시장에서 홍옥을 발견했을 때 문득 또 하나의 생각이 들었다. 홍옥도 참 기다려야 만날 수 있는 과일이라는 것. 1년 내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을이 왔다고 바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때가 되면 잠깐 모습을 보였다가 사라진다. 아내의 회복도 그랬다. 내가 서두른다고 빨리 나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저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홍옥이 익어가는 시간을 기다리듯 아내의 걸음이 다시 편안해지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 어쩌면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속도로 돌아올 때까지 곁에 있어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 우리는 천천히 걸었다. 가을이 밀려든 시장 골목은 냄새마저 풍성했다. 생선가게의 비릿한 냄새, 방앗간에서 흘러나오는 고소한 냄새. 사람들은 저마다 장바구니를 들고 바쁘게 지나갔다. 그 사이에서 우리 둘만 조금 천천히 걸었다. 봉지 안에서 홍옥들이 서로 부딪힐 때마다 묵직하고 야무진 울림이 손끝으로 전해졌다. 그 소리를 느끼며 걷다 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다. 집에 돌아와 홍옥 하나를 깨끗이 씻었다. 아내가 먼저 한 조각을 베어 물었다.
1: 아, 쇼.
0: 그러면서 웃었다. 나도 한 조각을 입에 넣었다. 역시 쉬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그 신맛이 참 반가웠다. 홍옥은 오래 남아있지 않는다. 가을의 한가운데서 잠깐 모습을 보였다가 어느 순간 사라진다. 그래서인지 가을이 오면 사람들은 홍옥을 기다리는 것인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가 기다리는 건 사과가 아닐지도 모른다. 홍옥을 먹었던 어느 가을의 기억인지도 모른다. 누군가와 발을 맞추어 걸었던 골목길, 나란히 앉아 사과를 깎아먹던 저녁, 별거 아닌 이야기를 주고받던 시간. 그때는 너무 당연해서 미처 몰랐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눈에 들어온다. 건강하게 걸을 수 있다는 것, 함께 장을 보고 돌아올 수 있다는 것, 좋아하는 것을 함께 먹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오늘도 내 곁에 그 사람이 있다는 것. 어쩌면 행복이라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평범해서 그냥 지나칠 뻔했던 하루를 어느 날 문득 오래 바라보게 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가을이 깊어가면 홍옥도 어느새 자취를 감출 것이다. 그러면 나는 다시 내년 가을을 기다릴 것이다. 내년에도 시장 골목 작은 소쿠리 위에 붉은 홍옥이 한가득 담겨 있기를, 그리고 아내가 올해처럼 반가운 얼굴로 말해주기를.
1: 홍옥이다!
0: 그러면 나는 아내를 바라보며 웃을 것이다. 그러네, 올해도 나왔네. 그때는 아내의 걸음이 지금보다 조금 빨라져 있을지도 모른다. 붉은 홍옥을 담은 봉지를 한 손에 들고 사랑하는 사람의 걸음에 맞춰 그렇게 천천히 집으로 돌아오고 싶다.
1: 와, 정말 홍옥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새삼 행복이라는 것 느끼면서 글을 쓰실 수가 있었군요. 제 친구도 과수원 집 딸인데,
0: 예,
1: 상주에 있는데, 경상북도 상주에 어머니가 그 외국으로 일하러 간 딸을 위해서 홍옥을 한 그루 남겨두셨대. 홍옥나무를, 사과나무를.
0: 예.
1: 그래서 이제 딸이 오면은 그 맛을, 그렇게 좋아하는 그 맛을 보여주려고. 어. 또 내 친구 하나는 가을이 느껴진다 그러면 홍옥 딱 사고 감나무 가지채 감 꺾어서,
0: 예,
1: 부엌에도 항상 이렇게 놔요.
0: 어, 마치 하나의 작품처럼.
1: 예, 예, 작품처럼. 그걸 너무 담은, 즐긴대 자기는.
0: 아니, 좀 들으면 들을수록 홍옥이 귀한.
1: 아, 그야말로 싹 새콤달콤하거든요. 알이 작고 네. 단단해요.
0: 아, 그렇군요.

0: 네네.
1: 네.
0: 아, 제이는 다 멋지네.
1: 강병희 님이 제 친구 중에 외자 이름이 홍옥이 있는데, 홍가성의 옥이시군요.
0: 홍옥.
1: 네. 친구에게 여성시대에서 네 이름 여러 번 나왔다고 알려줘야겠어요. 그러셨어요.
0: 예, 홍옥. 이 가을엔 홍옥이지.
1: 너무 이쁘다, 이름들.
0: 어기님 듣고 계세요. 오가. 예. 광고도 함께 듣겠습니다. 홍옥 씨와 함께.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2: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덮어

0: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막희가 올해로 10년 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7: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6: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7: 혹시 TVX 멤버십?
6: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7: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6: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8: 저기요, 몇 층이에요?
9: 32층이요.
8: 난 280층이요.
9: 쟁은...

0: 지금까지 프로포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2: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1: 자동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2: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1: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2: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1: 굿즈 한총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2: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1: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2: 안전한 식탁 라이프 온도에서 내열유리 밥공기 세트,
1: 50년 가마솥 떡볶이 해운대 상국인회에서 밀키트,
2: 면역증진 기억력 개선에 좋은 닥터 큐민 오리진엑스,
1: 멋의 기준이 되는 프로랑스 화장품에서 화장품,
2: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살다 보면 오래도록 남는 말이 있습니다. 입 밖으로 뱉어 사라졌는데 마음속에서는 몇 해를 살고 다 끝났다고 생각한 날

0: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는 말. 어쩌면 우리는 그 한마디를 품고 여기까지 온 건지도 모릅니다.
1: 여성시대가 전하는 인생의 한마디. 우리는 서로의 말로 살아간다. 지금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0: 네, 오늘 1, 2부의 사연 소개 대신 첫 번째 광주시의 당당이 이분께는 홈스토랑 꾸러미, 한재희님께는 건강 튼튼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어요.
2: 네. 자, 그리고 편지 아니고 쪽지도 한 통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지영님이 주셨네요. 별거 아닌 얘기지만 요즘 제가 행복해지고 있는 비결을 쪽지로 남겨봅니다. 한동안 아침에 눈뜨기 귀찮아서 출근하기 싫다고 노래를 부르고 퇴근을 하면 시간 없다고 할 일 많다고 궁시렁거렸어요. 그러다가 문득 TV를 끄고 조용히 집안을 보니 징징거림도 궁시렁도 결국 제 귀에다가 속삭이고 있더라고요. 듣기 좋은 꽃노래도 세 번이면 지겹댔는데 독을 품은 소리를 내 귀에다가 계속 해댔으니 좋은 기운이 오다가도 달아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복해질 수밖에 없도록 주문을 외우기로 했어요. 하루아침에 부정적이다가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는 없겠지만 꽤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직장에 가는 것도 조금 즐거운 것 같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도 신나는 것 같고 그러네요. 모두들 행복의 주문 하나씩 만들어서 그 주문에 자신을 끼워 맞춰보시길 바라봅니다. 아무도 행복을 안겨주지 않으니 스스로 챙겨보자고요.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0: 좋은데요?
2: 네, 네, 스스로를 향한 행복 주문. 그러게 궁시렁 궁시렁 맨날 투덜투덜 결국 내 귀에만 들리는 소리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2: 네, 내 귀가 좋은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아,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커피소년의 행복의 주문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드리겠습니다.
0: 그리고 김지영님께는 맛있는 간식 세트, 떡볶이와 짜장면과 인절미와 간편식 죽까지 세트로 보내드릴게요.
2: 3, 4부엔 보이는 라디오 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안동 MBC 건강 노래 교실이 10월 1일 금요일 오후 2시 안동병원 13층 컨벤션홀에서 열립니다. 초대 가수 김태웅, 강사 신동과 함께 김태웅의 군산항아, 못난 놈 등을 불러봅니다. 입장권은 당일 지정된 장소에서만 구매할 수 있고 입장료는 전액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되며 당일 참가하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안동 MBC 건강노래교실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0: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주의 오늘과 내일을 잇습니다. 현장을 발로 뛰는 열정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누리도록 세심하게 살핍니다. 더 가까이서 듣고 더 바르게 실천하는 의정활동. 상주의 더 찬란한 미래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시민과 함께. 이 캠페인은 제10대 상주시의회와 함께합니다.

0: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1: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2: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3: MBC,
4: MBC
5: 라디오,
4: MBC 라디오.
6: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Hey, hey, 내 딸에, hey, 내 딸이 음주 후엔 Hey, 내 딸이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동 MBC 10시 뉴스입니다. 9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며 반짝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영주 26도, 안동 상주 문경 27도 등으로 한낮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오후부터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완연한 가을이 찾아오겠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낮 기온이 20도에서 22도 분포로 오늘보다 많이 낮겠습니다. 감사원의 정기 감사 결과 봉화군 의회는 지난 2023년 부패 행위로 취업이 제한된 인사를 7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부실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봉화군은 백두대간 수목원 주변 관광 기반 시설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범정에 따른 투자 심사를 생략하거나 이행하지 않아 72억 원 상당의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안동시는 옛 안동역사 부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부지 확보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시장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설계 용역을 강행해 감사원 지적을 받았습니다. 영주시는 대한홍삼 풍기인삼 농협과 130억 원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홍삼은 오는 2030년까지 130억 원을 투입해 약 1만 제곱미터 규모의 건강기능식품 제조공장을 조성하고 현재 충남 금산에 있는 본사와 공장을 영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대한홍삼은 풍기인삼 농협 관할 재배지에서 생산한 인삼을 우선 활용하고 영주시와 풍기인삼 농협은 원활한 원료 공급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상주시가 2027 대한민국 상주 정원 박람회 개최 준비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상주 정원 박람회는 2027년 10월 경천섬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정원 전시를 중심으로 체험, 교육, 정원 산업, 문화 관광 등을 연계한 다양한 콘텐츠로 꾸며집니다. 상주시는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해 기본 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고 현재 조성 중인 상주 어린이 정원과 경천섬 주변 관광 자원을 연계해 정원 문화와 관광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지역 대표 콘텐츠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상주시가 기존 12%였던 상주 화폐 캐시백 혜택을 이번 달 15%로 상향한 데 이어 10월에도 같은 혜택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상주시는 곶감 작업과 감, 포도 수확 등 농번기와 맞물려 지역 내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경제 특별 대책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동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허환구였습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0: 후의 여파로 기록적인 수준의 폭우가 빈번해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생긴 부작용이 있습니다. 육지의 폐기물이 폭우에 휩쓸려 강과 바다로 흘러드는 거죠. 예전에는 장마철에만 폐기물이 늘어나곤 했는데 이제는 집중호우가 잦아져서 물가에 유입되는 폐기물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바로 치우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물이 불어난 탓에 청소인력이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수질이 금세 나빠지죠. 안전은 물론 환경에도 피해를 주는 이상기후. 경각심을 가지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의 열린사수함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도 오기예요.
2: 그래, 오기님. 예, 오늘 사수함 일중이가 모시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양희은 언니, 김일성 씨. 드디어 우리 아들이 40이 됐는데 10월 3일 날 결혼을 한답니다. 너무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는 엄마로서 해준 것도 없는데 성실히 그동안 결혼이다 뭐다 하나나 그런 소리도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자연적으로 좋은 인연을 만나 결혼하게 됐습니다. 신부는 10살 차이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기쁘고 너무너무 날라갔듯 합니다. 그래서 그러는데요. 저도 방송을 탔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결혼 선물로 주면서 나도 이 방송 탔다 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늘 건강하시고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0: 네, 우리 또 다른 오기님, 이만옥님의 음성편지에 이어서 VOS의 반쪽 듣고 왔습니다.
1: 자연스럽게 만나셨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화를 걸어서 따로 여쭤보니까
0: 네.
1: 캠핑장에서 만나셨대요.
0: 근데 아들과 며느리가?
1: 응. 오. 근데 각자 솔로 캠핑을 와서
0: 심지어
1: 이렇게 뭔가 호감을 가지고 눈이 맞아가지고
0: 야.
1: 그렇게 금요일마다 캠핑장을 가더랍니다.
0: 그랬군요. 거기에 내 짝이 있었네. 야, 근데 잘 됐네요. 이제 취미도 캠핑으로 서로 같았으니까.
1: 캠핑을 또 아예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0: 네네.
1: 근데 이렇게 취미가 같으니 얼마나 좋아. 밖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뭐. 네.
0: 그냥 불멍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1: 네.
0: 근데 혼자서도 이렇게 캠핑을 다니시네.
1: 솔로 캠핑 괜찮네.
0: 그러다 내 반쪽을 찾았네.
1: 네.
0: 8269님이 아이고 우리 아들은 40세가 넘었는데 언제나 기쁜 소식 오려나 부러워요.
1: 솔로 캠핑장 보내세요. 솔로 캠핑장.
0: 그러니까 혼자라. 그러니까 집을 나가야 돼.
1: 그렇지. 집에 있으면 어떻게 만나.
0: 누구 만나려면 나가야 돼.
1: 예, 방콕 집콕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못 만나요.
0: 네.
1: 1960님 마흔된 우리 딸도 언젠간 짝이 생길 수도 있겠다. 기대해봐야겠네요.
0: 그러면 8269님하고 1960님하고 어떻게 저기 예? 연결 한번 해봐.
1: 솔로 캠핑으로.
0: 우리 아들 딸 이렇게 보내주셨으니까
1: 같은 캠핑장으로. 네.
0: 자리만 만들어 드릴게. 예. 자리만 한번 만들어 드릴게.
1: 그래요. 근데 오히려 이 저 이만옥님.
0: 네.
1: 이 아드님은 엄마가 이래라 저래라 하질 않고 기다렸는데 어느 날 그냥 딱. 결혼할 친구입니다 하고
0: 본인 짝을 찾아왔죠.
1: 깜짝 결혼 발표를 한 거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얼마나 좋아 이런 게. 아유.
0: 네.
1: 경사났네. 경사났어 이거잖아.
0: 아니 그러면은 저 뭐 우리도 한번 자리를 말이 나온 김에 여성 시대에서 그죠? 예, 이렇게 아드님 두신 분, 따님 두신 분. 자리
1: 솔로들을 무슨 요새 무슨 그런 결혼 뭐 예. 이렇게 중매하는 회사도 있던데.
0: 마치 공개 방송처럼 왔는데 어머나 이게 서로 네, 옛날 사랑의 스튜디오처럼.
1: 어머나 진짜. 아이고.
0: 자, 일단 예, 10월 3일에 결혼 앞두고 있는 우리 승현 씨와 예슬 씨의 결혼 축하드립니다.
1: 네, 저기 오늘 음성 남겨주신 이만옥 님 아드님께 선물로 주고 싶다고 타월 세트 말씀하셔서 오기님도 쓰시고 아드님도 쓰시라고 타월 세트 두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0: 오, 네. 이렇게 깜짝 선물 이벤트 남길 수 있는 열린 사서함 참여번호도 알려드려야죠. 02789-1004, 02789-1004번입니다. 살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 소개해 주셔도 좋고요. 오늘 운이 왜 이렇게 안 좋지 싶다면 열린 사서함에 음성 남기시고 안 좋은 기운 툴툴 털어내보셔도 좋겠죠? 소개되신 분께는 저희가 선물도 챙겨드리겠습니다.
1: 잠시 후 3, 4부에서는 성진 스님, 김진 목사님 두 님과 함께

0: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님과 함께로 돌아올게요.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니도 켜주세요.
1: 네. 여성시대 3, 4부는 음주우엔 티맵 대리, NH농협손해보험, 경기도청, 유니베라, 데이팩, 안 터지는 맥스부탄, 백조싱크,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롯데렌탈, 모빌코리아 윤활유, 샘표식품 주식회사, 노무법인 폐, 한국 MSD 캣박스 이브,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과 함께합니다.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 건강기능식품.
3: 수요일엔 님과 함께!

0: 집착하지만 실은 집착할 실체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1: 수요일엔 님과 함께
0: 김진 목사님, 성진 스님 두 분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두 님은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2: 예, 뭐 여전히 네. 추석 연휴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0: 네.
1: 사찰에 역시 많이 방문하시죠.
2: 그렇죠. 네, 많이 오셔서
1: 네.
2: 바쁘게 즐겁게 잘 보냈습니다.
1: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3: 저는 이번에 이상하게 추석이 좀 늦춰졌는지 네. 생일과 좀 겹쳤어요. 제 생일과.
1: 아,
3: 네. 붙었어요.
1: 네. 네.
3: 그래가지고 생일 축하 겸 추석 축하 겸 가족들하고 잘 보냈습니다. 네.
0: 네. 네. 그러셨구나.
1: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는 주변 친구 보면 뭐 이렇게 네. 명절에 생일 겹치면 아 뭐야 내 생일에 겹쳐가지고.
0: 그러게 재미없죠.
1: 네. 투덜거리는데 목사님은 어떠세요?
3: 아니 뭐 저는 아내가 우선 좋아하잖아요. 그냥 생일 밥으로 그냥 모든 걸
0: 때우니까.
3: 네. 그래서 그냥 뭐 저는 그렇구나. 기분 좋게 보냈습니다.
0: 네.
1: 다행입니다. 아, 네. 생신 축하드렸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아니, 스님께 이런 질문이 도착을 했어요. 네. 스님, 저는 운동으로 108배를 하는데, 108번까지는 세는데 중간에 자꾸, 108번까지 세는데 중간에 자꾸 까먹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그 108배를 하는 의미도 가르쳐 주세요.
0: 네.
1: 했습니다.
2: 네. 일단 예전에 진짜 그냥 염주로 돌릴 때, 스님들 이제 108 염주가 있어가지고.
1: 네.
0: 하나씩.
2: 어차피 그냥. 그 세지 않거든요.
0: 아 예.
2: 뭐 염불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냥 네. 손을 이렇게 하나씩 돌리면 돼요.
0: 아 예. 근데 네.
2: 물론 이것도 이제 하다 떨어뜨리면 상당히 난감한
1: 어디까지 했지 내가.
2: 그렇죠. 떨어뜨리면 그냥 양심에 맡겨서 이제 대충 잡는데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1: 예.
2: 개수계라는 게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2: 딸깍딸깍.
0: 알아요, 알아.
2: 예전에 그 사람 숫자 세는
0: 거. 네, 사람 숫자 세는 거.
1: 지금도 놀이동산이나 이런 데 가면
0: 사람 숫자 있잖아요.
2: 근데 그게 절을 하기 편하게 이렇게 딱 손가락에 밴드처럼 묶어서
0: 아~
2: 이렇게
1: 아~
2: 이 집게 손가락에 묶여 있어서 그냥 절을 하면서 이렇게 옆에 살짝 누르면
0: 아~
2: 디지털이 되어 있습니다.
0: 참
2: 그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0: 그 이제는 내려가면은 이제 탁탁 누르면 돈으로 집계하게 되기 때문에
1: 그렇군요.
0: 저 버릴 일이 없으시니 예. 온라인 쇼핑에 들어가셔서 디지털 계수기 치시면 네.
1: 아 디지털 계수기 네 그렇군요.
0: 들고요.
2: 네. 네.
0: 108배의 불교에서 나오는 이제 흔히 말하기에 108가지의 우리의 삶의 번뇌.
2: 번뇌.
0: 108 번뇌라고 표현하다 보니까 그래 뭐. 그 마음의 번뇌를 전 한 번씩 하면서 없애자. 라는 뜻에서 이제 108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1: 네.
0: 이제 많이들 하죠.
1: 예예. 아, 네. 예.
2: 그렇군요. 108가지의 번뇌를 하나하나 좀
0: 지운다는
2: 의미로.
0: 그치, 내 마음의 수양을 저를 통해서
2: 수양을 하며
0: 다스린다. 뜻이죠.
2: 네, 네. 아니 이렇게 그 108배도 이제 아이템이 필요하듯이.
1: 아이템 말이야.
2: 예. 아이템 목사님 말이야.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뭔가 기도를 하거나 이럴 때 아이템 있을까요?
3: 기도 요새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때? 예. 기도 아이템은 따로 없고 사실은 그 108배를 네. 기도 저 우리 스님 우리 절에서 많이 하지만 사실 절 수행이 우리 네. 그리스도교 안에 또 있었어요 예전에
1: 오.
3: 없었어요. 근데 예. 지금도 사실은 이렇게 십자가 앞에 가면
2: 네.
3: 다 절을 하죠.
1: 네. 네.
3: 가톨릭은 많이 하는데 개신교는 이제 많이 줄었긴 했지만.
2: 네.
3: 그래서 저도 아, 한때는 이 그 108배가 꼭 그 불교에서만 좋은 수행법이 아니라 우리 모든 종교인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수행법이다 생각해가지고 저도 매일 108배를 한 적이 있어요.
2: 오호.
1: 아, 네.
3: 그런데 굉장히 그 마음을 다스리는데
2: 예.
3: 물론 이제 건강에도 좋다고 얘기하지만 마음을 다스리는 데는 굉장히 좋고 그 108이라는 숫자도 지금 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108가지는 108가지는 다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1: 네.
3: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는다, 그냥 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고 나면 굉장히 어떤 그 마음의 흡족함.
2: 아니 우리 목사님께서는 네.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항상 인도로도 또 항상 예, 유학 다녀오시는 거 인도로 다녀오시고
1: 네.
2: 예, 108배도 해보신 적이 있으시고.
0: 그런데
2: 예.
0: 의외로
3: 네.
0: 그 뭐 삼보일배 이런 거는
2: 네.
0: 꼭 이제 뭐 종교적인 거 아니더라도
2: 아, 네.
0: 예, 신부님들도 하시고
3: 그렇죠.
0: 이게 네. 이제 야, 이제는 이제 이런 걸 하나의 약간의 그냥 이제 우리 당당이님도 운동처럼 생각하고 그 마음을 다스린 하나의 이제 여러 가지
1: 그
0: 방법 중에 하나로도 하시기 때문에
1: 아, 네, 네,
0: 다 괜찮습니다.
2: 저희 장인어른께서도 운동으로 이거 108배 하고 그러셨어요.
0: 예, 네. 이건 뭐 꼭 종교 이제는 이제 꼭 크겠든 뭐 불경 아닌 것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아서
1: 네.
0: 네. 뭐 좋은 건 다 같이 나누면 되죠.
2: 아, 맞습니다. 네.
1: 어떤 분은 뭐 너무나 몸이 아픈데 병원 가서 해도 아무 이유도 안 나와서 죽도록 108배를 했대요.
2: 오.
1: 완전히 건강체가 돼가지고
2: 야.
1: 사람들이 보면 놀랄 정도로 혈색 좋아지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괴롭히던 몸에 아픈 증세가 싹 사라졌다고 그러더라고요.
0: 네. 이제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하지 마시고.
1: 네네네.
0: 너무 빠르게 하지 마시고. 진짜 이거는 이제.
1: 천천히.
0: 자기의 그 호흡에 맞춰서 하시면.
1: 네. 네
0: 도움 되세요.
2: 네. 아, 그렇군요. 네. 아니, 우리 스님께서는 이제 계수기, 디지털 계수기, 숫자 세는 걸 하나씩 찝는다고 하셨는데, 4197님이, 스님, 저는, 검정콩 108개를 놓고 합니다. 한 번 할 때마다 콩을 옮겨놓습니다.
1: 아, 네.
2: 인사동 알바생입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1: 아니, 네. 아니, 이것도 방법이죠.
0: 네. 예전에 네. 그렇게 했어요. 예전에 이제 그, 막, 1080번 할 때, 천주가 있거든요.
2: 예.
1: 1080개예요
0: 예, 1000개야.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아예 한 바구니에 이렇게 놔두고.
1: 세상에.
0: 그냥 이렇게.
2: 와.
0: 무념무상처럼
1: 무념무상.
0: 그냥
1: 네.
0: 하나 올리고.
2: 네.
0: 이렇게 옮기는 고전적 방법.
1: 네, 네 그렇군요. 있는데,
0: 굉장히 고전적 방법 하시네.
2: 그렇게 검정콩 하나씩, 네. 하나씩.
0: 네,
2: 근데 0905님이요. 이 108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많네요. 야구공도 108번 바늘로 깨고요. 어,
0: 맞습니다, 이거. 예.
2: 골프컵, 예, 그러니까 그 홀컵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108mm라고 합니다. 신기하죠?
0: 뭐 이렇게. 이제. 우연치고는 이제 그게 아마 뭐 그냥 진짜 야구 이거는 실제로 그렇게 해보더라고요. 세월려 보는데
1: 네.
2: 네.
0: 그 이제 맞아가지고
2: 야구 네. 실밥도 네. 8번 바늘로
0: 이렇게 좀 매칭되는 게 좀 많긴 하죠.
1: 네. 906님은 절 계단이 108개인 것도 봤어요.
2: 아, 네. 이거는 아예 딱 상징적으로 그쵸? 만든
0: 상징적으로.
2: 거겠죠?
0: 상징적으로. 네. 일부러 이제 숫자를 맞추려고. 네. 또 많이 합니다.
2: 108개의 계단을 하나하나 오르

0: 거군요.
1: 네, 그렇죠. 예.
0: 자, 이렇게 종교에 대한 호기심 질문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저희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다 열려있는 님과 함께입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과 스님 모시고 상담청하신 사연 만나볼 텐데요. 익명으로 부탁드립니다. 익명인 거 맞죠? 예, 믿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1: 뭔가 두려우신가 봐.
0: 예, 익명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으로 계약직 일을 시작했는데 저희 엄마와 동갑인 사람과 동료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은 자신이 제 상사인 줄 압니다. 이거 해줘. 이거 이렇게 해야지. 저것도 해줘. 요구를 합니다. 아니 아무리 제가 그분 딸보다 어리다지만 그래도 일로 만난 사이인데 초면부터 반말은 좀 아니지 않나요? 본인이 상사인 척하는 것도 솔직히 짜증납니다. 상사 아니거든요. 같은 월급 받고 같은 근무 시간 같은 일하는 계약직인데 다 알고 들어왔으면서 나이 많다고 상사인 척은 너무하지 않나요? 심지어 요즘엔 일도 안 합니다. 점심시간은 똑같이 1시간인데 2분만 한 시간이 뭐예요? 두 시간도 더 있다가 들어옵니다. 모두가 이분이 일 안 하고 농땡이 치는 걸 아는데 찾았다고 하면 아닌데 나 방금까지 화장실에 있었는데 이럽니다. 나이가 제일 많은 분이라 상사한테 이르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상사에게 불편하다고 일러야 할까요? 아니면 단둘이 대화로 풀어야 할까요?
1: 진짜 이거 나이가 좀 많으시면 동료인데도 쉽진 않죠. 그런데 네. 이분이 하필이면 꾀돌이라 일을 안 하시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0: 근데 나이가 계급인 것처럼 어떻게 보면 네, 직장 동기예요 있죠. 지금.
1: 네.
0: 예.
2: 참 이게 한국 사회에만 있을 수 있는 그렇죠. 현상이어가지고.
0: 네.
2: 이게 뭐 그 얘 참. 아주 그 사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1: 네.
2: 이제 이걸 저는 이제 이 사연 딱 들으면 엄마 동갑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이미 이제
0: 네.
2: 너무 큰 차이도 나고
1: 그렇죠
2: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불편하면 저는 이제 이런 주의거든요. 내가 이제 불편해 도저히 소화가 잘 안 되면 정중하게 말씀드릴 필요 있다. 대신 이제 그러면 관계가 그냥 각자 일어나 딱 정말 사무적으로
1: 네
2: 일어나는 관계 나도 이분께 특별하게 뭐 어떤 부탁이라는 것도 그냥 정중한 관계로 정리하고 싶으면 뭐 그분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에 이런 건 관계없이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 직장이어서
1: 네
2: 근데 이분이 일을 안 하는 걸 내가 상사에 말할까 말까
0: 네네 네.
2: 이 부분은 이제 상사가 알아서 하겠죠
1: 네
2: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0: 그렇죠.
2: 동료에게 내가 내 업무를 침해하거나 그로 인해서 내가 그걸 더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이야 뭐 당연할 수 있는데 어른들이잖아요. 그 결국은 뽑은 사람이 판단하는 영역이어가지고.
0: 그러니까 그런 그 직장 내 근무 태도에 관한 부분은
2: 그렇죠. 그렇죠? 동료가 평가의 기준이 이게 뭐 준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굳이 저는 그냥 내 할 일 하고 그분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뭐 상 뽑은 분들이
0: 그러니까
2: 하지 않겠나 물론 내 업무에 그것이 막 너무 온다거나 심하게 있다면 이제 그분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그런 모습이 너무 싫어 그러니까 싫은 걸로 직장에서는 대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0: 그렇죠 만약에 진짜 그분이 일을 근무 태만이나 이런 걸로 나에게 자꾸 넘어온다면 내 바로 위에 관리 팀장에게 말할 수는 있겠죠
2: 그쵸.
0: 뭐 일이 그렇게 자꾸 저에게 넘어와서 제일 힘들어집니다
2: 자기 권리니까
0: 네네
2: 네.
3: 그 이 사연 그 분위기를 봐서는 이 어르신께서
0: 지금 분위기로 봐선 저희가 광고를 좀
3: 네 알겠습니다
0: 죄송합니다 광고 문제 같죠 여기 조성시대입니다

0: 벼랑 끝에선 딸에게 들려온 아버지의 오래전 목소리.
1: 땅 속 깊은 곳에서도 빛나는 별이 있단다.
2: 유품성 낡은 테이프 안으로 시작된 그날의 침묵과 진실.
3: 클릭하우프! 지상에서 만납시다!
0: 검은 가루 날리던 갱도에서

0: 가장 뜨거운 삶의 기록 99곡이 이제 그 고개를 넘습니다.
1: 문경탄광 100주년 특집 99곡이의 아리아 블랙다이아 탄생기 안동 MBC 제1FM 100.1MHz 평일 저녁 6시 40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문경씨가 함께합니다.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5: MBC
6: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2: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수요일 여성시대 님과 함께 성진스님, 김진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광고 전 사연. 엄마뻘 되는 동료예요. 직장에선 동료인데 초면에 예 반말로 상사처럼 자꾸 이것저것 시키고 나에게 요구하고 심지어 근무는 굉장히 태만하게
1: 네
0: 예, 점심시간 혼자 막 2시간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상사에게 알릴까 아니면 단둘이 대화로 풀까를 고민하는 사연인데요. 자, 우리 스님께서는 굳이 상사에게 뭐 이런 감정을 알릴 필요는 없다. 어차피 근무에 관한 건 상사들이 알아서 판단하고 해결할 것이다.
1: 그 사람이 일이니까.
0: 네네. 네. 직장 내에서의 근무 테마는 그거는 뭐 심각한 거죠. 네. 그럼 우리 저 목사님께서 이제 또 말씀을 이어가 주시려고 하셨죠.
2: 네. 근데 제가 이 편지 뉘앙스를 보니까 그 좀 나이 먹은 그런 티를 많이 내는 건 같은데 이분이 이렇게 막 못된 것 같지는 않아요. 말하는 표정을 보니까 좀 얄밉긴 한데 네, 얄밉긴 네. 한데 그래서 충분히 대화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을 좀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저는 사실 만약에 기독교인이 저한테 이걸 물어봤다라고
0: 예.
2: 하면 갑자기 예수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0: 오.
2: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오른뺨을 갖다 대면
0: 네.
2: 오른뺨을 치면 네. 왼뺨을 대라고 이렇게
0: 반쪽 뺨도 대라
2: 대라 그랬거든요. 근데 예. 그 오른뺨을 댄다는 게 굉장히 그 오른뺨을 친다는 게 굉장히 모욕적인 거. 거든요.
0: 네.
2: 오른밤 칠려면 오른손 등으로 이렇게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0: 아,
2: 다음에 반대의 오른손을 치려면
1: 아, 그렇죠. 이렇게 쳐야 돼요. 되는 거죠.
2: 근데 이거는 굉장히 모욕적인 거거든요.
0: 아.
2: 근데 거기다 대고 왼발을 갖다 댄다?
0: 예.
2: 이거는 엄청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아, 예수님께서 그 자존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0: 예.
2: 내가 당당하다. 너의 그 모욕감을 내가 이긴다라는 표현으로 그 표현을 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만약에 기독교인이라면 이 어머니 뻘 되는 분한테
0: 예.
2: 지금 내가 오른밤을 맞았다고 혹시라도 그렇게 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왼밤을 갖다 대는 행위를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 예, 예를 들면
2: 뭘 시켜.
0: 네.
2: 그럼 더 적극적으로 해 주는 거예요.
0: 오,
2: 어, 네. 이걸 내가 미처 몰랐네요. 어, 내가 어머니 같은 이렇게 힘들 텐데 내가 좀 더 알아서 했을 걸요? 뭐 이런 식으로.
0: 예.
2: 뭐 저는 그런 어떤
0: 오히려?
2: 마음도 한번 좀 풀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0: 네.
2: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것도 직장 사회니까 그렇게
0: 그렇죠.
2: 또 되지 않을 수도 많은데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시도해 보고 나서 이제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화를 풀고 또는 상사가 또 이렇게 정리해 주는 과정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1: 근데 이제 왼뺨을 대는 것처럼 호의적으로 자기가 더 부탁한 것보다 많이 해주면 호의를 아주 책임과 의무로 알아채려.

0: 걸리면
1: 맞아요.
0: 네. 내가 그래갖고 튕기거든요, 자기가.
1: 맞습니다.
0: 어라, 더 해주네? 막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꾀가 있는 분이시라면, 좀 꾀쟁이라면.
2: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 사연 속에 뭐 잠깐 소개됐습니다만. 화장실에 있었어.
0: 뭐 이렇게 보면은. 네. 네,
2: 내가 무슨 점심 그러니까. 두 시간을 먹어. 그냥 화장실 잠깐 갔다 온 거야. 약간 이런 분인 거 보니까 약간 꾀돌이신 것 같기도 하고.
1: 우리 당당이님이 말씀하신 그 상대분.
2: 네.
1: 어머니 연분이 이제 그 요즘 영화가
2: 인턴.
1: 인턴.
2: 네네.
1: 거기 보면은 네. 그 영화가 좀 참고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
2: 그러니까.
1: 네. 네. 네. 우리가 사회에 다시 재취업을 했을 때는 똑같습니다. 그 경력을 인정받고 안 먹고 아니다.
0: 맞아요.
1: 그거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직장에 가지고 직장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그 태도라고 봐요.
2: 네.
1: 그래서 이게 태도를 조금은 우리 당당해서 말씀을 대상 그 업무 연배 계신 분께서 모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스스로가 새로운 곳에서는 그 틀과 태도로서 처음 배운 태도로서 가는 게 필요하다.
2: 네. 네. 그 영화 속에 그러니까 주인공 그분이 이제 시니어자 이미 정년 퇴직을 했는데도 시니어로
1: 그럼요.
2: 다시 뭐 예를 들어 알바처럼 인턴처럼 네. 들어가는 거죠.
0: 들어가는 거죠.
2: 근데 오히려 정장에 다 갇혀 있고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1: 그냥.
2: 시키지 않은 일 본인이 찾아서 하고.
1: 네.
2: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오히려 자연스럽게 예
0: 젊은 사람들이
2: 어른으로서
0: 네, 맞아.
2: 예, 공격을
0: 대접을 또 해주게 되잖아요.
2: 본인이 그걸 찾은 게 아니고 본인이 그냥 그렇게 탁 난 인턴이야. 로 바닥부터 딱 열심히 하니까 인정을 받게 되는.
1: 그러니까 대우는 네. 밑에서 해주는 거지.
0: 자기가 받는 건 아니지 뭐.
2: 내가 반말한다고 내가 높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1: 아니, 좀. 네. 예.
0: 0622님이 상대하지 않는 게 답이에요. 형식적으로만 대하세요. 어차피 다른 분들도 이분의 행동에 대해서 다 알 거예요.
2: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건 다 알아. 예, 눈살을 이미 같이 찌푸리고 계실 거예요. 장혜윤님. 저도 비슷한 경우를 경험했었는데요. 대판 싸우고 서로 터놓고 이야기한 뒤로 아주 친합니다.
0: 아 이건 아주 이상적인 경우죠.
2: 한번 대판 싸워.
0: 네. 김화정님 상사가 다 알 겁니다. 내가 말 안 해도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2: 그래 이런 거 금방 펴나 일 그 펑크 내고 이러는 거.
0: 그렇죠.
2: 박미경님 직장은요 사적으로 만나는 관계가 아니니 서로 선 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0: 그래요, 맞아. 자, 이번에는
2: 네.
0: 결혼에 대한 고민입니다. 저는 96년생 31살 여자 직장인입니다. 만난 지 석 달 만에 결혼 준비를 하고 있지만 고민이 커요. 제 생일이었던 지난 6월 지인들과 수상 스포츠 하는 빠지로 놀러 갔어요. 제 지인이 나중에 제 남자친구가 된 웨이크보드 코치한테 너랑 어울리는 여자애 데리고 갈 거야 이렇게 여러 번 얘기했대요. 저는 몰랐지만요. 빠지에서 저는 그 코치를 보자마자 말도 섞기 전에 내 남자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나중에 대화해 보니 남자친구도 똑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만난 날 남자친구가 저녁 먹자 했지만 일정상 못 먹고 그 다음 주에 빠지 방문해서 저 포함 5명이 저녁을 먹게 됐어요. 저 남자친구 지인 빠지 손님 1 빠지 여자 손님 1 이 여자 손님 문제가 제 큰 고민 중 한 가지입니다. 저는 제 차로 식당에 갔는데 코치는 그 빠지 여자 손님을 조수석에 태우고 오더라고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 여자가 제 남자친구와 세 번 정도 잤다는데 그 여자는 남자친구 옆에 앉아 세상 좋아하는 티를 다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언니라 부르기에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고 술자리라 편하게 언니 동생 하자 했어요. 그러다 2차로 지인 집에 갔는데 중간에 남자친구랑 저 둘이 편의점에 가느라 나와서 2시간 대화하면서 공통점이 많아 그날부터 연애가 시작됐어요. 다음 날 그 여자랑 점심을 먹는데 언니가 좋아서 알아야 할 것 같아 말한다며 코치님이랑 자기가 여러 번 잤는데 알고도 만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그 여자 제 남자친구한테 가서는 언니가 떠봐서 말할 수밖에 없었다 하며 그 얘기를 했다네요. 남자친구는 일하다 말고 저에게 와서 안절부절 너 만나기

0: 전 일이니까 기분 나쁘겠지만 신경 쓰지 말고 만나자기에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요. 남자친구는 그 여자한테 마음이 없다지만 너무 신경 쓰여요. 우리가 서로 운명이라 생각한 날부터 연애하기로 한 날까지는 일주일 사이인데 그 사이에 남자친구가 아는 여자 동생과 술 마시고 그 여자 동생네 집에서 잤대요. 정말 잠만 잤다는데 그 후 그 여자애는 저한테 적대감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뭐 연애 전이라 넘어갔어요. 이런 문제들이 있었지만 저희는 서로 좋아져서 8월 남자친구 생일에 400만 원짜리 명품 의류와 꽃다발, 샴페인 그리고 현수막까지 준비해서 지인들과 보트를 빌려 그 위에서 생일 축하 겸 프로포즈를 제가 해주었어요. 그 전에 저희는 내년 2월에 결혼하자고 한 상태라 제가 그날 비싼 선물과 준비로 총 550만 원을 썼고 어른들께도 말씀드리고 웨딩홀을 알아보았습니다. 남자친구는 나도 프로포즈 멋있게 해줄게 했고 저도 기다렸어요. 그러다 남자친구가 집안 어른들 인사시킨다며 부산 사촌형 결혼식에 데려갔어요. 가는 길에 남자친구가 여보가 결혼식에서 부케 받기로 했어 하더라고요.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부케를 받았어요. 결혼식 하고 끝나고 남친이 나는 운전하고 있으니까 여보가 숙소 좀 볼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만 원 하는 오션뷰 숙소를 잡았습니다. 해수욕장이 파노라마로 보이는 뷰가 너무 예뻐서 숙소 가자마자 동영상 틀어서 사진 찍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제가 받았던 부케를 주면서 무릎을 꿇고 나랑 결혼해 줄래? 하는데 당황했어요. 남자친구는 부산에서 프로포즈 하려고 했었고 숙소를 고민하다가 못 잡았다는데 저는 어마어마한 걸 원한 게 아니었어요. 그전에도 받고 싶은 프로포즈를 묻기에 난 거창한 것보다 반지 주면서 꽃다발 받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말까지 했는데 제가 예약한 숙소에서 꽃도 준비하지 않고 제가 받은 부케와 50만 원짜리 목걸이를 주면서 결혼해 달라니요. 금액을 떠나 너무 성의 없이 프로포즈한 남자친구한테 실망했고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나? 이것이 평생 함께하자는 프로포즈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자친구한테 그래도 꽃다발은 준비할 수 있지 않았어? 하니 부케가 꽃다발보다 의미 있잖아. 부케 없었으면 꽃다발 예약했지 하는데 제가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자 남친은 아 그럼 무효로 해. 목걸이는 프로포즈 아니고 그냥 선물이야. 내가 다시 프로포즈 할게 하더군요. 저는 행동에 진심이 드러난다 생각하는데 그가 부케와 함께 준 손편지는 대화형 AI한테 프로포즈 편지 써달라고 한 걸 그대로 썼더라고요. 제 글이 길었는데 요점은 이겁니다. 첫 번째, 성관계한 여자가 있었다. 두 번째, 친한 여자 동생 집에서 동침 사건. 세 번째, 성의 없는 프로포즈. 이 세 가지가 고민입니다. 여자 문제도 여자 문제지만 저렇게 프로포즈하고 결혼하자는 그와 결혼해도 될까요? 제 고민에 대해 솔직한 의견과 조언 구합니다. 아유, 이게 뭐야, 남자가. 아유, 여자, 뭐야.
1: 두님 말씀 전에, 뭐, 저는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결혼 반대입니다.
0: 저도 반대입니다.
1: 네네.
0: 뭐, 뭐냐, 뭐냐 하면, 이게 약간 버릇이 이 남자가, 술 먹으면, 뭐, 좀, 뭐랄까, 좀, 이렇게 단정하지 못하네요.
1: 그러니. 네. 뭐,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마음 쓰임이 있고, 심지어 이걸 모르는 사이들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아니 물론 나 만나기 전에 누구를 만나건 뭐 이런 뭐 연애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꼭 첫사랑기만 결혼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미 너무 잘 아는 지인들 사이에 이런 일들을 본인이 다 알고 있고 이거는 결혼 후에서도 계속 신경 쓰이는 부분일 테고.
0: 그리고 그 여자들이 네. 또 견제하며 약 올리고 있고.
1: 네.
0: 웃기잖아요.
1: 그리고 또 이제 뭐 그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서운함도 어쨌든 지금 남친에게 느낀 거니까. 저는 이런 감정으로 아, 결혼까지 끌고 가면.
0: 이건 조금 네, 냉각기를 갖는 게 날지도 네. 몰라요.
1: 살면서도 두고두고 계속 떠오르면서 좀 상처받으실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어쨌든 아, 이 결혼은 좀
2: 누구나 이 사연을 들으면 반대쪽이 많을 텐데 네. 본인도 아마 이 사연 쓰면서 네.

0: 그런 예상을 했을 텐데.
1: 근데 굳이 내 편을 찾기는.
0: 예, 그래요. 결혼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본 거 보면 혹시 마음이 아직까지 그렇게 떠나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데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결혼하는 것 자체가 사실 자기가 생각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아마 이런 사연을 보내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은 그런데 네.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지론 중에 하나는 요새 이혼율이 참 많이 높아졌다 그러잖아요.
2: 네.
0: 근데 이혼율이 많이 높아지고 이혼이 빨라진 이유는 저는 결혼 그 자체에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도 원인이 있다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아, 뭐 이 정도 사랑하고 이 정도면 뭐 충분하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정도의 생각들이 너무 많은 것들을 고려하고 많은 것들을 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들을 놓치고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고 나서 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 이혼도 많아진 경향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은 이 사연을 보고 선뜻 누가 결혼하라고
2: 네.
0: 그래 좋다고 할 수
2: 없죠. 없죠. 네. 그럴 수 없죠.
1: 그러게.
2: 그러게.
1: 참 이게 참 정말 친구라도 좀 더 편하게 좀 얘기를 좀 착 해주고 싶은데 네. 아 어쨌든 우리 누님께 참 스님은 어떻게
2: 결혼해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뭘까요? 어떤 걸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까요?
3: 이제 저도 참 이 사연을 보면서 예, 쭉 보면서 자 인내와 끈기로 들으면서 안타까운 건 있어요.
1: 참 안타까운.
3: 안타까운 건 뭐냐면 목사님도 참 잘 지적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고 결혼하라는 사람이 나온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2: 쉽지 않아요. 아, 지금,
1: 잠깐 말씀드리면 게시판도 온통 반대, 결사 반대.
2: 그러지.
3: 그러지. 지금 우리 당당이님은 내가 이 남자 왜 마음에 들지 않는가만 다 쓰셨잖아요.
1: 네.
3: 그럼 난 이 사람 왜 좋아했는지는 없어요, 안아도.
1: 그러네요.
2: 그냥 첫눈에 뭔가 내 남자다 그랬대요.
3: 그치, 그게 뭐.
2: 자기 첫눈에.
3: 네, 이제 네. 참, 그냥, 필, 일명.
2: 그렇죠.
3: 나의 느낌이야. 네. 근데 이제 결혼은 이제 사실 제가 이제 많은 부부들을 보면은 가치에 대한 충돌이 굉장히
2: 네.
3: 이제 딱 시간이 지나면 가치 충돌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2: 그렇죠.
3: 그래서 저는 아, 그 젊은 청춘들이 결혼이라는 걸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한 가치가 나는 무엇을 중요하는 사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명확 그 인지를 상대에게 잘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결혼의 대상자는 과연 어떤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람인지 그게 나의 가치와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지도 이제 가치 판단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시간을 가지고 보시기를 좀 저는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당당이님은 사실 남자친구가 표현하는 어떤 가치 무게라든지 표현의 방법, 그러니까 가치, 이게 전혀 맞지 않는 거고요.
2: 안 맞아요.
3: 아예 안 맞거든요.
2: 예.
3: 아예 맞지 않는 것만 쭉 쓰셨어요. 그래서 네. 저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제가 오랜 시간 지켜봤을 때 그 가치 판단에서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할 때 두 부부가 조금은 지속성도 그렇고 살면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 극복을 좀 하시더라. 그래서 저는 한번 우리 당당이님이 나는 왜 내가 왜 이 남자 결혼하려고 했고 무엇이 좋은지를 한번 조금은 써보는데 그 안에 내가 가치가 들어가 있는가. 이 상대에 대한 생각, 가치, 기준들을 내가 잘 알고 있는지. 그것도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있고, 남편으로 생각하는 기준, 그 기준에 좀 맞는지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자기 가치가 뭐가 있는지도 알아요.
2: 맞아요. 아니, 근데 이제 이 게시판은 온통 지금 난리예요. 결사반대. 네. 그런데 이 수상 스포츠를 이렇게 강변도로를 가다 보면 한강에
1: 네.
2: 샥 달리는 그 보트가 앞서고 뒤에서 이제 뭐 하여튼 타도
1: 예, 예, 예.
2: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예, 예. 우리 같은 그 나이 든 사람도 어쨌든 오 시원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죠. 예. 그 이 청춘에 31살에 빠지에 가고 그 뭔가 매력적인 그 환경이 좀 그렇게 멋있고 색다른 스포츠예요.
3: 그렇죠. 근데 결혼은 빠지에 사는 게 아니요.
2: 그래요.
3: 이거를
2: 결혼은 빠지에 사는 거 아니죠.
3: 거기서 신혼사님 사실 사시는 게 아니잖아요.
1: 네, 네.
2: 빠지에서 결혼한 사람도 있어요.
3: 아니, 아니 결혼식은 하겠지만 뭐, 네. 삶을 거기 사는 거 아니니까.
2: 그렇죠. 맞아요. 네,
1: 네.
0: 그러니까 어쩌면... 이분이 유일한 거는 딱 첫눈에 반했다는 거잖아요.
2: 외모.
0: 외모였을 거고.
2: 뭔가 빠지
0: 이 사람

0: 이게 부를 수 있는 노래.
1: 네. 맞아요.
0: 네. 올 10월에 이 노래 꼭 부르고 싶은 노래인데요.
1: 네.
0: 10월의 어느 멋진 날입니다.
2: 네. 끝곡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두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3: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4: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5: 네.
4: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5: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4: 맥스 안 터져요.
6: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야.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4: 맥스 안 터져요.
7: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8: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7: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8: 백조 싱크.
9: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보공 1522588 관절 보공.
10: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보공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12: 경복
11: 잠재력은 전문가로 상호성 캠퍼스
1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4: 경복대학교.
15: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6: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17: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0: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우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보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보.
4: 캣박시보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6: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7: 주방의 꽃 남양 키친 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6: 캔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7: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 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6: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인죽에서 간편식 세트,
7: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고,
6: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살,
7: 우리 동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6: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 타월에서 여성시대 기념 타월,
7: 무첨가 주스 S휴 당근에서 제주 구좌 당근 주스,
6: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7: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6: 씹는 즐거움을 오래도록 온누리 스토어에서 이가덴트정,
7: 가을봄 코스메틱에서 카멜리 키즈 선크림을 드립니다.
8: 달라져가지고.
6: 네, 4313님 마지막 사연 주신 분 결정나시면 사연 한 번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다리셨어요. 네. 그만큼 우리 모두가 여성시대 당당이님들이 걱정하고 조언해 주신다는 뜻이죠.
7: 네. 자, 오늘의 끝곡 스님의 추천곡이죠. 김동규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함께하면서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6: 내일 아침 9시 5분에 올게요. 여러분
7: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은희경 작가에게 소설을 쓰게 된 계기를 묻자 뜻밖의 답이 나옵니다. 저를 가장 싫어했던 시기예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차곡차곡 오범다반 같은 삶을 꾸리고 있었지만 꿈꾸던 인생과는 달랐다고 해요. 내가 노력할수록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되는 건가? 난 왜 이런 인생을 살고 있지? 좌절로 가득한 괴로운 물음은 마침내 첫 소설 새해 선물로 이어졌습니다. 나의 삶이 싫고 나를 미워하는 마음이 쌓여서 새로운 길을 내기도 합니다. 사람은 참 놀랍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즐거운 탈춤의 흥겨움 속에서 가족과 함께 맛보는 안동안우. 안동 국제탈춤 페스티벌과 안동 봉화축협이 함께하는 안동안우 구이 행사. 9월 24일부터 10월 4일까지 안동 탈춤공원 무대 옆 안동 봉화축협 한우구이터에서 최고의 안동안우를 즐기세요.
3: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에서는 안동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오늘도 안전하게 이동식 사다리로 작업 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전구교체, 전기통신 작업 등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에서만 사다리를 사용해주세요. 두 번째, 사다리는 평탄하고 견고한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해주세요. 세 번째, 작업 시 최대 높이가 3.5m 이하인 발붙임 사다리를 이용해주세요. 보통 사다리와 신축형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업 높이 1.2m 이상부터는 2인 1조로 작업해주세요. 다섯 번째, 모든 사다리 작업에서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도 착용해주세요. 올바른 이동식 사다리 작업 안전수칙을 통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5: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6: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7: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8: MBC,
9: MBC
10: 라디오,
11: MBC 라디오.
12: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으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 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수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디넥신 F정 80mg.
0: 뇌 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1시 뉴스입니다. 유엔군 사령부가 북한의 대임지뢰 한 발이 군사분계선 남쪽의 한국 측 지역에서 발견됐다며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정전협정 이행을 관리하는 유엔사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과 관련해 한국군과 합동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북한 지뢰를 발견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엔사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비무장지대 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를 열고 DMZ 폭발 사건이 군사분계선 남쪽의 북한 측 지뢰 매설로 밝혀지고 있는데 자작극 운운하는 북한 당국의 태도를 비판하고 규탄한다며 반드시 사과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군의 대응 조치를 촉구한다며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초에 시작된 북한 측의 이른바 국경화 조치에 대한 대응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영변 핵시설 단지의 기존 우라늄 농축 건물에 새로운 부속 건물 증축 공사가 시작됐다고 미국 NK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위성사진에 근거한 이 보도에 따르면 공사는 이달 중순에 시작됐으며 건물이 어떤 용도인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NK뉴스는 이 건물의 형태와 면적이 약 5년 전 같은 우라늄 농축 건물에 추가된 증축부 그리고 2024년 강선의 우라늄 농축시설에 지어진 증축부와 비슷하다며 우라늄 농축 능력 확대와 관련됐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있는 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9일 백악관에서 취재진이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면서 북한은 왜 가질 수 있느냐고 묻자 김정은은 내 친구이며 나는 전 세계에서 그가 좋아하는 유일한 사람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김 위원장에게는 핵 능력이 있고 매우 상당한 규모라며 우리만큼은 아니지만 핵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국내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감소하면서 지난 5월 이후 석 달 만에 이른바 트리플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지수는 118.7로 전월 대비 1.3%가 줄며 7월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상품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 지수는 1.8%가 줄며 7월에 이어 두 달째 감소했는데 승용차 등 내구재와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에서 판매가 줄었습니다. 반도체, 기계류 등 투자 증가에 힘입어 지난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던 설비 투자는 9.5%가 줄며 감소로 전환했습니다. 오늘은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중부지방과 전북 북부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5에서 10mm, 강원 북부 5에서 30mm, 충청권과 전라권 5mm 안팎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전주 27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29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류수민입니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오승훈입니다. 어느덧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이과학저과학에서는 화성에서 발견된 순수한 황 이야기부터 자율주행 기술, 우리나라의 보안 시스템, 그리고 야구장에 숨어있는 과학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재밌게 들으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신 부분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매달 마지막 주 중 하루는 한 달 동안 다룬 이야기 중에 가장 헷갈렸던 주제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이복습 저복습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번 아시안게임 남자농구 결승 중계를 맡아서 시청률 1위를 기록한 스포츠캐스터 고광용 아나운서와 함께 9월의 이복습 저복습 함께 하겠습니다. 9월 30일 수요일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첫 곡은 골든 듣겠습니다.

0: 데이백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백.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백.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백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백.
1: 하루 한 번 데이백. 30다 데이백.
2: 건강기능식품.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6: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7: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8: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9: 수확량 줄어도?
8: 보장.
9: 가격이 내려도?
8: 아이, 그럼.
9: 보험이 든든하구만.
1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11: 건강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1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파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매월 마지막 주에 돌아오는 이달의 과학 이슈입니다. 지난 24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의 표지를 장식한 새끼 오랑우탄 한 마리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어른 오랑우탄을 따라서 엉거주춤, 똑같은 포즈를 취하고 있어요. 뭔가 아이가 어른 흉내를 내는 것 같지요. 그런데 이 사진 한 장에 동물이 어떻게 배우는가, 나아가서 우리 인간이 어디에서 왔는가에 대한 단서가 담겨있다는 내용입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동물행동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국제공동연구팀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숲에서 어린 수마트라 오랑우탄 21마리를 태어난 직후부터 8년 반 넘게 쭉 추적했습니다. 12년에 걸친 관찰, 시간으로 치면 4,700시간, 모은 행동의 기록은 약 7,000건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공을 들였을까요? 어른 오랑우탄은 수천 가지의 먹이 후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 250가지를 먹을 수 있고요. 이것을 잘 골라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무엇을 먹을지, 껍질을 까서 먹는지와 같이 어떻게 먹을지, 그 먹이를 언제 어디서 찾을지, 어떤 먹이는 나뭇가지 같은 도구까지 써야 되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태어나자마자 알지는 못하죠. 어미 곁에서 자라는 기간이 8년 정도인데 이걸 배워서 익혀야 하는 겁니다. 독립한 뒤에는 온전히 혼자 살아가게 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성장하는 8년이 평생 살아남는 능력을 만드는 시간인 것이라서 그 시간에 주목했다고 합니다. 연구팀이 주목한 건 두 가지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는 지켜보기. 어미가 먹이를 다루는 걸 코앞에서 집중하면서 바라보는 건데 이걸 사회학습의 신호로 포착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혼자 해보기. 열매를 물었다 뱉고 이리저리 만져보고 굴려보고 하는 것. 이건 개별학습이라고 봤고요. 추적 결과는 세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첫째, 지켜보기가 혼자 해보기보다 무려 다섯 배나 많았습니다. 둘째가 재밌는 부분인데 이 둘의 연결이었어요. 어미를 지켜본 뒤에는 혼자 해보는 탐색이 평균 145분, 2시간 반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듣고 나서 그날 바로 복습하는 학생을 생각하시면 딱이죠.

지켜보기 없이 순수하게 스스로 시작해서 탐색까지 이어진 경우는 전체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셋째, 배움의 스타일은 어린 개체마다 달랐습니다. 어떤 아이는 관찰을, 어떤 아이는 탐색을 더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독립할 무렵에 250가지 먹이 중에 먹을 수 있는 먹이의 목록이 가장 많았던 것은 관찰과 탐색, 이 두 가지를 모두 활발하게 한 아이들이었습니다. 두 가지를 모두 활발하게 한 쪽과 그렇지 못한 쪽의 차이가 무려 3배나 됐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혼자 하기 부족한 아이는 오히려 지켜보기를 오래 하면서 그 부족을 어미가 보여주기로 메워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선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어릴 적에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을 따라해봤던 그 감각이 숲속에도 있었던 겁니다. 이 연구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회적 학습은 인간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옆에 누군가에게서 배우고 그걸 혼자 다듬는 수업하고 복습하기의 루틴이 이미 숲속에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연구팀의 앤드루 와이튼 교수는 이런 패턴은 수백만 년 전 우리 공통조상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면서 인간의 정교한 문화학습에도 깊은 진화적 뿌리가 있다고 봤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돌아보는 관점입니다. 오랑우탄의 사회적 연결과 사회학습을 들여다보면요, 우리 인간의 지금 모습이 만들어진 과정이 보입니다. 우리도 유난히 긴 유년기 동안 가족과 공동체에서 언어와 기술, 관습 같은 사회적, 문화적 지식을 흡수하면서 자라잖아요. 8년을 어미 곁에서 배우는 오랑우탄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다는 거죠. 배움이 개체를 넘어서 세대를 타고 이어지는 것을 문화라고 부른다면 배움이라는 것은 인간보다 훨씬 전에 숲에서부터 쓰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겸손입니다. 문화가 인간을 사람답게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그 문화를 만들어준 사회적 학습은 숲속에서 이미 수백 년 동안이나 작동해왔으니까요. 오랑우탄은 우리가 내려다보는 대상이 아니라 어쩌면 인간 다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거울일 겁니다. 그런데 그 거울은 지금 멸종 위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연구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오랑우탄 아이들은 8년 동안 엄마 곁에서 배울 것을 다 배우고 독립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한국 사회에서는 독립할 때까지 아이들이 배워야 할 것들을 어른들에게 제대로 배우고 있는 걸까요? 배움은 아이의 몫이지만 보여주는 것은 어른의 몫이라는 생각입니다. 숲속의 어미 오랑우탄은 하루 종일, 적어도 8년 동안은 아이 곁에서 성인이 되면 해야 할 일들을 열심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달의 과학이시였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옥상달빛의 어른이 될 시간.

0: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1: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매달 마지막 주에 함께하는 이복습 저복습. 오늘은 아주 든든한 MBC 아나운서국의 막내와 함께하겠습니다. 고강용 아나운서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금메달의 남자로 요즘 불리고 있는 아나운서 고강용입니다.
1: 그러니까요. 우리 아시안게임 농구 중계를 맡았는데
2: 네.
1: 농구 남녀 모두 금메달을 차지했어요.
2: 맞습니다. 12년 만에 금메달을 남녀 동반으로 차지했고
1: 남녀 둘 다 12년 만이에요.
2: 맞아요. 둘 다 공교롭게도 네. 12년 만이었는데 네.
1: 그럴 땐 공교롭게가 아니고
2: 네.
1: 좋게도 공교롭게는 약간
2: 그렇죠.
1: 운명적인
2: 운명적으로 네. 12년 만에 이제 금메달을 획득을 했고요.
1: 선배 노릇 좀 해봤어요. 예.
2: 바른 말 적절한 언어를 쓰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자 핸드볼까지 결승전 중계를 딱 그 경기만 맡았어요.
1: 예, 예.
2: 근데 그때 또 이겨가지고 근데 세 경기 모두 결승전이 한일전이었어요.
1: 그러니까요.
2: 이게 이것도 대단하죠. 운명적으로 좋게도. 네. 예.
1: 사실은 농구하면은 특히 여자 농구는 중국이 굉장히 강국이었잖아요.
2: 맞습니다. 네. 그 226cm의 장지휘라는 선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절대적인 높이에서 저희가 열세였는데
1: 너무 차이나더라고요.
2: 넘어섰습니다.
1: 어른과 아이처럼 진짜 많이 차이가.
2: 맞아요. 키가. 진짜 정확한 비유였습니다.
1: 네. 그런데 금메달을 차지를 했어요.
2: 네.
1: 우리가 다 한일전에서.
2: 맞습니다.
1: 근데 그 우리 캐스터들 보면 예, 금메달, 우승 뭐 이런 걸 콜이라고 부르더라고요.
2: 맞습니다.
1: 금메달 콜, 우승 콜 이렇게.
2: 네.
1: 그걸 해보는 게 참 소원이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고강용 아나운서는 이제 입사한 지 1년 조금 된 아나운서인데 금메달 콜을 벌써 몇 개를 한 거예요?
2: 3개를 했고요.
1: 그러니까요.
2: 그래서 참 그 모 선배님은 이제 그 3단 버프를 너가 지금 얻었다.
1: 3단 버프.
2: 그러니까 약간 세계의 보호막 같은 거를 좀 얻어놨다. 그러니까 좀 우주의 기운이 너한테 지금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금메달 고를 할 수 있는 게 정말 그 이례적인 거라고 하시면서 정말 우주의 기운을 갖고 있다.
1: 그러니까
2: 하셨습니다. 네.
1: 우리 고강용 아나운서 나 혼자 산다에도 나가고 있거든요.
2: 지금 예 나가고.
1: 이따금씩 나가죠.
2: 예, 이따금씩 예 맞습니다.
1: 예. 예, 그래서 진짜 우주의 기운이 좀 잘 모아졌으면 좋겠고
2: 아, 예, 예.
1: 미래가 기대되는 아나운서입니다.
2: 아유 감사합니다.
1: 근데 저희가 막내라고 소개를 드렸어요.
2: 네.
1: 근데 사실 입사한지는 1년 이제 반쯤 됐나요?
2: 맞아요, 1년 반 됐어요. 아나운서국 들어온지는 1년 반 됐는데.
1: 그러니까요.
2: 선배들은 저 한 3, 4년 된 것 같다 하시더라고요.
1: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 막내로 불리잖아요.
2: 맞아요.
1: 우리 신입 이렇게 얘기하고
2: 맞아요.
1: 회사 생활은 요즘에 어때요?
2: 요즘으로 국한적으로 말하면 요즘은 너무 행복해요. 요즘은 진짜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 분야를 중계를 하고 있고
1: 네.
2: 성적이 또 좋게 나고 있고 또 운 좋게 그런 종목을 맡아서 중계를 해가지고 진짜 행복한데 이제 그게 전 끝났거든요. 이제 어제 중계가.
1: 예. 다 맡았던 중계 맡았던 종목은 중계가. 마친 거예요?
2: 맞췄는데 그래서 약간 그 연극이 끝난 뒤에 그 연극 배우들.
1: 허무함.
2: 이렇게 공허하고 좀

0: 하고.
1: 아, 좀 그런 감정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2: 우리가 보통 방송을 이렇게 재밌는 방송을 하고 나면 네. 마취된 것처럼 네, 그런 기분을 느낀다고 하거든요.
1: 아, 그 비슷한 것 같아요.
2: 네, 그래서 근데 그게 좀 오래 가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즐거운 기분이.
1: 약간, 즐거운 후유증이네요.
2: 네, 공허하긴 하지만 네. 즐거움이 오래 가던데 저는 누리호 중계하면 네. 그런 기분을 좀 느끼곤 하거든요.
1: 좋아하시는 거 하시니까.
2: 좋아하는 방송을 할 때. 근데 보통 아나운서들 스포츠에 관심이 있긴 하지만 예. 강용 씨는 입사할 때부터 스포츠 캐스터를 하고 싶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1: 맞아요.
2: 굉장히 좋아했다고 들었거든요.
1: 너무너무 좋아했고 제가 아나운서를 준비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스포츠 중계대가 한번 해보고 싶어서여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2: 혹시 과학에는 관심이 없으실까요?
1: 제가 과학이 이 작가님께는 제가 넌지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구과학을 잘했었어요.
2: 잘했었어요라고 얘기하는 좋아하니까 그, 물었는데.
1: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좋아하니까 공부를 더 하게 됐어요.
2: 맞아요. 거니까. 좋아하는 건 잘하게 네. 될 수도 있죠.
1: 맞아요.
2: 지구과학은 왜 끌렸을까요?
1: 그러니까 저희 이제 그 한국 교육 과정에서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렇게 있잖아요.
2: 그렇죠. 네 가지가 있죠.
1: 그 중에서 가장 암기로 때울 수 있는 거는 지구과학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과학적 머리가 없어도 좀 성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구과학이 더 좋아졌고
2: 오히려 생물이 더 그렇지 않은가?
1: 생물은 그 표본이 좀 많아서
2: 경쟁이 많아서
1: 경쟁자가 좀 많았습니다.
2: 아, 생물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았구나.
1: 네, 여자분들이 좀 많아서 제가 경쟁력에 좀 뒤처지겠다 싶어가지고 지구과학 갔는데 지구과학은 오히려 생명과학보다 제가 더 좀 관심이 있던 분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천체 같은 거.
2: 맞아요.
1: 예. 네, 그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2: 재밌죠.
1: 예. 네, 눈으로 직접 증명이 되니까.
2: 왜 돌아가는지.
1: 예, 네, 맞아요, 맞아요.
2: 그렇습니다. 고광용 아나운서는 근데 전기전자공학과? 맞아요.
1: 전기정보공학과.
2: 전기정보공학과.
1: 네, 좀 어렵죠. 네.
2: 컴퓨터랑 뭐 이런 전자제품 이런 거 다루는 공학인가요?
1: 이제 전반적으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2: 와, 그럼 공대 출신이에요?
1: 예, 공대 출신입니다.
2: 공대 출신 아나운서가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1: 그죠. 오승훈 아나운서, 이휘준 아나운서, 저까지.
2: 김나진 아나운서.
1: 김나진 아나운서까지 네. 그 위에로는.
2: 네. 맞아요. 근데 유독 눈길이 가거나 궁금증이 생기는 분야가 있을까요, 혹시? 과학기술 중에?
1: 과학기술 중에?
2: 전기전자니까 뭐 그쪽 반도체 이런 걸까요?
1: 이게.
2: 천체?
1: 오히려 저는 그 반도체 그쪽은 관심이 없고요. 예, 그냥 반도체 관련 주식에는 관심이 좀 있는데. 솔직히 없습니다.
2: 아, 과학에 관심은 없고.
1: 공대생 출신일 뿐이지.
2: 어렸을 때 지구과학에 관심이 있는데 지금은 없다.
1: 그것도 그 수능 보려고 관심이 있었던 거고요. 솔직히 없습니다. 네.
2: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굉장히 잘못인 겁니다.
1: 예.
2: 왜냐하면 저희는. 과학에 관심 없는 분들도 과학으로 이끌 수 있게 예. 하는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오늘 네. 고광용 아나운서를 과학의 세계로 이끌어 보겠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2: 근데 왜 이과는 가셨어요?
1: 솔직히 취직하려고 왔습니다. 아나운서 못 되면 취직하려고 그때 그 전화기가 유행이어가지고 네. 어떻게든 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갔습니다.
2: 근데 취직하려고 이과를 갔는데 왜 또 아나운서 쪽에 왔어요?
1: 아나운서가 1순위였고 취직은 2순위였는데 네. 그래서 저는 다른 거 갈 걸 언어학과나 막 그런 거 그런 쪽에 좀 예체능 갈 걸. 그럼 내가 아나운서에서 써먹을 게 더 많았을 텐데.
2: 아, 지금 써먹을 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1: 공대생 그 빵판을 가지고 제가 써먹을 것도 없고 반도체도 잘 모르고 그래가지고. 예.
2: 알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얘기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3: 오랜 시간 탈은 수많은 이야기를 품어왔습니다. 가면의 기억 모두의 춤. 2026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대한민국 대표 탈춤 축제가 9월 24일부터 10월 4일까지 중앙선 1942 안동역 원도심 탈춤공원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전통의 멋은 더 생생하게, 탈춤의 흥은 더 신나게, 세계의 다양한 탈과 춤을 만나고 신나는 퍼레이드와 대동난장까지 보고 즐기고 함께 춤추는 모두의 축제 2026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4: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5: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6: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1: 안 어렵다 안 어려워 수학화학 안 어렵다.
2: 아 그래 그리 된 거구만 물리화학 안 어렵지.
1: 알고 싶다 알고 쉬워 우주공학 알고 싶다.
2: 깨우쳤다 달았네 AI.
1: 평일 낮엔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2: 몇 시인지 알려다오.
3: 11시 5분
4: 이과학 저과학 함께하고 계십니다. AI 이거 어떻게 들었어요? 고강요.
5: 어, 네. 되게 과학적이지 않아서 오히려 정반합 그런 느낌입니다.
4: 아니 지난번에 대호 씨가 나왔었는데 네. 제 동기 김대호 아나운서가 나왔었는데 요거가 끝나면 제가 요 톤으로 계속 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5: 오.
4: AI 이렇게 끝났는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5: 대호 선배가 정말 요즘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인에 최적화되셨네요.
4: 저한테 어떤 조언 줄 건 없습니까?
5: 그 톤으로 쭉까지는 않더라도 방금처럼 이제 그 이어서 여운을 좀 이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4: 알겠습니다.
5: 이과 이런 식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방금.
4: 나보다 더 못하는데? 5491님이 벌써 여러분들이 좀 반응 보내주고 계신데요. 겸중이 고강용 꽃길만 이렇게 네. 아홉 글자 보내주셨어요. 5491님 혹시 지인 아니실까요?
5: 그래서 번호를 쳐봤거든요. 끝자리 겹치는 분이 있는데 제 친구예요. 그래서 얘는 절대 보낼 일이 없습니다.
4: 아, 이렇게
5: 애라서.
4: 겸둥이 꽃길만 이런 말은 보낼 사람이 아니다.
5: 군대의 동기인데 대구애라서 저희가 대화를 별로 안 합니다. 절대 안 보낼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5491님.
4: 반가워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5: 너무 감사합니다.
4: 네. 저희 2부에서는 지난 한 달 동안 방송에서 다뤘던 과학 이야기들 가운데 좀 어렵고 헷갈렸던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이복습 저복습이라는 코너를 진행해요. 예. 고강용 아나운서는 솔직히 과학 분야 중에 좀 아 이거는 좀 어려웠다. 이거는 좀 깊이 공부해보고 싶다라거나 아 이거는 해도 안 될 것 같다라거나 좀 그런 거 있으면 하나 분야 하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 저는 물리. 물리 그 법칙들 있잖아요. 뭐 예. 뉴턴 법칙, 뭐 양자 역학.
4: 그렇죠.
5: 그런 거는 진짜 이거는 내가 다시 태어나야 내가 이해를 하겠구나. 이거를 왜 공부하는지도 잘 몰랐었고 이 어려운 거를 그냥 그걸 공부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구나. 그 정도로 거리가 좀 있었던 그런 분야였어요.
4: 물리 쪽을 좀 어려워하셨구나.
5: 역학 막 이름부터 어렵잖아요. 역학.
4: 그러면 저랑 같이 공부를 해보자라고 하면은 응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5: 아 해야겠죠.
4: 선배에게
5: 해야만 하겠죠.
4: 아 저희가 사실 네. 고강용 아나운서가 입사를 하면 저희는 신입 아나운서가 입사를 하면 선배들이 이렇게 담임 부담임 이렇게 두 명이서
5: 예.
4: 신입 아나운서의 교육 프로그램을 짜고 교육을 담당하면서 매일 이야기도 나누고 하거든요.
5: 맞아요. 조회를 네. 하시고
4: 제가 부담임이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자주 연락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눈 편인데 과학을 물리를 어려워했다라는 거는 사실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5: 그때 과학 이야기 빼곤 다 했던 것 같아요.
4: 그래요?
5: 네. 별의 별 얘기 다 했었는데.
4: 이제부터는 과학 얘기 좀 할까요?
5: 너무 영광이죠. 열심히 해야겠네요.
4: 억지로 대답한 느낌이에요. 인공위성은 어때요?
5: 인공위성은 저에겐 어떤 존재냐면은 약간 별인 줄 알았는데 인공위성이네. 그러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밤하늘을 되게 많이 봤어요.
4: 네네.
5: 빨리 나가고 싶다. 나가서 뭘 할까 막 밤하늘을 많이 봤었는데 그때 별이 되게 많았거든요.
4: 네.
5: 근데 옆에 있던 선임이 저거 별 아닌데 인공위성이네. 인공위성이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인공위성이 맞더라고요.
4: 되게 빨리 지나갔어요.
5: 아 그러니까 계속 떠 있는데 인공위성이 별보다 조금 더 인위적으로 좀 빛나더라고요. 밝기가 더 셌던 것 같다.
4: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어요?
5: 예, 걔는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4: 그러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5: 그럼 별인가요?
4: 예. 왜냐면
5: 선임이 또 아닌 척했었네요.
4: 밤하늘에 보일 정도의 밝기라면 네. 별처럼 빛나는 정도의 밝기라면 낮게 떠 있어야 되고.
5: 네.
4: 예.

0: 돌아야 되거든요. 아, 낮게 떠 있으려면 아. 계속 지구를 돌아야 되거든요. 네. 정지기에 있는 거는 3만 6천 킬로미터 위에 있기 때문에 네. 그 태양빛을 반사하는 게 지구까지 잘 안 와요. 왜냐하면 크기가 작잖아요, 얘네들이.
1: 아, 솔직히 돌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인공위성이구나 하고 보초를 했기 때문에. 예.
0: 어, 인공위성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네요, 많이.
1: 잘 모릅니다.
0: 아, 네. 오늘 주제가 인공위성이라서 제가 그걸 여쭤봤습니다.
1: 아, 잘 몰라요.
0: 어, 인공위성 하면은 그러면 그 이미지가 떠오를 거고 또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1: 인공위성은 약간 그, 어떤 물체를 인공위성이라 부르는지도 그렇고. 아. 좀 일상에서 되게 많이 사용하잖아요. 어. GPS 활용할 때도 그렇고.
0: 어, 그래요. 맞아요. 오, 근데 많이 안 해. 네.
1: 어, 그러면 이제 매일 활용하니까 네. 이게 어떤 걸 정확히 인공위성이라 부르는지 아, 그게 일단
0: 궁금했어요. 네, 아, 저는 인공위성이란 하면 떠오르는 생각을 물어봤더니 질문이 네. 곧바로 나와서 그럼 복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어, 인공위성은 말에 다 모든 뜻이 담겨 있어요. 위성이라는 것은 어, 행성 주위를 도는 천체를 우리가 위성이라고 부르죠.
1: 행성을 도는 네. 거를. 네.
0: 행성은 단일 행자거든요.
1: 네.
0: 네. 행성은 뭐냐면 항성. 늘 항상 항자예요.
1: 태양 같은 것들.
0: 태양 같은 네. 것들. 그럼 별 주위를 도는 걸 행성이라고 하고. 네. 행성도 주위를 도는 애들 있잖아요. 달.
1: 달.
0: 네. 네. 걔네를 위성이라고 부릅니다.
1: 아, 달은 위성이군요.
0: 네.
1: 오.
0: 그렇죠.
1: 예. 그냥
0: 인간이 편의상 분류해 놓은 기준이에요.
1: 네.
0: 근데 인공위성은 인공. 인간이 만든 지구 주위를 도는 물체.
1: 네.
0: 그걸 인공위성이라고 합니다.
1: 네. 쉽네요.
0: 매우 쉽나요?
1: 네. 어, 아, 이게, 드릴만 하네요. 좋은데요? 아, 너무 이해가 쉽습니다.
0: 어, 저희가 네. 이 복습, 저 복습 지금 네 번째 시간인가요? 근데 들을만 한데요.
1: 청취자분들이.
0: 너무 좋은 반응이에요.
1: 아, 듣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아, 되게 쉽게 이제, 이해가 됐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0: 우리 막내한테 이런 평가를 들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 들을만 해요?
1: 아, 예, 들을만합니다.
0: 계속해서 네. 들을만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1: 예.
0: 그래서 우주정거장 있잖아요.
1: 네. 네.
0: 우주정거장도 사실은 인공위성 중 하나죠.
1: 저는 우주정거장이 너무, 좀 의심도 했었고, 실제로 떠있는지도 의심했었고, 너무
0: 아,
1: 신기했어요.
0: 그래요?
1: 예. 아니, 말이 안 되는 게 그 정거장을 우주에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그게 안에서 막, 저희가 뭐 화장실이나 뭐 그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어떻게 우주에 있으며
0: 네.
1: 그걸 어떻게 띄웠는지가 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0: 그렇죠. 네. 어, 발사체로 띄워요 일단. 우리 누리호 같은 발사체로.
1: 네.
0: 어, 그래서 띄워서 그 고도에 맞게끔 속도를 주면
1: 네.
0: 자연적으로 돌게 되거든요. 어, 그게 달이 지구 주위를 계속 돌잖아요.
1: 네.
0: 그게 뭐 지구 중력 때문에 도는 건데 붙잡고 있는 거죠.
1: 네.
0: 튕겨 나가려고 하는 거를. 그래서 계속 그 속 일정한 속도가 되면 돌아요. 딱 고도에 맞는 그 높이에 맞는 속도가 있어요. 그건 계산하는 건데 단순하게.
1: 네.
0: 예. 그러니까 고도가 정해지면 속도가 정해지거든요.
1: 네.
0: 돌 수 있는 속도가 딱 그 속도로 맞춰서 돌리기 시작하면 계속 도는 거죠.
1: 아, 계속 도는 거구나.
0: 네. 그래서 우주 정거장은 계속 돌아요. 근데 약간 낮기 때문에 고도가
1: 네.
0: 대기의 마찰이 조금씩은 있어요. 그래서 네. 속도가 조금씩 줄어들기도 하고 가는데 그걸 한 번씩 보정을 해줘요. 칙 쏴가지고.
1: 뭘로 보정해요, 그거는?
0: 어, 로켓 엔진 같은 걸로.
1: 아.
0: 네. 거기에 추진체가 자그만한 걸 하나 달아놓거든요.
1: 네.
0: 우리 누리호 보면은 밑에서 화염 푹 내뿜으면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반작용력으로.
1: 네.
0: 그것처럼 뒤로 추진체에서 픽 한번 쏘면
1: 네.
0: 반작용력으로 속도가 살짝 붙어요.
1: 아, 그럼 그 쏜 게 우주정거장에 딱 붙는 거예요?
0: 아, 우리 그 쏘는 거는 싣죠. 네. 이게 누리호 같은 우주 발사체에다가 싣고 가는 거예요.
1: 아.
0: 앞에다가 싣고.
1: 네.
0: 그러면은 발사체로 쭉 올라가잖아요.
1: 네.
0: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높이, 고도까지 올라가서 그 고도에서 돌 수 있는 속도를 딱 맞춰줘야 되는 거죠.
1: 네.
0: 그걸 발사체가 하는 거죠, 역할을.
1: 아~
0: 그 속도까지 만들어주는 것까지.
1: 아~
0: 네. 그 다음 딱 내려놓으면 고속도로 네. 그대로 도는 거예요.
1: 아, 그럼 우주정거장까지 가서 사람이 막 그걸 뭐 고쳐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아,
0: 발사체가.
1: 발사체가. 네.
0: 거기까지 가가지고. 근데 엄청나게 빠르게 돌고 있거든요.
1: 네.
0: 근데 그거 딱 옆에 붙어가지고 같은 속도 돌면서 네. 이걸 도킹을 해요.
1: 어, 도킹이란 말이 우주 용어, EU 용어잖아요.
0: 어, 맞아요. 네. 랑데뷰도 우주 용어고. 랑데뷰가 이렇게 착 만나게 하는 게 랑데뷰. 그 다음에 딱 그 입구와 입구를 정확하게 맞닿게 해가지고
1: 네.
0: 체결을 하면 도킹.
1: 네.
0: 그럼 도킹을 하면 이제 딱 연결이 됐잖아요.
1: 네.
0: 그 다음에 다시 압력을 착 그 안에 있는 기압대로 착 전체를 유지하게 하고

0: 아, 너무
1: 싹
0: 신기하다.
1: 들어가는 거죠. 이 영화에서 많이 봤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그걸 실제로 구현을 해놓은 거예요.
0: 그러니까 과학이 전 신기한 게 이게 그 정확히 계산된 그런 법칙이나 수치가 딱 들어맞잖아요.
1: 그렇죠.
0: 그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1: 근데 이게 오히려 더 쉬운 게 천체가 자기들끼리 돌고 그다음 중심에 있는 중력과 그 천체가 이렇게 그 중심에 있는 별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이런 것들은 변하질 않잖아요.
0: 그죠.
1: 지구의 무게, 질량, 달의 질량 이런 것들이 변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이 너무 쉬운 거예요. 한번 계산하면 틀어질 일이 별로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계산이 오히려 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0: 그럼 그 인공위성이 이제 수명을 다 하면은 그건 인간이 이제 가져오나요 다시? 아니면 그냥 알아서 떨어지게끔 떨어질 때 지구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1: 사실은 가져오는 게 더 비용도 많이 들고 위험성이 커서
0: 아 그래요?
1: 버려요. 버리는데 약간 저궤도라고 하죠. 조금 덜 높게 떠서 도는 것들 이런 것들은 지구와의 대기의 마찰이 있기 때문에 속도가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속도를 일부러 더 줄여요. 아까 추진체로 칙 뽑는다고 했잖아요. 그걸 반대쪽으로 칙 뽑아가지고 속도를 살짝 줄이면 지구 쪽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속도가 더 커지면 지구 밖으로 튕겨나가려고 할 거고 속도가 떨어지면 지구 안쪽으로 지구가 당기는 힘이 더 세니까 떨어지려고 할 거거든요. 떨어지는 과정에서 대기와의 마찰로 대부분 타버립니다.
0: 아, 타버리는군요.
1: 그래서 땅에 떨어지는 건 거의 없어요.
0: 아, 그럼 안전하게 처리가 되는 거네요.
1: 그리고 혹시 몰라서 바다에 떨어지게끔 그 속도를 내는 그걸 조절을 하죠.
0: 와, 너무 신기하다.
1: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정지계소 이동 위성 같은 3만 6천 킬로미터 저 높이 있는 거를 다시 가져오려면은 시간도 돈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는 더 속도를 높이는 쪽으로 뿜어가지고
0: 걔를 향해 쏴버리는 거네요.
1: 더 멀리 갈 수 있게.
0: 밀어내려고.
1: 더 빨라지면은 바깥으로 튕겨나가려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멀리 보내버립니다. 그런 애들이 모여있는 곳들을 무덤 궤도라고 부르기도 해요.
0: 무덤 궤도.
1: 무덤 궤도. 이름도 잘 짓지 않았어요.
0: 그러니까요. 무덤 궤도.
1: 그래서 위성들, 다 쓴 쓰레기 위성들이 모여있는. 걔네들은 계속 뭐 돌거나 타원형 궤도를 돌아요. 이렇게 막 원궤도를 돌다가.
0: 들어본 것 같아요. 타원형 궤도.
1: 그러면 걔네가 이제 우주 쓰레기들 모여있는 궤도들이 있는 거죠.
0: 아, 우주 쓰레기도 들어봤어요. 그네들이 모여있는 게 무덤 궤도군요.
1: 우주 쓰레기는 어떻게 들어봤어요?
0: 과학책에서 이거 약간 그 서술형 마치라고 되는 문제에서 보통 고등학생 때 내신 때 나왔던 것 같거든요.
1: 그 낱말 퍼즐 같은 뭐 그런 거? 이렇게 가로세로?
0: 그런 것도 있고요. 우주 쓰레기.
1: 학교에서도?
0: 거저주는 문제로.
1: 학교에서 문제로.
0: 학교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1: 시험 문제로?
0: 우주 쓰레기.
1: 지구과학을 했으니까. 그렇군요. 요즘에 그런 것도 배우는구나.
0: 요즘이라기에는 이제 10년 전이라서.
1: 고등학교라서 저랑도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나니까.
0: 그렇죠.
1: 10년이면 교육과정이 좀 바뀌곤 하잖아요.
0: 그죠. 한 두세 번 바뀌, 두 번 바뀌지 않았나네.
1: 몇 차예요?
0: 8차였나? 9차였나?
1: 내가 7차 시작이었던 것 같은데.
0: 그래요?
1: 그렇군요.
0: 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대통령은 아는데 그 당시.
1: 자꾸 대답 과학이 곤란한 걸 물어봐서 미안해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도 좋습니다.
0: 저는 인공위성을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인공위성이 되게 많이 떠 있다고 들었어요. 그 위성 사진으로 봤을 때 제가 잘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엄청 많이 떠 있어서 중국이 되게 많이 쏘아올렸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1: 전 세계가 많이 쏘아올리고 있습니다.
0: 그럼 이제 그거를 그 틈 사이에 궤도에 인공위성을 쏘아올려야 되잖아요.
1: 네네.
0: 그게 틈을 찾아가지고 올리는 과정이 되게 정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사고 나거나 그러면은 국가적으로도 이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그거를 그 정교하게 쏘아서 올리는 기술이 다 있나요? 국가들이? 부딪히곤 하진 않나요?
1: 그렇죠. 위성을 쏘아올리는 발사체 기술을 가진 나라는 세계에 한 10개국, 11개국 정도가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정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목표 궤도에 올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위성을 우리나라 발사체로 쏠 수 있는 7번째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술은 굉장히 좀 발달된 그래도 발사체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궤도가 사실 지구 지표면 위에서만 봐도 10m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10m도 아니에요. 1km씩 떨어져 있는 것들을 지구 한 바퀴에 쭉 배치를 한다 그러면
0: 엄청 많긴 하겠네요.
1: 엄청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네요. 그러면 그 고도가 되면 훨씬 더 원이 크잖아요. 사실 10km씩만 떨어뜨려 놔도 굉장히 먼 건데

0: 거기에 하나씩만 들어간다고 해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거든요.
1: 아, 여유가 많네요. 그러면.
0: 네. 그리고 아. 고도도 한 막 30km, 20km씩 차이를 두면서 계속 쌓아갈 수 있으니까 네. 아마 그렇게 부딪히는 거를 고려, 물론 계산을 하죠. 실제 돌고 있는 거랑 부딪히진 않아야 되니까. 네. 근데 거기에 막 억지로 쑤셔넣고 막 이럴 정도는 아니에요.
1: 아.
0: 네. 공간이 많이 있긴 합니다. 그래. 그러나 부딪힐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쏘기 전에 다 계산은 합니다.
1: 아.
0: 네. 그렇게 계산하고 있어요. 사실은 얘네끼리 부딪혀서 그 궤도에 끼워 넣는 게 힘들다라기보다는 네. 이제는 주파수가 문제래요.
1: 주파수는 왜 어떤 영향을 미치는
0: 그러니까
1: 거죠?
0: 우리 지구 위에서 인공위성들이랑 통신을 하려면 네. 전자기파로 통신을 하잖아요. 전기 전자공학과니까 알겠네.
1: 전자기파가 파장이 약간 긴 거전.
0: 전자기파는 이제 빛의 모든 파를 다 그렇죠. 전자기파라고 맞다, 통칭하고 맞다, 맞다. 예. 거기에는 가시광선, 뭐 적외선, 자외선 다 있는데
1: 맞습니다. 네. 네.
0: 우리가 쓰는 거는 자외선보다 더 높은 쪽에
1: 아. 네.
0: 뭐 2.5GHz 뭐 네. 이런 것들 많이 쓰잖아요.
1: 네.
0: 그 정도의 주파수를 가진 예, 그들을 쓰는데, 근데 그걸 통신으로 쓰면 어쨌든 우리는 우리가 쓰는 주파수 대역은 한정적이잖아요. 그 안에다가 모든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다 쓰는 통신을 다 각각 분리해서 써야 되니까 나눠서 오, 주파수 네. 대역을 아니면은 혼선이 이루어지니. 그래서 그 주파수 대역을 나눠 갖는 게 더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1: 아, 네. 주파수는 정해져 있고,
0: 네. 궤도에 끼워 넣는 것보다 오히려
1: 아.
0: 뭐 그런 얘기를.
1: 아, 살짝 합니다. 심화 과정 느낌이었어요. 주파수와. 알겠습니다.
0: 네. 그래요. 그 혹시 전자기 하면서 위성 같은 것들을 뭐 공부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학교에서?
1: 전혀 없습니다. 아. 위성은 전혀 없었고요.
0: 네. 통신 같은 거 이렇게 공부하면서 안 했어요?
1: 통신 된 거를 이제 안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솔직히. 그 졸업을 위한 공부를 했어가지고 교양을 오히려 했어요. 교양을. 네.
0: 자, 청취자분들께서도 인공위성 관련된 많은 질문 보내주고 계세요. 왜냐하면 청취자분들은 인공위성에 대해서 한번 들으셨거든요.
1: 아, 그렇군요.
0: 네.
1: 한번 듣고 저처럼 처음 듣는 사람은 또 지식의 깊이가 또 다릅니다.
0: 네.
1: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지식이 얕아요 지금. 8314님과 한번 읽어드릴게요.
0: 예, 읽어주세요.
1: 이거 저 너무 궁금했었어요. 스마트폰으로 이제 지도 앱 켜가지고. 거의 오차 없이 내비가 잡잖아요. 근데 인공위성이 수만 킬로미터 상공에 있다면서 터널만 들어가면 왜 바로 멍 때리고 아. 길을 못 찾는 건지 건물은 뚫는데 터널은 왜 못 뚫는지 궁금합니다.
0: 건물도 뚫는 거는 사실 유리창 뭐 이런 것 때문에 뚫는 거고
1: 유리창은 뚫는 거예요?
0: 네, 지붕으로는 못 뚫죠. 왜냐하면 인공위성은 우리 머리 위에 떠 있잖아요.
1: 네.
0: 네, 머리 위에서 빛으로 통신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전자기파. 그러면 그 파를 이렇게 우리랑 통신을 해야 되는데 우리 건물 안에 있으면 햇빛을 받을 수 있나요?
1: 못 받죠.
0: 네. 햇빛도 전자기파예요.
1: 오.
0: 그림자가 생기죠. 네. 우리 몸도 못 통과해서 네.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천장이 막혀 있으니까 통신을 못 하는 거예요.
1: 아, 그 우리 몸을 못 통과해서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0: 그죠. 빛을.
1: 이게 더 신기하다. 햇빛이 우리 몸을 못 통과해서 그림자가 생기는
0: 그쵸,
1: 거예요?
0: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림자가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 몸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통과했다면 네. 여기도 밝게 빛나겠죠.
1: 아. 네.
0: 햇빛이 신기하다. 받았으니까, 바닥이.
1: 네.
0: 그래서, 그렇군요. 거기서부터 제가 출발을 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구나.
1: 아.
0: 예, 네. 그래요. 그렇게 네네. 빛이 통과를 못해요. 그러면 네. 천장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잖아요. 네. 아니면 뭐 어쨌든 철판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빛이 통과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쓰는 그 대역의 주파수는.
1: 아, 그럼 터널 안에서 GPS는 영원히 안 잡히겠네요.
0: 안 움직여. 왜냐하면 인공위성은 우리 머리 위에 떠 있으니까.
1: 머리 위에 있으니까.
0: 머리 위에 뭔가가 가려져 있다면 네. 통과를 못하겠죠. 그런데 터널 안에 들어가면 통신은 되잖아요.
1: 맞아요. 그것도
0: 전화기.
1: 전화는 돼요, 또.
0: 터널 안에다가 그 기지국을 설치해놔요.
1: 기지국이 터널 안에 있어요?
0: 네. 요즘엔 기지국이 작아졌어요.
1: 네.
0: 주파수 대역이 커지면서. 주파수가 높아지면 에너지가 좀 커지거든요.
1: 네.
0: 그럼 에너지가 세다는 얘기는 기계가 조금 작아져도 신호를 좀 용이하게 받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기지국이라는 거가 옛날에는 막 건물이었는데
1: 네.
0: 안테나 큰 거. 근데 지금은 좀 작아져가지고 이렇게 이런 거 모듈 같은 거를 탁 붙여놓으면 그게 기지국형 역할을 하거든요. 그거를 군데군데 박아놓는 거죠.
1: 네.
0: 그러면은 통신은 돼요. 그래서 통신이 되면 통신은 우리 전화기가 어디 있는지 정도는 기지국의 위치를 통해서 또 대충은 알 수 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내비게이션까지도 작동을 대충은 할 수 있는데
1: 네.
0: 정확하게는 안 되니까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내비게이션 들어가면.
1: 그죠.
0: 네.
1: 아, 통신은 그래서 되는 거예요.
0: 기지국을 설치해서.
1: 요즘 그

0: 함께 방송해본 게.
1: 저는 그림자. 진짜 이거는 자랑할 것 같아요. 술자리나 그런 데 가서 넌지시 던지면 되게 섹시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너 왜 그림자가 생긴 줄 아냐. 햇빛이 우리 몸 통과 못하니까 생긴다면은 열에 열 명 다 모를 겁니다.
0: 아, 그 혹시, 야, 그걸 너는 이제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1: 아, 이게 또 그 오랑우탄처럼 겸손하게 절대 그 이제 알아서 물어보지 않고 알려주는 걸로 이제 좀 네.
0: 저는 고강용 아나운서 온다고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사실. 네. 근데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집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1: 다음 달에 합니다. 뵙겠습니다 여러분.
0: 그거는 고강용 씨가 정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PD하고 한번 얘기해보고
1: 연말에 뵙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1: 예.
0: 예, 계속해서 예. 좋은 아나운서로 미래가 밝은 아나운서로 나아가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1: 훈디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3, 2, 1,
1: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0: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1: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2: 우리 아이 락토핏,
1: 바쁜 하루를 보내는
2: 어른들도 락토핏,
1: 장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2: 우리 모두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샤브올데이.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5: 저기요, 몇 층이에요?
6: 32층이요.
5: 난 280층이요.
6: 쟁은...

0: 하나증권 V.
1: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2: 잠시 후 12시 5분 손석희 12시가 방송됩니다.
3: 이과학조과학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아, 9229님께서요. 그래서 투명인간은 빛을 통과하는 인간이군요 하셨습니다. 그렇네요. 오늘 제 그림자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 깊으셨나 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이런 쉬운 비유 조금 더 고민해가지고 자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과학 얘기를 이렇게 조금 가볍게 나누는 시간도 또 다른 즐거움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끝곡은요. 샤프의 연극이 끝난 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광용 아나운서가 생각나네요.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걷는 길마다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 그 길에 담긴 영남 선비들의 이야기를 안동 MBC 라디오와 함께 만나보세요. 2016 경북고속길 라디오 티어링. 상주를 시작으로 성주, 김천, 문경, 영주, 안동까지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와 함께 구곡의 절경과 선비의 자취를 직접 느껴보세요. 참가 신청은 구곡길 홈페이지, 문의는 054-851-7126번입니다. 2016 경북구곡길 라디오 티어링, 올가을 라디오와 함께 구곡길을 걸어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세계 유교문화재단이 주관하고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2: 오늘도 안전하게 어린이 유괴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세 번째,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번째,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유괴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4: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5: MBC
6: MBC
7: MBC 라디오
6: MBC 라디오.
3: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2: 안동 MBC 정오 뉴스입니다. 9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며 반짝 늦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영주 26도.

0: 안동, 상주, 문경 27도 등으로 한낮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오후부터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완연한 가을이 찾아오겠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낮 기온이 20도에서 22도 분포로 오늘보다 많이 낮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농업인의 작업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농작업 재해 예방 및 안전 보건 증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농작업 재해 통계와 실태 조사, 예방 교육, 작업 환경 개선 지원과 안전 보건 관리자 배치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임 의원은 해마다 농업인 약 300여 명이 작업 중 숨지고 5만여 명이 다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예방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학생의 사고력을 평가하는 서술, 논술형 평가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경북교육청이 학교 현장에 적용할 경북형 서논술형 평가 문항 개발에 나섭니다. 도내 초중고 교원 50여 명이 참여해 초등은 IB형 서논술형 평가를, 중등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등 교과별 문항과 채점 기준, 예시 답안 등을 개발합니다. 개발한 문항은 실제 학교에서 학생 답안 분석과 공동 채점을 거쳐 보완한 뒤 내년 3월부터 수업과 평가, 교원 연수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안동 만유정 원림에서 다음 달 3일부터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야간 프로그램인 풍류 만유정이 열립니다. 평소 야간 관람이 제한되던 만유정은 행사기간 야간 개장에 들어가며 고택 달빛 음악회와 한지등 만들기, 자연소리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산불 피해 속에서도 정자 본체를 지켜낸 만유정의 회복과 역사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영주 무섬 외나무다리 축제가 이번 주말 이틀 동안 영주시 문수면 무섬마을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축제는 무섬, 시간을 건너 사람을 잇다를 주제로 무섬마을의 명소인 외나무다리에서 전통 혼례와 상여 재현 행사를 진행합니다. 개막날인 토요일에는 농당 고택 주무대에서 판소리와 대붓 서예 퍼포먼스가 열리고 고택과 옛마을 생활문화 체험 행사도 마련됩니다. 2016 의성 슈퍼푸드 마늘 축제가 오는 주말부터 사흘 동안 의성읍 구봉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축제에서는 의성 마늘과 지역 농특산물 판매를 비롯해 마늘을 활용한 먹거리와 요리, 체험 프로그램, 마늘 3종 경기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같은 기간 구봉공원에서는 공룡, 화석과 지층, 암석, 광물, 화산 등을 주제로 14개 체험 부스를 운영하는 의성 국가지질공원 지질과학축전도 함께 열립니다. 2023년 국내 15번째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된 의성군은 금성산과 빙계계곡, 공룡발자국 등 12개 지질명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내년 재인증과 향후 세계 지질공원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천군이 도청 신도시 중심 상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주차 타워를 준공했습니다. 안동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허환구였습니다.
1: MBC. 즐거운 탈춤의 흥겨움 속에서 가족과 함께 맛보는 안동 안우.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과 안동 봉화축협이 함께하는 안동 안우 구이 행사. 9월 24일부터 10월 4일까지 안동 탈춤공원 무대 옆 안동 봉화축협 한우구이터에서 최고의 안동 안우를 즐기세요.

최 시사와 서사가 있는 음악 손석희의 12시입니다. 1948년 베를린에 사탕과 초콜릿을 떨어뜨린 미군 조종사가 있었습니다. 15개월 동안 이어진 서베를린 공수작전의 시작이었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소련이 서베를린으로 가는 길을 막자 미국과 영국은 고립된 시민들에게 식량과 연료를 비행기로 실어 날랐습니다. 초기 공수작전에 참여한 게일 헬버스는 아이들을 위해서 사탕과 초콜릿을 손수건 낙하산에 매달아 떨어뜨렸습니다. 공수작전이 끝난 1949년 9월 30일까지 서베를린에 23톤 넘는 사탕을 전달했다고 하는군요. 그 기간 동안에 서베를린에 전달한 전체 식량과 연료는 230만 톤 이상이었습니다. 끊기지 않은 보급로가 도시의 생명을 지켜낸 셈이죠. 오늘 1부에서는 사우디의 원유시설과 홍해 항로를 지키려는 프랑스의 파병을, 그리고 2부에서는 에너지 가격과 미국 물가, 금리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서베를린 공수작전의 이름은 비틀즈 작전이었습니다. 발음은 비슷하지만 철자나 의미는 그 비틀즈와는 전혀 다른 VITTLES, 즉 식량을 공급하는 작전이었는데 전혀 상관은 없지만 그보다 아주 훗날 영국의 비틀즈는 이런 노래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Help, 느낌표, 오늘의 첫 곡입니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2: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5: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6: 보험을 들어야지
7: 수확량 줄어도
6: 보장
7: 가격이 내려도
6: 아이 그럼
7: 보험이 든든하구만
8: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선해보험
9: 건강식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10: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예, 오늘 만나볼 지구촌 사이드 A는 프랑스와 파병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호르무즈 파병 이 논란이 좀 뜨거웠다가 현재는 약간 좀 주춤한 편이긴 한데 지금 프랑스에서는 중동 지역 파병이 중요한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최근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군 자산과 병력을 중동에 보내겠다 이렇게 밝혔죠. 홍해 얀부항 쪽에 병력을 배치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프랑스의 파병은 국제사회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 것인가? 일단은 홍해까지라고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호르무즈 해협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이어서 우리 입장에서 특히 좀 눈여겨볼 만한 상황이 됐습니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 연구원을 지낸 안종웅 박사를 파리로 화상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예예. 예. 새벽 5시죠?
2: 네네, 새벽 5시 12분입니다.
1: 예. 머리가 약간 까치집이시길래. 예. 웃으면서 시작하지만 이게 좀 내용은 좀 심각하긴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까지는 일단 아니고, 사우디아라비아 원유가 오가는 홍해 얀부항에,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이따 이제 지도를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유튜브로는. 호르무즈 해협이 사우디아의 아라비아의 오른쪽에 있고 그 건너에는 물론 이제 이란이 있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왼쪽으로는 홍해가 있는데 이렇게 저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가 이 얀부항 그러니까 여기 지도가 지금 유튜브에 나오고 있는데요. 얀부항 그러니까 홍해 저 깊숙이 저 얀부항에서 이제 원유가 수송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일단 프랑스 병력을 보낸다는 건데 공식적으로 확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그냥 말로만 나온 겁니까?
2: 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9월 24일 목요일에 프랑스 공영방송인 TF1과 프랑스 뉴라의 인터뷰에서 현 석유 공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군사적 수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혔어요.
1: 예, 예.
2: 이번 결정은 사우디 홍해 연안의 항구 도시인 얀부가 예멘의 후티 반군의 공격 대상이 되자 이곳으로 군사적 자원, 즉 병력, 레이더, 지대공 방어 시스템 등을 보내서 이 지역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1: 예, 예.
2: 다시 말해서 프랑스군이 직접 전투에 참여하지 않으니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이 지역을 보호할 수 있다며 병력 파견이 전쟁 참여가 아니라 동맹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것이 이번 파병의 성격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1: 예, 예. 사실 이게 그 정치적 맥락을 따져보면 그 따져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긴 한데 뭐 차차 풀도록 하고 이 얀부항은 유럽한테도 뭐 물론 전략적인 아주 중요한 에너지 통로이긴 하지만 프랑스는 원래 그 중동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그렇게 높진 않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됩니까?
2: 네네. 그 프랑스 그 중동 원유의 의존도는 그 12% 정도이고 특히 사우디 원유의 의존도는 3.1%에 불과해요.
1: 아, 예, 예.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가 사우디 군사 파병을 결정한 데에는 원유만이 아니라 중동 지역에 대한 프랑스의 전략적 결정인 걸 알 수 있거든요.
1: 예, 예.
2: 그러니까 프랑스가 보호하려는 것은 얀부 시설이라는 시설 하나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아시아와

0: 최대 소비시장인 유럽을 연결하는 세계 경제의 중추신경과 같은 해상교통망을 보호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요.
1: 예예. 예.
0: 다시 말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페르시아만에서 호르무즈 무역, 아라비아해, 발보엘반데 해협, 홍해, 수에즈 운하 지중해를 통해서 유럽을 연결하는 거대한 해상교통망을 보호하겠다는 것이거든요.
1: 예, 예.
0: 만약에 이곳 한 군데라도 문제가 생기면 유럽은 에너지 물류 비용이 급하게 상승하면서 유럽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받기 때문에
1: 예.
0: 이곳의 안전 운행은 유럽에게 아주 중요한 그 것입니다.
1: 예, 예. 그동안 사실 그 중동을 생각할 때 미국과의 관계, 미국의 전략 하에서의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를 많이 생각했는데 사실 이게 그 따지고 보면 프랑스도 중동 쪽하고는 국방 협력을 그동안에 많이 해왔고 나름대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파병도 역시 그 맥락에서 봐야 될 테고요.
0: 네네. 이번 파병의 성격과 전략적 의미를 크게 두 가지 맥락에서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1: 예.
0: 먼저 그 프랑스가 이번에 갑자기 걸프 지역에 군사적으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 지역의 국가들과 군사적 관계를 구축하여 왔어요.
1: 예.
0: 특히 그중에 그 UAE 아랍에미레이트와 타타르 같은 곳에는 프랑스의 상설 군사기지가 있고 이들 국가와는 나토 그 회원국 간에 그 해당하는 그 방위 협력 협정이 체결되어 있을 정도로 군사 협력이 그 긴밀하게 그 형성되어 있거든요.
1: 예, 예.
0: 다시 말해서 프랑스는 미국처럼 전 세계에 군사 동맹을 가진 나라는 아니지만 중동에서 미국과는 완전히 별개로 행동할 수 있는 유럽의 군사 외교 국가라는 위치를 유지하려고 무진히 많은 노력을 해왔어요.
1: 예, 예.
0: 특히 프랑스 외교부는 사우디와의 국방 협력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영향력의 수단이라고 설명하면서 군사 교육을 통해 사우디와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한다고 하고자 한다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1: 예, 예.
0: 그리고 지난 8월 26일 날 그 사우디 왕세자가 파리를 방문해서 프랑스 사우디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
1: 예.
0: 이때도 양국 관계를 전략적 파트너라고 공식적으로 그 인정했어요.
1: 예.
0: 다시 말해서 이번 파병은 사우디 파병은 프랑스가 중동의 안보 문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인 거예요.
1: 예, 예.
0: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로는 프랑스가 걸프 국가들 간의 군사 협정의 중요한 축은 프랑스의 방위 산업이랑 무기 수출이거든요.
1: 예, 예.
0: 프랑스는 라팔 전투기, 미사일, 레이더, 방공체제 등 방위 산업을 국가 전략의 중요한 그 부분으로 유지해 왔어요.
1: 예.
0: 프랑스 외교부는 의회 보고서에서 사우디와의 군사협력이 프랑스 방산 수출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방산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 예.
0: 특히 8월에 그 공동성명에서 프랑스 사우디 관계에는 방산에만 국한되지 않고 무기와 군사훈련 등 여러 분야로 강화한다고 밝혔어요.
1: 예.
0: 다시 말해서 프랑스는 사우디와 군사협력을 통해서 훈련 상호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프랑스 방산 수출과 산업협력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장기적인 협력구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셈입니다.
1: 예예. 예. 그 지난번에 왜 미국이 사우디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 저 후티 반군인가요? 거기 공격을 받았을 때 트럼프가 네네. 한마디로 거절했잖아요. 근데 프랑스는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밀착 관계를 만들고 있는 걸 보면 아무래도 프랑스 입장에서는 뭐랄까 미국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지역에서 특히 사우디에게 그런 걸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네요.
0: 네, 이번 파병 선언은 미국의 중동 역할이 흔들릴 때
1: 예.
0: 프랑스가 대안적 파트너 역할을 확보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제스처를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1: 예, 예.
0: 최근 말씀하신 것처럼 사우디는 미국의 안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른 국가들과 방위 협력을 모색하고 있었거든요.
1: 예.
0: 이러한 과정에서 프랑스 외무부 역시 사우디가 미국 이외의 파트너를 찾으며 독자적인 방위 산업 영역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프랑스와 자연스럽게 협력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1: 예, 예.
0: 다시 말해서 프랑스 입장에서는 미국이 언제나 중동의 안보를 보장해줄 것이라고 하는 전제에 의존하지 말자라는 이런 그런 논지가 생기면서
1: 예.
0: 전략적 공간이 생긴 셈이거든요.
1: 예.
0: 이런 전략적 공간을 통해서 이 사우디

0: 또한 이 중동 지역에 자기의 역량을 좀 넓혀가려고 하는 거예요.
1: 예, 예.
0: 이 때문에 사우디와 프랑스의 관계는 단순히 석유 무기 관계의 거래보다는 훨씬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예, 예. 사실 뭐 지금까지 따져보면 역사적으로 볼 때도 독일보다도 그러니까 유럽에서 유럽의 강국이 뭐 네. 독일, 유럽, 영국 정도 칠 수 있을 텐데 독일이나 영국보다도 프랑스는 훨씬 더 미국에 대해서 좀 독립적으로 행동해왔던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아, 자국의 영향력을 중동에서 굳건하게 유지하려는 하나의 전략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비전투하고 전투 파병, 뭐 우리나라 그 호르무즈 해협 때도 이런 논란이 계속 나왔지만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느냐 전투와 비전투가.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그 쟁점이 늘 되는데 프랑스도 예를 들면 현지에서 비전투를 한다고 하지만 전투 행위에 휘말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우려가 없나요?
0: 네, 뭐 그런 그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기는 하지만 프랑스의 현재 군사력이라든지 그 억제력을 고려할 때 후티 반군이 비전투 파병인 프랑스 군과 군사적인 충돌을 벌일 확률은 아주 낮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1: 예, 예.
0: 그리고 특히 프랑스는 이번 3차 걸프 전쟁의 출구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인 만큼 이란이나 후티 반군이 프랑스를 공격할 확률이 매우 낮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어요.
1: 아, 예, 예.
0: 예를 들어서 지난 3월 달에 그 이란의 드론 세대가 아부다비에 있는 프랑스 해군 기지를 공격해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었거든요.
1: 예, 예.
0: 그때 걸프 전쟁이 확산될 것이라고 하는 우려가 굉장히 높았어요. 왜냐하면 아랍에미레이트가 프랑스랑 방위 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 아랍에미레이트가 공격을 받으면 프랑스가 자동적으로 참전하는 협정이 맺어져 있거든요.
1: 예, 예.
0: 그때 프랑스 외무부 장관은 그 이번에 공격의 의도가 파악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전쟁 확산에 선을 그었거든요.
1: 예, 예.
0: 이러한 프랑스의 입장을 보았을 때 이번 파병으로 해가지고 전쟁이 확산될 확률은 되게 적고
1: 예.
0: 특히 그 프랑스는 그 해외 주둔하는 병력이 3만 명 이상이에요.
1: 아, 그렇게 많아요.
0: 그리고 이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만 한 2,500명이 있고
1: 예.
0: 그 아부다비에는 그 육해 공군이 다 그 주둔하고 있는 프랑스의 전진 기지이기 때문에
1: 예.
0: 이러한 그 전쟁으로 확산될 확률은 좀 적다고 보여집니다.
1: 아, 그러면은 그 파병에 대해서 프랑스 일반 국민들의 뭐랄까 반응은 그렇게 아주 반대하거나 그러진 않을 수도 있겠네요.
0: 네, 그 뭐 일단 전쟁을 이번 파병을 반대하는 거는 국자 그 대선 후보들은 반대를 해요.
1: 예, 예.
0: 그러나 일반 국민들의 반대 여론은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르몽드 신문의 사설은 이번 조치를 군사적 필요만이 아니라
1: 예.
0: 프랑스가 동맹국으로서 약속을 지키는 지정학적 역할을 보여주는 행위라는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1: 예.
0: 이만큼 그 프랑스 여론이 나쁜 편이 아니고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이미 프랑스 그 병력이 아부다비라든지 이쪽에 그 상설하고 있기 때문에 700명 넘게 상설하고 있기 때문에
1: 예.
0: 이 병력을 조금 이동시켜서 그 이번 사우디아라비아 파병의 그 미션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1: 예.
0: 그 프랑스 국민들은 크게 그 개의치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아, 예. 그 이제 그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난번에 대통령 그 저 기자에게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여차직하면 꼭 누군가 움직여야 된다면 청해부대를 움직인다. 이미 가 있는 아덴만 쪽에. 그 얘기하고 이제 맥락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크롱 대통령이 호르무즈 파병, 이 홍해 말고요. 더 직접적으로 호르무즈 파병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죠.
0: 네네. 마크롱 대통령은 23일 공개된 그 미국 ABC 방송 인터뷰에서
1: 예.
0: 호르무즈 재개방을 위해서 프랑스 병력을 투입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프랑스는 어떤 국가와도 대립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통항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나설 준비가 돼 있다. 라고 하면서
1: 예.
0: 그 긍정적인 대답을 했거든요.
1: 예.
0: 사실은 이 걸프 지역의 해상 통로가 유럽 사람들 특히 프랑스를 통해서 유럽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여기에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진심인지를 알 수 있는 대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종욱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아마 얼마 전에 보내드린 파리의 하늘 아래와 함께 가장 유명한 프랑스어 노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귀하 뒤에 그랑마망. 누가 할머니의 삶을 무너뜨렸나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국가에 의해

더 개인의 삶이 무너진다는 점에서 노래 속에 나오는 무분별한 개발 그리고 저희가 얘기 나눈 전쟁도 그 이해가 되겠죠. 미셸 볼라레프의 노래 오랜만에 들어볼까요?

예, 미셸 폴라레프의 노래 예전에 참 많이 들었는데 오랜만에 들으니까 정말 새롭네요. 문자 0184 쓰시는 분께서 확전으로 번지는 계기도 될 수 있고 국민 여론도 중요한데 앞으로 파병 국가들이 늘지 않을까 좀 걱정하신 것 같습니다. 자, 잠시 후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

0: 안동 MBC 건강 노래 교실이 10월 2일 금요일 오후 2시 안동병원 13층 컨벤션홀에서 열립니다. 초대 가수 김태웅, 강사 신동과 함께 김태웅의 군산항아, 못난 놈 등을 불러봅니다. 입장권은 당일 지정된 장소에서만 구매할 수 있고 입장료는 전액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되며 당일 참가하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안동 MBC 건강노래교실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트럼프와 미국의 AI 기업 수장들이 어제 백악관에서 오찬을 함께했는데요. 젠슨 황, 일론 머스크, 리사 수, 다리오 아모데이, 마크 저커버그 등 멤버가 화려합니다. 트럼프는 이들과 백악관 초지능 협약이라는 이름의 AI 자율규제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헌법과 같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로 예상되는 엔트로픽의 상장과 관련해서 엔트로픽이 소수에게만 공개한 투자보고서 초안이 새 나왔는데요. 엔트로픽의 목표 기업 가치는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2,714조 원이 넘고요. AI 인프라에 5천억 달러, 약 679조 원을 투입할 계획도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서류요. 사업 설명은 48쪽인데 위험 요인에 80쪽이나 할애했습니다. 자사 AI가 인류에 파국적이거나 실존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왜일까요? 엔트로픽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마케팅의 일환이자 훗날 소송에 대비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는 이날 오찬 직후에 이란은 핵을 가지면 안 된다면서 북한은 왜 가질 수 있냐라는 기자의 질문을 받았는데요. 트럼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친구라고 표현하고 북한이 핵을 가진 건 전임 대통령들 때문이라며 북한은 상당한 핵 능력을 가졌다.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한 김 위원장은 괜찮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정원은 북미 대화 가능성을 11월 18일과 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전후로 50% 정도로 본다고 오늘 국회에서 밝혔습니다. 서부전선 DMZ 지뢰 폭발 사과 관련해 유엔군 사령부는 북한의 대인지뢰 한 발이 군사분계선 이남 한국측 지역에서 발견됐다며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 지뢰로 우리 장병들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며 북의 국경선 요새화를 중단하고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담화를 통해 지뢰 폭발과 관련해서 서울의 자작 광대극이라며 사고 책임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지금까지 9월 30일 수요일 오늘의 국제뉴스, 저는 이선영이었습니다.
1: 与世界接轨
2: Conectarse con el mundo
3: 世界とつながる
4: للتواصل مع العالم
5: Connect with the world
6: 세계는 연결돼 있다. 손석희의 12시
7: 예, 2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를 시작하죠. 글로벌 시장의 관심이 PCE 물가지수에 쏠리고 있다. 최근에 이제 경제 뉴스에서 유독 이 PCE란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말로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쉽게 말하면 이제 미국의 경우, 미국의 소비자들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 그 가격이 예, 얼마나 오르고 내렸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매우 중요하겠죠.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뭐 금리나 뭐 이런 거에 다 연동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좀 이름부터 좀 낯설긴 합니다. 미국 물가 지수를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금리를 결정할 때 참고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근데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미국의 8월 PCE 물가지수가 나오는데, 오늘은 물가지수를 중심으로 미국 경제와 금리 문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결국 이 문제가 또한 우리를 포함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경제 미디어 OPT를 운영하는 박진영 대표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8: 네, 안녕하세요. 예.
7: 며칠 만에 또 나오셨습니다.
8: 네, 너무 반갑습니다.
7: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그 뮤즈를 설명해 주실 때 너무 쉽게 잘 설명을 해 주셔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무척 그 반겨하셨습니다.
8: 아, 사실 오늘 밤사이에 또 오픈 AI가 비슷한 걸 만들었어요.
7: 또요?
8: 다츠라는 친구인데,
7: 예.
8: 네, 그걸 또 설명하려면 또 한 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7: 아, 그래요?
8: 네, 이게 굉장히 좀 큰 흐름이긴 합니다.
7: 그건 뮤즈보다 더 발전된 거예요?
8: 뮤즈의 이제 대학마저. 메타의
7: 예.
8: 뮤즈가 이제 생활을 혁신한다면
7: 예.
8: 오픈 AI의 다츠는 업무적인 혁신을 조금 더 중점에 둔 서비스입니다.
7: 아, 예. 네. 그건 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8: 네.
7: 예. 나중 출연까지 예약하고 가시는군요.
8: 네, 바로 예, 우선 예약했습니다.
7: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이제 주제는 PCE니까 이거 그 저도 이렇게 생소한 단어이기도 하고 청취자분들도 그럴 것 같은데
8: 네.
7: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8: 네, PCE가 개인들이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살 때 이제 지출한 모든 지출을 가지고 물가를

0: 산정하는 지표예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것은 직접적으로 쓴 비용뿐만이 아니라 정부가 내는 건강보험료 같은 예. 간접적인 비용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물가의 움직임을 산출할 때는 PC가 조금 더 좋다라는 아. 평가를 받습니다.
1: 예. 네.
0: 그래서 연방준비제도에서도 금리 결정할 때는 CPI라는 지수도 있고
1: 예.
0: PC라는 지수도 있는데 그중에서 나는 PC를 조금 더 중요하게 본다라고도 공식적으로 아, 예. 얘기를 했었습니다.
1: 그래서 이제 여기에 주목하는 이유는 결국 미국 연준 때문이잖아요.
0: 네.
1: 예. 그 오늘 뭐 그 이 PC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 지수가.
0: 네.
1: 예. 근데 연준에서 금리를 결정할 때 근원 PCE 지수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PCE에 또 근원이 앞에 붙었단 그렇죠. 말이죠. 네. 뭐죠 이거는?
0: 갑자기 어려워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1: 예.
0: PCE
1: 그러나 뭐 쉽게 해주실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예. 코어, 코어라고 이제 영어로는 부르는데 코어 PCE 지수라고 하는데 근원은 이제 여러 가지 물가 지수 선출할 때 이제 다양한 품목들이 있을 거잖아요.
1: 예, 예.
0: 에너지, 식품, 뭐 자동차, 주거비 등등 있을 텐데 그중에서 가장 계절성과 변동성이 큰 게 에너지하고 식료품 쪽이에요.
1: 예, 예.
0: 그걸 제외하고 산출한 물가 지수가 근원 PCE입니다.
1: 아, 그건 왜 제외합니까?
0: 일단 일시적으로 물가가 확 튈 때 근원 PCI를 따로 보지 않으면
1: 예.
0: 이게 정말 근본적인 물가를 건드리고 있는 건가.
1: 예.
0: 그러니까 장기적인 추세를 보기가 어렵단 말이죠.
1: 예.
0: 그래서 일시적으로 많이 튀는 친구들을 배제를 한 거예요.
1: 아, 그러니까 통계학에서 뭐 흔히 얘기하는 그 아웃라이어, 그러니까
0: 네.
1: 그 번외.
0: 네.
1: 너무 뛰거나 너무 내려가는 거는 일반적인 통계 속에 넣을 수 없다.
0: 그렇죠.
1: 그래서 이제 빼버리고 한다 그런 얘기죠.
0: 그렇죠.
1: 예. 그래서 미국 상무부의 경제분석국에서 PC 물가 지수를 계산하는데 이번에 물가 계산 방식을 뭐 많이 뜯어 고쳤다고 하는데 그건 뭡니까?
0: 일단 9월 30일 연례 개편이 있어요.
1: 예. 그래서
0: 이건 특별한 일이라기보단 정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물가 지수를 우리가 조사할 때 보는 품목들을 정기적으로 교체를 하는데
1: 예.
0: 또는 같은 품목이더라도 이걸 평가하는 방식을 바꾸곤 하는데 이번에 그런 연례 개편이 있는 거고요.
1: 예.
0: 통계를 만드는 곳에서 그 통계 숫자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이제 논의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예예.
0: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올해 이제 내년부터 집계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 항목을 개편을 했어요.
1: 아, 우리도 언제요?
0: 올해 이제 해서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1: 아, 예, 예.
0: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는 다양한 물가 품목 중에서 땅콩, 도라지, 부탄가스가 빠지고요. 마라탕과 밀키트, AI 네. 구독료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1: 예. 그러니까 마라탕이 아직도 많이 드십니까?
0: 많이 먹습니다.
1: 아,
0: 이거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를 들썩거리게 만드는.
1: 아, 그래요? 저는 그 매운 걸 잘 안 먹었어요.
0: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가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들은 품목들은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는데요.
1: 예, 예.
0: 미국에서도 이번에 품목 교체보다는 이미 있는 품목들에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들, 좀 더 최신화가 필요한 것들을
1: 예.
0: 개선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근데 그 뭐 얘기 약간 되돌리는 편이 됐습니다만 그러면 앞으로 소비자 물가지수 항목에서
0: 네.
1: 아까 말씀하신 땅콩, 도라지, 부탄가스는 안 들어갑니까?
0: 안 들어가는 거죠.
1: 그 걔네들은 오르거나 말거나 상관이 안 한다는 얘기죠?
0: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카운트할 때는
1: 예.
0: 원본은 과거 원본은 남아있는데요.
1: 예.
0: 앞으로 카운트할 때는 이제 보지 않겠다.
1: 아. 네. 땅콩 도라지 좋아하시는 분들
0: 좋아하는데 저도
1: 서운하시겠네요.
0: 무척 서운하죠.
1: 예예.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좀 전에 얘기를 다시 돌아가면 그 물가를 착시 현상 없이 최대한 현실적으로 파악한다라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0: 네.
1: 미국 같은 경우 그러면 어떤 부분이 아까 세 가지 바뀐다고 하셨나요?
0: 네.
1: 예, 뭐가 바뀝니까?
0: 네. 첫 번째는 포트폴리오 관리와 투자 자문 서비스 분야가 있어요.
1: 예.
0: 이 분야가 과거에는 펀드 매니저들이 자산가들의 어떤 자산을 관리해 줄 때 자산 총액이 늘어나면 그에 비례해서 수수료도 많이 받고
1: 예.
0: 그 수수료를 가지고 소비자 이제 물가를 산출을 했었는데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지금처럼 막 오를 때는 너무 물가에 많이 반영이 되는 거죠.
1: 아, 그렇겠네요.
0: 그래서 예. 이거를 이제 금융업종의 취업자 수 그리고 근로시간 이런 식의 현실적인 지표로 기준을 바꿨고
1: 아, 예, 예.
0: 또 뭐 예를 들면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도 과거에는 깜깜이 데이터를 썼었는데 이젠 좀 더 확실한 어떤 근거들 부동산 계약수, 민사 소송 비용
1: 예.
0: 이런 것들을 근거로 쓰고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액세서리 쪽도 예전에 뭐 USB라든지 이제 거기
1: 예.
0: 꼽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카운트를 했었는데 이제는 게임 다운로드 수나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1: 아, 예.
0: 최신 서비스와 동향을 반영을 하는 식으로
1: 예.
0: 바뀌었습니다.
1: 그 현실에서 쓰는 것을 물가에 반영하자.
0: 네.
1: 그런 얘기군요.
0: 마라탕하고 비슷한 거죠.
1: 예. 저는 여전히 뭐 땅콩과 도라지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긴
0: 네.
1: 합니다만.

0: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그렇게 만일 그렇게 적용해서 하면 물가 지수가 바뀔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예. 근데 그게 이제 더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가 이제 관심사이긴 한데
1: 그렇죠.
0: 이 바뀐 계산법을 적용한 PC 지수 발표가 오늘,
1: 네.
0: 그러니까 9월에 발표하지만 그 지수는 8월 거잖아요. 예?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그 8월 PC 물가 지수가 오늘 밤에 공개된다고 하는데 지금 그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이
1: 실적.
0: 새로운 그 계산법을 적용하면 뭔가 당연히 변화가 있는데 아마도 물가 지수가 좀 떨어질 것이다
1: 네.
0: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봅니까?
1: 그렇죠. 실제로 이제 민간에서 이미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때
0: 예.
1: 기존 방식보다 근원 PCE 기준으로 기존 방식보다 약 0.2%포인트 낮아질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0: 0.2%?
1: 0.2%포인트가 낮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발표되는 건 8월에 물가가 어땠는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뀐 계산식에서 이제 8월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과거 데이터도 다 새로운 계산식으로 다시 계산해서 보여주거든요.
0: 아, 이미 발표됐던 것도요?
1: 네네네. 그래서 원본이 있고, 최신 계산식으로 또 계산해서 이제 2021년 것부터 보여주는데,
0: 아, 예.
1: 그런
0: 그럼 바로
1: 것들이,
0: 비교가 되겠네요.
1: 그쵸, 그쵸. 근데 살짝, 새로운 산식으로 하면 살짝 물가가 낮게 나올 것이다. 상승률이 작게 나올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게 미미하긴 합니다. 네.
0: 아니, 근데 미미하긴 하더라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소한 더 오르진 않을 것이다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1: 그쵸.
0: 왜냐하면 그게 정책에 반영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0.2%포인트라는 것은 뭐 숫자상으로는 적을 수 있으나 그것이 갖는 의미는 그 숫자보다 더클수 있지 않나.
1: 그쵸. 그래서 지금 시기가 시기인데 물가가 이렇게 오르고 금리 인상 기조를 이제 연준은 얘기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낮춰라라고 이제 갈등하고 있는 국면에서 물가 상승률이 조금 낮아 보이는, 둔화돼 보이는 지표로 바꾸는 게 혹시 약간 이런 물가 상승세를 약하게 보이려고 만드는 조치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긴 있었습니다.
0: 그걸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트럼프하고 이쪽하고 뭐 짬짬이 했을 리는 없는 것 같긴 하고,
1: 네.
0: 모르죠. 그건 알 수는 없는
1: 그쵸.
0: 거지만.
1: 오비락 이런 거죠.
0: 그건 뭐한 뒷얘기는 뭐 지금 뭐 우리가 알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계산법만 달리해가지고 혹시 표면적으로 물가 수치만 낮춰서 정부 정책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은 지금 오비락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할 수는 있는 거네요. 그런
1: 그쵸,
0: 의심은.
1: 그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부와 통화 정책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인 거니까요. 약간 불만이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 지금 연준에서 금리 결정할 때 중요한 기준이 역시 물가, 그다음에 고용 문제잖아요. 근데 고용은 지난번에 발표한 거는 뭐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 이번에 바로 지난번에 연준이 금리 인상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그 이유
1: 근거,
0: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럼 지금 물가와 고용은 현재 최근의 데이터는 어떻습니까?
1: 최근 데이터로는 이제 물가는 연초부터 보면 봄에 막 올랐다가 여름에 진정이 됐다가 최근 발표된 CPI가 8월에 먼저 나왔어요. 보니까 월간 상승폭이 살짝 커졌습니다.
0: 그
1: 물가는
0: CPI도
1: 업종석이네요.
0: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죠.
1: CPI는 PCE하고 같이 소비자 물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요게 조금 더 투박하지만 빨리 나와요.
0: PCR이요?
1: CPI가 빨리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언론들은 CPI를 많이 인용을 합니다.
0: 여기서 투박하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1: 조금 더 물가 상승세를 이제 정교하게 현실을 반영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방식이다라고
0: 그러나
1: 보고 있어요.
0: 추세 정도만 알려주는?
1: 네, 추세 정도는 빨리 알려주는 거죠.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이런 CPI 지수 이미 8월에 나온 거, 8월 CPI가 나왔는데 그걸 봤더니 월간 상승폭이 다시 커지고 있고 고용은 좀 주춤하다가 8월에 엄청 좋았거든요. 엄청 좋은 게 계절성도 좀 있고 뭐 휴가철이어서 서비스업이 많이 늘었다고는 하는데 그것만큼은 아니지만 9월도 잘 나올 거라고 일단 예측은 하고
0: 그러면
1: 있습니다.
0: 연준은 또 고민 아닌가요? 뭐냐면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내리고 싶은데 만일 고용도 같이 또 따라 올라가면 이거 조금 금리 올려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또할수 있는 거 아닌가요?
1: 너무 확실한 근거죠. 모든 온 세상이 금리 올려 괜찮아라고 해주는 그런 분위기인 것
0: 고용도 잘
1: 같습니다.
0: 돼. 그러니까
1: 문제
0: 뭐
1: 없어.
0: 경제 침체되는 거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죠.
1: 그쵸.
0: 그래서 이번에 그 PCE가 나오면 만일에 물가가 조금 더, 덜 오른 것으로 나오면
1: 그럼
0: 그게
1: 헷갈리는 거죠, 사실.
0: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죠. 올해 금리를 결정하는 연준 회의는 사실 두번 남았습니다. 10월에도 있고 12월에도 있고. 근데 자금

0: 시장에서는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많이 나온다면서요?
1: 네, 맞습니다. 그 9월 FOMC에서는 그 당시 점도표가 나오면서 올해 안에 한번더 올릴 수 있다라는 전망치가 나왔었는데, FOMC 끝나고 제롬 그 우리 캐비너시 의장의 발언이 문제였어요. 너무 매파적으로 지금 모든 분위기가 이제 금리를 좀더 이제 긴축으로 가야 되는 분위기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0: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겠다는
1: 네,
0: 쪽으로,
1: 굉장히 좀 명확하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국채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갱신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미 연말까지 두번 인상할 거다. 점도표상에서는 한번 인상으로 이게 나왔지만 아니다. 10월에도 가고 12월에도 인상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0: 두번 다요?
1: 네, 두번다 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0: 그럼 0.25%포인트씩 올려도 합치면 0.5%가 되는 건데,
1: 그렇죠.
0: 그렇게 많이 올리는 게 그게 이른바 이제 노말이 되는 듯 버리는 상황인가요?
1: 그렇죠. 근데 지금 마침 다행히 올 새벽에, 오늘 새벽에 연준 FOMC 부의장 맡고 있는 뉴욕 연은 총재, 존 윌리엄스 총재가 이런 발언했습니다. 우리 이미 9월에 조치를 했고 서두를 필요가 없다. 그래서 데이터를 더볼수 있는 시간이 있다 하면서 나의 예상대로 간다면 한번 올리는 걸로 충분하다라는 연준에서 꽤 의미 있는 그 발언권이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해서 아마 현실적으로 10월은 좀 어렵고 12월에 한번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건 아마도 지난번에 이제 고란 기자가 여기 나와서 그두 번인가 그 부분을 강조했는데, 11월 3일이 중간 선거인데
1: 그렇죠.
0: 그거 바로 앞두고 금리를 또 올리면 그건 너무 트럼프를 뒤통수 치는 거다.
1: 그렇죠.
0: 그건 선거 망하라는 얘기 아니냐. 그 절대 못 올릴 것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예상대로 가는 것 같긴 합니다.
1: 근데 저도 이제 그 당시가 기억이 나는데요. 이후로 약간 그래도 두번 가지 않을까. 국채 금리 너무 높고 물가나 고용이나 다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 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다시 한번 인상적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런
0: 뭐 모르긴 몰라도 고란 기자 분석대로 아마 그건 중간 선거 때 올리는 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1: 너무 부담스럽죠.
0: 다른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아, 이건 뭐 하여간 그 미국 경제도 그렇고 하여간 그 사람들의 속마음을 알려면 좀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피곤함이 있긴 합니다. 근데 베센트 재무장관이 또 연준을 압박을 했습니다.
1: 그렇죠. 아무래도
0: 연준이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
1: 네.
0: 빨리 올리지 말란 얘기죠, 금리를.
1: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0: 예,
1: 사실 말하는 건 연준이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멋진 말인데
0: 예.
1: 그 배경으로 이제 앞뒤에 얘기한 것들이 우리 과거에도 성장이 물가를 낮춘 경우들이 있었다. 90년대 기억하냐. 인터넷 붐이 있었고 지금은 그 이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가를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고성장, 적정한 물가가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0: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항은 저희가 뭐이 얘기할 때마다 늘 여기에 연결시킵니다만은 PC 물가 지수가 그러면 10월 코스피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 부분만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1: 네, 일단 높게 나오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짙어지기 때문에 당장 투자자분들에게는 걱정스러운 소식이긴 하죠. 근데 결국 우리나라는 가장 큰 반도체 기업 메모리 이런 쪽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기업들이 결국에는 이자 비용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AI 투자를 지속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0: 그렇죠.
1: 근데 앞서 말씀 나눴던 그런 메타의 뮤즈나 오픈AI의 다츠 같은 서비스 AI 에이전트 시대가 또 이제 한번 도래를 하면 결국에는 AI 투자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고요. 어젯밤만 해도 미국 증시에서 엔트로픽이 AI 대규모 투자를 지속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메모리주가 지금 살짝 다시
0: 아,
1: 올라왔거든요.
0: 그런가요?
1: 그래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얼마나 투자를 하고 AI 붐이 이어지느냐가 결국 관건이다.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 다츠 얘기는 나중에 그럼 다시 하도록 하죠.
1: 꼭 하러 오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박진영 어피트 대표와 PC 물가지수 문제를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Simply Red의 Money is too tight를 듣겠습니다. 직장을 잃고 월세도 못낼 만큼 어렵지만 주변은 물론이고 은행으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가 담겨 있죠. 물가든 금리든 뭐 생각해보면 늘 오른다는 소식만 전해드리는 요즘인데 이게 돌이켜보면 1980년대 초에 레이건 시대에도 인플레하고 실업 문제가 큰 이슈였는데 이 노래는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Money is too tight. Simply Red입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2: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3: 저기요, 몇 층이에요?
4: 32층이요.
3: 난 280층이요.

0: 하나증권 V.
1: 투자자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2: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3: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2: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4: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5: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6: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브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브.
7: 캣박시브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8: 미니의 김현우 씨, 의미 있는 선곡을 잘 이어주셔서 매 코너 더 집중.

0: 집중해서 듣게 됩니다. 아, 예. 어깨가 더 무거워지고 좋습니다. 아,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유튜브에 핸드9185라고 하신 분, 마라탕이 많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마라탕이 물가지수 계산에 들어간다는 말씀 좀 아까 드렸죠. 요즘은 중국집보다 마라탕집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다고 하셨네요. 그 정도로 아직까지도 인기가 있군요. 예. 유튜브의 유소영님, 김혜자 선생님 이번 부산국제영화제 오시죠? 꼭 보러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예, 오늘 우선 3부의 질문들에서 오늘과 내일 김혜자 선생을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가을나들이 어디로 갈까 고민이라면 지금 청송으로 떠나보세요. 형형색색 대기롱으로 물든 산소카페 청송정원이 오늘 11월까지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문을 엽니다. 드넓게 펼쳐진 꽃길을 걷고 예쁜 포토존에서 인생사진도 남기고 버스킹 공연 같은 즐길거리도 가득 청송의 맛있는 먹거리와 주변 관광지까지 함께 즐겨보세요. 걷는 곳마다 가을이고 머무는 순간마다 추억이 되는 곳. 이번 가을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산소카페 청송정원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군이 함께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 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 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2: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3: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4: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5: MBC
6: MBC
7: 라디오
8: MBC 라디오
9: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응. 은행잎 수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한시 뉴스입니다. 유엔군 사령부가 북한의 대인줄의 한 발이 군사분계선 남쪽의 한국 측 지역에서 발견됐다며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정전협정 이행을 관리하는 유엔사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과 관련해 한국군과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북한 지뢰를 발견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엔사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재추계한 올해 국세 수입이 지난 4월 전망보다 63조 원 넘게 늘어난 가운데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이 주거와 일자리, 서민금융 같은 사회정책의 세수를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이어권 금융위원장,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함께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열고

0: 경제 여건을 감안해 초과 세수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양극화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면 재정 통화 정책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해 중장기적으로 잠재 성장률을 높이고 물가 압력을 낮추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 원인과 피해자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등을 수사해온 검경합동수사팀이 출범 1년 2개월 만에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와 유가족협의회, 개별 유가족 등의 수사 요청을 토대로 수사에 나선 합수팀은 지난 4월 24일 전 용산 소방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참사와 관련해 다수의 비방글을 게시한 법무사를 구속 기소하는 등 2차 가해 사범 3명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합수팀은 남은 사건 중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을 불기소 처분하고 계속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경찰청에 이송하면서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7억 원대 배상금을 청구한 이란 다야니 일가의 2차 국제 투자 분쟁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28일 이란 국적 다야니 일가 6명이 2021년 10월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ISDS 사건에서 판정부의 만장일치로 전부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다야니 일가는 한국 정부가 해외 자산 통제국 승인을 이유로 배상금 지급을 미뤄 국적 에 따라 투자자를 차별했다고 주장했지만 ISDS 판정부는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와 국제 경제 질서를 고려하면 한국 정부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북부 공습으로 하마스 산하 무장조직의 사령관급 인사 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시간 29일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 서쪽 나스르 지역 아파트를 표적 공습해 이스라엘 민간인 공격을 지시했던 이즈 알딘 알베이크가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 측도 이즈 알딘 알베이크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스라엘의 드론 공습으로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아의 피란민촌에서 3명이 숨졌고 중부 데이르 알발라에서도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늦은 오후부터 밤까지 중부지방 곳곳에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내륙 최고 30mm,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 산지 5에서 10mm, 충청권과 전북 북부는 5mm 미만이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대전과 대구 28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29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5도가량 낮아지겠다며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6도입니다. MBC 한시 뉴스 마칩니다.
1: MBC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1: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0: 오늘 손석희 12시 3부에는 정말 오랜만에 라디오 나들이를 하시는 분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시대 배우 김혜자 선생입니다. 올해로 연기 생활 65주년이고요. 여전히 찬란하게라는 새 영화의 개봉을 앞두고 있기도 합니다. 이 영화의 송일곤 감독과 배우 문성현 씨도 오늘 함께 나오시겠습니다. 늘 그랬듯이 여러분들의 신청곡, 추천곡도 받아서 4부의 첫 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0: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의 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의 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국민인생 성원에드피아.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우리 아이 도드람
1: 나왔어.
0: 우리 남편 도드람,
2: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3: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예, 세월은 쉼없이 흐르고 많은 것을 지워내죠. 한때는 선명했던 얼굴이나 기억도 시간에 따라서 점점 희미해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끝내 남아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영화 여전히 찬란하게, 이 영화는 60년이란 시간을 건너서 다시 마주선 두 친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긴 세월에도 닳지 않고 여전히 찬란하게 남아있는 것들, 과연 그것이 무엇일지 오늘 수요일 질문들에서 생각해보죠. 아주 귀한 손님들을 오늘 모셨습니다. 잘 안 나오시는 분, 김혜자 배우님 나오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네, 저도요.
0: 예.
1: 손 선생님이 이걸 하시니까 나왔어요.
0: 감사합니다.
1: 진짜 딴 분이 하면 난 무서워서 못 나와.
0: 아니, 다른 분은 왜 이렇게 무섭게 합니까?
1: 아니, 낯설으니까 선생님하고는 그래도 조금 친하다고.
0: 아, 그렇죠.
1: 예.
0: 네. 또 조금 친하다니까 제가 좀 서운한데 많이 친한 거 아니에요?
1: 많이 친. 많이 친하다 그러고 예. 웃기네, 그러실까봐.
0: 아니요, 무슨 말씀이에요.
1: 맞아요.
0: 옛날에 뉴스룸 제가 진행할 때.
1: 맞아.
0: 다른 방송사에서 나오셔가지고 저한테 깍쟁이라고 하신 바람에.
1: 그러니까 배수를 네. 다 했어.
0: 제가 한동안 깍쟁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1: 사실은 깍쟁이지 뭐.
0: 아니 왜요?
1: 인상이 깍쟁이 같아.
0: 아, 예.
1: 그리고 실수를 전혀 안 하잖아요.
0: 아유, 저 실수 많이 합니다. 아,
1: 예. 나이 드셨으니까 좀 하세요.
0: 한 가지 또 기억이 나는 거는 예. 80년대 중후반 정도 됐을 겁니다.
1: 예.
0: 그때 MBC FM에서 가정음악실?
1: 예.
0: 아침에.
1: 네, 그거 했죠.
0: 예, 그거 아주 길게는 아니었지만
1: 예.
0: 하셨었습니다.
1: 네, 했어요.
0: 그래서 그때는 여의도 시절이었고 이렇게 그 스튜디오가 이렇게 녹음 스튜디오가 이렇게 컵을 틀어서 이렇게 가게 돼 있었는데 늘 그 스튜디오에 계시다가 가끔 이렇게 나오셨을 때 제가 인사도 드리고.
1: 내가 먼저 나갔을 거려 반가워서 인사하려고.
0: 예, 아무튼 오늘

0: 오랜만에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1: 네, 저도 좋아요.
0: 예예. 예. 차차 얘기 풀어가겠습니다.
1: 네네.
0: 예. 그리고 그 이 영화 여전히 찬란하게 감독 송일곤 감독님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예예. 네. 예. 예술 영화를 주로 많이 하셨었습니다. 그러나 또 제가 알기로 거미숲 감우성 씨 주연했던 거미숲도 연출하셨고.
2: 네.
0: 그죠? 예. 오랜만에 장편을 연출하신 거죠?
2: 네네.
0: 예예. 예. 조금 긴장되신 것 같은데요?
2: 예, 긴장됩니다.
0: 예. 그리고 그 옆에 더 긴장하고 있는 문성현 배우가 나와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문성현입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0: 예. 여전히 찬란하게 오는 10월 21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뭐 그 저 여전히 찬란하게는 우리 감독님
2: 네.
0: 언론 시사에도 아직 안 가지셨다면서요?
2: 네네. 10월 6일이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이고요. 10월 예. 8일 날 이 세상에 처음 영화가 공개됩니다.
0: 그 공개가 가능한 선에서 잘못하면 이제 스포일러가 되니까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인지 우리 쪽 감독께서 잠깐 좀 설명해 주실까요?
2: 네네. 저희 영화는 두 여성의 60년간의 우정과 사랑과 그리움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예. 가장 찬란했던 시간을 함께 했었던 두 소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0: 예.
2: 그다음 60년 만에 다시 만난 두 할머니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0: 예.
2: 그래서 두 할머니가 전국 노래자랑을 나가기로 돼 있어요. 서울.
0: 아, 그래요?
2: 서울에서. 예. 그래서 그걸 참가하려고 60년 만에 다시 만났어요.
0: 예.
2: 근데 그 중에 선생님이 맡은 역할은 순옥이라는 역할인데요.
0: 순옥이.
2: 예. 예. 임순옥이라는 역할을 맡으셨고요. 근데 그 친구가, 강정임이라는 친구가 자꾸만 기억을 잊어버려요.
0: 예.
2: 그래서 그 친구한테 옛날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라고 하면서 이제 과거가 보여지고요. 그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순간에 있었기 때문에 그 기억들을 떠올리게 만들면서 영화가 진행이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예. 잔잔하면서 뭐랄까 심금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한 할머니로 나오시는 순옥이 역은 우리 김혜자 배우님이 하시고 또 상대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2: 네네.
0: 그건 어느 분께서?
2: 차미경 선생님이라고요.
0: 아, 예, 예.
2: 네.
0: 그 김혜자 배우님, 차미경 배우하고는 이렇게 잘, 서로 잘 맞으셨어요?
1: 네, 처음 했는데요.
0: 아, 처음이셨군요.
1: 네.
0: 예.
1: 그 분이니까 잘하는 분이더라고요.
0: 아, 예.
1: 나한테 잘 맞춰주고.
0: 예.
1: 그래서 금방 적응됐어요.
0: 아, 예. 그 문성현 배우는 두영이란 소년으로 나옵니다.
3: 네.
0: 어떤 역할인가요?
3: 두영이는 이제 작은 아버지의 일을 도와주려고 그 옆 마을에서 저 영화의 배경이 되는 마을로 넘어온 친구인데
0: 예.
3: 이제 순옥이랑 정임이의 과거에 이제 그 친구들과 인연이 생기면서
0: 예.
3: 그 든든한 친구가 돼주는 그런 과거의 드라마를 맡고 있는 친구입니다.
0: 아, 그렇군요. 사실 그동안에도 뭐 9년 동안의 시나리오는 많이 전해졌을 텐데
1: 네, 네.
0: 다른 건 다 마다하시고 이 작품을 택하신 이유는 뭘까요?
1: 순옥이와 정유미가 예. 헤어지는 순간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0: 아,
1: 10세 예. 어린 소녀들인데
0: 예.
1: 얘네들이 어른도 안 됐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0: 아,
1: 이런 생각
0: 예.
1: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0: 예. 송 감독한테도 이건 뭐 남다른 작품일 것 같습니다. 장편 영화는 워낙 오랜만이시기 때문에. 예. 이 영화를 준비하실 때 딱 김혜자 배우님이 떠오르셨습니까?
2: 아, 예, 물론이죠.
0: 예.
2: 사실 대한민국의 감독이라면
0: 예.
2: 이 임순옥이라는 캐릭터를 떠올리면 선생님을 가장 먼저 떠올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0: 예.
2: 그 선생님께서 사실은 이제 최근에 활동을 하시는 걸 좀 부담스러워 하신다는 좀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일단은 긴 편지를 좀 진심이 담긴 손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드렸고요. 선생님께서 편지는 참 좋은데 그래도 본인은 집 앞에 핀 들꽃처럼 그냥 가만히 계시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돌려보내셨어요. 제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6번 정도 간 것 같습니다. 6번을 찾아뵙고.
0: 대가 앞으로?
2: 대가 앞으로가 아니라 제가 이제 저희 이제 선생님과 가장 친한 지인과 또 제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어서.
0: 아, 예, 예.
2: 선생님 댁으로 가서 식사를 많이 하면서.
0: 예.
2: 영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 이 캐릭터는 이렇고요. 저희 영화는 이런데 선생님이 없으면 이 영화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0: 예, 예.
2: 선생님 꼭 출연 부탁드립니다. 하고 제가 6번 정도 간 것 같아요.
0: 아, 예.

0: 그 가지고 있는 그 캐릭터 갖고 있는 깊은 울림이 있거든요. 그 말씀 자주 하셨어요.
1: 아, 예.
0: 이 캐릭터는 김혜자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가 해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으면 영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말씀을 예. 하셨고요. 결국엔 그 이유 때문에 승낙을 하셨습니다. 예. 네.
1: 그 김혜자 배우님께는 제가 작년인가 언제 TV 질문들을 할 때 꼭 좀 출연해 주십사 하고 문자도 드리고 전화도 드렸는데 모른 척 하셔서 아 이게 지금 깨달았습니다. 여섯 번은 해야 되는 거구나.
2: 어머머. 네? 아니에요.
1: 근데 왜 이렇게
2: 그게 꼭 내가 안 나가도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
1: 아니 제가 왜 나오셔야 되는지를 그토록
2: 아니 그러니까 예. 여러 배우들 중에서 김혜자가 나오면 좋겠구나 이거지.
1: 예.
2: 전 김혜자가 안 나오면 안 돼. 이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1: 아, 예.
2: 내가 뭐가 자신이 없었어요.
1: 예.
2: 그러니까 여러 개를 할 그렇게 그런 재주는 예. 없거든요.
1: 예.
2: 아시죠? 뭔 얘기 하는지.
1: 아, 아는데요.
2: 예.
1: 그때 다른 일 안 하고 계실 텐데.
2: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해서가 아니야.
1: 예.
2: 저거는 내가 못해. 그렇게 생각해.
1: 예, 아무튼 뭐 서운함을 전달하면서.
2: 네, 서운해하지 마세요. 네.
1: 문성현 배우는 이 영화 시나리오 처음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3: 꼭 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1: 예, 하고 났더니 이제 아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됐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3: 어, 근데 진짜 완전 100% 내가 생각한 대로 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1: 예.
3: 진짜 감독님이 저희를 그 어린 배우들이 맞아. 주로 나오는 씬들을 정말 많이 연습시켜 주시고
1: 아,
3: 많이
1: 네.
3: 설명해 주시고
1: 아.
2: 무슨 애들 뽑아갖고 네. 공부시키는 것처럼
3: 준비를 네,
2: 옆에서
3: 진짜,
2: 보기에도 네. 그랬어
3: 아. 열심히 했었어가지고
1: 예.
3: 그래도 막 많이 후회되게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1: 아, 예. 저 정도면요
2: 네.
1: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2: 저도 알아요. 보니까
1: 예.
2: 여간 아니에요.
1: 그러게요. 어, 나 후회하지 않을 정도 했어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요. 앞에 말을 길게 하긴 했으나 결론은 그거잖아요. 그죠? 어, 예. 기대하겠습니다.
2: 어머, 선생님은 다 아는구나.
1: 저요?
2: 아주 많은 사람을 상대해요. 어, 참 여간 아니야. 좋았어, 예. 지금.
4: 감사합니다.
2: 아, 예. 쭈삐쭈삐하지 않고.
1: 어, 예.
2: 그렇죠?
1: 아주 잘했습니다. 예. 예, 예. 그 정도 배포가 있어야 또.
2: 맞아요.
1: 앞으로 배우의 길을 잘
2: 예,
1: 가겠죠.
2: 예, 맞아요.
1: 예, 맞습니다. 영화가 1942년과 1991년을 오갑니다. 둘 다 과거이긴 하지만, 예. 굳이 그 시점을 이렇게 앞뒤로 둔 이유는 뭘까요?
0: 약간의 이제 스포일러가 있어서 아주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1: 예.
0: 1942년이 일제강점기입니다. 우리나라를 침탈하고 사실은 좀 많이 힘들게 했던,
1: 예, 예.
0: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이 42년부터 43년입니다.
1: 가장 극성스러웠을
0: 네,
1: 때죠.
0: 예, 예. 그게 배경이고요.
1: 예.
0: 그다음에 선생님께서 맡으신 현재, 1991년이 영화 속의 현재이자 또 다른 대과곡이기도 한데 그 시간이 사실 선생님이 과거를 반추하기에 아주 적절한 시기였고요.
1: 아, 예, 예, 예.
0: 그다음에 선생님의 이제 연세도 되게 많이 고려를 했으면 저 당연히 김혜자 선생님께서 출연을 하셨기 때문에
1: 예, 예.
0: 선생님의 현재 속에도 과거와 또 현재가 또 있거든요.
1: 예.
0: 그런 걸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서 6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에
1: 예.
0: 한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그리워할 수 있을까?
1: 예.
0: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연민과 이렇게 안아줌 이런 걸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하기 예. 위해서 그 시간을
1: 알겠습니다.
0: 만들었습니다.
1: 예. 여전히 찬란하게라는 제목이 일단 저는 참 좋습니다.
2: 저도 좋아요.
1: 예예. 예. 예전에 왜 그 JTBC에서 나갔던 드라마 눈이 부시게를 떠올리게도 합니다.
2: 맞아요.
1: 예. 그 드라마하고 이 영화하고 어, 물론 다른 작품이나 결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2: 비슷해요.
1: 그러시죠.
2: 네.
1: 예.
2: 그걸 아주 그렇게 쓰진 않았지만 나는 그 드라마를 많이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하죠.
1: 예. 눈이 부시게는 뭐 그 김혜자 선생님 일생에
2: 그거 잘했죠, 저.
1: 예. 예.
2: 아니 왜 웃어?
0: 귀여우셔서.
1: 일생의 드라마가 예. 아닌가 하는 생각을.
2: 그거. 드라마 연출 김석윤 씨가
1: 예, 예.
2: 선생님 참 잘하셨어요. 그랬어요.
1: 그럼요.
2: 그 연출이 그렇게 말하기 힘들거든요.
1: 어, 근데 김혜자 배우님께 여전히 찬란하게 남아있는 기억이 어떤 게 있을까요?
2: 여러 개 있어요.

0: 근데
1: 예.
0: 그거는 우리
1: 이야기,
0: 남편이 처음 만났던
1: 네.
0: 거는 기차 아니었어요. 나는 우리 엄마하고 어디 갔다 올 때거든요.
1: 예.
0: 근데 그분이 과일을 예쁘게 깎아서 우리 엄마한테 갖다 드렸어요.
1: 아, 그, 나중에 남편 되신
0: 네.
1: 분께서, 예.
0: 저 사람 참 이상하다.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그냥 괜찮은 총각이고 서울에 집이 있냐니까 없다 그랬어요.
1: 예.
0: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라고 계속 그 사람이 왔어요.
1: 아, 그 우연히 열차간에서 만났는데요?
0: 예, 기찻간에서
1: 예.
0: 만났는데 그런데 내가 애들하고 강아지하고 막 떼려서 노는데 그 남자가 들어오더라고요. 저 남자가 왜 우리 집에 오지? 근데 내가 그 남자 외모가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어머 어머 그런데 우리 엄마를 찾아요. 그래서 절로 들어가 보세요.
1: 예.
0: 그러면서도 굉장히 설렜어요.
1: 근데 그 우리 부군께서는 그 사실은 이유는 김혜자 선생님께 있었겠죠?
0: 그때 내가 딸인지 몰랐는데 어떻게 나한테 있었겠어요?
1: 아니요.
0: 엄마가
1: 예.
0: 아주 귀부인 같은 분이 놀러 오라 그러니까
1: 예.
0: 서울에 아는 사람도 없고
1: 예.
0: 그럼 한번 놀러 가볼까? 그러고 놀러 온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 앉아 있다 그 사람한테 반한 거죠.
1: 그러면 혹시 뭐 청혼도 먼저 하셨나요?
0: 그 사람 용기가 없어 그렇게 못했을걸. 내가 좋아했어요.
1: 예.
0: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그래갖고
1: 예.
0: 내가 좋아하니까 우리 부모님도 저렇게 좋아하면 어떻게 저 남자한테 물어봐야 되나 이렇게 하셨나 봐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1: 예. 자, 아무튼 제가 보기엔 그 부분께서 아주 고도의 작전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0: 그렇게
1: 거의 틀림없습니다.
0: 고도 그런 사람 아니야. 그냥 순진해. 귀부인이 배랑 사과랑 깎아주니까 한번
1: 예.
0: 놀러 와요. 그러니까 놀러 온 것뿐이야. 근데 그 딸이 반해갖고 그럴 줄은 몰라죠.
1: 여전히 찬란하게 남아 계신 기억이군요.
0: 예.
1: 예. 그런 아름다운 기억을 가지고 계시니까
0: 예,
1: 좋습니다.
0: 아름다워요. 나그 사람 미울 때는 그 사람 돌아갔어요. 미울 때도 없어.
1: 예.
0: 맨날 그걸 생각해요. 내가 저 사람을 참 좋아했지? 이런
1: 예.
0: 거요.
1: 예.
0: 아무튼 눈물 날라 그래. 맞아요.
1: 예. 아, 이거 제가 여쭤보고 참. 죄송합니다, 이게 또.
0: 아니야.
1: 예.
0: 이런 얘기하면 좋잖아요.
1: 그럼요, 예. 우리,
0: 진심이니까.
1: 그럼요, 예. 청취자분들께서도 많이 공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1: 예.
0: 내가 이렇게 또 그러면 또 이래.
1: 문성현 대원은 어떤 시절을 여전히 찬란하게 남기고 싶습니까?
2: 사실 제가 막 어떤 시절을 남기고 싶다 할 만큼 뭐 경험과 추억이 많진 않지만
1: 예.
2: 또 이렇게 감독님이랑 김혜자 선생님이랑 이렇게 훌륭한 영화 같이 한 기억도 사실 너무
1: 예.
2: 감사하고 또 사실 신인 배우 때는 좋아해 주시는 분들을 직접 만날 일이 좀 적은데
1: 그렇죠, 아무래도.
2: 제가
1: 예.
2: 감사하게 가요 프로그램 진행이나 최근에 연극을 하나 했어요.
1: 아, 그래요? 예.
2: 그걸 하면서 좀 만날 기회들이 있었는데 아직 뭐 많이 안 했지만 그렇게 좋아해 주시는 분들 보고 했던 기억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1: 예.
2: 남겨두고 싶습니다.
1: 예.
0: 참 조리 있게 얘기를 하네요. 그죠?
1: 예, 조리 있게 잘합니다.
0: 젊은 사람들 말 이말했다 저말했다 하는데.
1: 예. 그런데 김혜자 선생님의 아까 그 여전히 찬란한 기억이 주는 감동을 아직까지는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2: 아, 한참 고려가죠.
1: 예.
0: 아, 기분 좋게 하시려고.
1: 그러면 어쩌겠어요, 그죠?
2: 그렇죠.
1: 예. 그건
0: 너무
1: 뭐,
0: 감사해요.
1: 예, 삶의 깊이,
0: 예.
1: 그리고 오랜 세월 쌓아오신 끝에 남겨주신 여전히
0: 그렇지.
1: 찬란한
0: 내가 이
1: 기억이니까.
0: 사람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니까, 그죠?
1: 예.
0: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1: 예. 물론 우리 문성현 군도 나중에
0: 아,
1: 선생님 연배가 되면
0: 맞아요.
1: 비슷한 찬란한 기억을 또 갖겠죠. 예.
0: 어쩌면 그렇게 멋있게 말씀을 하세요? 난 그래서
1: 예.
0: 손석희 씨가 이 진행을 한다면
1: 예.
0: 더 이상 묻지 않아요.
1: 예. 아, 근데 작년에 왜안 나오셨어요?
0: 그때는 내가 조금.
3: 계속
0: 아유,
3: 마무리.
0: 전, 아, 잊지를 않아, 자가.
1: 잊을 일이 따로 없죠,
0: 아,
1: 있나요?
0: 그렇죠. 아유,
1: 예. 예.
0: 대단해.
1: 늘 김혜자 선생님 만나면 저는 사실은 좀 장난치고 싶고 그렇긴 합니다. 예.
0: 친구 같은가 봐요.
1: 예.
0: 맞아요, 저도
1: 뭐
0: 그래요.
1: 친구라기, 그냥 작은

0: 하나 정도.
1: 맞아요.
0: 예. 이게 저 장난치기 좋은. 죄송합니다.
1: 아니요, 아니요.
0: 예. 자, 이제 이건 마지막 질문입니다. 영화를 10월 21일에 이제 개봉을 한다고
1: 예.
0: 했는데, 영화 끝나고 관객들이 극장을 나서면서 이거 한 가지만 좀 마음 깊이 좀 새겼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1: 영화 관객들한테
0: 예.
1: 내가 원하는 거?
0: 예.
1: 저 여자가 왜 저걸 했을까? 그거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0: 예.
1: 나는 그냥 드라마는 매일 하는 거니까 어떤 때는 조금 부족해도 아니야, 이건 내가 이렇게 보태면 돼. 이런 게
0: 예.
1: 있는데 영화는 정말로 만출한 영화하고 안 했거든요.
0: 그랬죠. 예.
1: 그러니까 굉장히 대본 자체가 완벽하지 않으면 저는 못해요. 겁이 나서요.
0: 예.
1: 그래서 못했을 거예요.
0: 왜 김혜자는 저 역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를 생각해 달라.
1: 예.
0: 예.
1: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할수 있는 역이었어요.
0: 예.
1: 예. 그래서.
0: 예. 그게 어찌 보면 뭐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1: 예.
0: 와닿는 측면이 있네요.
1: 예, 저 그랬어요.
0: 예.
1: 저는 김희재가 왜 나왔지? 저 여자가 절에서 나왔구나. 저 역을 참 충실했구나. 그런 얘기 듣고 싶어요.
0: 예. 오늘 뭐 너무나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오늘 가지고는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내일 한번더 모시겠습니다.
1: 내일 또 해요?
0: 예.
1: 진짜?
2: 네.
0: 예. 오늘 뭐 그렇게 길게 하지 못해서
1: 내일 또 나올게요,
0: 예.
1: 그러면. 예.
0: 고맙습니다.
1: 예, 얘기를 하다 말은 것
0: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1: 웃기는?
0: 10월에
1: 난
0: 개봉하는
1: 저
0: 영화.
1: 손석희 씨참 귀여워요. 그리고 동생 같아, 진짜.
0: 예.
1: 똑똑한 동생
0: 예.
1: 있잖아요.
0: 영광입니다. 10월 21일에 개봉하는 영화, 여전히 찬란하게 김혜자 배우님, 송일공 감독, 또 문성현 배우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내일 세분 다시 만나겠습니다.
1: 네.

0: 즐거운 탈춤의 흥겨움 속에서 가족과 함께 맛보는 안동안우. 안동 국제탈춤 페스티벌과 안동 봉화축협이 함께하는 안동안우 구이 행사. 9월 24일부터 10월 4일까지 안동 탈춤공원 무대 옆 안동 봉화축협 한우구이터에서 최고의 안동안우를 즐기세요.
1: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주의 오늘과 내일을 잇습니다. 현장을 발로 뛰는 열정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누리도록 세심하게 살핍니다. 더 가까이서 듣고 더 바르게 실천하는 의정활동. 상주의 더 찬란한 미래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시민과 함께. 이 캠페인은 제10대 상주시의회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1: 예, 손석희 12시 4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여러분의 추천곡으로 채워드리죠. 2901 쓰시는 분께서 김혜자 선생님이 나오시니까 드라마 그대 그리고 나가 생각납니다. 아, 이건 뭐 MBC의 대표적인 드라마 중에 하나이기도 했죠. 이 드라마에 나온 곡이죠. 루 크리스티의 Beyond the Blue Horizon을 추천한다고 하셨습니다.

9월 30일 수요일 손석희의 12시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국제뉴스입니다. 시아파와 수니파가 손을 잡았다. 시아파인 예멘의 후티 반군과 수니파인 소말리아의 알카에다 분파 알샤바브가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인데요. 미군 아프리카 사령부 대변인도 후티가 홍해와 서부 인도양의 해상 운송로에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 의회가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탈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의회 부의장이 한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국제적인 파장을 고려해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일본 도쿄 가보셨나요? 도쿄가 어제 기준 34일 연속 비가 내렸다는데요. 8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 매일 비가 내린 겁니다. 1886년 통계 집계 이래 최장 기록이라고 하고요. 지금 도쿄 실시간 CCTV 상으로는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오늘도 비 예보가 있긴 합니다. 오늘은 고트란 말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트, greatest of all time의 약자죠. 어제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여자 단식 2연패를 달성한 안세영 선수가 우승 직후 인터뷰에서 이 말을 했습니다. 세계 랭킹 3위인 일본의 야마구치 선수, 몸을 날려가며 수비했지만 안세영 선수의 직선 공격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겹경사입니다. 여자 배드민턴 복식 이소희, 백하나 선수도 세계 랭킹 1위인 중국의 류성수, 탄닝을 게임스코어 2대1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소희 선수는 경기 중 쥐가 났는데도 꾹 참고 역전승을 일궈냈고요. 우리 선수들 경기 직후 중국 선수가 쓰러지자 걱정하는 모습까지 보이며 승자의 품격을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9월 30일 수요일 오늘의 국제뉴스였습니다.

0: 지구촌이라는 레코드의 B면을 짚어봅니다. 이선영의 지구촌 사이드 B.
1: 예, 지구촌 사이드 B 이선영 아나운서.
0: 예. 네, 안녕하세요.
1: 시작할까요?
0: 네, 오늘은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 가지고 왔고요. 영국 해외 방문객 대상 주요 박물관 입장료 부과 계획 철회입니다.
1: 아, 돈 받으려고 했다가 안 받는다는
0: 얘기죠? 네, 말았습니다. 예. 영국의 주요 국립박물관들이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1: 예, 예.
0: 영국 정부가 지난 3월쯤에 외국인에 한해서만 좀 입장료를 받자 이렇게 논의를 했었다가 결국 전면 철회했다는 소식입니다.
1: 아, 예, 예. 뭐 여러 가지 고려를 했겠지만 지금 뭐 파리의 루브르라든가 이런 유럽의 주요 박물관들은 대부분 다 돈을 받긴 하죠.
0: 네.
1: 영국은 뭐 전통적으로 국립박물관은 무료였다고 알고 있고 이게 뭐 그러니까 뭐 이른바 얘기하는 공적 영역이기 때문에 박물관도 입장료를 받자는 얘기는 아예 나오질 않았었는데.
0: 네, 맞습니다.
1: 이번에 아마 나왔던 모양이군요.
0: 네. 그래서 일단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다른 나라 입장료가 어떤지부터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1: 예,
0: 파리
1: 예.
0: 루브르 박물관 대규모 개보수를 하겠다 이런 명목으로 유럽 경제 지역 외 국가 관람객에게 최대 32유로 받고 있고요.
1: 예.
0: 뭐 렘브란트의 야경이나 고흐의 자화상 이런 유명한 작품들이 있는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은 25유로를 부과합니다.
1: 예, 예.
0: 뉴욕 메트로폴리탄도 30달러 뭐 이탈리아의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은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유명하잖아요.
1: 예, 예.
0: 여기도 이걸 보려면 29유로 정도서 한 3-4만 원 정도는 받는 게 좀 트렌드인 것 같아요.
1: 예, 예.
0: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서도 이런 다른 나라와의 균형을 좀 맞추는 차원에서 논의가 됐다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1: 예, 예.
0: 처음에 유료화를 왜 추진했냐. 일단은 영국의 재정 상황이 지금 안 좋다고 합니다.
1: 그래서 예.
0: 공공재정이 악화하면서 관광산업을 좀 주목하면서 세수를 확보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게 하나 있고요.
1: 예.
0: 또 이제 재정이 악화하다 보니까 박물관에 대한 그런 공공 지원들이 좀
1: 그렇겠죠.
0: 약해졌다고 해요.
1: 예.
0: 이제 박물관도 스스로 자립하게끔 하자 해서 입장료를 받아서 운영하게 하는 쪽으로 좀 추진을 해보자라는 아이디어에서 이 안건을 검토를 했다고 하고
1: 예.
0: 영국의 재무부도 돈을 벌 수 있는 쉽고 매력적인 방법이다라면서 거들었다고 합니다.
1: 예. 근데 왜 그러면 철회가 됐습니까?
0: 현실적인 이유부터 좀 들여다보면 영국이
1: 예.
0: 과거 유료화를 시험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해요. 1974년의
1: 예.
0: 일인데 이때 오히려 관람객이 급감하면서 이제 그렇게 수지타산이 안 맞게 됐던
1: 예, 예.
0: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해외 관광객에게 요금을 부과하면 내국인 관람객 수도 같이 이제 감소한다라는 시나리오까지 내부에서 나오면서
1: 예.
0: 이게 돈이 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하고
1: 예.
0: 만약에 박물관이 입장료를 걷기 시작하면 나라에서 오히려 이제 재정적으로 자립했으니까 교부금은 안 줘도 되겠네 하면서 오히려 박물관의 재정 입장에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1: 아, 예.
0: 이유도 나왔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제 가장 결정적인 건 앞서 조금 말씀하셨는데 이제 박물관의 공공성에 대한 목소리들이
1: 예, 예.
0: 박물관 업계 또 문화부 내부의 목소리로 나왔다고 합니다. 리사 낸디 영국 문화부 장관의 철회 발표 멘트에서 엿볼 수가 있는데
1: 예.
0: 국립박물관은 세상을 밝히는 공간이자 모든 사람이 영원히 무료로 이용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고요.
1: 예.
0: 또 대형 박물관의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파르테논 신전 조각상을 보러 온 그리스인들에게 돈을 건넨다면 좀 아이러니하다.
1: 예.
0: 그리고 제국 전쟁 박물관 측은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에게 전시관 보라고 돈을 걷는다면 말이 되느냐.
1: 아, 예, 예.
0: 뭐 이런 이유들도 나왔다고 합니다.
1: 예. 대형 박물관은 실제로 다 남의 나라 걸로 해놨잖아요.
0: 맞습니다. 네, 뭐 루브르도 그렇고 유명 박물관들이 거의 그렇죠. 네.
1: 예. 특히 이제 영국은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엄청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온 세계를 다 식민지나 뭐 연방으로 두고 그랬던 나라니까 거기서 다 가져온 것들인데.
0: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원래 이제 뭐 교육, 그러니까 도서관이나 뭐 박물관 이런 것, 여행, 에너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른바 말하는 공적 영역 개념으로 해가지고
0: 예.
1: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좋은 철학이 있었는데 그게 점점 이게 좀 무너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여기서도 이제 또 세금이 아무래도 들어가니까
0: 네.
1: 아까 이제 재정도 별로 좋지 않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돈을 받겠다고 했다가 결국 철회한 모양이군요.
0: 맞습니다.
1: 우리나라도 왜 국립중앙박물관 무료잖아요.
0: 맞습니다.
1: 예.
0: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의 상설전시관 그리고 어린이 박물관 입장료는 말씀하신 것처럼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
1: 예, 예.
0: 이유도 이제 그런 공공성 측면에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국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문화유산
1: 예.
0: 보존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1: 예.
0: 다만 기획전시나 특별전시의 경우에만 유료로
1: 뭐.
0: 운영을
1: 예.
0: 하면서 이제 재정이 충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예. 전번에 유홍준 관장님 여기 몇 번
0: 예.
1: 나오셨잖아요. 이제 날씨 선선해지면 또 나오신다고 그랬는데 연락 한번 드려봐야
0: 네,
1: 되겠습니다.
0: 중앙...

0: 난 또 뵙겠네요.
1: 예, 근데, 원래 이제 관장 취임하기 전에는 자신도 유료화가 낫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정작 관장이 되시고 나니까, 아, 이게 무료가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걸 느끼셨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0: 네.
1: 다시 영국 얘기로 돌아가 보자면. 그래서 그, 유료화는 안 하기로 했지만, 관광객을 통한 세수 확보는 뭐 여러 가지 또 있을 수 있죠.
0: 네, 안 그래도 예. 이번 주에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관광세에 대한 재미있는 기사도 하나 나왔는데요. 제목이요. 예. Tourism Taxes March라는 재미있는 제목이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March가 행진하다니까 여러 나라들이 동시에 이제 관광세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요. 이 기사의 분석만 봐도 박물관 유료화보다는 관광세를 도입하는 편이 영국 전체 재정에는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앞선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에서 영국 국립박물관을 운영하는데 매년 4억 8,500만 파운드, 우리 돈 약 8,700억 정도가 든다라고 했는데 이 기사에서 분석하기로는 만약에 영국 여행 오는 사람들에게 관광세를 도입한다 그러면 객실 요금에 한 3% 과세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 돈으로 약 연간 2조 1,600억 원 이상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광세 걷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그래서 다른 주요 도시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관광세로 인한 세수가 생각보다 어마어마했는데요. 파리는 1인 1박당 최대 15.93유로를 부과해서 연간 10억 유로, 우리 돈 1조 5천억 원 이상 걷어들인다고 하고, 스페인도 비슷한데 그 이거 돈을 어디다 쓰냐 봤더니 재밌었습니다. 유럽이 지금 폭염으로 굉장히 힘들잖아요. 뭐 에어컨을 도입하냐 마냐가 정치적 논쟁까지 불거지고 있다는데.
1: 이제는 좀 더위가 가죠.
0: 네, 관광세를 걷어서 공공시설, 뭐 학교 같은 데 에어컨 설치에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아 같은 경우에 일본의 교토가 1인 1박당 200엔에서 만엔까지의 숙박세, 그리고 출국세에 3천엔, 2만 7천원 정도 부과해서 어디에 쓰냐. 지방의 야생 곰 개체수 조절 예산이나 벚나무 기생충 퇴치 자금 등으로 정말 일본답게 요긴하게 잘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 곰은 정말 거긴 뭐 늘 비상이니까요. 아, 그렇군요. 근데 그렇게 이제 이른바 오버투어리즘 때문에 세금 걷는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광객이 덜 오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0: 그 얘기를 기사도 했습니다. 관광세가 오버투어리즘의 그 명목으로 부과를 하고는 있지만 과잉 관광을 통제하는 데는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했는데요. 교토의 경우 이야기했듯이 숙박세를 최대 10배까지도 올렸지만 지난해에는 오히려 1,300만 명이나 관광객이 유입되는.
1: 그건 아주 비싼 호텔만 10배고.
0: 네네, 맞습니다.
1: 관광세가.
0: 그래서 뭐 과밀화가 지속됐고 베네치아가 이제 섬의 입장료를 부과한다고 해서 과거 2024년쯤에 큰 논란이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이후에 관광객이 신기록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어난 세수가 관광 활성화나 유적지 보존에 쓰이냐 그것도 문제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기사는
1: 아무튼 뭐 지방세수에는 뭐 도움이 되겠네요.
0: 네. 네,
1: 알겠습니다. 지구촌 사이드 B 이선양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예, AI 시대죠. AI 시대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나 아마도 불안일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란 게 뭐 보통 그러니까요. 편의의 대가로 인간의 쓸모를 줄여버리니까. 18세기 산업혁명 때도 아마 그랬을 테고 모든 것이 디지털로 넘어가던 20세기의 끝자락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1997년 한 음반이 던진 화두 역시 거기에 다 있는데 디지털 세상에서 인간은 그저 무력한 부품으로 전락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 AI로 대변되는 이 시대와 뭐 똑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작년엔 그 앨범에 실린 곡들이 숏폼과 SNS를 타고 젊은 세대 사이에서도 다시 퍼지기 시작했다고 하는군요. 오늘 그 앨범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귀한 LP에서도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라디오헤드의 세 번째 정규 앨범 OK 컴퓨터입니다. 제목이 아주 직설적인 OK 컴퓨터. 시작해서 볼까요? OK 컴퓨터, 라디오헤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앨범이 나온 1997년은 보통 카세트 테이프나 CD로 음악을 듣던 때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바이닐 붐이 일어나면서 뒤늦게 이 판을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워낙 뭐 이름난 명반이다 보니까 여러 차례 LP로 재발매됐고요. 지금도 마음

먹으면 손에 쥐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린 잔나비하고는 좀 다른 전략을 택한 거죠. 1997년에 나온 영국 오리지널 초반의 경우라면 그런데 얘기가 달라집니다. 상당한 값어치가 있는 음반으로 꼽힙니다. 언젠가 김학선 위원과 음악평론가 셋이 모여서 드물게 음악 얘기를 하다가 보통 음악 얘기 잘 안 하고 한다고 하는군요. 새로운 시대의 고전은 어떤 앨범이 될까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네 명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이 꼽은 앨범이 바로 이 라디오헤드의 OK 컴퓨터였다고 합니다. 전 세계 음악 애호가들이 점수를 매기는 Rate Your Music이라는 사이트에서 비틀즈, 핑크 플로이드, 킴 크림슨 유수의 명반을 다 제치고 올타임 순위 2위에 올라있기도 합니다. 1위는 미국의 힙합 뮤지션 켄드릭 라마의 To Pimp a Butterfly라는데 저는 사실 좀 생소합니다. 아무튼 김학선 위원 개인적으로도 어릴 때 들었던 전설적인 앨범들을 다 차지하고 1위에 올리고 싶은 음반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음반이길래 하는 의문점도 드네요. 오늘은 이 귀한 앨범 속에 수록곡 Let Down을 준비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 노래가 다시 인기를 끈다고 합니다. 어떤 점이 이 노래를 21세기에 가져다 놨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Radiohead, Let Down 위에 바늘을 그야말로 Let Down 해보겠습니다.

0: 귀한 LP에서도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 세 번째 희귀 반은 라디오헤드의 3집 앨범 오케이 컴퓨터에서 렛다운을 들었습니다.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경북 기업이 잘 되는 경북 천재력을 전문가로 경북 4호선 캠퍼스 경북.
4: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0: 1336.
1: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0: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3: 백조싱크.
4: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 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5: 문자로 8794 쓰신 분께서 라디오에서 김혜자 배우님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새롭다고 하셨습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한 페이지가 되는 기분이라고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김혜자 배우님이 여전히 소녀 같다는 메시지가 특히 오늘 많이 들어와 있네요. 9653 쓰시는 분께서 김혜자 배우님 너무 귀여우세요. 아침이슬 머금고 있는 한송이 꽃처럼 청초한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김 배우께서는 저한테 귀엽다고 하셨는데 청취자 여러분은 김 배우님이 귀엽다고 하고 계십니다. 미니의 권태희님, 김혜자님 눈이 부시게 아름다워요 하셨습니다. 이거 그 드라마 제목 옮겨놓으신 거죠? 예. 깍쟁이 손석희님은 어느 누구와도 잘 어울리시는군요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예. 유튜브에 읽기가 어려운데 뒤에 822 들어가신 분께서 너무 잘 듣는 중입니다. 김혜자님과 손석희님의 의외의 티키타카가 있네요 하셨습니다. 저도 무척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유튜브의 정선미님, 이런 라디오는 진짜 없다. 최고의 칭찬을 듣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6: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입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10년간 해마다 470회 넘게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에 갈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고 지정된 장소 외에는 취사나 야영 또한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도 안 되겠죠. 무엇보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세요.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

0: 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이번 가을 여기 어때? 은하우다리 건너서 옛이야기 속을 걷고 풍기인삼 먹고 기운도 팍팍 채우는 곳 바로 영주! 10월 3일부터 11일까지 2015 영주 풍기인삼축제가 10월 3일과 4일 고성 외나무다리 축제가 펼쳐집니다. 장한별, 성리, 길려원, 김용빈이 함께하는 흥겨운 공연도 놓치지 마세요. 풍기에서 기운 충전, 무덤에서 낭만 충전, 10월 영주에서 만나요. 본 행사는 영주문화관광재단이 주최 주관하고 영주시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너무나 예뻐.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2: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3: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4: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5: MBC
6: MBC 라디오
7: MBC 라디오
8: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안녕하세요, 현빈입니다. 오래도록 튼튼하고 디자인까지 멋진 소파, 과연 뭘까요? 진심을 담은 소파, 결국 자코모.
0: 좋은 휴식을 만드는 소파 자코모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2시 종합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수요일 MBC 2시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시작 주연이었습니다. 우리 군과 유엔사가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의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 매설이 있었다며 정전협정 위반임을 공식화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을 향해 국경선 요새화 등 한반도 긴장 고조 활동을 즉시 중단하며 북측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2: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우리 군과 유엔사의 발표를 명백한 자작극이라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국경선 일대에서 벌인 요새화 작업에 대해선 단 한 번도 국경선을 넘어선 적이 없다면서 오히려 우리 군이 경고사격이 아닌 실지사격을 한다면 가차없이 보복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또다시 북한의 핵 능력을 사실상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다음 달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2: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법인세 수입 증가로 올해 국세 수입이 지난 3월 전망보다 63조 원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의 초과 세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정책수장들은 늘어난 세수로 국채 발행 물량을 축소하고 양극화 완화를 위해 주거와 일자리, 서민금융 등에 활용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0: 하나증권 V.
1: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2: 첫 소식입니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을 조사한 우리 군과 유엔사가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군사분계선 남측에서 발견된 갈색 지뢰도 북한군의 것으로 특정했는데 북한은 명백한 자작극이라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손한혜 기자입니다.
3: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을 두고 우리 군이 북한에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 또 국경선 요새화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입장문을 내고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정상적인 수색작전을 하던 우리 장병들이 북한군의 지뢰에 의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규탄했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휴전선 인근 지뢰 매설 등 국경선 요새화를 통해 접경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기존 남북 합의정신 파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군이 지뢰 폭발 이후 대북 공식 입장을 발표한 건 처음인데 합참은 폭발한 지뢰 두 발이 북한군 것이라고 결론냈습니다. 정전협정 이행을 감독하는 유엔군 사령부도 입장문을 내고 북한의 대인 지뢰 한 발이 군사분계선 남쪽 한국 측 지역에서 발견됐다며 이는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우리 군 조사단과 유엔사는 어제 폭발 현장 조사 과정에서 북한군이 운용하는 수지 반보병 지뢰 한 발을 발견했습니다. 유엔사는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며 한반도 안정을 유지하고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해 전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위반 사실을 직접 북측에 통보하고 상황 격화를 피하기 위한 군사회담 등 문제 해결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자신들 소행이란 발표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대화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북한군 지뢰가 폭발했다는 우리군 발표를 두고 서울의 명백한 자작극이라며 북한군은 단 한 번도 국경선을 넘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작 광대극의 대가를 각오해야 할 거라며 특히 3군단 21사단을 콕 집어 전술 반격수단을 증강했다고 위협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4: 자, 북한군 지뢰 관련 이야기를 좀 이어서 계속 해보겠습니다. 정승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4: 앞서 이제 손하늘 기자 저희가 리포트를 같이 봤고
5: 네.
4: 우리 군과 유엔사는 북한 지뢰가 맞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앞서 김여정 부장의 담화도 있었습니다만 북한이 이에 대한 이제 공식적인 그 반응을 내놓았어요.
5: 네, 오늘 새벽이었는데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이죠. 김여정 총무부장이 나섰습니다. 김여정 부장은 이 지뢰 폭발 사고가 북한군의 소행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우리 군의 발표에 대해서 들으셨겠지만 서울의 명백한 자작 광대극이라는 굉장히 거친 표현을 써가면서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4: 네.
5: 이 담화는 조선중앙통신 관영 매체가 대신 전하는 형식으로 발표됐었는데요. 김여정 부장은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번 사건은 10여 년 전에 목함 지뢰 사건을 그대로 방불케 하는 명백한 자작극이고 북한 군인들은 단 한 번도 국경선을 넘은 적이 없다. 또 북한군을 향해서 한국군이 실지 사격을 가해오면 가차없는 보복을 가할 것이고 이미 대응 행동 지침이 국경부에 하달됐다고도 강조했습니다.
4: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국정원도 관련 그 정보를 수집해서 평가를 내놨는데 어떤 이야기들 하던가요?
5: 네, 국가정보원은 김여정 부장이 북한 소행이라는 우리 군 발표를 전면 부인하는 담화를 낸 것에 대해서 북한이 로키로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예, 국정원은 오늘 국회에 나와서 정보위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렇게 보고했다고 하는데요. 김여정 담화의 주요 내용은 북한이 자작극이라고 우기면서 북한과의 연관성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국정원 비공개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4: 네.
5: 정부의 여야 간사가 대신 이제 언론들에게 브리핑을 해주는 형식으로 전달되는데요. 왜 로키라고 보느냐에 대해서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기존에는 보통 담화의 주체가 군부였는데 이번에는 김여정

0: 충분히 담화를 냈다는 게 로키의 증거 중에 하나고 다만 더 이상 세부적인 내용은 언급하기가 좀 제한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1: 이제 로키라는 게 비교적 이제 절제해서 네. 논평을 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는 거죠?
0: 네.
1: 사실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제 북한의 지뢰는 맞는데 이게 매설인지 유실인지 이걸 좀 확인해 봐야겠다 이제 이런 기조다가 네.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결국은 매설로 판단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0: 네 맞습니다. 어제 국회 국방위에 출석했던 강신철 장관은 북한의 지뢰가 확실하다 굉장히 이제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날씨 그러니까 비 같은 게 와서 유실돼서 흘러온 것이 아니라 매설 다시 말해서 북한군이 직접 심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되면 명백한 유엔 정전협정 위반이고 북한에 책임을 묻겠다고 또 말했습니다. 한번 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2: 세 개가 아니라 하나 더 네 개가
3: 그러니까 네 개가 되는 거죠. 매설된 게 맞죠?
2: 예, 그런 거 아닙니까? 50은 매설입니다. 예. 예. 25년 9월에 그 지뢰열을 하면서 지뢰 설치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먼저 설치한 매설한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처럼 국경화 요새 때문에 매설했겠죠.
0: 북한이 지난 2023년 말부터 MDL 일대의 지뢰 매설을 확대해 왔는데 이번에 폭발한 지뢰 역시 그때 묻혔을 걸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1: 그렇군요. 김여정 담화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정치권 뭐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 강도와 방향성은 좀 다른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사실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김민석 당대표가 오늘 당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4: DMZ 폭발 사건이 군사분계선 남쪽의 북한 측 지뢰 매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합니다. 자작극 운운하면서 부인하는 북한 당국의 태도를 더욱 비판하고 규탄합니다. 반드시 사과하고 시정해야 합니다. 우리 군의 대응 조치를 촉구합니다.
0: 민주당은 어제보다 북한의 책임을 보다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비판 수위를 한껏 높였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김여정 부장이 우리 군 발표를 전면 부인한 것은 우리 정부가 눈치를 본 결과라는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이 국민의힘 박충건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냈는데요. 군 당국이 북한 지뢰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고의성은 제한된다고 말한 건 북한 책임을 줄여주려는 모양새다. 입을 맞춘 듯이 김여정은 담화에서 자작극이라면서 우리를 군을 매도하면서 적반하장의 급치를 보였다라고 말했고요. 국회 국방위원장 출신인 유승민 전 의원의 비판 수위는 굉장히 더 셌습니다. 위원은 오늘 SNS에 국군 통치권자가 김정은 눈치나 살피면서 한없이 저자세로 나가니까 국민들은 이 정권이 안보를 지킬 생각이 있는 건지 걱정하고 있다. 이 정권이 김정은의 가랑이 밑으로 기어다니니 기고만장한 김여정이 적반하장으로 나온다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1: 네. 자, 끝으로 뭐 요 하나만 추가로 좀 확인하고 오늘 마무리할까요? 그 청와대가 네. 대법관을 재재청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을 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이걸 거부했고
0: 네.
1: 그 관련해가지고 성경 홍보수통수석이 오늘 MBC 어제였죠?
0: 네,
1: 어제
0: 네.
1: MBC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관련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좀 정리 좀 해주세요.
0: 네, 어제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에 성기용 홍보수석이 출연했었는데요.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을 준수하는 것에서 보장되는 거지 대법원장이 시키고 싶은 사람을 대법관으로 마음대로 앉히는 것에서 비롯된 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재재청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사법부 공백을 계속 초래하겠다는 거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재재청 절차에 빨리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1: 네.
0: 재재청 문제는 청와대와 대법원 양쪽 모두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가 실시한 여론조사인데요.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재청 거부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답한 응답은 39.3%,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9.2%였습니다. 응답 차이가 0.1%포인트밖에 안 되는 거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1.5%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이 조사는 지난 28일에서 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무선 가상 번호를 이용한 무선 100% ARS 조사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심이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권 주요 이슈 정승희 기자와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5: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친구라고 부르며 북한의 핵 능력을 사실상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에서는 핵심 핵시설을 증축하며 핵 능력을 확대하는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전재훈 기자입니다.
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친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0: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북한은 이란과 달리 왜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다른 대통령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핵을 갖게 된 것이 트럼프 이전에 미국 대통령들이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내 친구라고 부르며 나도 그를 좋아한다고 말했고 북한에 상당한 규모의 핵 능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있는 한 김 위원장은 괜찮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북한이 57기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올해 안에 김 위원장을 만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연합훈련인 을지자유의 방패훈련에 대해 대폭 축소를 지시하며 김 위원장과의 대화를 위한 신호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당시 훈련 축소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으면서도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 자체에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한 북한 전문 매체가 영변 핵시설에서 우라늄 농축시설의 증축공사가 시작됐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NK프로가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영변 핵시설의 기존 우라늄 농축 건물 남동쪽에 약 1300제곱미터 규모의 새 부속 건물이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7일에는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달 중순 착공한 뒤 3주 정도 만에 대부분 지붕까지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새 건물의 정확한 용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과거 영변과 강선의 우라늄 농축시설에 들어선 증축부의 형태와 규모가 비슷해 농축시설 확대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결국 미국이 대화 재개를 위한 신호를 보내는 사이 북한은 핵 능력을 계속 키우는 모습이어서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열리더라도 핵 문제에 대해 양국이 이견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C 뉴스 전재홍입니다.
1: 날씨입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 밤까지 중부지방 곳곳에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내륙 최고 30mm,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 산지 5에서 10mm, 충청권과 전북 북부는 5mm 미만이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대전과 대구 28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29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5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2: 계속해서 경북권 소식입니다. 식료품점이 부족한 농촌 주민들을 위해 차량이 직접 마을을 찾아가는 농식품부의 찾아가는 식품 서비스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영양군에서 운영됩니다. 이동 장터 차량은 주 5회 하루 1개 면에 마을회관 등을 찾아 식료품과 생필품을 판매하고 현장에 없는 물품은 주문 배송하며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받은 지역화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영양을 시작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9개 군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교육부가 학생의 사고력을 평가하는 서술, 논술형 평가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경북교육청이 학교 현장에 적용할 경북형 서논술형 평가 문항 개발에 나섭니다. 도내 초, 중, 고 교원 50여 명이 참여해 초등은 IB형 서논술형 평가를, 중등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등 교과별 문항과 채점 기준, 예시 답안 등을 개발합니다. 개발한 문항은 실제 학교에서 학생 답안 분석과 공동 채점을 거쳐 보완한 뒤 내년 3월부터 수업과 평가, 교원 연수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경북교육청이 2027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통해 공립 239명과 사립 96명 등 모두 335명을 선발합니다. 공립은 중등, 특수, 전문상담, 영양, 보건, 사서교사 등 24개 과목에서 사립은 시험을 위탁한 35개 법인의 23개 과목에서 선발합니다. 원서 접수는 다음 달 12일부터 16일까지며 1차 시험은 11월 28일, 최종 합격자는 내년 2월 5일 발표됩니다. 안동댐 준공 50주년을 맞아 주민들의 삶과 댐의 옛 모습을 기록한 사진 영상 공모전 푸른 기억 빛나는 반세기 시상식이 오늘 안동 MBC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 지사와 안동 MBC가 공동 주최한 이번 공모전에는 지난 7월부터

0: 지난해부터 한 달여 동안 안동댐을 소재로 한 다양한 작품이 출품됐습니다. 심사를 거쳐 사진 부문 대상 한 명을 비롯해 사진, 영상 부문 금상과 은상, 물결상 등 모두 41명이 수상했으며 수상작들은 지난 반세기 안동댐과 주변의 모습을 보여주는 기록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농업인의 작업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농작업 재해 예방 및 안전 보건 증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농작업 재해 통계와 실태 조사, 예방 교육, 작업 환경 개선 지원과 안전보건 관리자 배치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임 의원은 해마다 농업인 약 300명이 작업 중 숨지고 5만여 명이 다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예방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영주 무섬 외나무 다리 축제가 이번 주말 이틀 동안 영주시 문수면 무섬마을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축제는 무섬, 시간을 건너 사람을 잇다를 주제로 무섬마을의 명소인 외나무 다리에서 전통 혼례와 상여 재연 행사를 진행합니다. 개막날인 토요일에는 농당 고택 주무대에서 판소리와 대붓 서예 퍼포먼스가 열립니다.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허환구였습니다.
1: 대한민국 대표 슈퍼푸드 의성 마늘, 의성에서 특별한 축제로 찾아옵니다. 보고 즐기고 직접 체험하는 슈퍼푸드 플레이존, 맛보고 알뜰하게 챙기는 푸드존과 웨니스존, 3일간 풍성하게 펼쳐지는 슈퍼푸드 콘서트까지 의성 슈퍼푸드의 색다른 매력을 직접 느껴보세요. 강철 부대와 함께 달리는 스카이 디펜스런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6년 의성 슈퍼푸드 마늘 축제와 스카이 디펜스런인 의성, 우리 모두 의성에서 만나요. 이 행사는 의성군 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 주관하며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해외 번역가들이 번역할 때 난감한 우리말이 꽤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참 설명하기 어려운 말, 바로 이겁니다. 아이고. 걱정이나 한탄을 할 때도 아이고, 실수를 하거나 깜짝 놀랐을 때도 아이고, 그리고 오랜만에 반가운 사람을 만났을 때도 나옵니다. 아이고 오랜만이에요.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을 이 세 글자에 다 눌러 담을 수 있죠. 오늘 가든 스튜디오 문을 활짝 열고 시작하니까 저도 모르게 정말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3부가 기가 막혀 육각수 아, 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여기에 아이고 성님, 이 아이고는 간절히 부탁하는 아이고죠. 우리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오늘 9월 30일 수요일 여기 서울 상암동 MBC 가든 스튜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정말 많이 오셨네. 정말 많이 오셨어. 아, 심지어 잠깐 지나가면서 인사 주신 분 중에서 저 깜짝 놀란 게 뭐 해병대 군복 입고 나타난 어떤 남성분도 계셨고 참 아, 저녁이에요? 저녁을 하고 왔어요? 더 재밌는 게 그 옆에 계신 분은 처음 오셨나 봐. 아, 안에서 들려요? 저희 목소리가? 이러면서 얘기하시네. 잘 들립니다. 잘 들리니까 여러분도 환호할 때 같이 환호해 주시고 박수 칠 때 박수 많이 쳐 주시고 이 약간 막상 뭐 어떤 스튜디오 그 방청객 마냥 이렇게 함께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우리 0355님께서 잉 흥보가 기가 막혀 예전 애창곡인데 오랜만에 들으니 좋네요. 운전하면서 흔드는 중. 아우 운전하면서 잘못 흔들면 안 됩니다. 네 1080님 아이고 손트라 반갑습니다. 1320님 아이고 좋아라 오늘도 손트라 들을 수 있어서 참 좋네요. 9267님 아이고 가든 가고프다요. 먹살 일가라서 오늘도 마음만은 가든입니다. 먹살 일가 우리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죠. 먹고 살려면 일하러 가 가야지 하면서 아 우리 7688님은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편의점에서 알바하다가 손트라 가족이 손님으로 오셔서 응원봉

0: 건전지를 구매하다가 이야기가 돼서 처음 들어왔어요. 재미있다고 강력 추천하셨답니다. 여기 오시는 길에 지금 고속터미널 들리신 분이 계세요? 여기는 안 계세요?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손트라 들어주시는 분이 막상 그 응원봉을 갖고 있었고 건전지를 바꿔야 됐는데 거기 계신 그 알바생한테 손트라 들어보세요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야, 우리 7688님 너무 환영하고요. 환영 선물로 제가 커피 한 잔 보내드릴게요. 아, 오늘 9월 30일 우리가 또 아이고라는 단어, 아, 해외 번역가들이 정말 힘들어한다, 곤란해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이 세계 번역의 날이에요. 네, 또 그런 날이 있습니다. 번역 덕분에 우리가 세계 다양한 문화를 보고 즐길 수 있는데 아이고는 외국어로 표현하기 좀 힘들다고 했지만 저는 영어로 충분히 아이고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바로 영어 감탄사 중에서 OH 있죠. 우리가 오 마이 갓 할 때 그 O 그거 그 O만 써도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가 아이고 깜짝이야 그러면 막 오 마이 갓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가 있고 아니면 막 오 이렇게 하면 약간 그렇구나 약간 이런 감정도 달려 있고 그 오로 되게 다양한 감정들을 많이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그거 외에도 저는 가장 어렵다 표현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게 시원하다 우리가 뜨끈한 샤워, 사우나, 열탕 들어가가지고, 시원하다. 이걸 어떻게 표현해요? 이거 시원하다, 되게 콜드하다라고 할 수도 없고, 아니면, 속상하다라는 단어도 없어요. 예. 서운하다라는 단어가 없어요. 속상이 아니고, 서운이라는 그 뜻이 되게 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속상하다, 슬프다는 있지만, 서운은 좀 다르지 않나요? 근데 그거를 정확히 직역해서 번역할 단어는 없어요. 그래서 좀 이해하기가 전달하기가 좀 힘들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냥 제 자랑 한번 해봤고요. 우리 오늘도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마음껏 보내주시고 신청곡도 망설이지 마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통해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우리 그리고 또 3, 4부 초대석은요. 오늘 날씨처럼 맑고 깊은 마이진 씨가 찾아옵니다. 3, 4부에 함께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오늘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 제가 마이진 씨 뵀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파격 변신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그 관련된 이야기도 아마 나누지 않을까 하는데요. 많이 궁금하시 다면 지금 유튜브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보면서도 함께 하실 수 있다. 그리고 들어오신 김에 처음 오셨다. 마이진 씨 보려고 왔는데 손트라 그래도 구독 한번 해보고 싶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 와중에 한 번씩 우리 MBC 투어 오시는 해외 관광객분들이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또 밖에서 여기 This is a live radio broadcast in Korea. Hello, welcome. 반갑습니다. 자, 저희 바로 우리 이곳이 뭐죠? 손태진의? 그렇습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는요. 데이팩, IS 동서, NH농협 손해보험, 백조싱크, 롯데렌탈, 샘페어식품 주식회사, 성원 에드피아, 브람스 안마의자, 도드람 한돈, 종근당 건강, 음주 후엔 팀앱 대리, 우리 ENL 하루틴,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빅토스, 환인제약, 탄탄방수, 국제우주항공기술대전, 주식회사 봄컴퍼니,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비드랩, 루키루키 파크 골프채와 함께합니다.
1: 데이백으로 전화돼요.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백 건강해.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백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백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백
1: 하루 한번 데이백 30다 데이백
2: 건강기능식품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4: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5: 수확량 줄어도?
4: 보장.
5: 가격이 내려도?
4: 아이, 그럼.
5: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보장 농업수입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손해보험
1: 보험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색조 싱크볼 색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색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여기 가든 스튜디오에 와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너무 반갑고 여러분 즐거우시죠?
5: 네!
4: 아우 정말 오늘 분위기 너무 좋고 날씨도 너무 좋아서 나들이 하기에도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음악과 좋은 이야기들로 좀 잠시나마 있었던 스트레스, 힘듦 이런 고됨 좀 내려놓으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이 시각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소소한 일상 얘기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는 찬바람 불 때 생각나는 따끈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아, 때로는 한 번씩 이렇게 여기 밖에서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들이 저 오늘 신청곡 하나 해도 될까요? 마치 뭐 LP바에 온 듯한 마냥 그렇게 이렇게 딱 신청해 주시면 그것도 재밌겠네요. 여기다가 이 창문틀 사이에 작은 어떤 좀 이제 뭐 봉투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어떤 구멍을 만들어 주시면 거기로 신청곡 이렇게 넣어 주시면 안 될까요? 예. 네. 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그럼 문자로 보내주세요. 아, 문자로 보내주시고, 지금 뒤에서는 뭐, 어디서 오셨대요? 뒤에 계신 분은. 어디서 오셨어요? 아, 세계 곳곳에서 왔다. 오늘 이제 마지막 코스가 여기 가든 스튜디오 오시는 건가요? 지금 저기 앞에 계신 분이 저의 사진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또, 네, I'm a Korean singer. Oh, hello, welcome, welcome. do you know genre called trot? 트로트를 아세요? 트로트를 아신다고요? 트로트를 어떻게 아시지? 이야, 트로트가 과연 어떤 노래인지, 우리 성인 가요가 어떤 노래인지 신청곡 하나 보내드릴게요. 3795님께서 여기 양산 전통시장에 늘 손트라 크게 켜놓고 오고 가는 손님들과 잘 듣고 있습니다. 샘물처럼 샘솟는 손트라 파이팅, 최헌의 앵두 듣고 싶어요 했는데 이 노래 바로 띄워드릴게요.

0: 최헌의 앵두 듣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헌이 지금 외국 분들 계시니까 코리안 엘비스 프레슬리 느낌 아닌가요? 약간 그런 느낌의 노래 좀 띄워드렸는데 우리 7883님께서 가든에서 사진 보여주신 분 누구세요? 너무 잘생기셨어요 했는데 지금 가든 스튜디오 밖에서 사진 보여주고 계신 분이 지금 오늘 그 MBC 투어를 이렇게 해주고 계시는 가이드 분이신가요? 맞나요? 지금 밖에 안 들려가지고 맞으세요? 또 이렇게 센스 있게 안에 누가 또 이제 함께 하고 있는지 누군지 또 이렇게 보여주시네요 친히. 근데 그 많은 저의 사진 중에 굳이 딱 그 사진을 정말 사진이 많은데 하필 그 사진을 오늘 또 3, 4부에는 마이진 씨와 함께해서 그런지 또 미리 보여드립니다. 우리 이곳 창암동 가든 스튜디오에서 달리고 있는데요. 참 오늘 뭔가 기분이 좋네요. 잠시나마 참 힘들었던 아직도 그 연휴에서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우리 오늘 2부에서도 계속 이야기 나눠요. 커피 드립니다. 사연 보내주세요.
1: 오늘도 안전하게 이웃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우편함이나 집 앞에 전단지, 홍보물 등이 쌓여 있고 가스비, 관리비, 월세 등이 밀린다. 두 번째, 현관 주변, 문고리에 먼지가 쌓여 있고 집 밖으로 나온 흔적이 없다. 세 번째, 집 주변이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악취가 난다. 네 번째, 식품 구입, 산책 등 정기적으로 외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다섯 번째, 며칠 동안 텔레비전 소리가 끊기지 않고 들린다. 여섯 번째, 쓰레기에 술병이 많이 보인다. 내 이웃에게 이런 징후가 보이면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한국생명에 전화로 연락하세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이 이런 건가요? 가슴이 떨려오네요. 나 그대 생각하면은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 어쩌다 이렇게 멋진 그대를 만나게 됐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난 행운의 남자인가 봐. 난 이제 하루하루가 그대 있어 너무 행복해. 그 깊은 사랑에 빠져 도대체 헤어나올 수가 없어.

멜로디는 잠시 내려놓고 가사의 마음을 기울여보는 트로트가 시가 되는 순간 서른도 사랑이 이런 건가요?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1320님께서 테디가 읽어주는 가사 말이 왠지 사과처럼 상큼한 사랑이 느껴지네요. 상큼해요. 라면서 상큼한가요? 아 근데 진짜 이 가사는 때로는 이제 노래 불렀을 땐 잘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읽었을 때는 되게 설레는 그런 가사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그냥 약간 흥에 가려진 그 가사의 깊은 뜻 있잖아요. 이런 게 딱 그냥 읽었을 때 나오는데 꽤나 진한 사랑이네요, 이거. 어떻게 헤어나올 수가 없는 그런 사랑인지 얼마나 깊이 빠졌으면 거의 그 뭐지 퀵샌드라고 하죠. 그 약간 빨려 들어가는 우리 5070님 행복이 이런 건가요? 손트라에 빠져 헤어나올 수가 없네요 라면서 오 7954님도 사랑이 어떤 건지 이젠 기억이 안 나요. 노래로 간접 체험합니다. 아 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좋았던 가장 그 설렜던 그 순간들 그럴 겁니다. 아 좀 잘 기억이 안 나세요? 아 지금이 설레요. 왜 그래? 아 부끄럽게. 아 진짜. 하여튼 오늘 트로트가 시가 되는 순간 서른도의 사랑이 이런 건가요? 보내드렸습니다. 자 우리 손트라 청취자분들 지금 어디서 뭐 하고 계시는지 이야기 나눌까 합니다. 우리 1853님께서 엄마가 읍 사무소에서 라인 댄스를 배우시는데 제가 지난번에 보낸 문자가 손트라에 소개됐다고 하니까 같은 멤버 어머님들이 엄청 부러워하셨대요. 용인 씨 남사읍 라인 댄스 파이팅 한번 읽어주셨는데 아우 정말 파이팅합니다. 아우 엄청 열정적으로 매일매일 이렇게 또 댄스 하시느라 고생도 많으신데.

또 즐거움도 늘 한부탈이겠죠. 우리 6720님께서 수능 준비하는 아들이 좋아하는 꽃게 3마리 사가지고 왔어요. 맛나게 먹을 아들 생각하니 기분이 좋아지네요. 꽃게 3마리면 그냥 거의 아들한테 다 주겠다라는 얘기 아닌가요? 오, 본인은 안 먹겠다. 아니면 뭐 그냥 꽃게탕을 해드시려나? 너무 맛있긴 하겠다. 우리 8769님. 태진 씨, 여기는 부여입니다. 저는 지금 대추 선별하고 있습니다. 더워요. 너무 더워요. 태진 씨 목소리를 들으면서 즐겁게 하고 있답니다. 신청곡은 최백호의 영일만 친구 듣고 싶습니다. 어우, 이 노래 너무 좋죠. 특히 좀 더울 때 좀 시원해지는 그런 노래예요. 최백호의 영일만 친구 함께 불러볼까요?

0: 박준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피지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2: 안녕하세요.
3: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3: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2: 완전 좋아요.
3: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4: 모든 인쇄 가능한
5: 성원 에드피아.
4: 온라인 주문 간편한
5: 성원 에드피아.
4: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5: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힐링도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국민 인쇄
5: 성원 에드피아.
6: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7: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8: 나왔어.
7: 우리 남편 도드람,
9: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6: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7: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0: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사실 제가 원래 이런 얘기 하는 거안 좋아하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이틀 전에 제가 만났던 친구가 어제 연락 와가지고, 자기 독감 판정이 났대요. 그러니까 한번 가서 확인해봐라. 근데 이상하게 그런 거 있죠. 그런 문자 받으면 갑자기 제 목이 아파지기 시작해요. 갑자기 제 목이, 막제 몸이 아파지는 것 같고.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아침에 좀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오려고 그랬는데, 딱 일어났는데 목이 탁 막혀가지고, 그래서 이비인후과 가서 약을 아주 시게, 받고, 왔습니다. 이걸 완전 초반에 무조건 잡아야 된다 그래서, 아니, 뭐가 됐든 그냥 얼씬도 못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했는데, 요새 독감은 고열도 그렇고 몸살도 엄청 심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나가실 때 만약에 조금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우리 아직도 집에 마스크 많으실 거잖아요? 마스크 많이 쓰고 다니시길 바랄게요. 우리 1927님께서 새싹이신데 강주영 출첵했습니다. 아, 출석했습니다. 올해는 강주영이가 우체국 반송 우편물 구분 작업한 지 15돌 되는 해죠. 강동 우체국 2층에서 열일 중입니다. 마로니에 칵테일 사랑 신청해요. 했는데, 야, 아무리 시대가 발전해도 어떤 거는 사람 손 타지 않고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일들이 있죠. 그런 와중에 정말 열일해주시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 강지영 님도 너무 반갑고요. 신청해주신 마로니에 칵테일 한 잔, 칵테일 한 잔이 아니고, 칵테일 사랑 노래로 보내드리고, 커피 한잔 제가 보내드릴게요. 우리 이 노래 듣고, 잠시 뉴스 듣고, 3시 5분에 가수 마이진 씨와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벼랑 끝에선 딸에게 들려온 아버지의 오래전 목소리.
2: 땅 속 깊은 곳에서도 빛나는 별이 있단다.
3: 유품 속 낡은 테이프 하나로 시작된 그날의 침묵과 진실.
4: 그릭 아프! 지상에서 만납시다!
1: 검은 가루 날리던 갱도에 속해낸 가장 뜨거운 삶의 기록. 99곡이 이제 그 고개를 넘습니다.
3: 문경탄광 100주년 특집 99곡이의 아리아 블랙다이아 탄생기. 안동 MBC 제1FM 100.1MHz 평일 저녁 6시 40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문경씨가 함께합니다.

0: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1: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2: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3: MBC,
4: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6: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7: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8: 고수익에 원금보장?
7: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9: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0: 공익광고 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주위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3시 뉴스입니다. 지난 5월 광주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3부는 오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윤기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적으로 영구 격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다만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사형 선고를 자제해온 기존의 선례와 비교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추정 폭발사고로 다친 장병들을 위문하기 위해 국군 수도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상 장병들을 위로하며 회복에 전념하라고 당부했고 이에 부상 장병들은 작전팀이 한 몸이 되어 살아남을 수 있었다며 어디든 어느 자리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싶다면서 군 복무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서울의 자작 광대극이라는 담화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로키로 담화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정원은 오늘 국회 정보위 비공개 간담회에서 김여정 담화의 주요 내용은 우리 측의 자작극이라고 우기는 등 북한과의 연관성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기존에는 담화의 주체가 군부였는데 이번에는 김여정이 담화를 냈다는 게 로키의 증거라면서 다만 세부적 내용은 언급이 제한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가 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지난 8월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전월보다 0.18%포인트 오른 연 4.66%로 집계됐습니다. 주담대금리는 지난 5월부터 계속 늘어 지난 2022년 11월 이후 가장 높았고 상승폭도 지난해 11월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까지 시장금리가 상승해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된다면 대출금리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면서도 상승폭은 은행들의 대출 전략 등의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원내대표 멱살 논란으로 중징계를 받은 권영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늦은 오후부터 밤까지 중부지방 곳곳에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

0: 내일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5도가량 낮아지겠다며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정민입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버스기사 강희정입니다. 디자이너에서 사회적 기업 운영, 여러 알바를 거쳐 또 새 사업을 시작할 때 아버지가 문득 권하셨죠. 너 버스기사 해보지 않을래? 상상도 안 했던 일이라 그게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설레는 마음이 커졌고 마침내 시내버스 기사가 됐습니다. 실제로 요즘 여성 기사, 청년 버스 기사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성별과 나이가 직업 선택의 벽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 저도 부지런히 알리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1: MBC.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기는 서울 상암동 MBC 가든 스튜디오입니다. 안녕하세요. 야, 현장감이 느껴지는 박수 보내주셨는데 오늘 진짜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3, 4부 초대석 우리 마이진 씨와 함께 또 달리는데요. 정말 또 마이진 씨 응원하러 오신 많은 팬분들, 또 파란 플랜카드 슬로건과 함께, 와, 우리 마이진! 아, 참. 오늘도 앞으로 또 마이진 씨에게 하고 싶은 말, 궁금한 점들, 뭐, 이야기들. 주제, 바로 이렇습니다. 오늘은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기억. 사연 받도록 할게요. 아름다운 날을 떠올렸을 때 머릿속에 그 펼쳐지는 그 한 장면을 뭐 예를 들면 뭐 소풍날 그 아침 뭐 김밥 냄새 아니면 뭐 재료들 하나하나 이렇게 부엌에서 준비하시던 막 그 어머니의 모습 뭐 이런 거라든지 학교 앞 문방구에서 산 50원짜리 불량식품 하나 아땡땡 그거 있잖아요. 저는 참 좋아했는데 아니면 뭐 친구와 반씩 나눠 먹던 우리 그 아이스크림 있죠? 예. 그랬다가 한쪽이 더 많이 뜯겨져 나가가지고 아 참 약간 좀 기분 좀 언짢아지고 괜히 그 우정도 그렇게 금이 가요. 오늘 뭔가 거창한 사건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냄새 하나, 목소리 하나, 밥상 위, 그냥 반찬 하나처럼 문득 떠오르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한 장면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통해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지금 유튜브 트로트 라디오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보면서 즐기실 수 있다. 아우 또 오늘 미리 말씀드리자면 우리 또 마이진 씨의 머리가 너무 화려해요. 화려합니다. 궁금하시죠? 얼른 들어와서 입장해 주시고 착석해 주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1: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우리 아이가

0: 바쁜 하루를 보내는
1: 어른들도 락토핏.
0: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1: 우리 모두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른 거야?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2: 혹시 TB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1: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3: TBX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쉽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밝고 다른 색이라 비웃지 마소.
7: 이분의 노래엔 깊고 진한 인생이 담겼습니다. 듣고만 있어도 고단한 내 삶을 위로받는 기분이죠. 때로는 촉촉한 목소리로, 때로는 박력 넘치는 퍼포먼스로, 또 가끔은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귀여움으로 우리를 사로잡는 가수 마이지.
8: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지입니다. 오랜만에 왔어요.
7: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이긴 합니다.
8: 네.
7: 바로 작년 5월에 5월 1년이 넘었어요. 근데 이곳 가든 스튜디오에서 우리가 마지막
8: 네.
7: 만남을 가졌거든요.
8: 맞습니다.
7: 이렇게 또 가을에 찾아와 주셨는데 가을 가든 스튜디오 분위기 어떠세요?
8: 일단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여기만 보이시잖아요.
7: 네.
8: 근데 저는 사실 저희 제작진분들 뒤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와 분위기가
7: 네.
8: 정말 피디님 작가님들이 소년소녀 같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태진 씨가
7: 있어요.
8: 무슨 얘기만 하면 다들 꺄르르르 하고 웃으시는데 이래서 이렇게 팀워크가 좋으니 이 분위기가 어마어마하다.
7: 제 얘기를 듣고 꺄르르 웃는 게 아니고 저를 비웃는 거예요.
8: 아니에요 진짜. 아, 비웃는 것도 한 번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7: 그러니까. 뭘 배 잡고 쓰러져요 뭐.
8: 다들 이러고 웃으세요.
7: 아이고 내 배꼽 어디 갔어. 아이고.
8: 정말 그러고
7: 진짜.
8: 웃으시더라고요. 저 분위기가 진짜 네. 여기도 좋지만 저 안에도 너무 좋아서 어쩔 수 없이 손태진 라디오는 손틀한 잘될 수밖에 없어요.
7: 네. 오늘 가든 스튜디오 분위기가 네. 또 너무 좋은 게 정말 많은 팬분들께서도 또 찾아와 주셨는데
8: 네.
7: 우리 문자로도 많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박혜진님께서
8: 네. 엄마랑 같이 최애 가수님 나온다고 해서 휴가 쓰고 달려왔어요. 아름다운 9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7: 그러니까 9월에 벌써 마지막 날인데 잠깐만 휴가 쓰고 달려왔다는 거는 가든 스튜디오로 왔다고요? 저기 계시네.
8: 안녕하세요.
7: 야 잠깐만 네. 그러면 어머니 말고 따님이 지금 휴가를 쓴 거예요? 와 아니 저번 주에 연휴 때문에도 뭐 쓰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주 귀한 휴가를 그럼 끝나고 맛있는 거 뭐 사주시기로 했나요?
8: 밖에서도 들리네요.
7: 들려요.
8: 점심
7: 메뉴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아니면 저녁 메뉴.
8: 네, 전매추.
7: 전매추.
8: 저녁 매추? 저녁 매추는 뭐야?
7: 전매추.
8: 네, 오늘 아무래도 날씨가 좀 쌀쌀하고 왔으니까 왜 다들.

0: 뭐 당연히 탄수화물이 들어가야.
1: 아, 지금 덥대요, 덥대요.
0: 자, 저녁에는 여러분 기운이 확 떨어져요. 네, 확 떨어지니까 뭔가 왠지 그냥 엄마랑 그냥 뭐 칼국수 같은 것도 저는 괜찮을 것
1: 칼국수
0: 같아요.
1: 칼국수 맛있겠다.
0: 그냥 진짜 오리지널 손칼국수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배추김치.
1: 네, 배추김치까지.
0: 나 거기에다 뭐 겉절이요. 그러니까 그거에 먹으면 저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1: 사이드로 만두 무조건 먹어야 되겠죠?
0: 일단은 찐만두 괜찮죠. 찐만두. 네. 아, 근데 진짜 사실 제가 먹고 싶어서 그런가 봐요.
1: 지금 얘기하다가 계속 침을 꼴깍꼴깍 지금 삼키고 계시는데.
0: 네.
1: 뭐 칼국수, 뭐 해물이든, 뭐 바지락이든 진짜 너무 맛있을 것 같네요.
0: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우리 1101님께서 사무실에서 몰래 근무 중 땡땡이 치면서 너튜브 보고 있습니다. 마이진 가수님 나오신다고 해서 첫 출석해봅니다.
0: 감사합니다. 야,
1: 근무 중에 몰래 너튜브 보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좋다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 바람직하죠.
0: 바람직합니다. 왜냐면,
1: 너무 잘하고 있어요.
0: 그럼요. 일할 때 힘들면 요렇게라도 봐야죠.
1: 이건 네. 이분께는 뭔가 모범상으로 제가 커피 쿠폰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0: 제가 왜 수업 받을 때도 네. 선생님 몰래 딴짓하는 학생이 저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해가 갑니다.
1: 아유.
0: 예, 예.
1: 아, 우리 1432님도 지금 너튜브 보시면서 야, 마이진님 헤어스타일 파격적이네요. 너무 멋져요 했는데
0: 네.
1: 야, 사실 우리 마이진 씨가 이런 바쁜 와중에 우선 신곡 발표 빵빠레를 울려야 되겠습니다. 내 인생 꽃이 피었다! 네, 아니, 첫 공개와 함께,
0: 네.
1: 저희가 또 다른 타 음악방송에서 만났었지만, 네. 그때 아주 파격적인, 탈색, 머리색을 다 이제
0: 맞아요.
1: 바꿔서.
0: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제가 그때 처음 탈색하고 첫 방을 나간 게 태진 씨를 만난 거였거든요.
1: 네, 맞아요.
0: 근데 오늘 제가 이 라디오가 끝나고 다시 염색을 하러 가는 그러니까 태진 씨와 처음과 끝을 제가 공교롭게
1: 야.
0: 네, 또 이렇게 하게 됐는데 네. 제가 그때 왜냐면 신곡을 할 때 항상 제가 뭐 짧은 머리기는 했었고 맨날 바지에 이렇게 입다 보니까 뭔가 머리 스타일에 한번 변화를 줘보자. 그래서 내 인생 꽃이 피었다라는 자체가 그 내용 이따 가사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밖에 용기를 낼 수 없다. 라는 생각을 왜 청춘은 바로 지금이라고
1: 네, 하잖아요. 맞아요.
0: 그런 뜻을 담아서 저도 한번 변신을 제가 먼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고 용기를 얻으셔서 한번 해보시라고, 도전해보시라고.
1: 야.
0: 그래서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1: 그러니까요.
0: 한 달째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물이 빠졌어요.
1: 네. 아, 근데 이게 사실, 참, 모르겠어요.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이제 청춘은 바로 지금일 수도 있지만 제 두피와 제 머리카락은 청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 이게 진짜
0: 네, 맞아요.
1: 와, 저는 하고 싶어도 너무 한 번쯤은 다시 해보고 싶거든요. 근데 제 두피가 버티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0: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한 번 네. 하시고 한 1년에서 2년은 쉬셔야 돼요, 머리를.
1: 그러니까요.
0: 네.
1: 아, 근데 저는 자연스럽게 탈색이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 아버지도 백발이고 저희 손 씨가 다 백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좀 이제 쟤도 백색 되지 않을까.
0: 백색은 네. 멋있는데 그래도 다른 한번 태진 씨도 팬분들을 위해서 저 오렌지색으로 한번 이벤트성으로 좀 한번 해주시는 건 어떨까.
1: 정말.
0: 거 봐요, 작가님들도 오렌지 찬성이래잖아요. 주황색 말고 오렌지로 하세요. 너무 좋아하시는데?
1: 진짜.
0: 여러분 원하시죠?
1: 손태진 신곡 한라봉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제가 만약에 그런 노래를 가지고 오면
0: 제주에서 많이 섭외가 들어올
1: 그러니까요.
0: 것 같아요.
1: 네. 제주도 공개방송 가는 그날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0: 네.
1: 진짜 너무 바쁘고 스케줄 보니까 전국축제, 예술제, 뭐 한바당, 뭐 각종 페스티벌, 뭐 신곡도 그렇고 체력이 괜찮으신가요?
0: 저는 체력은 괜찮은데 제가 웬만하면 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배려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사람들에게. 네. 근데 제가 감기한테까지 배려를 할 줄 몰랐어요.
1: 아니 마침 저희가 우리 목감기 얘기하고 있었는데
0: 네.
1: 우리가 잠시 다 나가는 사이에 이게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이게 목감기라는 거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리고 저희는 워낙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오기도 하고 목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0: 주로 목이 약해져 있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1: 네.
0: 아, 근데 그런 와중에도 어떻게 해서든 또 이겨내고 있죠?
1: 그럼요. 저 정신력으로 진짜 버틸려고 버티고 있습니다.
0: 네. 그런 와중에 제가 봤을 땐 이것 때문에 또 이제, 체력이 정말 더 바닥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팬들과 가을 운동회를 했다고요?
1: 아, 가을 운동회가 이제 네. 다음 달에 네. 네, 이제 11월 달에
0: 그러니까
1: 중순에
0: 이제 1박 2일을 지금
1: 예, 저희
0: 가을 네. 운동회를 주최했다는 거죠.
1: 그렇죠. 이제 제가 한 2년 동안 했었고 네. 이제 올해도 가을 운동회를 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야, 네. 아니 그리고 또 마이진 씨는 워낙 또 팬분들과 자주 소통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저는 그 지금 그 얘기 내 인생 꽃이 피었다라는 곡을 얘기를 했지만
1: 네.
0: 어떻게 보면 가수 마이진을 만나고 내 인생 꽃이 피었다라고 얘기하시는 팬분들도 많으시지 않아요?
1: 네, 우선은 아마 우리 손태진 씨 팬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0: 네.
1: 되게 이제 인생의 삶에 좀 재미가 없게 느껴지시거나 우울해지시거나 아니면 우울증 그리고 또 남편들이 속 썩여서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 자녀분들 때문에 속 썩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시다가 저를 만나시고 되게 집안이 더 활기가 돋았다라는 얘기를 엄마가 행복하니까 우리도 행복해요라는 자녀분들의 그런 말씀 그리고
0: 그런 얘기가 네, 제일 뿌듯하죠.
1: 네 남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같이 오세요. 그래서 행사장 어느 날부터인가 부부 동반으로 오세요.
0: 네.
1: 그래서 저는 저번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자 같지도 않고 남자 같지도 않아서 되게 편안하게 남자분들 아버님분들이 어머님분들을 질투를 하지 않으세요.
0: 아.
1: 손태진님들한테 질투하실걸요. 남편분들이 손태진한테 왜 가냐 좀 밥 좀 차려줘라 이러실 텐데 저희 팬분들은 아. 응 갔다 와 1박 2일 응 갔다 와
0: 아니 저희도 정말 그 남편분이 더 오렌지색을 많이 입고 오신 분들도 많으시고
1: 진짜요?
0: 근데 이제 또 다른 부류는 있죠. 이제 남편분이 같이 왔는데 뒤에서 팔짱 끼고 보고 있어요. 저 친구가 뭐길래 누구길래
1: 내 여자를 감히 마음을 그러니까, 흔들어놔
0: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1: 네.
0: 그래도 뭔가 어떤 누군가한테 이제 이게 너무 반복된 삶 속에서 새로운 걸 못 찾다가 이런 새로운 걸 찾았을 때 그
1: 네.
0: 활기는 와 진짜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활기잖아요.
1: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웃는 모습을 보잖아요.
0: 네.
1: 그럼 저도 무대에서 같이 웃게 되고
0: 야.
1: 네 그래서 그게 참 시너지가 참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0: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말입니다.
1: 네.
0: 어제는
1: 네.
0: 저희가 10층 스튜디오에서 생방을 했는데 이런 네. 문자가 왔어요. 5542님께서
1: 네 가든입니다. 어제 가든에? 마이진 가수님을 9월 18일 오후에 치약 휴게소에서 만났어요. 마침 저희 차 옆에 주차하셔서 반갑게 인사를 나눴지요. 청성으로 가신다고요. 드시던 간식도 저희 차에 주시고 가셨는데 덕분에 잘 먹었답니다. 오늘 마이진님 오신다고 하셔서 함께하고 싶어 가든에 왔어요. 또 보니 많이 반가워요. 마이진 가수님 내 인생 꽃이 피었다 신청할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0: 자, 또 보니 많이 반가워요 라고 그랬는데 이게 문자가 어제 온 문자예요? 어제로 착각을 하시고
1: 아 진짜요?
0: 지금 오늘 오셨을까요? 어제 오셨네요.
1: 미리 연락 좀 주시죠. 그럼 저도 어제 잠깐 들렀을 텐데 어떡해요.
0: 어제였으면 마이진 씨가 다른 데에 계셨을 것 같은데 아 참 뭔가
1: 아유 죄송스럽네요.
0: 죄송스럽지만 네네. 또 이렇게 또 한번 감사하다는 얘기를 또 해주세요.
1: 네. 너무 감사합니다. 참. 근데 제가 그래도 간식을 잘 드린 것 같습니다.
0: 그러네. 그렇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아, 우리 9124님께서 딸이 10월에 신부가 됩니다. 너무도 행복한 날. 제가 인성짱, 열정짱인 마이진 가수님을 너무도 사랑하고 응원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딸이 이벤트를 준비했더라고요. 양가 부모 입장하는 순서가 있는데 너무도 즐겁고 행복한 내 인생 꽃이 피었다 음악에 맞춰 입장을 한다고 저한테만 살짝 스포하더라고요. 평생의 최고 행복한 날 노래 제목처럼 내 인생 꽃이 피었다입니다. 항상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1: 오,
0: 와 본인
1: 오, 소름.
0: 본인이 사랑 아 본인이 이 노래를 막 좋아하고 사랑해서 본인 가장 특별한 날에 트는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
1: 와,
0: 위해서
1: 네.
0: 따님이 본인 네. 결혼식에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1: 와 진짜 효녀

0: 사놓으신 것 같고 네. 정말 이분은 제가 봤을 땐 너무너무나 잘 사실 것 같아요. 진짜.
1: 그러니까 네. 부모님 그 입장하실 때 은근 긴장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아마 약간 그 오셨어요? 아, 여기 계시는구나.
0: 오!
1: 이야.
0: 맞아요. 저희 팬분이세요. 10월에 결혼하시는구나. 축하드립니다.
1: 딸이 10월에 신부가 돼요. 오, 10월에 어느 멋진 날이가 되겠네요. 진짜. 아니, 또.
0: 와, 너무 제가 감동스럽네요, 오히려.
1: 그렇죠.
0: 네.
1: 아마 생각보다 너무 신나서 빨리 걸으시면 안 됩니다. 네. 나는 그 품위를 계속 지키셔야 돼요. 품격을 걸어가실 때 이렇게 천천히 노래 즐기면서.
0: 그런데 제가 봤을 땐 따님 분이 제 거 챌린지를 하면서 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1: 이야,
0: 와,
1: 알겠습니다.
0: 너무 감사합니다.
1: 아, 근데 너무 궁금해요. 너무 궁금하시죠? 듣고 싶죠?
2: 네.
1: 자, 오늘 물론 좀 감기 투혼인데도 불구하고 네. 오늘 라이브로 여러분 위해서 여기 가든 스튜디오 왔다고 또 라이브를 준비를 했습니다. 내 인생 꽃이 피었다. 마이진 씨의 신곡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0: 여러분 같이 즐겨주세요.

0: 생꽃이 피었다 마이진 신곡 라이브였고요. 또 우리 블루님들의 또 응원과 함께 더 완성된 무대 같아서 정말 가사 그대로 서로가 서로에게 화양연화를 또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1: 네네.
0: 아. 네. 아, 우리 박윤아님께서 신부 어머님이 한박 웃음을 지으며 입장하시 그림이 그려지네요. 같이 행복해지는 곡이에요.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 다 행복해지신 것 같습니다. 맞죠?
2: 감사합니다.
0: 우리 4부에서도 계속 함께해요.
3: 오늘도 안전하게 다중 밀집 사고 행동 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밀리는 느낌이 든다면 즉시 탈출해야 합니다. 흐름을 따르되 가장자리를 향해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하세요. 사방으로 둘러싸인 경우 직진보다는 대각선 방향이 이동이 용이합니다. 두 번째, 서 있는 경우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으거나 팔짱을 껴 숨쉴 공간을 확보하세요. 팔짱을 끼기 어렵다면 가방 등 소지품으로 보호하세요. 세 번째, 무릎을 살짝 굽히고 다리를 벌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네 번째, 만약 넘어졌다면 바로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서기 어렵다면 다리를 몸쪽으로 끌어당겨 웅크린 자세를 취해주세요. 그래야 가슴과 머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한 행동 요령 꼭 기억해 주세요.

0: 손트라대체 못 입니?
1: 맞다 미리야 손트라 들어야지.
0: 그럼 손트라가 최고지.
1: 최고다.
0: 최고다.
2: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여기는 서울 상암동 MBC 가든 스튜디오입니다. 그리고 우리 4부, 이분과 계속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랑스러움 잔뜩 장착한, 그리고 또 로고송에 맞춰서 춤까지 추는 게스트. 진짜 너무 사랑하고 고마운 게스트, 마이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야, 내 인생꽃이 피었다. 우리가 또, 신곡 소개했고, 방금 라이브도, 들려드렸는데.
0: 네.
2: 또, 아니, 뭐, 굳이, 뭐, 감기다라고 얘기할 필요 없이 너무 완벽하게 수행을 해주셔가지고, 전혀 눈치 못 챘을 것 같아요.
0: 아니, 제가 사실 이 노래를 할 때 솔직히 곡이 너무 예쁘잖아요. 네. 아름답잖아요. 근데 저랑은 솔직히, 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미지와 좀 어울리진 않아요. 저 잠깐만 얘기 좀 해볼게요. 그래서 어울리지는 않는다라고 저도 생각해서 이 노래를 부를 때 최대한 제 나름대로는 예쁜 톤으로 불렀거든요. 근데 오히려 코감기가 걸리니까, 이게 목감기가 걸리니까 오히려 더 예쁜 소리가 나와서 계속 지금 아까 태진 씨랑 나 그냥 계속 비염을 달고 살까봐. 그러면 이게 알아서 코믹미가 나면서 네. 예쁜 소리가 나오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노래 할 때는 그냥 목감기를 계속 아유. 절친을 하고 그냥 살아야 될까 봐요.
2: 아니 또 그날에 네. 그날에 내 인생꽃이 피었다 이 버전이 있고 또 그 다음 날이 있고
0: 예, 터프한 버전, 감기 버전, 여자 버전, 남자 버전 이렇게 이제 만들어보겠습니다.
2: 그러니까. 아니 안 그래도 우리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기사가 났는데 마이진 강렬함 내려놓고 사랑스러움 입었다. 강렬함 물론 조금 때로는 많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퍼포먼스적으로도.
0: 네. 근데
2: 이 귀여움이 더 극대화된 내 인생꽃이 피었다. 활동하시는데 뭐 불편함 없으시죠?
0: 불편하죠. 어떻게 안 불편하죠?
2: 왜요? 네.
0: 그러니까 저는 맨날 나와서 막 네. 카메라 잠깐 올리시면 제가 맨날 사랑두리 코리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런 거 하다가 갑자기 꽃이 피었다 이런 거를 하려니까 무대에서도 아직도 제가 저를 부끄러워할 때가 많아요.
2: 네. 다음에

0: 는 약간 콘서트에서 이벤트로 거꾸로 사랑해 리커리 리커 이렇게 하고
1: 오 괜찮다
0: 사랑합니다 이런
1: 그것도 한번 생각해볼게요.
0: 그것도 한 번씩
1: 너무 좋은데요?
0: 바꾸면서 뭐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죠. 뭐.
1: 그럼요, 그럼 제 콘서트인데요.
0: 그러니까요.
1: 뭐. 네, 해볼게요 한번.
0: 자, 네. 우리가 내 인생 꽃이 피었다 노래가 마이진 씨 이야기도 한데 뭐 운동을 하다가 하루 아침에 자퇴를 하고 또 음악을 시작하기도 하고 참 쉽지 않은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돌아보면 아 그래도 그때 참 아름다웠다 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 한켠에 약간 추억이 있을 텐데 혹시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잘 버텼고 뭐 했던 그런 아름다운 순간이 있을까요? 너무 많나요?
1: 아 너무 없어서 찾아내는 중. 아 네. 그래도 제가 사실 선수 시절을 굉장히 싫어했었어요.
0: 아.
1: 네, 되게 힘들어했고
0: 네.
1: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어서 키도 못 커서 되게 속상했었고
0: 네.
1: 그런 시절이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힘들었을 때 내가 가수라는 꿈을 갖고 이제 부모님하고 딜을 했다 그랬었거든요.
0: 네.
1: 이제 내가 만약에 금메달을 따면
0: 네.
1: 저 이제 운동 그만두고 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0: 네.
1: 라고 했을 때 정말 어떤 거에 목표를 딱 갖고 되게 고된 훈련을 다 하고 나서 금메달을 딱 성취했을 때는
0: 네.
1: 그때가 저에게는 그냥 아름다웠던 시절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뭔가 내가 어떤 거에 정말 집중적으로 최선을 다해봤을 때 그때가 제일 아름다웠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돌이켜보면 그래서 되레 오히려 지금 또 부모님께 감사드린다라는
0: 네.
1: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0: 아 그리고 네. 뭐 상상이나 하셨겠어요? 노래하면서 내가 격파를 하겠다라는 아니 나중에는 또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줬잖아요. 그때는 그 태권도 했을 때 그 힘들었던 그리고 또 하고 싶지 않았던
1: 네.
0: 그 순간보다는 즐기면서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또.
1: 그러니까 그래서 감사드린다는 게 만약에 그때 거기서 제가 운동을 다 포기했더라면 지금이 뭐 태권도를 하던 마이진 가수 이렇게 또 불려지기가 또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무언가 나에게 장점이 되는 특기가 될 수 있었던 게 태권도였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도 잘
0: 감사한
1: 버텼다.
0: 일이네요.
1: 네.
0: 잘했네.
1: 네.
0: 잘 버텼다인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손트라 가족들에게도 물어봤거든요. 내
1: 네.
0: 생애 가장 아름다운 기억, 영화 한 장면처럼 그날의 기억을 좀 자세히 보내주시면 되는데 아주 평범한 하루도 좋습니다. 뭐 사연 하나 소개해 볼게요. 696 하나님께서
1: 중학교 때 여주 읍내 사는 친구 집에 초대받은 날이었어요. 친구가 직접 감자를 썰고 당근, 양파를 볶다가 노란 가루를 풀어 뚝딱 음식을 만들어줬어요. 와 이런 음식도 있구나. 처음으로 카레라는 걸 알게 된 날이죠. 그래서 제가 카레 가루를 사서 엄마 아빠께 만들어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와.
0: 우리가 처음 접하는 음식도 되게 강렬하게 남긴 하잖아요. 반대로 제 동기 어떤 여자애는 그 카레를 못 먹어요.
1: 동기예요, 여자친구였어요.
0: 동기. 동기, 아 제가 동기 여자 친구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여자 친구라 그러면 오해하실까 봐 여자 애로 바꾼 거예요.
1: 여자 친구인데 앞에 일부러 동기를 붙인 건 아니에요?
0: 아니에요. 아니에요.
1: 네?
0: 제가 지금 또 다 공개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어렸을 때 군내 식당 같은데 학교 식당에 들어갔는데 카레 냄새를 맡고 너무 충격을 받고 화들짝 놀라면서 나가가지고 그때부터 카레를 못 먹는데요 오히려.
1: 아, 진짜요?
0: 약간 조금 오히려 반대로 그 진짜 그 첫 순간이 어떻게 이 음식도 어떤 경험도 처음 접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평생 영향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게 아름다운 추억을 만든 사람들이 또 너무 고마운 사람들이죠.
1: 맞죠.
0: 네. 그리고 우리 3267님은요.
1: 네, 어릴 적 지금은 돌아가신 엄마랑 가을바람 부는 외가 마루에 앉아 양푼 비빔밥 먹으며 라디오 듣던 그 장면이 기억에 아름답게 남아있어요. 너무도 그립고 그리워요.
0: 마루에 앉아서 라디오 들으면서 또 어머니와
1: 되게 동화 같아요.
0: 양푼 비빔밥 뭐 분명히 좀 큰 약간 세숫대 같은 그런 데다가 막 마구 맞아요. 넣어서 막 이렇게 비벼가지고 이렇게 먹었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아 맞다 참기름 이러면서.
1: 아 맞아.
0: 아 얼마나.
1: 생각만 해도 되게 그림 같고
0: 그러니까.
1: 동화 같고 그러네요 진짜. 너무 아름답다.
0: 우리 3897님은요?
1: 네, 35년 전 첫 월급날이 기억나네요.

0: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월급 모두를 현금으로 찾아드렸어요. 그런데 제 결혼식 날 부모님이 그 월급을 그대로 간직하고 계시다가 저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행복해라 나의 사랑하는 딸.
1: 와, 35년 전이에요. 네, 그때 첫 월급을 받고 그다음에 몇 년 후인지 모르겠지만 그 봉투, 그 돈 그대로 갖고 있고 이게 그 첫 월급, 솔직히 아이 첫 월급 엄마 아빠 좀 밥 좀 사줘야지 이런 마음도 있지만 사실상 그냥 그거는 뭐 진짜 얻어먹기 위한 게 아니고 같이 축하하는 자리고 그럼 뭐 그 용돈 받기 위한 자리가 아니잖아.
0: 그쵸.
1: 저도 쓰지도 못할걸요.
0: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의 있는 반면에 엄마를 위해서 내 인생 꽃이 피었다를 그 결혼식 축하하고 BGM에 깔아주시는 우리 어머님들.
1: 그러니까
0: 어머님도 계시고.
1: 네. 와. 참 그게 아 진짜. 보이지 않은 진심 어린 사랑 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백수비님께서 보내주셨어요.
0: 네, 찬바람이 부는 이맘때가 되면 아빠가 퇴근길에 군밤 사오시던 장면이 생각나요. 꾸깃꾸깃 하얀 봉투를 양복 속에서 꺼내시면서 동생과 제가 우와 하며 신나게 방방 뛰었죠. 손수 하나하나 까주시던 검은재에 묻은 아빠의 손 그리고 노란 속살만 우리 입에 하나씩 넣어주시던 아빠의 그 젊디 젊던 얼굴도 생각나고요. 아, 왜 이렇게 슬픈 거 보내줘요, 자꾸.
1: 아, 근데 아름다운 추억이에요. 아름다운 추억이고, 우리 마이진 씨가 더 슬프게 읽으셔서 그래요.
0: 그래요?
1: 더 되게 기분 좋게. 하얀 옷 꺼내시면서 동생과 제가 우와 하면서 신나게 방방 뛰었죠. 선수 하나하나.
0: 아, 가을 타나 봐요, 제가.
1: 그러니까. 혹시 어렸을 때 막 이런 뭐 집에 뭐 누가 왔을 때 뭐 음식 가득 양손 가득 뭐 이렇게 사온다든지 아니면 뭐 기대했던 거 뭐 이런 추억도 있으실까요, 마이신?
0: 저도 다 이런 거랑 비슷해요. 다 저도 겪었던 네. 일들이고 그러면 항상 이제 저희 엄마가 네. 제가 이제 운동 갔다 오거나 어디 힘든 여정을 마치고 오면 딸 이거 먹어봐 하면서 뭐 방금 엄마가 밥 만들어 주신 걸로 입에다 이렇게 넣어 주시곤 하시거든요. 그럼 그냥 그럴 때 정말 똑같은 거 같아요. 왜 제 노래 꺼요? 부드럽게 더 나갈 수 있었는데요.
1: 아니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하면 저희 아버지가 워낙 그 출장 해외 출장을 많이 가셔가지고 일주일씩 없어지시고 아마 안 들어오시고 뭐 또 일 가셨네 이러면서 못 봤는데. 오실 때 이제 늘 해외 가면 작은 어떤 장난감이라도 하나 사오세요. 근데 이게 약간 참 그 장난감도 좋은데 아빠가 그냥 와서 마냥 좋은?
0: 맞아요.
1: 그랬다가 한 딱 5분 있다가 그 장난감 보고 아예 태세 전환 그냥 갑자기 확 듣기 시작하면서 와 이러면서 방 안으로 들어가는
0: 그게 맞죠 또. 네, 와.
1: 우리 9408님은
0: 학교 갔다 오면 친정 아버지께서 밭에서 수확한 토마토에 설탕을 솔솔 뿌려 간식이라고 주셨어요. 따뜻한 그 손길이 지금도 마음 한켠에 있답니다. 오늘은 아버님들의 이야기가
1: 많이 나오네요. 이게 아버님께는 뭐 딸, 아들들 뭐 표현을 많이 안 해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 문득 옛 추억하면 아버지가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 근데 계속 너무 슬프게 가고 싶지 않아가지고,
0: 네.
1: 저도 어렸을 때 토마토에다가 그 설탕 뿌려서 간식으로 어머니가 많이 해주셨는데, 요새는, 야, 설탕 단 거 먹지 마. 해가지고, 그냥 토마토로 먹습니다. 자, 이렇게 내 생에 가장 아름다운 기억, 그 장면을 알려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소개한 모든 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이 있죠?
0: 타올도리, 코리리, 코리리, 코리 된다면, 타올, 리콜도 아니고 리필 해드립니다. 타올 세트, 소개한 모든 분들께 드릴게요.
1: 아, 좋습니다. 네, 사연 보내고, 타올로 리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우리 노래 이렇게 또 신청해 주셨는데 사연 받는 동안 들으시죠. 5848님께서 마이진님 반갑습니다. 여기는 손트라 현장입니다. 시원한 성령의 마이진님의 몽당연필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우리 7776님께서는
0: 네, 지인이 마이진님 좋아하십니다. 저도 좋아한다고 말하며 몽당연필로 아는 척 좀 했어요. 노래 듣고 봐요. 반가워요.

0: 반가워요, 해주셨는데, 저번 우리 손트라 오셨을 때도 뭐 이렇게, 몽땅 연필 정말 많은 신청들 왔거든요. 오늘은 또 여러분께 보내드린 거는 2026년 버전이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제가 이번에 신곡하면서
0: 네.
1: 같이 몽땅 연필하고 사모예랑 2026년 버전으로
0: 그렇죠.
1: 새롭게 편곡을 한번 해봤습니다.
0: 야, 이 노래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0: 마이진의 몽당연필 또 이번에 새로 수록된 버전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노래 나오는 내내 뭐 노래 들으면서 뭐라도 해야지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또 이제 열심히 또 안무까지 계속 네. 춤을 춰주셨어요.
1: 네, 목소리로 여러분들께 라이브를 못해드리니까 너무 죄송해서 네, 뭐라도 지금 해봤습니다.
0: 그래도 네네. 이제 또 새 버전이가 또 음원으로도 들으셨으니까 또 나중에 또 이제 불러주시면 되겠죠. 네. 자, 우리 아름다운 장면들이 꽤나 많이 도착했어요. 소개해볼게요. 소개한 모든 분들에게는 무슨 세트죠?
1: 다 올 세트
0: 갑니다. 우리 2249님께서
1: 대학 3학년에 연애란 걸 처음 하는 딸이 걱정돼서 도서관으로 딸을 찾으러 온 아버지. 아버지 손에 이끌려 버스 타고 집으로 가는데 아무 말 못하고 버스 손잡이만 바라보던 아버지가 그립네요. 모든 아빠는 다 같은 마음이겠죠? 그럴까요?
0: 야, 그 도서관으로 이제 딸이 뭐 하는지 이렇게 약간 좀 밖에서 이렇게 슬그머니 이렇게 보다가 같이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그래도 또 나름

0: 뭐라도 한마디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빠도 하기가 좀 그랬나봐요.
1: 왜 그러실까요?
0: 아, 이게
1: 아빠...
0: 그래요. 네. 이게 그래요. 그냥 아무 말 안 해도 뭐 서로 알겠지 이러면서 그냥 집으로 가는 거겠죠.
1: 저희 아빠는 안 그러실 것 같아서. 그래?
0: 너 어디 연애를 이러면서
1: 좀 해라 연애 좀 막 이러실 것 같아.
0: 우리 김혜정님은요?
2: 네. 20살 때 가족 다 같이 벚꽃 구경하러 하동 쌍계사를 가던 길 아직도 사진처럼 기억에 남아 있어요. 흩날리던 벚꽃잎과 아빠 차에서 흘러나오던 G.O.D의 애수. 차가 꽤 많이 밀렸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짜증내지 않고 그 자체로 행복했던 하루였어요. 그때 조수석에서 캠코더로 찍은 영상이 있는데 플레이어가 없어서 볼 수가 없어서 아쉽네요.
0: 요새 그 옛 캠코더 다시 이렇게 변환해서 이렇게 좀 복구하는 것도 있는데 한번 알아보시면 너무 좋으시겠다.
1: 맞아요. 맞아요. 요즘은 너무 좋아져서.
0: 그러니까요.
1: 네.
0: 우리 2439님은요?
2: 네. 대학생 신입생 때 우연히 교정을 걷다가 다른 이의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라는 포스터 문구에 이끌려서 그대로 오디션을 보러 왔어요. 그리고 연극 동아리에 들어갔죠. 열심히 연습해서 대학 축제 때 무대 위에 올랐는데 그때의 벅참과 느꼈었던 희열을 잊을 수가 없어요.
0: 아니 근데 포스터 문구 너무 멋있다. 다른 이의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했는데 이제 연극을 하다 보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1: 제가 이거예요.
0: 어?
1: 제가 이걸로 자퇴를 하고
0: 노래를
1: 가수를
0: 하시고.
1: 네.
0: 아 이런 문구를
1: 네.
0: 보고.
1: 그러니까 저는 문구가 아니라 교내 축제였어요.
0: 교내 축제에서.
1: 그래서 그냥 거기 무대가 있길래. 네. 정말 나도 다른 나의 꿈을 정말 살아볼까 이래서 정말 딱 올라간 게 저는 이분의 마음을 그때 제가 정말 그 희열을 느낄 수가 없거든요 지금. 네. 근데 저는 이 마음 정말 알아요.
0: 그 벅참을 또 맞으신 네. 알고 계십니다.
1: 네.
0: 8540님께서는
2: 국민학교 시절 육성회비를 못 내서 학교 안 간다고 정문에서 버티고 있었는데 부지깽이 들고 쫓아온 엄마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그때는 왜 그렇게 가난했을까요? 담임선생님이 육성예비를 대신 내주셨던 아름다운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육성예비.
0: 아 이거는 뭐 드라마나 막 영화에서 나오는 한 장면 막 몰래 이제 또 이제 담임 선생님이 막 이렇게 내주고 하는데 제 실제로 정말 많으셨겠죠. 우리는 모르지만 정말 주변에도 또 이렇게 뭐 힘든지 뭐 친구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1: 그쵸,
0: 뭐
1: 모르죠,
0: 그때는 그냥 막 서로 그냥 야 이러기만 하지.
1: 그리고 그때는 보통 동네에 이모님들이 계세요. 네. 제 엄마랑 이제 친한 지인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럴 때는 이모님들이 아유 화진이 엄마 오늘 육성회비 내는 날이야 네. 또 알려주시면 네. 또 이모들이 또 대신 내주고 돈 받고 약간 이러는 경우도 그때는 많았을 거예요.
0: 진짜 아름다운 추억이네요.
1: 네.
0: 아니 9633님
2: 20살 때 첫사랑 남친이랑 돈 없어서 운동화 닳도록 걸어다니기만 했어요. 한겨울 갑자기 쏟아지는 펑펑 눈송이에 좁디 좁은 덕진 공원 골목길에서 코트로 머리 씌워주던 추억은 눈 오는 밤이면 다시 그날인 듯 선명해집니다.
1: 와. 이때 클래식 노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첫사랑 남친이야. 이럴 때 갑자기 펑펑 눈이 내리던지 비가 와야죠. 그러면 갑자기 야 뛰어! 시작하고.
1: 분위기 깰 거예요?
0: 아, 분위기 깰 거예요?
1: 좋았던 분위기인데.
0: 아, 저는.
1: 그 태진 씨 그냥.
0: 에?
1: 경험담 아니에요? 자꾸 은근히 경험담을.
0: 저는
1: 이렇게.
0: 진짜 설령 그런 일이 있어도 제가 더 빨리 뛸걸요?
1: 아닐걸요?
0: 아요. 우리 1601님.
2: 네, 저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선생님이셨고, 여름만 되면 가족들이 각자 자기 숟가락 하나씩 들고 논둑으로 줄지어 걸어서 수박 밭으로 향했어요. 각자 자기들 마음에 드는 걸로 수박을 한 통씩 먹으라고 해서 실컷 먹었던 행복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운 부모님,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0: 와, 숟가락 하나씩 나눠주면서. 야, 먹고 싶어. 먹고 싶은 만큼 먹어. 계속 퍼먹고. 아, 우리 마이진 씨가 또 사연을 소개해주니까 더 아름다운 추억이 더더욱 더 아름다워진 것 같아요. 우리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이때가 어느 땐가 우리 보친 생신 땐가 우리 힘지 못한 짐에 한 잔.
2: 예진이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경상남도 합천에서 김한준 어르신이 부른 꽃타령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주시는 부모님의 은혜는 세상 그 어떤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지유 협찬이었습니다.
1: 해바리기 해를 잡고 자정하네.
3: 손태진의 트로트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핸디 컬렉션 미셸에서 모바일 상품권,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에드블루 요소수,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타월에서 기념 타월, 음식물 처리기의 명가 황금맷돌에서 음식물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굿즈 판촉물은 깁코, 깁코에서 텀블러 세트, 온누리 스토어에서 혈행 건강 솔루션 서큐시안을 드립니다.
4: 오늘 가수 마이진 씨와 함께한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아, 다행입니다. 아니, 우리 아름다운 추억들 나눴는데 우리 1432님께서
5: 네, 오늘 손트라에 보낸 사연들 들으며 오래전 추억들을 떠올려봅니다. 좋은 기억이 많았는데 잊고 살았네요. 그 기억 되돌아보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4: 오늘 사연들 정말 뭐 섬세하게까지는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약간 비슷한 사연들 다 우리 모두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더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별로 없지만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5: 네, 손트라를 찾아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래도 제가 건강하게 왔었어야 되는데 아유, 약간 비실비실하게 아니에요. 와서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여러분들께 찾아왔을 때는 건강한 모습으로 씩씩하게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감기
4: 여러분,
5: 조심하세요.
4: 여러분 다 같이 외칠게요.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줘요.
6: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7: 안동 MBC 건강 노래 교실이 10월 1일 금요일 오후 2시 안동병원 13층 컨벤션홀에서 열립니다. 초대 가수 김태웅, 강사 신동과 함께 김태웅의 군산항아, 못난 놈 등을 불러봅니다. 입장권은 당일 지정된 장소에서만 구매할 수 있고 입장료는 전액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되며 당일 참가하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안동 MBC 건강노래교실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8: 오늘도 안전하게 어린이 유괴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세 번째,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번째,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유괴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9: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0: 고수익에 원금보장?
9: 적중률 100%? 잠깐, 여러분.

0: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1: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MBC 딱 틀면 나오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3: 만나면 좋은 친구는 좋은 워딩이잖아.
4: 만나면의 의미를 살리고 가고 싶었고
3: 익숙하고 좋은 걸 가져가되 뭔가 변화됐다는 느껴져야 되니까
2: 시청자분들의 입장도 생각하고 다 생각을 하면서 부른 것 같아요. 두 눈을 맞추고 서로의 마음을 읽고
3: 좀 R&B적인 요소를 더해서 친근하게 느끼길 원했습니다.
4: 내 세계와 다른 세계를 만나게 해주는 그 연결고리가 방송이구나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5: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4시 뉴스입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약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제약업체 제넨셀 창업주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7부는 오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넨셀 창업주 강모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강 씨가 김 의원을 통해 식약처장이 취급하는 임상시험에 관해 청탁한 것으로 보고 1심에서 무죄로 본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무죄 부분을 직권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브로커 양모 씨를 통해 김성원 의원에게 신약 임상시험에 대한 승인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양 씨 측의 투자금 명목으로 6억 원을 줬다는 혐의 부분을 유죄로 봤습니다. 12.3 내란 당시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의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습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 열린 추 시장의 내란 중요 임무종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선고해 헌법을 배신하고 국민을 기만하면 어떤 죄값을 치르게 되는지를 만천하에 보여달라며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 측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은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일탈 가능성에 대비한 사후 통제 장치로서 헌정 질서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며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국회 봉쇄와 정치 지도자 체포에 사활을 건 것도 내란의 성패가 달려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군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북한 측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 또 국경선 요새화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강현우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오늘 용산 국방부 정사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지난 21일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정상적인 수색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들이 북한군의 지뢰에 의해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본부장은 북한은 소위 국경선 요새화 등 한반도 긴장고조 활동을 즉시 중단해야 하며 북측의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대호 김종서함 진수식에 참석해 남의 힘에 기댄 안보는 그 나라의 사정이나 상황이 바뀌면 함께 흔들린다며 자주국방의 핵심 전력을 꾸준하게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밤까지 중부지방과 전북 북부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내륙 최고 30mm, 그 밖의 수도권과 중부지방에는 5에서 10mm 미만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7도에서 18도가 예상됩니다. 4시 뉴스를 마칩니다.
5: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말을 곱게 하면 예쁨 받는다. 영국 소설가 조지프 콘래드도 말했었죠. 설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올바른 주장이 아니라 올바른 말로 신뢰를 얻어야 한다.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단어와 말본세가 나쁘면 소용없단 얘긴데요. 실제로 미국의 한 헬스케어 기업이 경영 우수상을 받은 적 있는데 그 비결이 좋은 말쓰기였답니다. 특히 공격적인 말, 사내에서 저격한다, 제거한다 같은 표현을 안 쓰니 구성

친구들끼리 기분 상하는 일이 훨씬 줄더라. 그 덕에 일도 잘 돼서 성과가 좋아지더라. 말 되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차 엔진 소리가 왜 이래?
1: 그러게.
0: 그린 에그 보링 공장에 연락해봐. 엔진 소리 노하우가 많아 답이 딱 나온다 이거.
1: SS 농기계 엔진도 수리하고 견인차 항시 대기하고 남한동 IC북은 의성 방향이네. 054-858-2526
0: 엔진은 그린 에그 보링 공장이 돼.

0: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1: 문천식 오나미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스페셜 DJ 오나입니다.
1: 네, 스포츠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요. 이 선수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2: 네.
1: 안세영.
2: 아, 네. 어제 아시안게임 배드민턴에서 금메달 딴 선수잖아요. 네. 요즘 표현으로 그야말로 미쳤다 싶은 경기를 했죠.
1: 네.
2: 아, 너무 잘하시던데요.
1: 맞아요. 그래서 요즘 안세영 선수뿐만 아니라 네. 안세영 선수의 가족, 또 친하게 지내는 동료, 코치님 등등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다 받고 있대요. 근데요, 그중에서도 네. 안세영 선수의 트레이너께서 네. 파리올림픽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네요.
2: 어? 어떤 얘기요?
1: 안세영 선수가 운동하는 게 기대되고 경기에서는 연습했던 것을 보여줄 생각에 설레고
2: 네.
1: 다 끝나고 나서는 세레머니를 할 생각에 설레서면 좋겠다.
2: 오.
1: 그리고 자신만의 낭만을 하루하루 채워갔으면 한다.
2: 아니, 그러고 보니까 얼핏 그 파리올림픽 때 네. 어떤 인터뷰에서 그 비슷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1: 어?
2: 파리에서 낭만 있게 끝내보겠다.
1: 맞아요, 맞아요.
2: 아.
1: 남희 씨, 우리가 왜 보통 네. 낭만이라면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다, 뭐 배부른 소리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할 때가 있잖아요.
2: 그렇죠.
1: 근데 사실은 이 하루 중에 어떤 기대와 설렘이 있으면 그게 바로 낭만적인 하루 아니겠어요?
2: 아, 그러니까요.
1: 네.
2: 선배님은 네. 오늘 방송하러 오시기 전까지 뭐 기대나 설렘, 뭐 네. 그런 게 잠깐 있었나요?
1: 그러면 미녀 개그우먼 오나미 씨랑 방송한다는 생각으로.
2: 아, 그래서 설레요.
1: 예.
2: 네, 네.
1: 어, 그럼요. 네. 예. 해지마!
2: 해지마! 네. 아, 너무 웃기다.
1: 남희 씨는 어때요? 요즘 설레는 일들 많이 있습니까?
2: 아, 저는 이제 네. 제가 안 하던 거를 이제 스페셜 DJ를 이제 이번에 하게 됐잖아요.
1: 네네네.
2: 그러다 보니까 이 오는 시간이 걱정도 되면서 좀 설레이더라고요.
1: 아, 그렇군요.
2: 네.
1: 안 하던 일을 도전하는 거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2: 네.
1: 네, 맞습니다. 두근두근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2: 네.
1: 노래 준비했습니다.
2: 네, 써니 일의 두근두근 듣고 올게요.

0: 네, 써니의 두근두근 수요일 첫 곡이었는데요.
1: 네.
0: 3793님. 정선희 씨 어디 갔나요? 몹시 궁금해요. 잘 쉬지 않는 분인데.
1: 맞아요. 그러니까요.
0: 이 성실의 알콘 정선희 씨가 네. 한 6년 만인가요?
1: 오.
0: 코로나 전에 가고 안 가셔서
1: 그러니까.
0: 이번에 휴가를 일주일 내셨습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 스페셜 DJ로 오나미 씨가 함께하고 계세요.
1: 아, 네. 반갑습니다.
0: 이정 씨는요. 어, 네. 나미 씨 호탕하는 숨 최고예요.
1: 오. 읽어요?
0: 나미 씨 원래 잘 웃죠?
1: 네, 저 진짜 잘 웃어요.
0: 그러니까 9884님도 근데 오나미 씨
1: 네.
0: DJ 처음 아니죠?
1: 어?
0: 프로의 냄새가 납니다.
1: 어, 정말요?
0: 해보셨어요, DJ?
1: 아, DJ 저 진짜 처음이에요.
0: 그 게스트만 해보셨구나.
1: 게스트만 해봤고 그래서 정말 긴장을 많이 했는데 우리 문천식 씨가 너무 편안하게 해주셔가지고 아유, 진짜 아유. 너무 감사해요.
0: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6321님이
1: 네.
0: 하지마 유행어 있잖아요.
1: 네.
0: 그거 저도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1: 어.
0: 제가 하면 하지마 화내는 것처럼 들려요.
1: 화내는 것처럼 하는 거는 예전에 우리 윤성호 씨가 하지마
0: 맞아, 맞아,
1: 했던
0: 맞아.
1: 거고 저는 좀 애교가 네. 좀 섞여야 돼.
0: 아, 약간 전도연처럼 해야 되는구나.
1: 네네, 맞아요.
2: 하지마.
1: 좀 하이톤. 하이톤으로. 네, 하면 알겠습니다. 잘하실 겁니다.
0: 예.
1: 네.
0: 자, 오늘은요, 3, 4부에 노래와 축구를 4부겠네요.
1: 네.
0: 노래와 축구를 즐기는 낭만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님 나오시는 날입니다.
1: 네, 지라시 법률사무소 문앤정은요, 네. 4부부터 시작할게요.
0: 네,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8001번으로 소통하시죠.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1: 네.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유니베라,
0: 은주회엔 티맵 대리,
1: 샘표식품 주식회사,
0: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1: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시,
0: 우리 ENL 하루틴,
1: 안 터지는 맥스부타,
0: 당진시청,
1: 백조싱크,
0: 브람스 안마의자,
1: 키움증권,
0: SK케미칼,
1: 경기도청,
0: 올품,
1: IS동서,
0: 한국타이언 테크놀로지,
1: 성원 에드피아,
0: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0: 피곤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0: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0: 단두림 잘 부탁드립니다.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5: 네.
4: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5: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4: 맥스 안 터져요.
6: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4: 맥스 안 터져요.
7: 제목, 나의 첫사랑들.
8: 첫사랑들?
7: 데뷔 초 나는 홍대 각설탕으로 이름을 날렸다.
8: 얼씨구.
7: 여자들은 내 말 한마디에 깨알에 웃음을 터뜨렸지. 지금부터는 나의 일곱 번째 첫사랑 얘기를 해볼까 한다.
8: 아, 이런 사연만 아니면 뭐든 괜찮습니다. 지금은 라디오시대 홈페이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방에 여러분의 사연을 남겨주세요. 월 1200만원 상당의 특급 선물이 쏟아집니다.
9: 우와, 선물 공짜인 거죠?
8: 아이고 아이고,
9: 당장 써야지.
10: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11: 제목부터 알려주세요.
12: 제목, 이모의 해바라기 사랑. 부산에서 김정원님이 주신 사연인데요. 30만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요, 10만원 상당의 상품 추가로 받는 주간베스트 후보, 그리고 200만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8: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추석에 있었던 이모부 관련된 에피소드를 써보려고 합니다.
12: 네네.
8: 저희 이모와 이모부는 닮은 것 같으면서도 너무나 다른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 연휴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모부가 옆에 없더래요. 그래서 이모가 이모부한테 전화를 해보셨는데요.
13: 아, 여보세요?
14: 어.
13: 어디야?
14: 나 밖인데.
13: 밖에 어디?
14: 낚시 왔는데.
13: 뭐야? 그럼 우리 언니네는?
14: 아, 그러니까 아, 못 갈 것 같은데.
13: 응? 야!
14: 아, 화부터 내지 말고 내 입장도 좀 생각을 해봐. 어? 장인 장모가 안 계신데 이 나이에 처형집에 명절마다 인사 가는 것도 좀 그렇고. 응?
13: 어? 뻥치세. 낚시 가고 싶어서 핑계 대는 거잖아.
14: 아니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지 않아 있지 않지는 않은데.
13: 됐어. 어? 뭐래 지금. 어? 나는 아들 집에 갔다가 언니랑 갈 테니까 당신 우리 언니네로 바로 와. 알았어? 연휴 끝나기 전에는 와야 돼.
14: 알았어.
13: 그리고 전화하면 제대로 받고 차 안에 놔두고 댕기지 마. 알았어? 여보세요? 야!
8: 이모는 이모부에 대한 화를 가득 안고 혼자 사는 아들 집으로 향하셨는데요.
13: 아, 그래. 남편이야 뭐 돌아서면 남이지 뭐. 아유, 역시 믿을 사람은 우리 아들밖에 없다.
8: 아들 사랑이 끔찍했던 이모는 청도에서 농사지은 호박이며 호박잎, 땅콩, 마늘, 참기름을 가득 들고서 아들 집 초인종을 눌렀답니다. 그런데
13: 뭐야? 왜 이렇게 안 나와? 오나마! 오나마! 오나마!
8: 아, 저기 그 집에 아무도 없을 건데. 아니, 어제 쓰레기 버리러 나갈 때 보니까 그 집 총각 큰 가방 들고 나가더라고.
13: 네? 아니, 어디 갔는데요?
8: 아유, 그건 저도 모르죠. 전화해보세요.
13: 그래요. 알겠습니다.
8: 그래서 이모가 아들한테 전화를 해봤는데요.
13: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여보세요.
14: 네, 엄마. 웬일이세요?
13: 웬일이니, 엄마. 너 어디야? 오늘 엄마 온다는 얘기 아빠한테 못 들었어?
14: 들었죠. 그래서 제가 저는 이번 추석 연휴에는 친구들이랑 2박 3일 강원도 낚시 가니까 아버지도 엄마도 오지 마시라고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전화 안 하셨어요?
13: 뭐야?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어, 진짜. 남편이나 자식이나 얼어 죽으려면 그 낚시, 아우. 이럴 거면 바다에서 물고기나 살지 왜 육지에서 나랑 살았어? 어? 내가 진짜 이번 추석에 네 아버지 제사상 차린

0: 엄마 무슨 그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고 그래요.
1: 됐어 됐어. 남편이고 자식이고 다 필요 없어. 그냥 다들 끝장이야.
2: 이모는 그렇게 남편과 아들에게 버림받았다는 배신감을 안고 비를 맞으며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비에 젖은 이모 가방 안에는 젖은 호박과 젖은 땅콩, 젖은 참기름과 젖은 채소들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1: 하, 언니.
3: 예, 너는 왜 이렇게 거짓골로 나타났어? 어? 무슨 일 있었어?
1: 그게 있잖아. 응. 언니. 아유, 내가 진짜 그 인간들을 무농약 농산물로 삼시세끼 챙겨가면서 내가 제 집에 밥을 해먹였는데, 아이고 내가 진짜 비싼 LA 갈비도 구워놨는데 이것들이 낚시 나가고 나 이제 누굴 믿고 살아 언니.
2: 그러면서 이모는 이모부와 아들 욕을 제가 함께 해주길 바랬지만 저는 이모부 욕을 할 수가 없었어요.
4: 왜요?
2: 이모부한테 미리 돈을 받았거든요.
3: 이모가 곧 도착할 거야. 어, 이모가 화가 좀 많이 난 상태니까 네가 좀 잘 달래드려. 알겠지? 용돈 10만 원 입금할게.
1: 전하, 또 이모 이런 상황 어떻게 생각하니?
3: 아, 저는 그래도 저 이모부만한 남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모부는 그래도 저기 노름은 안 하잖아요.
1: 뭐야? 이제 하다하다 조카까지 이모를 배신하네. 야, 너 누구 어? 팬이야? 어? 아니, 누구 팬이야?
2: 아니. 저는 이모부한테 받은 돈의 일부로 이모에게 치킨을 시켜드렸고 그렇게 잘 달래서 이제 이모부가 연휴 끝나기 전까지만 우리 집에 오시면 됐는데, 그런데 연휴 마지막 날인데 이모부가 안 오세요.
1: 봤지? 이 인간 안 오는 거 봐. 어? 지금이 몇 시인데 안 오냐고 지금.
3: 아, 한번 이모가 한번 전화 한번 해보세요.
1: 그럴까?
2: 응.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낯선 남자가 이모부 전화를 받으셨어요.
1: 어머, 누구세요?
0: 아, 저는 나두석입니다.
1: 나두석이 뭐 누군데 우리 남편 전화를 받던.
0: 아, 김선생이 혹시 아내분 되시는군요.
1: 네네, 맞아. 거기 저 와이프라고 휴대폰에 안 떴어요?
0: 아, 고릴라라고 떠가지고.
1: 뭐 어떻게요?
0: 고릴라.
1: 이 인간 미친 거 아니시죠? 아, 우리 남편 좀 바꿔봐요.
0: 아, 근데 저기 아, 지금 전화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1: 왜요?
0: 술에 취해 잠드셨어요.
1: 뭐라고요?
0: 아니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깨어나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자 가만히 있어보자. 이런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김 선생님하고 누가 고기를 많이 잡나 내기를 했거든요.
1: 그래서요?
0: 네, 근데 김 선생이 한 마리도 못 잡으셨어요. 그래서 술값을 내셔야 되는데 깨질 않으시네.
1: 아 머리야 나 진짜. 아우.
0: 아니 그래서 말인데 혹시 이 식당 사장님께 술값을 어떻게 계좌이체 가능하실까요 사모님?
3: 아 진짜 미쳐버려 내가.
2: 네. 결국 이모는 술값을 계좌이체하셨고 이미 술에 취한 이모부는 근처에서 하루 주무시고 다음날 이모부 집인 청도로 복귀하셨습니다.
1: 언니. 응? 난 언니네 그 며칠도 있어도 되지. 난 진짜 그 인간 꼴도 보기 싫어서 그래.
3: 아잉 그래도 있어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얼굴 보고 풀어야지. 그래도 그만한 사람이 없잖아. 어? 처형이라고 매번 나도 잘 챙겨주고 아주 착하고 성실하고.
1: 내가 진짜 용서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 응? 그래도 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전화 걸어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 없겠다는 확답을 받고 그러고 나서 내가 내려갈게.
2: 그래서 이모부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1: 여보세요? 어디야? 집이야?
0: 아 그게 저기 좀 전까지는 집이었는데
1: 근데 지금 어딘데?
0: 낚시 왔어.
3: 야!
0: 아니 당신도 집에 없고 언제 올지도 모르겠고 응?
1: 됐어. 야, 갈라서죠. 갈라서!
2: 아니, 도대체 낚시라는 게 뭘까요? 무슨 매력이 있는 걸까요? 얼마나 매력적인 취미길래 이모부가 이모를 버리고 있는지 저도 한번 해볼까 생각이 많아지는 오후입니다.
4: 네? 뭐라고 했어요?
2: 네?
4: 아, 사연자분 지금 네. 뭐 이모비 흉낼 때가 아니에요 지금.
2: 그러니까
4: 분위기 안 좋은데. 고윤희님 욕 먹을 만하시네요. 네. 명절 음식 안 먹어도 배부르시겠어.
3: 그러니까요. 네. 아이고 김종철님 저도 추석에 낚시 갔는데 빗 속에서 고기도 못 잡고 감기만 걸려서 지금도 쫓겨나게 생겼어요라고.
4: 아유 종철님
3: 보내셨습니다.
4: 추석에 가지 말라면 안 가야지 왜 낚시를 가시고 감기 걸리시고 왜?
3: 아니 진짜 낚시가 매력이 있나 봐요. 제 동생도 네. 이번에 낚시 간다고
4: 그래요?
3: 제가 이번에 고향을 내려가는데 동생이 네. 조카를 봐줄 수 있냐고 저한테 낚시를 가야 돼.

0: 자기. 네.
1: 좋나봐.
0: 네, 낚시를 너무 좋아하세요. 너 그렇게 하면 진짜 와이프가 싫어한다.
1: 싫어하죠.
0: 네, 근데 또 와이프도 어디 여행을 간다면 자기도 낚시를 가야 된다고. 거의 강태공입니다, 강태공.
1: 그렇군요. 네. 아니, 우리, 지난 청취자분들 중에도 낚시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0: 네네.
1: 아니, 형님들, 그 문자 좀 주세요. 도대체 낚시의 매력이 뭐예요?
0: 아, 궁금하다.
1: 네. 아니, 저는 이제 소주랑 자전거를 좋아하긴 하는데. 네. 낚시를 잘 몰라서. 도대체 매력이 뭘까?
0: 아니, 낚시, 그리고 나도 왜 이렇게 낚시를 하냐, 그랬더니 네. 뭘 잡는데요. 갑오징어 막 이런 거. 네. 잡는데 그, 사먹는 게 더 싸! 그랬더니 아니래요.
1: 아니래요?
0: 네.
1: 그 매력이 뭘까? 그 손맛인가? 아니면 낭만인가? 궁금하네요.
0: 손맛인가?
1: 어,
0: 네.
1: 에.
0: 오.
1: 왜요?
0: 김종 아.
1: 이연숙님.
0: 네. 연숙님은 낚시는 기다림과 물멍. 전 여자지만 가끔 갑니다.
1: 아, 그 기다리면서 물멍하는 그 매력이군요.
0: 아.
1: 그러니까 머릿속이 복잡한 현대인들에게 네네. 물멍이 도움이 되나 보다.
0: 그런가 보다.
1: 한번 가봐야 되나?
0: 아, 진짜 궁금하다.
1: 네. 자, 노래 신청하셨네요.
0: 네. 박명수의 바다의 왕자.

0: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1: 벼랑 끝에선 딸에게 들려온 아버지의 오래전 목소리.
2: 땅속 깊은 곳에서도 빛나는 별이 있단다.

0: 물줌 속 낡은 테이프 안으로 시작된 그날의 침묵과 진실.
1: 클릭 아웃! 지상에서 만납시다!
2: 검은 가루 날리던 갱도에 석해낸 가장 뜨거운 삶의 기록. 99고비. 이제 그 고개를 넘습니다.
0: 문경탄광 100주년 특집. 99고비의 아리아. 블랙다이아 탄생기. 안동 MBC 제1FM 100.1MHz. 평일 저녁 6시 40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문경씨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1: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2: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1: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2: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1: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인중에서 간편식세트,
2: 보헤미안 박이추커피에서 원두커피세트,
1: 대한민국 한우의 새기준 꾸석지 돌판한우 상품권,
2: 100년가게 떡집 원주 오복떡본가에서 영양찰떡세트를 드립니다.

0: 나도석 사는 이야기.
1: 여보세요, 저는 나도석입니다.
0: 나도석이 누군데 우리 남편 전화를요?
1: 아, 아내분이시군요. 네. 아니, 휴대폰에 고릴라라고 떠가지고.
0: 미쳤네 이거 진짜. 남편 바꿔봐요.
1: 아, 저기 술에 취해서 주무세요. 아니 근데 죄송한데 김 선생님이 술값을 내셔야 하는데 지금 깨지 않고 계세요. 저기 계좌 이체 좀 해주시겠어요?
0: 아, 저 여러 가지네 진짜. 아, 내가 미쳐 진짜. 남편분이 재주가 많죠.
1: 그러니까요. 네,
0: 명절에 허락 없이 집 나가. 네. 내기에서 지셔. 만취하셔.
1: 만취해.
0: 와이프 이름 고릴라라고 써놔.
1: 어, 생각만 해도 이게 죄명이 몇 개인가요?
0: 예, 종합진상. 아, 조심하셔야겠는데, 네, 어머님. 아,
1: 무섭다.
0: 자, 아까 내가 웃음편지 내용인데요. 비슷한 이유로 이번 추석에 혹시나 우리 형님들 중에. 네. 욕먹은 분 있나요? 오늘 주제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네, 이번 추석에 이런 이유로 욕먹었다. 이번 추석 연휴에 가족들한테 어떤 이유로 혼나고 욕먹었는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뭐 장인어른이랑 화투치다가 밑장 빼기에서 욕먹었을 수도 있는 거고요.
1: 네, 고향 친구들이랑 밤새 술 퍼먹고 아침에 차례 지낼 때 들어왔다든지 여러분의 다양한 에피소드 기다릴게요.
0: 그렇습니다. 아, 문자번호 4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보통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1: 네, 문자에 소개되시면요. 쑥개떡 세트 보내드리고요. 전화 연결까지 되시면 문어크림 얹을게요.
0: 문자 주신 동안 백지영, 옥택이 함께 부른 노래죠.
1: 네, 내기의 캔디.

0: 네, 이번 추석에 이런 이유로 욕먹었다 하나씩 볼까요?
1: 네, 강수민님 외할머니께서 스마트폰 업데이트도 해주고 필요없는 사진 싹 다 지우라고 하셔가지고 네. 사진 앨범에 가수 임영웅님 사진이 대부분 있길래 한꺼번에 지웠다가 평생 간직할 사진 지웠다고 엄청 혼났어요.
0: 어떡해.
1: 다시는 저 안 시킨다네요.
0: 아,
1: 네.
0: 어떡해.
1: 어, 그러게 임영웅님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그걸 또 한 몇 장은 좀 남겨놓지.
0: 아이고, 큰일 났네요.
1: 네, 큰일 났다. 네,
0: 877호님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방에 계신 시어머니를 안 뵙고 그 마당에 있는 대추나무에게 가서 크게 인사하고 붉게 잘 익은 대추를 따서 먹고 있었는데요.
1: 네.
2: 제가 생대추를 엄청 좋아해요.
1: 오.
2: 쨍한 시어머니 목소리. 너는 인사도 안 하고 대추 먼저 따먹고 오니? 욕먹었어요.
1: 아이고.
0: 다음 시간 안 되죠?
1: 안 되죠. 네. 인사해야죠. 근데 대추나무에 인사를 한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그렇죠. 안 하고?
0: 그렇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1: 그래. 아, 시어머니한테 인사를 해줘. 대추나무에게 인사하면은. 네.
0: 잘 못하셨네. 네. 아무리 생대추가 좋아도 인사하고도 줘야죠.
1: 그러니까요. 네. 아 참. 네, 6185님 추석에 어머님이 배추전을 하신다기에 배추를 먹기 좋게 총총총 썰어서 부쳤어요. 근데 배추전이 한 장을 쫙 펴서 하는 거라면서요? 욕 먹었습니다.
0: 아니 선생님 그 네. 배추전을 안 드셔보셨나요?
1: 그러니까요.
0: 그 김치가 썰면 안 되고 선생님.
1: 아 저기. 김치전으로 착각하셨나 보다.
0: 아 이게 한 네. 장씩 그죠?
1: 네. 넉적하게. 네.
0: 한 장씩.
1: 한 장씩.
0: 그게
1: 아, 진짜
0: 뭐
1: 맛있는데.
0: 별 양념 안 해도요.
1: 아 맞아.
0: 달잖아요.
1: 달아요.
0: 네, 진짜,
1: 진짜 맛있는데.
0: 그걸 네. 다 썰어.
1: 아, 근데 그럴 수 있죠.
0: 맞아요, 맞아요.
1: 네, 네. 네.
0: 자.
1: 네, 이슬기님, 명절에 어머님께서 만든 잡채 먹으면서, 어머니, 이번에 잡채 진짜 잘 만드셨어요. 정말 맛있어요. 극찬했는데, 어머님이 그거 산 거야. 하셔가지고 남편한테 욕 먹었어요.
0: 아...
1: 콕 집어서 엄마가 산 것만 맛있다고 하냐고. 아 어떻게 우연찮게 또 네. 그러셨네요.
0: 슬기 씨가 네. 알고 그런 거 아니죠?
1: 모르고 그러셨겠죠.
0: 아,
1: 네. 근데 어떻게 이런 우연의 일치가? 근데 또 산 게 맛있어요.
0: 네, 슬기 씨가 네. 입이 되게 인정하신가 보다.
1: 네.
2: 갈비찜은 좀 짜네. 저는 좀 별로고. 잡채 맛있어요, 어머니.
1: 너무 맛있어요.
2: 산 거다.
1: 어.
2: 산 거야. 그것만 샀다.
0: 아, 분위기 어떨 거야.
1: 분위기 어떻게 진짜.
0: 네.
1: 네, 김미영님 추석 때 큰엄마께서 고구마 캐라 대신 캔 건 다 본인 거다 하셔가지고 네. 제가 진짜 두더지처럼 캤더니 언니가 욕했어요. 작작해라고 욕심이 왜 이렇게 많냐며.
0: 아. 네.

0: 엄청 캐셨나 보다.
1: 그러니까 이제 고구마를 네. 또 이제 가져갈 수 있으니까. 네.
0: 한 세 자루 캐셨나 본데?
1: 세 자루. 네. 세 박스 아니고 세 자루.
0: 엄청 캐셨나 보다, 그죠? 네. 도와달란 뜻인데, 그죠, 그거?
1: 그쵸. 네. 근데 잘못 이해하셨네.
0: 아, 그러네. 김태경님은요, 제가 깨송편을 좋아합니다. 자꾸 콩송편만 걸리는 거예요. 이게 랜덤이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리고 송편을 살짝 터지게 확인한 다음에, 제 깨송편만 골라 먹다가, 네. 엄마랑 누나한테 걸려서 엄청 혼났습니다.
1: 이건 근데 공감되다.
0: 그죠.
1: 저도 어렸을 때 깨송편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아 깨송편 좋아하면 깨송편만 하면 되는데 왜 콩수편을 아무도 안 먹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0: 아 드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하죠.
1: 누가 드시지?
0: 그러니까. 네. 저 똑같이 했다 걸렸는데.
1: 아 저도 많이 혼났어요. 네. 네. 아 공감되다.
0: 그렇구나.
1: 네. 아유. 저희는 진짜 송편을 다 만들었거든요. 직접.
0: 아 그래요?
1: 네, 방앗간 가서 이렇게.
0: 맞아.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했어. 그죠? 요즘은 사서들 많이 하잖아.
1: 그렇죠. 네, 최진우님, 저희는 서울서 양양 고속도로를 타고 처가가 있는 동해까지 가는데요. 아내가 피곤하다고 물 1리터를 마시더니 자꾸 화장실을 가자는 거예요. 네. 차도 막히는데 홍천간 휴게소 들어갔다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또 급하다고. 근데 차가 막혀서 쉼터도 못 들어가고 휴게소도 계속 놓치고.
0: 아이고.
1: 아내가 휴게소도 못 들어가냐고 헐크가 됐는데 너무 공포였어요.
0: 아, 이거 진우 씨 잘못이 아닌데.
1: 그치. 그때는 진짜 휴게소 들어가는데도 줄이 어마어마하거든요.
0: 맞아요.
1: 또 화장실도 줄이 어마어마해요. 여자 화장실은 특히.
0: 그리고 아주 명절에 졸음 쉼터도요. 네. 자리가 없어요.
1: 아.
0: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1: 그렇죠. 차가 못 들어가니까.
0: 네.
1: 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진짜.
0: 근데 아내분은 급하니까. 차에서 싸? 차에서 싸냐고! 저기도 못 들어가! 어떻게 해.
1: 아, 근데, 아, 진짜 공감되다, 공감돼.
0: 누구의 편도 들 수 없네요.
1: 네, 맞아요. 네. 또 이병호님 그냥 숨소리가 크게 들린다고 아내가 성질 내더라고요. 숨죽이느라 힘들었어요. 숨 쉬는 것도 왜? 뭐 잘못한 게
0: 제가 보기엔 그거죠. 예, 누적 네. 포인트가 있죠.
1: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네. 생각해 보세요, 이병호님.
0: 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 네.
0: 뭐가 있을 겁니다.
1: 그렇죠.
0: 네. 4076님. 아, 추석 때 와이프가 시부모님 용돈을 각각 20만 원씩 준비하라고 했는데.
1: 네.
0: 근처 은행 ATM기에 현금이 제로더라고요.
1: 네.
0: 다들 뽑아가셨나 봐요. 부모님 용돈을 못 드려가지고 와이프한테 맞아주고 보였습니다.
1: 아, 그치. 그러니까 진작에 뽑아놓으라고 했는데 네. 이걸 이제 뒤늦게 이제 뽑은 거야. 남자분들은 좀 그렇게 하더라고요.
0: 아, 동네 가면 ATM이 다 있어.
1: 있어.
0: 엄마 아빠네 집에 ATM이 다 있어.
1: 네.
0: 했는데 돈이 없어.
1: 없어.
0: 현금이 없어.
1: 진짜 소름. 왜냐면 와이프 입장에서는 그 자리에서 드리고 싶거든요.
0: 그렇죠. 근데 또 시부모님은 아들한테 안 물어보잖아.
1: 그렇지.
0: 남이야.
1: 예?
0: 올해는 그냥 이제 갈 거니?
1: 아니요. 어머니.
0: 그래, 음식 싸놨어. 그래. 잘 가.
1: 아니 어머니 잠시만요. 돈 어딨어?
0: 뭐?
1: 돈 어딨냐고?
2: 아 갔는데.
1: 와.
2: ATM에 돈이 없어.
1: 이걸 어떻게 아, 어머니 계셔서 뭐 때릴 수도 없고 욕할
0: 진짜.
1: 수도 없고
0: 사무실 그러지 마세요.
1: 네,
0: 며느리 입장 있잖아.
1: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
0: 네.
1: 네. 4203님 추석 때 손녀 쭈쭈바 꼭지 따주고 꼭지 먹었다고 3살 먹은 손녀에게 77살 먹은 할아버지인데 뒤지게 혼났어요. 엉엉.
0: 아이고
2: 우리 은서 이거 따줄게 할아버지가.
1: 네.
2: 아, 자. 뽕 하고 땄어요. 이거는 해외. 왜?
1: 나 그거 좋아하는 건데.
2: 이거 좋아해. 이거 들어가면 이 해리면 다 빨아버. 어떡해.
1: 근데 옛날에는 어른들이 당연히 그걸 먹는다고
0: 그럼요.
1: 생각했잖아요.
0: 저도 애 키울 때 이거 다 먹었는데. 애기가 또 이걸 찾네. 참.
1: 또 아이들은 또 어른들이 먹는 게 또 맛있어 보이니까.
0: 새로 사줘야 되나?
1: 사줘야죠.
0: 아유, 아버님 고생하셨습니다.
1: 네, 고생하셨습니다.
0: 별걸로 다 혼나네 진짜 우리가.
1: 네, 아이고. 자, 노래 듣고 올게요. 네. 바비킴의 사랑 그놈.

0: 아, 우리 비키미 형 노래 참 주셔.
1: 아, 나 목소리 네. 너무 좋아요.
0: 비키미의 네. 사랑 그놈 들으셨고요. 아, 추석에 이런 이유로 욕 먹었다. 이번에 네. 통신원인데요. 익명 요청하셨어요.
1: 네.
0: 김정희님. 아, 만나던 사람이랑 헤어졌는데 왜 네가 안 차고 차였냐고. 친척 모두의 욕을 먹었습니다.
1: 어머어머.
0: 헤어진 것도 서러운데 다들 왜 그럴까?
1: 아, 진짜.
0: 다들 왜 그러세요, 진짜.
1: 아니, 왜냐면 가족들은 네. 또 이제 이분의 또 김정희님의 편이기 때문에.
0: 아, 네가 어디가 어때서?
1: 어.
0: 왜 차였냐고?
1: 그쵸.
0: 아이, 그래도 그냥 위로해 주시지.
1: 아, 네. 어떡해.
0: 남희 씨가 좀 연결해서 위로해 주세요.
1: 네. 네. 자, 우리 통신원.
2: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있는 차인 통신원 김정희입니다. 한두 달 전에 여자친구한테 차를 썼는데요. 이번 추석에 집에 가니까 가족들이 네가 뭐가 모자라서 차이고 오냐며 탄식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위로해주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너무 더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차인 통신원이었습니다.
0: 네, 김정희님.
2: 아,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지금 울컥한 거 아니죠?
2: 아, 괜찮습니다.
1: 아, 잠깐.
0: 목소리... 아니, 목소리가 팔을 떨려.
1: 네.

0: 지금 많이 다운되셨어요.
1: 아유, 아니에요.
2: 정윤님, 네. 얼마나 만나다가 헤어지셨는데 여쭤봐도 될까요?
1: 아, 사실 올해 만난 건 아니어가지고 제가 한 3, 4개월 정도만 만났었는데.
2: 아, 근데 3, 4개월이면 한창 이제 마음이 막 갈 때잖아요. 아,
0: 엄청 좋을 때죠.
2: 그렇죠, 너무 뜨거울 때인데. 네. 왜 헤어지셨어요? 정윤 씨, 네. 죄송해요. 여쭤봐서.
1: 아, 그냥 서로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관심사도 조금 다르다라고 해서 만나보다가 아닌 네. 것 같다라고 해서 네. 네, 통보를 받았습니다.
2: 그녀가 문자로 아. 했나요? 만나서 오빠로서 얘기했나요?
1: 사실 문자로.
0: 아, 이거 최악인데요, 문자.
2: 이거 아닌데요.
0: 이거 안 돼, 안 돼.
2: 그래, 정희 씨, 그래도 네. 남자애가 매달려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
0: 안 잡으셨어요?
1: 저도 그냥 좋다는 사람만 만나야죠.
0: 아, 그래도 한번 잡아보시지.
2: 그러셨군요.
1: 그래요, 그랬어요. 네.
2: 아유, 그래요. 그렇구나. 속상한데 더 여쭤보지 않으면 되고.
0: 네.
2: 근데 가족분들이 그 마음은 그죠? 마음은 따뜻한 마음일 거예요, 그죠? 정희 씨 아끼는 마음인데. 네.
0: 그렇지.
2: 근데 네. 어쩜 이렇게 위로를 안 해주시고.
1: 그러게 말입니다.
0: 아니 그래서 우리 정희님은 가족들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1: 아, 뭐 나 좋다는 사람 만나는 것만 해도 시간 없는데 뭘 자꾸 그렇게 욕을 하고 그러냐. 진짜 더 서럽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2: 그랬구나. 정희 씨 혹시 어르신 그 집안 어른들이 보기에는 정희 씨가 요즘은 사라진 그 결혼 정년기인가요?
1: 네, 맞습니다.
0: 아, 그렇구나.
1: 그러면
2: 어른들 보기에는 그죠? 이제 해야 될 것 같고.
0: 네. 아니 그래도 이거 지금 전국적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네네. 우리 정희 님 이상형이 혹시 어떻게 되세요?
1: 귀엽으면서 약간 순둥순둥한 느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아, 그래요?
0: 그래요?
2: 되게 뭐 연예인 누구 닮았으면 좋겠고 이런 것도 없으시네. 까다롭지 않으시네.
1: 예전에 이제 청순함으로 조금 이제 어떤 한지혜 배우님.
0: 아. 네.
2: 근데 이제는
0: 얼굴 보시는구나.
2: 그냥 밝고 깜찍하고 둥글둥글하면 되겠다 이런 거죠?
1: 네, 거기에 더 귀여우면 좋다 뭐 이런 거죠.
0: 아, 눈이 굉장히 높으세요. 아,
2: 그래도 이 정도면 네. 많이 그래도 좋아졌어.
0: 아, 네. 네. 아, 그래도 방송 타신 김에 네, 네. 공개 고온 한번 해볼까요?
2: 네.
1: 아,
2: 언니 자랑도 섞어서.
0: 네. 네.
1: 아, 조금 부끄러운데요.
0: 아이, 있잖아요.
1: 네, 일단 충분히 먹여 살릴 능력은 있습니다.
0: 와, 최고다.
1: 네, 뭐 외모는 서로 참고 살면 되니까. 네, 그래서. 많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네.
0: 와, 네, 많이 연락 주세요, 여러분들. 네,
2: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저희도.
1: 아, 감사합니다.
0: 네. 네.
2: 자, 퀴즈 준비하셨죠?
1: 아, 예.
2: 네, 퀴즈 부탁드립니다.
1: 네, 지금까지 총 몇 번 차였을까요? 1번, 1번, 2번, 3번. 3번, 10번.
2: 차이는 했습니다. 한 번, 세 번, 열 번 중에 샵 8001번으로 맞춰주세요. 짧은 거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선물 보내드릴게요.
0: 네.
3: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4: 당진의 나루쌀,
3: 덮밥에도
4: 당진의 나루쌀,
3: 국밥에도
4: 당진의 나루쌀.
3: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

0: 아나 브람.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5: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비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4: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0: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뉴스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 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2: 혹시 TV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1: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3: TVX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4: 네, 뻥 차인 통신원의 지금까지 차인 횟수는요?
5: 네, 횟수는요? 정답은 2번, 3번이었습니다.
4: 3번. 네. 네. 아, 괜찮아요. 네. 양호해요. 더 차도 돼요.
5: 아, 그럼요.
4: 조우상님, 네. 1003번님, 8472님 맞추셨고요. 이분들 포함해서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네. 저 문자 한번 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1280님, 맛집 맛집 닭강정 사려고 2시간 기다려서 샀는데, 네. 아내한테 안 먹고 말지. 나이가 몇인데 그걸 기다려서 사오냐고 겁나 혼났어요. 당신은 먹지 마라잉? 하면서.
4: 아,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뭐 하다 왔어? 어? 뭐 하다 왔냐고.
5: 아, 닭강정 사려고 2시간 기다렸지.
4: 그걸 뭘 2시간을 기다려? 나이가 몇 갠데, 지금?
5: 아니, 맛있다니까.
4: 아, 정말. 이게 안 맞는 거야.
5: 안 맞아. 그러니까 이걸 안 기다리고 네. 그냥 그 다 비슷하니까 네. 그냥
4: 옆집 가서 먹어도 된다 주의랑 우리 사연자분은 아니야 꼭 그거 먹어야 돼. 이런 거.
5: 맞지. 네.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근데 저도
4: 기다려요?
5: 그냥 옆집.
4: 옆집?
5: 네, 옆집에서 네. 먹어요.
4: 오칠이원님. 저는 성묘 가서 껍질까지 않은 밤을 올려놨다가 아래 똥사한테 욕 먹었습니다.
5: 아.
4: 아니 그, 뭐 하신 거예요?
5: 그 밤을 안 까고 그냥.
4: 그 왜 올려서요?
5: 군밤 올리시고.
4: 아이고야. 아, 네. 재밌었습니다. 네. 뉴스 듣고요. 5시 5분에 돌아올게요.
0: 네.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6: 걷는 길마다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 그 길에 담긴 영남 선비들의 이야기를 안동 MBC 라디오와 함께 만나보세요. 2015 경북고속길 라디오 티어링. 상주를 시작으로 성주, 김천, 문경, 영주, 안동까지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와 함께 구곡의 절경과 선비의 자취를 직접 느껴보세요. 참가 신청은 구곡길 홈페이지, 문의는 054-851-7126번입니다. 2015 경북고속길 라디오 티어링, 올가을 라디오와 함께 구곡길을 걸어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세계 유교문화재단이 주관하고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가을나들이 어디로 갈까 고민이라면 지금 청송으로 떠나보세요. 형형색색 백일홍으로 물든 산소카페 청송 정원이 오늘 11월까지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문을 엽니다. 드넓게 펼쳐진 꽃길을 걷고 예쁜 포토존에서 인생사진도 남기고 버스킹 공연 같은 즐길거리도 가득 청송의 맛있는 먹거리와 주변 관광지까지 함께 즐겨보세요. 걷는 곳마다 가을이고 머무는 순간마다 추억이 되는 곳. 이번 가을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산소카페 청송 정원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군이 함께합니다.
0: 건강한 미래를 위한 당뇨병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변량이 늘었거나 자주 소변을 본다. 두 번째, 물을 마셔도 심한 갈증을 느낀다. 세 번째, 평소에 비해 음식 섭취량이 많아졌다. 네 번째, 쉽게 피로해진다. 다섯 번째,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한다. 여섯 번째, 시력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 일곱 번째, 손발이 저린다. 당뇨병은 서서히 발생하므로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미리 예방해주세요. 당뇨병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진단받아주세요.
7: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8: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대리, 티맵대리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동 MBC 5시 뉴스입니다. 안동댐 준공 50주년을 맞아 주민들의 삶과 댐의 옛 모습을 기록한 사진 영상 공모전 푸른 기억 빛나는 반세기 시상식이 오늘 안동 MBC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 지사와 안동 MBC가 공동 주최한 이번 공모전에는 지난 7월부터 한 달여 동안 안동댐을 소재로 한 다양한 작품이 출품됐습니다. 심사를 거쳐 사진 부문 대상 한 명을 비롯해 사진, 영상 부문 금상과 은상, 물결상 등 모두 41명이 수상했으며 수상작들은 지난 반세기 안동댐과 주변의 모습을 보여주는 기록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 기간 외국인 관광객의 관람 편의를 돕기 위해 안동시 공무원 통역 지원단이 직접 현장을 순회하는 움직이는 축제 안내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 외국어 능력을 갖춘 공무원 30명은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축제장 곳곳을 돌며 축제 프로그램 안내와 행사장 위치 설명 등 현장 지원 활동에 나섭니다. 지난 2022년 출범한 공무원 통역 지원단은 주요 국제 행사와 외국인 방문단 통역 지원을 맡아왔고 앞으로 개최될 국제 행사에서도 현장 안내 역할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영주 무섬 외나무다리 축제가 이번 주말 이틀 동안 영주시 문수면 무섬마을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축제는 무섬, 시간을 건너 사람을 잇다를 주제로 무섬마을의 명소인 외나무다리에서 전통 혼례와 상여 재현 행사를 진행합니다. 개막날인 토요일에는 농당 고택 주무대에서 판소리와 대붓 서예 퍼포먼스가 열리고 고택과 옛마을 생활문화 체험 행사도 마련됩니다. 2026 의성 슈퍼푸드 마늘 축제가 오는 주말부터 사흘 동안 의성읍 구봉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축제에서는 의성 마늘과 지역 농특산물 판매를 비롯해 마늘을 활용한 먹거리와 요리, 체험 프로그램, 마늘 3종 경기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같은 기간 구봉공원에서는 공룡, 화석과 지층, 암석, 광물, 화산 등을 주제로 14개 체험 부스를 운영하는 의성 국가지질공원 지질과학축전도 함께 열립니다. 2023년 국내 15번째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된 의성군은 금성산과 빙계계곡, 공룡발자국 등 12개 지질명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식료품점이 부족한 농촌 주민들을 위해 차량이 직접 마을을 찾아가는 농식품부의 찾아가는 식품 서비스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영양군에서 운영됩니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허환구였습니다.
1: 안녕하세요. 버스기사 강희정입니다. 디자이너에서 사회적 기업 운영, 여러 알바를 거쳐 또 새 사업을 시작할 때 아버지가 문득 권하셨죠. 너 버스기사 해보지 않을래? 상상도 안 했던 일이라 그게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설레는 마음이 커졌고 마침내 시내버스 기사가 됐습니다. 실제로 요즘 여성기사, 청년버스기사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성별과 나이가 직업선택의 벽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 저도 부지런히 알리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1: MBC.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네, 문천식 오남이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들어가시죠.
1: 네, 잠시 후 민담과 만담 사이가 이어지는데요. 네. 아, 근데 658님께서 남이 언니 동물 소리 좀 내시나요? 민만사에 동물들이 종종 출연하는데 각오하시와요. 이라고 예. 보내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0: 이게 아무래도 이제 네. 동화 컨셉, 만담 컨셉이다 네, 네, 보니까 네. 동물들이 많이 나와요. 비유거든요. 네. 그래서 아, 소리 내셔야 됩니다.
1: 아, 네. 각오까지 하라니까 좀 떨리네요.
0: 예. 남희 씨와 함께하는 민만사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지라시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 샵 8001번입니다. 50원에 정보 이용이 들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라도 미니 무료고요.
1: 네. 지금은 라디오 시대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레.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1: 주식회사 본 컴퍼니.
0: 한국 도박문제 예방 치유원.
1: 라온 건설.
0: 환인제약.
1: 국제우주항공 기술대전.
0: 빅토스.
1: 국민연료, 썬연료,
0: 데이팩,
1: 로키로키 파크 골프채,
0: 하나증권,
1: 한국도로공사,
0: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보고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1336 1336 1336 1336.
2: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1: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3: 중화역 가까이
4: 새집이 라온.
3: 기다려온 서울 새집
4: 드디어 라온.
3: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4: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3: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5: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6: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5: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모너크림,
6: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5: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6: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5: 진한 쑥향과 쫀득한 맛 춘인의 쑥개떡에서 쑥개떡을 드립니다.

0: 210번째 이야기, 한국의 민담. 개를 얻고 유람한 불효자 이야기를 소개해드립니다. 이 민담을 듣고 느낀 교훈이 뭔지, 민담 속의 인물이나 동물, 소재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1: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라드 미니는 무료입니다. 소개되신 분들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드립니다.

0: 어느 마을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얼마나 엄마 말을 안 듣고 청개구리 같았는지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든 무조건 반대하며 살았답니다.
1: 예, 아들아! 오늘 하늘을 보니까 비가 올 것 같구나. 나갈 때 우산 챙겨가거라, 알겠지?
2: 네, 어머니들 참. 보세요. 하늘이 이렇게 멀쩡한데 무슨. 예.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 됐어, 됐어. 아이고, 어머니, 제가 뭘 하려고 말하면 잔소리부터 하신다니까.
1: 아이, 또 말을 안 듣네, 저거. 그러다 비 쫄딱 맞는다니까.
2: 저 나갑니다.
0: 또 다음 날도.
2: 아버님 저 나가요. 천식이랑 놀라고 했어요. 내기랑.
1: 너 걔 천식인지 뭔지 만나지 말라고 했지?
2: 아 왜요? 내 친구 천식이 어땠어요?
1: 하지마. 하지 말라고 좀 하지마. 이거라.
2: 싫은데 싫은데.
0: 이렇게 어머니가 오른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고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하라는 건 안 하고 그러다 보니 마을 사람들끼리 혀를 끌끌 찰 정도였어요.
2: 저 녀석 저거 언제 정신 차리려나.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얼마나 땅을치고 후회하려고. 아이고.
0: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저승세계로 간 어머니는 염라대왕 앞에 서게 됩니다.
3: 에? 아니 너는 살아생전에 얼마나 고생을 했지. 몰골이 그 모양이 된 것이냐.
1: 예? 염라당님, 제 몰골이 어디가 어째서 그러십니까?
3: 얼굴이 말이 아니구나. 자식이 있다고 했는가?
1: 예, 저에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사옵니다.
3: 어디 보자. 그래, 딸은 따로 살고 있고. 아들과 함께 살았구나.
1: 네네.
3: 그런데 이 녀석, 이 아들 녀석이 어미석을 어지간히도 썩였어.
1: 예, 그렇습니다.
3: 저런 딱한 건 안 되겠다. 너는 아직 여기 올 때가 아니야. 다시 이승으로 내려가거라.
1: 그러면 다시 사람으로 살아나는 겁니까?
3: 어허, 그건 아니지.
1: 어?
3: 죽은 사람이 갑자기 다시 살아 돌아가면 이승이 시끄러워질 터. 사람으로는 안 되고 이번 생은 그래, 왈왈 개로 태어나거라.
0: 그리고 그 무렵 아들의 집에 있던 암캐가 갑자기 배가 불러오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새끼를 낳았고.
2: 어? 이거 봐라. 태어나자마자 걸어댕기네. 보통 녀석이 아닌데. 그래, 내가 잘 키워줄게. 순하고 똘똘하게 생겼으니까 네 이름은 순돌이.
0: 어머니가 순돌이로 환생을 했던 것이었죠. 아들은 순돌이가 어머니인 줄 꿈에도 모르고 정성껏 키웠고 순돌이는 사람이 하는 말을 당연히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그 어느 무더운 여름날.
4: 스피우 스피우 스피우 스피우.
0: 아들이 술을 한 잔 걸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2: 아유 취한다. 나 술은 애매미도 모르다 본다는데 나는 알아볼 엄마도 돌아가셨고. 슬프다.
0: 그런데 순간 마당 한쪽에 엎드려 있던 순돌이가 아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2: 어? 순돌이 저 녀석 저 언제 이렇게 산에 툭툭하게 올랐냐. 역시 내가 잘 못 키운 보람인데. 으쯔쯔 순돌이 일로 와봐봐. 으쯔쯔. 야, 이놈이 이거 시장에다 내다 팔면 제법 값을 받겠는데 이거.
1: 왈왈 뭐라 왈? 판다고 왈왈왈.
0: 아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은 순돌이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틈을 타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2: 어? 엄마? 순돌이 어디 갔냐? 여보!
1: 응.
2: 여보, 순돌이 못 봤어?
1: 마당에 없어요? 나는 못 봤는데.
2: 순돌아!
0: 아들은 온 동네를 샅샅이 뒤지며 순돌이를 찾았지만 봤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순돌이는 이미 멀리 달아나 딸의 집에 가 있었던 것이었죠.
5: 어머나, 웬 강아지야? 얘, 너 누구니? 가였어라. 가만히 있어봐. 잠깐만, 이거 본 것 같아. 너 혹시 오빠네 강아지 순돌이 맞아?

0: 없지? 어머, 이 조그만 게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그래, 세상에. 아, 그래, 온 김에 우리 집에서 잘 지내. 아, 우쭈쭈, 개껌 줄까?
1: 그리고 며칠 뒤, 순돌이를 찾다 찾다 포기한 아들은 자다가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대.
2: 나 이놈! 당장 일어나지 못할까? 이런 전화에 불현막심 맞는 것 같으니.
3: 아버지,
2: 그래, 네 아버지다. 내가 화가 나서 왔어, 이놈아. 네 애미도 못 알아보고 그걸 감히 시장에 대답하려고 해.
3: 아버지,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2: 네가 팔아버리려고 했던 그 개 말이다. 순돌이, 그 개가 바로 네 애미야, 인서가.
3: 어? 뭐라고요? 순돌이가 엄마라고요?
1: 아들은 화들짝 놀라 꿈에서 깨어났어요. 그제야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사람 말을 유난히 잘 알아듣던 순돌이, 자신을 바라보던 그 따뜻한 눈빛, 때로는 한심하다는 듯 바라보던 그 표정까지.
3: 맞네. 그러니까 우리 엄마구나. 내가 팔아버렸다고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그래서 멀리 도망쳐 버리신 거야. 안 돼!
1: 아들은 날이 밝기가 무섭게 여동생의 집으로 달려갔고.
3: 누이야! 누이 문 열어라!
4: 오빠! 이 아침부터 웬일이야!
3: 야, 순돌이! 우리 집에서 키우던 순돌이 여기 왔지?
5: 야, 개아들아! 나!
3: 그래, 너 여기서, 여기 개식해줬구나.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사랑했을 때 못 대드린 일도, 이제 내가 다 할게요. 이 못난 아들 용서하세요.
5: 알았다, 괜찮다,
1: 그렇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은 그동안 못 다한 효도를 다 하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리고 순돌이, 아니 어머니를 등에 업고 전국 팔도를 유람하기 시작했는데, 이 소문이 전국 방방곡곡에 퍼지면서 사람들은 아들의 효성에 감복해 가는 곳마다 먹을 것과 쉴 곳을 마련해 주었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3: 어머니, 구경 잘하고 계시죠? 내일은 또 어디 가볼까요?
5: 저기로 가와, 고향.
3: 아, 고향에 가고 싶으세요? 알겠어요. 일단 늦었으니까 얼른 주무세요. 내가 자리 깔아드릴게요.
1: 두 사람은 고향에 도착했고 아버지 산소 근처에서 하룻밤 묵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길을 떠나기 위해 어머니를 깨우려고 보니 어머니는 아버지 산소 곁에 조용히 누워있었습니다.
3: 어? 어머니, 왜 여기 누워계세요? 일어나보세요. 어머니 눈 좀 떠보시라고요. 어머니 이제 좀 잘해드리려고 했는데 저랑 조금만 더 같이 다녀주시지.
1: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아들은 슬피 울며 어머니의 장사를 정성껏 치렀고, 그날 이후부터 아들은 신기하게도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려 훗날엔 아주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왈왈.

0: 네, 민남과 만남 사이에 들으신 노래 네. 이장희의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했습니다.
1: 예. 아, 저 눈물 날 뻔했어요.
0: 아, 남희 씨 완전 F군요.
1: 어, 아니 너 진짜 어. 연기하다가 제가 울면 너무 주책일 것 같아서 참았는데 진짜 너무 눈물 나네요.
0: 0062님. 와우, 남희 씨 민만사도 너무 잘하시네요. 옛날 할머니 목소리부터 딱이에요. 역시 원남의 시장.
1: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0: 이동훈님은요, 근데 네. 남희 씨, 근데요, 어머니 강아지가 패왕별이 강아지인가요?
1: 찡찡찡찡찡찡 홀마 쿵쿵. 아, 진짜 웃기다. 어떻게 이렇게 캐치하셨지?
0: 그러게.
1: 아, 감사합니다.
0: 네. 여러분 또 이 와중에 교훈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1: 네. 0570님 호박전 부치면서 깔깔 재밌게 잘 듣고 있다가 끝에 결말에 눈물이 났네요. 저랑 똑같으시네요.
0: 진짜요?
1: 나도 눈물 날 뻔했거든요.
0: 여기 어디가 슬픈 거지?
1: 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0: 내 이상 온가?
1: 그리고 또 7436님.
0: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네. 살아계실 때 효도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두 분의 실감 연기에 저도 눈물이 든다습니다.
1: 아니 그 진짜 비슷하구나.
0: 어?
1: 나 진짜 그래서 갑자기 엄마 아빠가 생각났어요.
0: 예.
1: 네. 잘해야겠다 진짜. 네.
0: 사리가 아니고요.
1: 네. 아 제가 네. 지금 너무 눈물 날 것 같아가지고 네, 이해해 주세요.
0: 들으신 거예요?
1: 네네. 7842님. 네. 네. 살아계실 때 부모님 말 잘 듣고 동물들을 자세히 보자. 우리 엄마일 수도 있겠다.
0: 그렇죠.
1: 아 동물들.
0: 최은주님.
1: 네.
0: 근데 역시 예나 지금이나 낯설은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애비애비도 못 알아보는 지나친 음주는 큰물.
1: 맞아.
0: 그걸 짚으셨네요.
1: 네. 네. 티예요? 이분 티 아니에요?
0: 은주 씨는 티인 것 같아요.
1: 네, 은주님은 티.
0: 자, 코너 마치기 전에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네. 민만사 퀴즈. 오늘 한국 민담과 관련된 퀴즈 내어드립니다.
1: 네. 관련된 사자성어 문제입니다. 어릴 때 어미에게 먹이를 받아먹던 까마귀가 자라서는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준다는 이야기에서 나온 말로 자식이 자란 뒤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효도를 뜻하는 이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0: 보기 드립니다. 1번 작심삼일, 2번 반포지효, 3번 대연난국.
1: 네, 정답 보내실 곳은요, 샵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마치

0: 주신 분들 다섯 분을 뽑아가지고요. 주스 쿠폰도 보내드릴게요.
1: 네, 뭐, 화난 거 아니죠?
0: 아, 기분 너무 좋아요.
1: 네, 힌트송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0: 네.
1: 싸이의 노래네요.
0: 네, 강남 스타일.

0: 미마사 퀴즈. 자식이 자란 뒤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효도를 뜻하는 사자성어는요?
1: 네, 2번 반포지효였습니다. 네. 정답 맞히신 분은요, 8445님, 0796님, 유혜영님 이분들 포함해서 다섯 분께 주스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노래 마저 듣고요, 광고까지 듣고 돌아올게요.
2: 오빤 강남스타일.

0: 유명한 강남스타일.
1: 오랜 시간 탈은 수많은 이야기를 품어왔습니다. 가면의 기억 모두의 춤. 2026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 대한민국 대표 탈춤 축제가 9월 24일부터 10월 4일까지 중앙선 1942 안동역 원도심 탈춤공원 1원에서 펼쳐집니다. 전통의 멋은 더 생생하게, 탈춤의 흥은 더 신나게, 세계의 다양한 탈과 춤을 만나고 신나는 퍼레이드와 대동난전까지 보고 즐기고 함께 춤추는 모두의 축제 2026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딱딱하고 지루하다. 골치 아프고 어렵다.
1: 법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부숴 드립니다.
2: 생활밀착형 법률상담 서비스
1: 지라시 법률사무소 문앤옹.
3: 법조계의 수호천사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근데 법조계의 수호천사 딱 읽는데 약간 네. 피식 웃으셨어요.
1: 아, 아니에요. 아니, 진짜 수호천사 같으셔가지고. 네. 네.
3: 제가 변호사님하고 우리 오나미 씨랑 네. 아, 무슨 네. 이야기를 엮어갈까 하다가 네. 생각해보니까 두 분 축구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1: 축구 좋아하세요?
2: 아, 축구 좋아하죠.
1: 저도 네. 축구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3: 좋아요. 변호사님은 네. 진짜 실제로 인천 FC.
2: 네. 네. 네. 좋아합니다.
1: 아, 정말요?
3: 네. 네. 아미 씨는 또 축구도 하시고 네. 남편도 두 살 연하 축구 선수 출신 네. 지금 네. 지도자의 길을 걷고 계시고.
1: 네, 맞습니다.
2: 김포.
1: 김포. 오, 어떻게 아세요?
2: 알죠, 제가.
1: 아, 그렇구나. 아, 예. 저 인천에 있다가 이제 김포로 네. 간 친구가 또 김도혁 선수.
2: 어? 저 엄청 친해요.
1: 어? 저도 같이 밥 먹었는데.
3: 어, 그래요?
1: 네.
2: 엄청 친해요.
1: 그 하프스타잖아요.
2: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
1: 정말요? 저도 네, 진짜 저 전 축구 선수 중에 제일 착하신 분인 것 같아요.
2: 그럼요, 그럼요.
1: 네. 네. 오, 인연이 깊네요.
2: 어, 그렇네요, 생각보다. 네. 예.
3: 와.
1: 아니, 우리끼리 공감하면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2: 문철지 씨가 냉정합니다.
3: 아니, 좀 쉬어갈 수 있을까 했는데.
1: 아, 그렇구나.
3: 그건 또 아니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법률 상담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1: 네.
3: 문자나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지금 남기셔도 되고요. 홈페이지 있습니다. 문앤정 게시판에 구체적인 상황을 써주셔도 좋아요.
1: 네, 첫 번째로 나눠볼 얘기는요. 문자로 5200님이 보내주셨습니다.
4: 예, 안녕하세요. 주상복합아파트의 상가 2층 사무실 세입자입니다. 저희 건물에는 상가만 따로 관리하는 상가단이 있는데요. 상가를 관리해야 할 상가단장이 본인 가게 홍보물을 배너, 플랜카드, 사절지 크기 전단지 등의 형태로 지하 1층부터 막 2층까지 총 20군데 덕지덕지 붙여놨습니다. 처음에는 아휴 그래 뭐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몇 년째 저러고 있으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 2층 화장실 입구에 사절지 포스터가 떡하니 붙여져 있는 거예요. 사진도 첨부합니다. 그래서 관리소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렸어요. 예, 소장님, 저 2층 화장실 입구에 광고물이 붙어 있는데 그건 좀 제거해 주시면 안 될까요? 보기에도 안 좋고 그 여기까지 이렇게 붙여놓는 건 좀 오바잖아요.
1: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4: 여러 번 제가 제거 요청을 드렸는데도 해결이 안 됐어요. 해고 참다 못한 제가 떼서 바닥에 놨어요. 그런데 그날 밤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5: 네, 여기 경찰입니다. 그 재물손괴죄로 신고가 들어왔어요.
4: 야, 뭐 어떻게 뭐 재물손괴요?
5: 네네, 잠시 서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상가단장이 저를 재물손괴로 고발해서 경찰에 조사까지 맡게 된 거죠. 경찰 쪽에서도 뭐 이런 걸로 신고를 하냐는 반응이어서 저도 가벼운 해프닝으로 끝나겠다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고 약식 명령으로 벌금 100만 원이 나왔어요. 아니 분명히 건물 관리 규약에 입주민에게 불편을 끼쳐서 안 된다는 규정과 광고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아는데 여름에 쓰는 공용시설에 사방팔방 광고물을 붙이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만약에 상가에 외부인이 붙여놓은 광고 스티커를 떼면 뭐 그것도 재물손괴에 해당되나요? 억울한 게 뭐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참고로 제가 뗀 광고물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무리수인 것 같은데.
1: 그러니까요.
2: 아, 일단 지금 상황이 어떤지부터 좀 네. 진단을 해야 됩니다.
1: 네.
2: 이 약식 명령이라는 게 네. 법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3: 네.
2: 법원에서 재판을 안 했지만 아 유죄다.
1: 네.
2: 잘못을 한 거다. 라고 보고 벌금 100만 원 내라

0: 라고 우편 통지를 합니다. 네. 여기서 벌금 100만 원 내면은 뭐 벌금이지만 전과자 되는 거죠.
1: 아, 그 내면
0: 네네네. 그냥 내면 그리고 내지 않으려면 나 너무 억울하다 그러면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재판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이게 법원에서 마음대로 그냥 확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경찰이 조사했더니 처음에는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봤지만 재물손괴 되네? 라고 생각해서 검찰로 보냈고 네. 검찰도 봤더니 재무성계 되네? 라고 봐서, 근데 이거 재판 열어가지고 부르기는 너무 좀 약간 작은 사건이니까, 네. 아, 그냥 이거 약식 명령 내려주세요. 라고 약식 기소를 검사가 한 겁니다. 이걸 받은 법원이 보니까, 그렇네. 뭐 재판 열 필요는 없지만, 재물손괴죄는 맞네. 라고 봐서 벌금 100만원 약식 명령 내린 거거든요.
2: 네.
0: 경찰, 검사, 법원 모두 다, 일단, 이거 범죄라고 본 거예요.
1: 아니 변호사님, 이 상가단장이란 분이 저렇게 뭐 힘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왜 직권남용 아닙니까? 본인의 힘으로 여기 너무 방구멍을 많이 붙인 것 같은데요.
0: 네, 사실 그동안 저희가 10년 가까이 이 코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법률 용어들을 함께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동시에 막 많이 나옵니다 오늘.
2: 아 지금 네.
1: 서당께 9년 차에 10년 차에 내가
2: 아는 단어 다 나오신 거예요.
0: 아니 근데 저 이거 억울하잖아요.
2: 억울하죠.
0: 그런데 아, 좀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게.
1: 왜 그러세요? 네.
0: 이게 여기 벽보를 광고물을 네. 무단으로 붙인 거.
2: 네.
0: 허락받지 않고 마음대로 붙인 거 잘못입니다. 잘못이에요. 상가단장이 붙인 거 잘못이거든요.
2: 네.
0: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를 부수거나 찍거나 숨기거나 훼손하면 그것도 잘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칙적으로는 네.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요.
2: 아이고.
0: 다만, 네. 우리 판례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때,
1: 예.
0: 이게 정당한 행위다. 정당 행위다라고 보아서, 아유, 잘못은 했지만, 위법하진 않으니까, 이거는 범죄 아니야. 라고 해준 경우도 없지 않거든요.
2: 네네.
0: 그래서, 이 관리 규약이라든지, 네. 내부 규정들을 봐야 됩니다. 혹시라도, 예. 불법으로, 무단으로, 붙인 거를 다 처리할 수 있다.
2: 네.
0: 이걸 뗄 수 있다. 라고, 제 규정이 있다면은,
2: 네.
0: 그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지나가다가, 이제 입주민이 발견하고, 훼손했어도, 뗐어도 괜찮다. 이거 정당해. 라고 하는 사례들이 꽤 많거든요.
2: 네.
0: 한번 그걸 좀 규약을 봐야 되고요. 근데 만약 그게 없다면,
1: 네.
0: 이건 좀 어려워집니다.
1: 그래요?
2: 예. 그렇구나.
1: 야, 이거
2: 그럼 이걸 좀 깎을 수는 없나요?
0: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2: 깎을 수 있어요?
0: 예,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2: 네네.
0: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2: 네.
0: 정식 재판을 7일 안에 청구를 하고,
2: 네.
0: 정말 우리 법정 영화에서 보는 그 형사재판이 열리는 거예요. 그걸 가야 되거든요.
2: 알죠. 네.
0: 그런데 그거 하려면은, 혼자 하기도 쉽지 않고 근데 변호사의 도움 받으려면은 아니 이걸 가지고 이거 변호사 도움 받는 게 맞냐
1: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어요.
0: 네. 그래서 이게 매우 지금 난감한 상황입니다.
2: 아 그러면 AI의 도움을 네. 받는 건 어떨까요?
0: 그것도 괜찮아요.
2: 그 네. 같이 하면서
0: 네.
2: 핸드폰을
0: 네.
2: 보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0: 보면서
2: 그러니까
0: 보면서 법정에서
2: 네, 마치 변호사인 것처럼
0: 예. 네. 앞으로 또 그렇게 세상이 변할 수도 있죠.
2: 아니에요. 그럼 변호사님이 일이 없어지잖아요.
1: 근데 변호사님 이 사연자분은 네. 나름 네. 정의감으로
0: 그렇죠.
1: 그렇죠.
0: 맞아요.
1: 법정에 어긋난다 뗀 건데
2: 그렇죠. 네.
1: 이게 법정에서 그렇게 약식명령 100만 원 나온 게 좀 억울하네요.
0: 예. 아니 그래서 애초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 좀 더 방심하지 말고
1: 네.
0: 그냥 나는 억울한데 뭐 이거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대응하기보다는 좀 더 차근차근
1: 네.
0: 좀 치밀하게 이런 여러 가지 범죄 성립 안 한다는 판례라든지 이런 선례들을 제시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그치. 그 단계를 다 지나갔거든요.
1: 그렇구나.
2: 아 그러네. 혼자 해결하려고 네. 보니까.
0: 그리고 요즘에 이 검사가 약식 기소하고서 법원에서 약식 명령 이제 올 네. 때까지 몇 달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경찰 조사 받은 게 아마 한참 전일 거예요.
1: 그래요.
2: 아이고.
0: 근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실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1: 속상하시겠습니다.
2: 진짜 속상할 것 같아.
1: 생돈 100이 날아가면 참 기분도 나쁘고요.
2: 기분 나쁘죠.
0: 그러니까요.
1: 네.
2: 이거 어떡해?
1: 그러게요. 하여튼 사연자분 잘 해결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2: 네.
1: 응원하면서 네. 손수 변호사님 이 분위기 네. 좀 바꿔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2: 네.
0: 이게 저도 예 네. 너무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고 그래서 노래를 들으면서 그래도 조금 좀 기분 전환 좀 해야 되지 않을까
1: 네.
0: 싶은데 우리 사연 보내주신 5200님 너무 상심하셨을 것 같아요.
2: 네네.
0: 그래서 RF의 상심.
2: 더 상심돼.
0: 네. 상심 들으면서
1: 네.
0: 근데 상심이 또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2: 네네.
1: 맞아요.
0: 어쿠스틱 버전이 있고
1: 네.
0: 신나는 버전이 있거든요.
2: 네.
0: 네. 버전에 따라서 또 느낌이 다르죠.
1: 네. 힘내시라고 RF의 상심 들려드릴게요.

0: 네, 문혜정을 의뢰하신 두 번째 사연 볼 차례인데요. 문자로 6640님이 주셨네요.
1: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4년 전에 아내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요. 얼마 전에 보험 정리를 하다 보니 어라? 4년 동안 나비반 보험이 조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설계사님께 문의를 했죠. 설계사님, 저희 아내 보험이 왜 안 나오죠?
2: 아, 네네, 고객님.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계약 당시에 이제 그 아내분 주민등록번호 한 자리가 잘못 입력이 된 걸로 나오셨어요.
1: 네?
2: 네, 예.
1: 아니, 그럼 설계사님이 잘못하신 건가요?
2: 아니요, 고객님, 일단 진정하시고요. 네. 제가 대리점에 잘 전달을 했어요.
1: 네네.
2: 최대한 친절하게 잘 전달을 했는데, 네. 이 대리점 측에서 이 주민번호를 잘못 입력한 것 같아요.
1: 아니, 그럼 네. 만약에 제가 알아보지 않았으면 평생 몰랐겠네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0: 지금?
1: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마음 충분히 제가 이해하죠. 예, 노염 푸시고요. 예? 그래도 이게 주민번호만 변경하면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감사합니다.
0: 물론 사람이니까 실수는 할 수 있는데 실수했으면 죄송하다는 문자 하나 남겨주면 좋잖아요. 그 대리점에서 당최 연락 한 통이 없는 겁니다. 생각할수록 열이 나서 대리점 지점장의 연락처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대리점이죠?
2: 누구?
0: 저기 그 김정희 설계사님한테 연락 받으셨죠? 그쪽에서 저희 와이프 주민번호를 잘못 입력했다면서요.
2: 네, 뭐 그래서요.
0: 그래서요? 여봐요!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하는 게 인간의 도리 아닙니까?
2: 예, 사과드릴게요.
0: 어이가 없네, 진짜.
2: 예? 아니, 그냥 주민번호 다시 쓰면 그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화를 내시오, 그래. 예, 진정하시고요. 예, 사과드렸잖아요. 예, 바빠가지고. 예, 이만 끊습니다.
0: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희는 이 보험사에 신뢰를 다 잃은 상태입니다. 보험 처리하고 환불 받고 싶은데 또 그건 안 된다고 하네요. 변호사님, 전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 이야, 이게 제가...
0: 네네.
3: 제가 연기가 과장이길 바랍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요?
0: 아, 진짜. 진짜 옆에 있는데 화났어요, 저도.
3: 그죠?
4: 저 매주 화나요.
0: 아, 매주 화나요? 예. 연기를 너무 잘하시죠?
4: 아, 최고예요, 최고예요.
3: 아, 안 될 것 같은데. 설마 이렇게까지는 안 했겠죠, 그죠? 근데 이 사연자분 되게 화가, 지금 화, 우리 애아빠가 화가 많이 나셨어요.
0: 화 많이 났죠.
3: 예.
0: 아, 죄송하다 하면 될 것을.
3: 그러니까. 네. 변호사님, 이 보험사 신뢰를 다 잃으셨대요. 보험 대리점의 실수와 미흡한 대처에 신뢰를 잃은 가입자. 당장 보험을 철회하고 환불 받을 수 있다 없다.
4: 철회와 환불은 어렵다.
3: 그 사람 태도가 좀 매너 없고 좀 내가 적다고 해서
4: 네.
3: 이거를 뭐 철회하고 그러는 건 또 안 되군요, 변호사님.
4: 그러니까요. 예.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는 하거든요.
0: 그렇죠.
4: 예, 어떻게 이렇게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쓸 수가 있냐.
0: 아.
4: 좀 신뢰가 훼손되기도 했죠.
0: 네, 그렇죠.
3: 믿을 수 없잖아요.
4: 예, 그리고 또 뭐야 이거를 잘못할 정도면은 제대로 일을 못하는 거 아니야?
3: 맞아요.
4: 라는 생각, 의심 들 수밖에 없고.
0: 맞아요.
4: 또 대응 태도도 아, 요즘에 사실 이렇게 대응하는 경우 흔치 않은데.
0: 그러니까요. 예. 다 녹음되잖아요.
4: 그러니까요.
0: 네.
4: 와, 조금 전에 그런 통화 대응이었으면은
0: 네.
4: 화 안 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0: 아, 진짜 네. 화나요.
4: 네, 너무 화가 나요.
0: 네, 진짜요. 네.
3: 윤현주 님도 저희랑 똑같네요, 보험사.
0: 아, 네. 아, 이런 경우가 좀 많구나.
4: 자, 그런데
0: 네.
4: 그렇다고 해도 과연 법적으로 이 계약을 어떤 걸로 다 물을 수가 있는 거냐,
3: 네.
0: 아.
4: 환불 받을 수 있는 거냐라고 한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일단 보험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초반에
0: 네.
4: 며칠 내에 좀 마음 바뀌었으니까요 없던 걸로 할게요라고 청약 철회하고
0: 네.
4: 돌려받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4년 전입니다.
3: 아, 그러네요.
0: 아, 4년 전이구나.
4: 4년 지났어요.
0: 네.
4: 그래서 단순 변심에 의한 어떤 그 청약 철회라든지 이런 거는 이미 물 건너갔다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0: 네.
4: 그렇다면 이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입한 걸 가지고 계약 전체를 취소할 수 있느냐. 그것도 쉽지 않아 보이고. 그렇다면 전화통화를 할 때 약간 좀 불손한 태도.
0: 네네. 네.
4: 이런 걸 가지고 불친절한 태도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냐. 그것도 쉽지 않고. 기분은 굉장히 나쁘죠.
0: 나쁘죠.
4: 예, 뭔가 찝찝합니다.
0: 네네.
4: 그리고 후회도 되고 화도 나고 열도 받고. 그런데 법적으로 이 계약의 효력을 따진다면
0: 네네.
4: 사실 마땅한 방법이 잘 안 보이네요.
0: 진짜. 아, 더 열받겠다.
4: 네.
3: 이쪽 손 또 되게 뻔뻔해. 네, 사과드릴게요.
0: 진짜 시키는 건 다 해.
3: 예, 네, 죄송합니다. 예, 네, 뭐, 번호 바꾸면 돼요.
4: 와.
3: 충분한 신뢰 아닙니다. 네.
4: 야, 근데. 와, 오늘따라 연기가 더 살아있네요.
0: 그러니까요.
4: 와.
0: 아니, 너무 잘하세요.
4: 아니, 이게 지금 그 음성으로만 나가지 라디오니까 영상으로 네. 안 나가잖아요.
0: 네, 네, 그쵸.
4: 눈빛이.
0: 네.
4: 살기가 느껴져요.
3: 아니,
0: 아, 그러니까.
3: 이 아저씨 뭐 배가 불렀나? 왜 이렇게, 네? 이렇게 불친절하지?
4: 와, 왜. 아니, 왜 오늘따라, 와, 연기가.
0: 아, 연기가 예, 예, 실제로 예, 보니까 예. 더 그렇죠.
3: 아니, 선생님 뭐 보험으로 더 많이 버셨나? 왜 이러지, 진짜.
4: 아니, 근데.
3: 네.
4: 그래서 한번 좀 잘 따져보면요.
0: 네.
4: 지금 만약에. 어떤 보험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3: 네.
4: 그런데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써가지고 실제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든지 또는 기타 여러 가지
3: 네.
4: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든지
3: 그렇죠.
0: 아.
4: 이럴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지는데
0: 아, 그렇구나.
4: 네. 근데 사실 지금 이 사연은
3: 네.
4: 구체적으로 피해를 입은 건 없습니다.
0: 아.
3: 그러네요.
4: 네.
3: 검색했더니
4: 네.
3: 아, 계약관계가 안 나온 것뿐
4: 아주 다행스럽게도 그 전에 사고 발생한 것도 없고
0: 네. 어,
4: 사실 그냥 4년 동안 쭉 흘러간 거잖아요.
0: 네. 모르는 상태로
4: 네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은 아까 그 불손한 태도에 살기 어린 눈을 가진 그 직원의 이야기

0: 대로 수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 이게 내용은 틀린 게 아니거든요.
1: 아, 그래. 맞는 말인데 말투랑.
2: 네. 그 돈 어디 날라가지 않고요.
1: 아,
2: 네.
1: 어떡해.
2: 4년 납입하신 거 다 나와요. 네, 번호만 수정하겠습니다. 야, 상황 네. 드렸잖아요.
1: 진짜 느끼 씨 살아.
2: 왜? 그러면 딱 할 말도 없어도 그죠?
0: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옳은 내용을 환하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네요.
1: 그러니까요.
2: 네. 아, 진짜. 치켜라 아저씨네.
0: 그러니까요. 진짜. 그래서 6640님의 어떤 분노와 이런 허탈함을 저도 공감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보험 계약 자체의 효력을 좌우하는 거냐라고 한다면 이거는 법적으로는 다소
2: 불리하다. 뭐 금감원에 전화해서 일러 바치고 해봤자 딱히 뭐 없는 거죠, 그래서.
1: 피해 본 게 없으니까.
0: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귀찮아집니다.
2: 아, 그래요.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에서도 그렇다면은 뭔가 좀 전향적인 어떤 태도, 네. 적어도 그동안 하지 않았던 진지한 형태의 사과라도 할 수 있거든요.
1: 아, 네.
0: 근데 그것도 하지 않고 완전 망나갈 수도 있다.
2: 아, 그래요.
1: 아,
2: 찝찝하지만 넘어가야겠네요. 아, 열받아.
0: 힘내십시오.
2: 네. 알겠습니다.
1: 네. 네,
2: 우리 송혜수 분들께 간편 세트 보내드리고요. 광고 듣고 와서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손수민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드릴게요.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2, 1,
4: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5: 안전하는 오늘부터.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당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당 데이팩 사랑해.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당.

0: 하나증권 V.
1: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2: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3: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2: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4: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5: 119는 오늘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가장 바쁜 길을 달립니다. 중증 응급환자는 119 의료헬기로 최종 치료 병원까지 신속하게 이송하고, 고위험 산모는 전국의 응급분만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연결합니다. 119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역의 한계를 넘어 전국 어디에 있는 병원이든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는 응급 이송 체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출동이 더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가벼운 증상은 가까운 병의원을 먼저 이용해 주세요. 올바른 119 이용이 더 많은 생명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소방청과 함께합니다. 예.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안동 MBC 건강 노래 교실이 10월 2일 금요일 오후 2시 안동병원 13층 컨벤션홀에서 열립니다. 초대 가수 김태웅, 강사 신동과 함께 김태웅의 군산항아, 못난 놈 등을 불러봅니다. 입장권은 당일 지정된 장소에서만 구매할 수 있고 입장료는 전액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되며 당일 참가하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안동 MBC 건강노래교실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0: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 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 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 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친구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6시 뉴스입니다. 우리 군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폭발 사건과 관련해 북한 측의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 또 국경선 요새화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강현우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오늘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지난 21일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정상적인 수색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들이 북한군의 지뢰에 의해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본부장은 북한은 소위 국경선 요새화 등 한반

0: 한반도 긴장 고조 활동을 즉시 중단해야 하며 북측의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음모론 프레임을 그만두고 대북 저자세가 초래한 참극부터 반성하라면서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북 굴종 노선 폐기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이 사고 직후 북한 소행으로 밝혀지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한마디만 했어도 국민 분노가 덜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어 1차 조사 역시 북한 소행이 확실한데도 최종 판단을 보류했다며 이런 군의 행태가 정부의 대북 굴종 노선과 맞물려서 축소 은폐 의혹을 받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시안게임에 나선 e스포츠 리그 오브 레전드 대표팀이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일본 아이치 스카이 엑스포에서 열린 대회 B조 예선전에서 첫 경기 대만을 25분 만에 무너뜨린 데 이어 인도와 홍콩을 차례로 꺾고 3연승을 기록하면서 조 1위로 준결승에 올랐습니다. e스포츠 간판 페이커 이상혁은 인도와의 2차전에 출전해 18분 44초 만에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정식 종목으로 처음 도입된 지난 항저우 대회에서 초대 챔피언에 올랐고 이번 대회에서 2연속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밤까지 중부지방과 전북 북부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 최고 30mm, 그 밖에 수도권과 중부지방에선 5에서 10mm 미만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오늘보다 5도가량 크게 낮아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2도, 대전 13도 등 전국이 7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20도, 부산 24도 등입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말을 곱게 하면 예쁨 받는다. 영국 소설가 조지프 콘래드도 말했었죠. 설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올바른 주장이 아니라 올바른 말로 신뢰를 얻어야 한다.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단어와 말본세가 나쁘면 소용없던 얘긴데요. 실제로 미국의 한 헬스케어 기업이 경영 우수상을 받은 적 있는데 그 비결이 좋은 말쓰기였답니다. 특히 공격적인 말, 사내에서 저격한다, 제거한다 같은 표현을 안 쓰니 구성원들끼리 기분 상하는 일이 훨씬 줄더라. 그 덕에 일도 잘 돼서 성과가 좋아지더라. 말 되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슈퍼푸드 의성 마늘, 의성에서 특별한 축제로 찾아옵니다. 보고 즐기고 직접 체험하는 슈퍼푸드 플레이존, 맛보고 알뜰하게 챙기는 푸드존과 웰니스존, 3일간 풍성하게 펼쳐지는 슈퍼푸드 콘서트까지 의성 슈퍼푸드의 색다른 매력을 직접 느껴보세요. 강철 부대와 함께 달리는 스카이 디펜스런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6년 의성 슈퍼푸드 마늘 축제와 스카이 디펜스런인 의성, 우리 모두 의성에서 만나요. 이 행사는 의성군 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 주관하며 안동 MBC가 후원입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는 방근용입니다. 어디든 어느 자리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싶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수색작전 중 지뢰 폭발로 크게 다친 장병들이 병상에서 전한 다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군 수도병원을 조용히 찾아 치료와 재활을 포함한 충분한 예우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영웅들의 헌신 이면에는 씁쓸한

0: 불가능한 현실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부상장병을 이용한 무분별한 음모론과 선동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피 흘린 청년들 앞에서 근거 없는 정쟁이나 혐오보다는 온전한 쾌유를 비는 굳건한 연대가 먼저여야 할 겁니다. 한편 우리 군은 오늘 이번 폭발 사고를 북한군의 지뢰 매설 도발로 공식 규정하고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가 정전 협정을 명백히 위반하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강력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1: 술 마셨는데 자리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워킷, 워킷, 언제 어디서나 워킷.
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 워킷, 워킷 안전화.
3: 저기요, 몇 층이에요?
4: 32층이요.
3: 난 280층이요.
5: 층은 달라도,
6: 층은 달라도
5: 고민은 하나. 더는 같이
4: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3: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7: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8: 9월 30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이슈 오늘에서는 상주시의 평생학습축제와 만화 웹툰 페스티벌 소식 알아볼 텐데요. 잠시 후 상주시 평생학습원 김미향 원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인사이드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 각종 설문조사의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를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는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라디오는 1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10월 주말 상주시가 유난히 북적일 것 같은데요. 상주시 평생학습축제와 상주 만화 웹툰 페스티벌이 동시에 펼쳐집니다. 상주시 평생학습원 김미향 원장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9: 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김미향입니다.
8: 네, 10월 17일 그리고 18일 상주시립도서관과 공룡유적역사공원 일대가 아주 시끌벅적해질 것 같은데요. 상주시 평생학습축제와 상주 만화 웹툰 페스티벌 동시에 열립니다. 청취자분들께 어떤 축제들인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9: 네, 다가오는 10월 17일과 18일에는 상주시립도서관과 인근 공룡유적역사공원에서 두 개의 축제를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상주시 평생학습축제는 시민들이 한 해 동안 배우고 익힌 평생학습의 성과를 함께 나누고 즐기는 자리입니다. 다양한 평생학습기관과 단체, 동아리들이 참여해서 체험, 전시, 공연 등 시민이 직접 만들어가는 축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주 만화 웹툰 페스티벌은 상주시립도서관이 만화 특화 도서관으로 준비하는 대표적인 문화 행사입니다. 웹툰 경연대회를 비롯하여 작가와의 만남, 레트로 피규어 전시, 코스프레 체험, 야외 도서관 등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두 축제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열리는 만큼 배움과 문화, 책과 만화가 어우러지는 상주만의 특별한 가을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8: 네, 먼저 17일에 열리는 평생학습축제, 시민이 직접 만들어가는 축제에서 의미가 더 큰 것 같은데요. 이상을 꿈꾸고 현실로 만드는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상주, 주제가 정말 멋집니다. 이 멋진 주제에 담긴 특별한 의미나 기획 의도가 무엇일까요?
9: 네, 저희가 이 주제에 담고 싶었던 의미는 사실은 간단합니다. 배움이라는 것이 단순히 지식을 얻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꿈꾸는 삶을 실제로 만들어가는 힘

0: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새로운 것을 배우고 또 그 배움을 통해 자신감을 얻으며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삶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축제를 통해 시민 한 분 한 분의 배움이 개인의 성장을 넘어 상주라는 도시 전체를 행복하게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1: 네. 여러 기관, 단체, 동아리들의 참가 신청을 많이 받으셨다고 들었는데요. 우리 시민들이 주체로 나서는 축제인 만큼 현장을 방문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체험 부스가 있고 또 작품 전시들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0: 평생 학습 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시민들이 단순히 구경하는 관람객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축제라는 점입니다. 평생 학습 기관, 단체, 학습 동아리들이 참여해서 그동안 배우고 익힌 다양한 성과를 선보이게 됩니다. 실 한올로 떠나는 명주 여행, 물레 체험 도자기, 예쁜 글씨 캘리그라피 등 상주만의 특색 있고 다양한 체험 부스와 어르신들이 삐뚤빼뚤 글씨와 서툰 그림으로 인생을 이야기한 성인문의 시화전, 상주 지역 골목을 스케치한 어반 스케치 등 작품을 만나볼 수 있으며 또 무대에서는 평생 학습원에서 배운 악기 연주, 노래, 댄스 등의 공연, 장애인 평생 학습 동아리 팀 꿈꾸는 선율 대장 간의 바이올린 첼로 연주, 노바 싱어즈 합창 등 평생 학습을 통해 갈고 닦은 실력을 시민들 앞에서 직접 보여드리는 평생 학습 동아리 공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 축제는 장애인, 비장애인이 모두 평생 학습을 통해 하나 되는 통합형 평생 학습 축제로 기획되었으며 축제를 한 바퀴 돌아보시면 상주에서 이렇게 다양한 평생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한자리에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축제이고 또 거기에다가 평생 학습, 평생만큼이나 중요한 누구나 함께하고 있는 학습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에는 상주 만화 웹툰 페스티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주 시립도서관이 만화 특화 도서관으로서 입지를 다지는 행사인데요. 올해 페스티벌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0: 올해 페스티벌의 가장 큰 매력은 보는 만화에서 직접 참여하고 경험하는 만화로 축제를 확장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작품을 감상하고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만화 웹툰 경연대회, 만화 웹툰 직소 퍼즐 대회, 유명 성우와의 만남, 코스프레 체험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시민들이 만화와 웹툰을 보다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또한 상주시립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만화 특화 콘텐츠와 공원의 야외 공간을 결합해서 야외 만화 도서관을 운영하고 도서관 안팎을 하나의 문예 축제 공간으로 만드는 것도 올해 축제의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1: 10월하면 공기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요. 야외에서 즐기는 만화라면 어떤 느낌일까 벌써 상상만 해도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전국의 중고등학생들이 모여 현장에서 실력을 겨루는 천하제일 웹툰 왕전 본선대회가 큰 화제였는데요. 올해도 미래 웹툰 인재들을 발굴하는 이 뜨거운 경연 펼쳐질까요?
0: 그렇죠. 역시나 올해도 미래의 웹툰 작가를 꿈꾸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천하제일 웹툰 왕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예선을 거쳐 24개 팀의 본선 진출자를 선발하였고 본선에서는 참가 학생들이 현장에서 자신의 창작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가 학생들이 현장에서 주어진 시간 내 작품을 완성하고 서로의 작품을 보고 교류, 소통하면서 자신의 가능성을 또한 발견하고 웹툰 분야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대회를 통해서 전국의 청소년 창작 인재들이 만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저희의 큰 희망입니다.
1: 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경험이 또 중요하잖아요. 또

0: 는 이렇게 그랬는데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작품을 만들까 하는 것도 궁금할 텐데, 같은 꿈을 가진 친구들이 모이는 자리여서 더 뜻깊은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명 웹툰 작가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강연이나 다양한 테마의 피규어 전시회, 또 시민문화공원의 야외 도서관은 즐길 거리가 정말 가득해 보입니다. 원장님께서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1: 글쎄요. 하나만 꼽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정성껏 준비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김문학 특강으로 준비한 대한민국 대표 성우 강수진과 함께하는 특별한 특강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목소리 하나로 캐릭터의 감정과 개성을 표현하고 또 평범한 그림 속 이야기에 생명을 불어넣는 성우의 세계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것 같기 때문입니다.
0: 네, 직접 만나는 것만큼 그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것도 없으니까 정말 특별한 시간이 될것 같고요. 또 배움의 성과를 나누는 평생학습 축제, 그리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만화 웹툰 페스티벌이 한 자리에서 열리는 거잖아요. 방문객들이 이두 축제를 오가면서 즐겼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두 축제가 함께 열리는 것 자체가 올해 행사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 축제가 배움의 즐거움을 보여주는 축제라면, 만화 웹툰 페스티벌은 상상하고 창작하는 즐거움을 보여주는 축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본다면 배움과 상상력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배우면서 새로운 꿈을 꾸게 되고 그 상상력이 다시 새로운 배움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평생 학습 축제를 방문하신 분들이 자연스럽게 만화 웹툰 페스티벌을 즐기고 또 웹툰 페스티벌을 찾아온 청소년과 가족들이 평생 학습 프로그램을 체험하면서 서로 다른 세대와 관심 분야가 한 공간에서 만나게 됩니다. 결국 이번 행사는 배움과 상상,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축제라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두 축제를 함께 경험하면서 배움의 결과를 문화로 즐기고 문화적 경험을 다시 새로운 배움과 창작으로 연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배우는 축제와 상상하는 축제가 만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깊어가는 가을 아이들 손을 잡고 상주로 나들이 계획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초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깊어가는 가을에 가족과 함께 어디로 나들이 갈까 고민하고 계신다면 10월 17일과 18일 상주를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립도서관과 봉룡 유적 역사공원에서 평생 학습의 즐거움도 만나고 만화와 웹툰의 재미도 마음껏 느끼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는 마음껏 상상하고 즐길 수 있는 하루를, 그리고 장애인들에게는 소외됨 없이 다 같이라는 의미를, 부모님들에게는 아이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드는 시간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책을 좋아하시는 분도, 만화와 웹툰을 좋아하시는 분도, 그리고 그냥 가을 나들이를 즐기시고 싶은 분도 모두 환영합니다. 배움이 즐거움이 되고 상상력이 축제가 되는 곳, 상주에서 여러분을 초대해 드립니다. 가족, 친구분들과 함께 꼭 놀러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상주시 평생학습원 김미영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라디오는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 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3: 예, 며느라. 밥했어? 설거지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4: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5: 지금은 그냥
3: 라디오

0: 광고만 듣고 싶다.
1: MBC,
2: MBC
3: 라디오,
2: MBC 라디오.
4: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7: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리서치 오늘 인사이드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1: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0: 네, 먼저 대통령 지지율 추세 살펴볼까요?
1: 네, 리얼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9주 연속 하락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지난주부터 이제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발표된 조사 결과, 과연 어떻게 됐을까? 한 번 더, 반등을 했습니다. 뭐, 본격적인 반등이냐, 또 얼마까지 더 올라갈 거냐, 라는 것은, 좀 더 차분하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직전 조사에서 9주 연속 하락하던 것을 이제 반전으로 돌려놨고, 또 추석 명절이 지나고 난 이후, 사실 이번 조사가 21일, 22일, 또 23일 실시된 것이기 때문에, 추석 명절 민심이 완전하게 반영이 되진 않았습니다. 자, 오늘 소개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앞서 말씀드렸죠. 전국 1,508명을 무선 자동응답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본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37.9%로 직전 조사보다는 3.1%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부정평가는 60.1%로 60% 선은 이 못 내려왔지만 직전 조사 63.4%에서 3.3%포인트 그래도 부정평가를 끌어내리는 데는 좀 효과를 거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0: 네, 이렇게 좀 반등한 이유가 있을까요?
1: 가장 큰 이유는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은 경제 또 이코노미죠. 그다음에 ESG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외교 안보 이제 소통인데 물론 뭐 지금 북한의 이 군사분계선 MDL에서의 지뢰 도발은 이 조사에서는 반영이 안 된 조사 결과입니다.
0: 네.
1: 그렇지만 이제 이 조사 기간을 보면은 21일부터 23일까지니 그 직전에 대통령이 기자회견 소통이 있었고 또 한미정상회담을 그래도 극적으로 성사시켰죠. 30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 앉아서 또 저지작전권 전환 또 핵추진 잠수함 뭐 대미 투자 협상 다양한 이야기들을 또 논의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내려가던 지지율을 더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또 멈추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대통령이 경제 관련되는 부분도 그동안은 이제 부동산 관련된 부분이 많이 강조됐었는데 그래도 이제 더 이상 부동산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또 폭풍 SNS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줄어든 편입니다. 그런 이 하락하는 지지율을 벗어나려고 좀 애쓴 그런 이유도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0: 네, 좀 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DMZ 지뢰 폭발 사건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병사들이 사실 큰 게 다쳤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1: 그렇죠. 이게 뭐 영향이 없다고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상당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는 20대, 30대뿐만 아니라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또 40대 남성 또 이게 이 북한 지뢰

0: 도발로 인해서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1: 네.
0: 우리의 또이 군과 또 정부의 좀 늑장 대응도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 상당히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 중요한 것이 얼만큼 신속하게 처리되느냐,
1: 네.
0: 또 공정하게 일처리가 되느냐, 투명하게 일처리가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지율에도, 대통령 지지율에도 또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 국민들의 또 부정적인 반응들이 해소된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결과적으로는 늦어졌지만 진상 조사에 나섰고, 북한의 소행이 유력시되고 있다. 북한의 소행이나 다름없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매설해놓은 지뢰를 우리가 밟을 리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 화약의 폭발력이라는 이런 걸 보면은 엄연한 이제 북한의 매설해놓은 지뢰가 맞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것은 순방 나가 있던 대통령이 이제 돌아왔고, 국방부의 강신철 장관도 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또 논란도 없진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대응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군 장병들이 피해를 입었고, 또 북한의 소행임은 분명해졌다. 그러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이것이 앞으로 대통령 지지율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평가와 연결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한편 이 대통령도 참석했던 유엔 총회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한국에 북한군 포로 두 명을 송환했다라고 공개를 했는데요. 국내 여론이나 남북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0: 여기서 중요한 것은,
1: 예.
0: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것은, 과연 그러면은, 이, 우크라이나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1: 네.
0: 먼저 문제를 야기한 쪽은 우크라이나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 예.
0: 우리가 만약에 그런 약속, 비밀, 이 유지 협정과 같은 유지, 이, 구두 약속이 됐든지, 아니면 서류상의 약속이 됐든지 하지 않았더라면, 우크라이나 대리대사를 초치해서, 또 그렇게 항의했을 가능성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0: 그죠? 근데 그런 외교적 조치를 취하는 걸 보면 분명히 상호 간에 이 이야기가 상당히 좀 외부로 나가면 좀 껄끄러우니까 굳이 뭐 그걸 밝히지는 말자라는 서로 간에 이 협의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없었을 리는 없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뭔가가 이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외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좀 군사적인 지원이라든지 또는 이 외교전을 펼치는 데 있어서 러시아의 지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은 파병이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그런 북한군이 파병된 사실을 생각한다면 더 적극적인 협조를 좀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않다고 또 판단한 거 아닌가.
1: 아, 예.
0: 그렇다면 이 문제를 야기한 원인 제공은 우크라이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가 이 러우 전쟁이 끝나고 나면 우크라이나 그동안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줬던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1: 네.
0: 그러면 우크라이나 재건 산업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조건으로 이렇게까지 도와왔고 국제사회에 우리의 어떤 역할론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였을 텐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 순간 끝났는데 우크라이나가 너 한국 오지 마세요. 이러면 우리로서는 상당히 또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결론은 문제를 야기시킨 건 우크라이나다. 하지만 이걸 또 외교적으로 사후에 이 외교적인 경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또 우리의 역할도 우리의 또이 문제 해결도 필요하다라고 봤을 때는 또 북한군 포로들이 한국으로 가겠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우리 헌법에서는 우리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그러면 북한 주민들도 우리 헌법상으로 놓고 보면은 한국 국민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따지고 본다면은 이제부터 우리가 북한군 프로가 한국으로 온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괜스레 이 북한에 대한 눈치를 보면서 저자세를 펼칠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 라는 점에서 상당히 이 부분이 향후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대응에도 적지 않은, 왜냐면 요즘에는 안보가 상당히 이 지뢰 도발, 이따가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영화 암살자들 논란에도 네. 북한이 그 배후에 있다라는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을

0: 이야기를 했을 때 그렇게 1974년. 근데 이게 상당히 이제는 북한 이슈가 그동안에는 크게 영향을, 여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이슈였다면 최근에는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이재명 정부에도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렇다면 정당 지지율 추세도 알아볼까요?
0: 네. 자, 정당 지지율이 중요한 이유는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반등을 했으면 그럼 민주당 지지율도 반등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자, 이번 조사에서는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는데 이 조사는 22일, 23일 양일간 실시된 조사인데요. 전국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결과입니다. 국민의힘 39.4%, 민주당 38.7%.
1: 네.
0: 다시 또 재역전이 됐어요.
1: 예.
0: 그러니까 지난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오차 범위 내에 앞섰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내에, 물론 뭐 큰 차이가 아닙니다. 거의 뭐 같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정도죠. 하지만 국민의힘이 앞서는 결과로 나왔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뭘까? 민주당이 다수당이기도 하고 따지고 보면 여전히 국민의힘은 지난 2024년 비상계엄의 여파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도 최근 들어서 상당히 민주당 내에 악재가 많이 쏟아진 겁니다. 서로 간의 진영 내에서 뭐 멸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만 추문조 틀레유 그리고 유 이재명 간의 이치만 싸움이 벌어지면서 정작 40대, 50대에서도 일부 이탈하는 현상, 또 호남에서도, 또 화이트 칼라도 전통적으로 강력한 민주당의 지지층이거든요. 이들이 조금씩 이탈하면서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국민의힘이 앞서는, 뭐 앞선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액면 수치로 조금 더 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1: 네. 민주당은 청와대 대법관 후보자 제재적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연일 성토하면서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한다라는 입장인데요. 이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대치 국면, 각 당의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0: 그렇죠. 이게 뭐 사법부라고 성격은 없는 겁니다. 하지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이슈가 과연 중도층으로부터 또 지지율을 더 끌어들여야 되는 부동층 또 무당층으로부터 더 호응을 얻을 이슈인가.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1: 네.
0: 우리가 또 안동 MBC니까,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또 출신 지역이 TK입니다. 경주 출신이죠. 대구에서 경북고등학교를 나왔고요. 그렇다면은 그런 지역적 정서, 물론 뭐 대구만 따질 일은 아닙니다. 경북만 따질 일은 아닙니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맞서서 뭔가 대통령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 대선을 노린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이게 너무 과한 거죠. 너무 나간 거죠. 아마도 2025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 파기환송,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돼서 파기환송을 선고했던 그 부분에 대한 앙금이 계속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령 중도, 또 지역적으로 보면 중도 성향이 강한 충청, 또 인구수가 많은, 유권자 수가 많은 수도권에서 과연 이런 사법부에 대한 압박, 이게 제재청이라는 것은 헌법상에 실제로 나와 있는 이 용어도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이런 일련의 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민주당 사이에 또 청와대 사이의 신경전 속에서 뭐 국민의힘이 그렇게 덮을 수 있는 것도 많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 반사이익은 있겠죠. 하지만 글쎄요,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또 재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여론상으로 호응을 받지 못하는 것이 선거전에도 드러난 바 또 나타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별로 민주당으로서 이게 또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빠진 원인으로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다지 조희대 대법원장과 전면전을 치르는 민주당의 상황이 민주당 지지율에는 정작 아주 큰 도움은 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영화 암살자 이야기 살짝 해주셨는데 지금 난리 났어요. 저는 아직 못 봤거든요. 네. 보셨어요?
0: 저도 뭐 사실상 본 거나 다름없죠.
1: 네네. 예.
0: 불경을 하다 보니까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뭐 뜯어보고 옆으로 보고 밑으로 보고 했는데
1: 네네.
0: 심지어는 사람들이 워낙 논쟁을 겪다 보니까 이 암살자들인데 아침을 빼먹고 뭐 암사자들 뭐 이런 얘기예요.
1: 네네.
0: 그래서 뭐 이게 동물의 왕국이냐, 암사자들 그러니까.

0: 수사자들도 아니고. 근데 이게 의혹의 규정선을 넘어섰다라는 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암살자들 그러면서 뭔가 근거를 분명, 이건 문세광이라고 하는 암살자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들을 갖다 붙인 것은 뭐냐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했거든요.
1: 네네.
0: 일종의 의혹 제기죠. 그런데 그 의혹 제기가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또는 그 당시에 경호실은 대응이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문세강이 권총을 들고 버젓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입국을 하고 또 그 당시에 이 국립극장에 이 행사가 열리는 국립극장에 권총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은 요즘 상황으로 보면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가 총기 소유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문세강이라고 하는 조총련 출신의 상당히 기획하고 의도를 했겠죠. 만반의 준비를 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의심하기 시작하면 의심스러운 점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의심을 해도 의심을 하는 수준이 있는 건데 유경수 여사의 이 죽음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관여돼 있을 수 있다. 이러는 순간 이 이야기가 이거 도대체 어디로 가자는 거야?
1: 예.
0: 이야기가 산으로 가자는 거야? 바다로 가자는 거야? 이 논란이 그냥 일판만큼 커져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제작사의 의도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정치 쟁점화되고 있거든요. 일종의 이제 뭐 노이즈 마케팅이 일환 아니냐, 영화는 영화일 뿐이다 라는 어떤 접근 방식도 있습니다만 이게 또 유경수 여사 또 박정희 대통령은 또 TK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서로 아니 부부 사이인데 그것도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사랑해마지 않았던 유경수 여사를 당시 시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총구를 들이댔다. 아니 그게 말이 돼요?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영화는 영화일 뿐 이걸 정치적으로 비하해서는 안 된다라는데 공감하는 의견도 많을 수 있는데 저는 그냥 한 줄평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화가 영화인 건 좋은데 이번에는 선을 너무 넘어버렸군요.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 예, 오늘도 역시나 성대모사를 잘 들었고요. 네, 우리 소장님과 함께한 시간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리서치 오늘 인사이드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2: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하루 한 번쯤 가요. 잠시 따 데이팩
3: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샤브올데이.
4: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다의식 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5: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6: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7: 저기요, 몇 층이에요?
8: 32층이요.
7: 난 280층이요.

0: 최진입니다.
1: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3: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4: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5: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정보는 한국N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심의필.
6: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0: 1981년 산 마그네틱 테이프가, 이야, 이 45년이나, 이야.
1: 복원이 어렵겠죠, 소장님?
0: 예, 예, 보통은 그렇죠. 근데, 이건 달라요. 테이프 상태가 생각보다 양호하네요. 뭔가로 꼼꼼하게 싸서 보관한 것 같네요. 높인 깡통 안에 들어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서팀장님?
1: 네. 어머니가 수출 가득 채운 한지 상자에 보관했더라고요.
0: 예. 안쪽에 기름 먹인 천이랑 수채 흔적이 있네요. 그, 요즘 사람들은 모르는 방식인데, 옛날에 귀한 물건 보관하던 방식이에요. 이거 물리적 손상이 없네요. 아, 그럼 세 개 다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는 신호가 없네요. 완전 손상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이건 좀 달라요. 이거 보세요. 이거 서팀장님.
1: 왜요?
0: 이거 그 물리적인 손상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 좀 파형이 이상한데요? 저 원래 신호 위에 다른 신호가 이거 겹쳐 있어요. 이거 누군가 한번 녹음된 테이프 위에 다시 덮어쓴 것 같네요.
1: 일부러요?
0: 그건 모르죠. 지워지지 않은 건지 못 지운 건지. 어디 보자. 아래 신호를 분리하는 게 관건인데 필터링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장담은 못하겠고요.
1: 기존 녹음 위에 뭔가가 더 씌워진 것 같다는 말씀인가요?
0: 네.
1: 복원 불가능한가요?
0: 뭐? 해봐야죠. 연락드릴게요.
1: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0: 서 팀장, 앉아요.
1: 네.
0: 내가 서 팀장 처음 봤을 때가 언제였지? 2004년? 다큐 PD 출신이 광고로 넘어왔을 때 다들 의아해 했는데 나는 달리 봤어요. 진짜를 찾는 눈이 있는 사람이더라고. 그 눈이 우리 팀 기획안에 깊이를 줬고 서 팀장이 뽑아낸 카피 중에 지금도 회자되는

0: 몇 개야?
1: 감사합니다.
0: 근데 있잖아요. 나도 솔직히 모르겠어. 요즘이 어떤 시대인지. 산업혁명 때 러다이트 운동이 있었잖아요. 기계가 자기 일자리 뺏는다고 직조기 부수러 다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틀렸던 건 아니었어. 그냥 시대가 그 속도를 못 따라간 거지. 지금도 마찬가지야. AI가 틀렸냐 맞냐가 아니라 속도의 문제거든. 근데 시장은 기다려주질 않으니까. 나도 얼마 안 남았어, 사실. 나도 이 흐름이 뭔지 반쯤은 모르겠고. 근데 뭐가 달라졌냐 하면 예전엔 좋은 기획안이 시간이 걸려도 살아남았어. 그런데 지금은 3초야. 3초 안에 반응 없으면 끝이에요. 콘텐츠도 사람도. 여기 한번 봐요. 이번 AI 카피라이팅 건 봤죠? 서 팀장이 사흘 밤새운 기획안이랑 신입이 프롬프트 3줄 넣고 3초에 뽑은 결과물이랑 조회수 비교해봤어요. 말안 해도 알죠?
1: 알아요.
0: 서 팀장이 나쁜 게 아니야. 시대가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버린 거지. 산업혁명보다 더 빠르게, 더 넓게. 솔직히 나도 따라가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그래서 말인데, 좀 쉬면서 세상 좀 봐요. 요즘 트렌드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좀 다른 눈으로 들여다보고 오고. 잠깐 떨어져 있으면 오히려 더잘 보일 수도 있잖아요.
1: 권고사직이죠, 그게.
0: 그렇게 들었다면 그렇게 받아들여도 돼요.
1: 프롬프트 세 줄에 3초라. 몽골 기병대보다 더 빠른 속도네.
0: 몽골 기병대?
1: 로마군 하루 이동 거리가 25km인데, 전원 기마병인 몽골군은 그 4배를 달렸대요. 속도가 곧 점령의 속도였으니까. 근데, 본부장님, 그 속도를 따라가는 게 징글징글해진 게, 오늘이 처음은 아니에요.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정보는 콸콸 쏟아지는데, 전 그냥 느리게 걷고 싶거든요.
0: 서 팀장.
1: 시간 좀 갖겠습니다. 생각 정리되면 연락드릴게요. 느리게 걷고 싶다고 했는데, 이제 진짜 걸어야겠네.

사흘 밤새운 기획안이 프롬프트 세줄한테 졌어. 40년 경력에. 잠이 올 리가 없지.

0: 아, 여보, 밤새 병방 근무하고 와서 아직 한숨도 못 잔 거예요? 아유, 눈이 아주 피똥이네. 찬수건 눈에 얹어줄까요?
1: 아, 미주마, 낮 12시에 이 지옥 같은 행진곡을 틀어대니. 아, 어제 막자 끝까지 기어 들어가가지고 8시간을 보탰어. 이 머리가 깨질 것 같다고. 소리 좀 안 나게 좀 해봐, 좀. 아우.
0: 아, 조금만 참아요, 여보.
1: 아, 뭐야.
0: 그나저나, 어떡하지? 이제 곧 은수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라, 골목 애들 소리에 더 시끄러울 텐데. 저, 내가 얼른 나가서 애들 미정원 마당 가서 놀라고 할게요. 누워 있어요, 어서?
2: 잠잔다 조용히 해라 엎드려 뻗쳐라
3: 야 성기
4: 조용히 해
2: 누나
3: 야 너희 아빠는 왜 허구한 날 낮에 주무시는데 우리 아빠는 지금 지상에서 덤프트럭 운전하고 있거든 너희 아빠 게으름뱅이지?
2: 우리 아빠는 우리 아빠 99번이거든
3: 99번이 뭔데? 그게 뭔 자랑인데?
2: 그니까 99번이 제일
3: 야 성기 됐어 그만해 숫자가 자랑이야? 게으름뱅이 아들내미가 아빠 숫자도 모르나 봐 야, 너 지금 우리 아빠한테 게으름뱅이라고 했지?
2: 오, 뭐 틀렸냐?
3: 우리 아빠는 밤에 땅속으로 내려가 깜깜한 데서 8시간을 일하고 아침에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낮에 자는 거거든? 니네 아빠 덤프트럭은 해고 있는 데서 운전하지만 우리 아빠는 해도 없는 데서 일해 알겠어?
2: 응!
3: 그래도 낮에 자면 게으른 거잖아
2: 야!
3: 우리 아빠는 99번 한 표 달고 제일 깊은 막장까지 들어가는 조장이거든 99번 시커먼 귀신들이랑 목숨 걸고 싸우고 오는 거라고 대한민국 석탄 다 캐는 영웅이다 임마
2: 맞아 영웅이다 임마 가만 안 둬
1: 아이고 저놈이 끔찍했어 아이고 저 말빨 안 하는 진짜 잠이 다 달아나 현수야 이 아빠가 오늘 막장에서 딱 하나만 생각했다 니네들 그 웃는 얼굴 이 아빠는 그거 하나면 된다
5: 계속 싸워
6: 여보세요? 소장님, 어떻게 됐죠?
7: 서팀장님, 그 1차 필터링 됐어요. 저 근데 그 이거 들으려면 직접 와보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바로 오실 수 있어요?
6: 네, 지금 갈게요.

0: 사팀장님한테는 좀 특별한 소리일 것 같네요. 좀 한번 일단 들어보세요. 아래 레이어는 2차 작업이 더 필요해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1: 네, 틀어주세요.

0: 안내음 홍수정, 옆집 아이 손선영, 잠은 여운황, 음악 최혜인 남궁유진, 사운드 믹싱 이정면, 효과 고희재, 극본 김순희 구자을, 연출 한병규.
1: 문경탄광 100주년 특집 99구비의 아리아.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3: 안녕하세요. 안동시 안전재난과에서 알려드립니다. 물놀이나 낚시, 다슬기 채취 등 수상활동을 즐기러 물에 들어가실 때는 충분한 준비운동과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로 물에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특히 어린이는 보호자가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도록 보살펴주세요. 아울러 다슬기 채취 시 두 명 이상 함께 하시고 수시로 주변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수상안전수칙을 지켜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안동 MBC 여름철 수상안전 캠페인 안동시와 함께합니다.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주의 오늘과 내일을 잇습니다. 현장을 발로 뛰는 열정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누리도록 세심하게 살핍니다. 더 가까이서 듣고 더 바르게 실천하는 의정활동. 상주의 더 찬란한 미래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시민과 함께. 이 캠페인은 제10대 상주시의회와 함께합니다.
4: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환경을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폐기물에 묻은 이물질, 음식물은 깨끗이 헹궈서 비운 후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묻어있는 물품은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라벨, 뚜껑 등 다른 재질의 폐기물은 분리해서 배출해주세요. 여러 재질이 섞여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세 번째, 스티로폼은 물로 한번 헹구고 테이프, 상표 등을 제거하여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면 작게 쪼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네 번째, 깨진 병, 판유리, 도자기류는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종량제 봉투나 전용 마대에 버려주세요. 깨끗한 지구,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을 조사한 우리 군과 유엔사가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군사 분계선 남측에서 발견된 갈색 지뢰도 북한군의 것으로 특정했는데 북한은 명백한 자작극이라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을 두고 우리 군이 북한에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 또 국경선 요새화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입장문을 내고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정상적인 수색작전을 하던 우리 장병들이 북한군의 지뢰에 의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규탄했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휴전선 인근 지뢰 매설 등 국경선 요새화를 통해 접경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기존 남북 합의정신 파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군이 지뢰 폭발 이후 대북 공식 입장을 발표한 건 처음인데 합참은 폭발한 지뢰 두 발이 북한군 것이라고 결론했습니다. 정전협정 이행을 감독하는 유엔군 사령부도 입장문을 내고 북한의 대인지뢰 한 발이 군사분계선 남쪽

0: 한국 측 지역에서 발견됐다며 이는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우리군 조사단과 유엔사는 어제 폭발 현장 조사 과정에서 북한군이 운용하는 수지 반보병 지뢰 한 발을 발견했습니다. 유엔사는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며 한반도 안정을 유지하고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해 전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위반 사실을 직접 북측에 통보하고 상황 격화를 피하기 위한 군사회담 등 문제 해결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자신들 소행이란 발표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대화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북한군 지뢰가 폭발했다는 우리군 발표를 두고 서울의 명백한 자작극이라며 북한군은 단 한 번도 국경선을 넘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작 광대극의 대가를 각오해야 할 거라며 특히 3군단 21사단을 콕 집어 전술 반격 수단을 증강했다고 위협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1: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라고 밝혔지만 유족들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검찰에 즉각 항소를 요청했습니다. 박승환 기자입니다.
2: 고 이채원 양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장윤기에게 1심 법원이 오늘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윤기가 강간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제압하려다 여의치 않자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면서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고려하면 장윤기를 사회에서 영구격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 폐지국인 점과 기존 사형 선고 사례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면서 장윤기가 생존하는 동안 결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고 이채원 양 유족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선고 결과라며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에 즉각 항소를 요청한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유가족 측 법률 대리인단은 재판부가 장윤기의 자백을 진심 어린 반성으로 평가하지 않았고 사형 선고의 필요성도 일부 인정했지만 무기징역을 선고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라도 도입해 강력 범죄자를 영구 격리해야 한다면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주지은입니다.
1: 아시안게임 4연패에 도전하는 남자 축구대표팀이 준결승에서 중국을 상대로 2-1 역전승을 거두고 결승 무대에 올랐습니다. 오늘 메달 결정전이 본격 막을 올린 양궁에서는 은메달과 동메달을 하나씩 땄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3: 축구대표팀은 이영준과 엄지성, 배준호 등 유럽파를 선봉에 내세워 중국 공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교함이 부족했습니다. 중국의 거친 플레이에 고전하다 결국 허를 찔렸습니다. 전반 22분 역습 상황에서 수비 뒷공간을 파고든 중국 왕이동에게 선제골을 내줬습니다. 전열을 가다듬은 대표팀은 곧바로 승부에 균형을 맞췄습니다. 전반 33분 엄지성이 올린 코너킥을 이영준이 헤더로 연결해 중국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전반을 1-1로 마친 대표팀은 후반 들어 압박 강도를 높였지만 중국의 밀집 수비에 번번이 가로막혔습니다. 흐름을 바꾼 한방은 이번에도 엄지성 발끝에서 나왔습니다. 후반 36분 엄지성이 반대편 뒷공간을 향해 크로스를 올렸고 최도한 배준호가 머리를 정확하게 갖다 대 역전 결승포를 터뜨렸습니다. 남은 시간을 버텨낸 대표팀은 2-1 승리를 거두고 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대표팀은 오늘 저녁 일본 우즈베키스탄 준결승 승자와 오는 토요일 금메달을 놓고 맞붙습니다. 양궁 컴파운드 혼성단체전에서 박정윤과 최용희가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결승에 오른 박정윤, 최용희는 정규 4엔드까지 승부를 가리지 못해 연장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지만 인도에 아쉽게 패했습니다. 강현서와 박정윤, 박예린이 나선 여자 컴파운드 대표팀은 동메달 결정전에서 대만을 229-228, 단 한 점 차로 꺾고 두 대회 연속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남녀 트랙 사이클 대표팀도 단체 출발 경기에서 나란히 동메달을 추가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1: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약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제약업체 제넨셀 창업주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7부는 오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제넨셀 창업주 강모 씨에게 징역 4

0: 4년과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강 씨가 김 의원을 통해 식약처장이 취급하는 임상시험에 관해 청탁한 것으로 보고 1심에서 무죄로 본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무죄 부분을 직권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브로커 양모 씨를 통해 김승원 의원에게 신약 임상시험에 대한 승인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양 씨 측에 투자금 명목으로 6억 원을 줬다는 혐의 부분을 유죄로 봤습니다. 12.3 내란 당시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의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습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 열린 추 시장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선고해 헌법을 배신하고 국민을 기만하면 어떤 죄값을 치르게 되는지를 만천하에 보여달라며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밤까지 중부지방과 전북 북부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 최고 30mm, 그 밖에 수도권과 중부지방에서는 5에서 10mm 미만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오늘보다 5도가량 크게 낮아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2도, 대전 13도 등 전국이 7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20도, 부산 24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4도로 예상됩니다. MBC 저녁의 뉴스 마칩니다.
1: MBC. 즐거운 탈춤의 한계음 속에서 가족과 함께 맛보는 안동한우.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과 안동 봉화축협이 함께하는 안동한우 구이 행사. 9월 24일부터 10월 4일까지 안동 탈춤공원 무대 옆 안동 봉화축협 한우구이터에서 최고의 안동한우를 즐기세요.
2: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오승원의 뉴스 IQ 현재 시각 7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이어지는 3부와 4부, 여의도 젊은 정치인들이 거침없이 정치 수다를 떠는 여의도 3-4, 하은기, 장해찬, 조호재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1: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로 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0: 환자경험평가 참여로 의료가 나아요. 이제는 당신 차례. Now You.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합니다.
1: 때론 순하게, 때론 독하게, 무엇보다 시원하게. 평일 저녁 6시 5분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2: 여의도 3040의 거침없는 정치수다 여의도 3-4 시작하겠습니다. 하은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조호재 조국혁신당 공보국 부국장과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십니까.
2: 아까 하프타임이라고 그 유튜브에만 나가는 그 방송을 하던 중에 우리가 북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서 두 분이 부산 출신이라는 얘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까? 조호재 부국장도 부산 출신, 네. 장해찬 전 최고도
3: 네, 부산 출신이죠. 부산.
2: 그렇지, 맞아. 부산이지. 북항이는 못 보셨죠?
3: 네, 북항이는 저도 못 봤어요.
4: 제가 부산에서 20년 살았는데, 네. 북항이가 등장한 이후로, 롯데자이언츠가 7승 1패라는 어떤 놀라운 성적을 거두고 있다라면서 부산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2: 아, 롯데 팬이시구나.
4: 그렇죠.
2: 하기는 네. 부산이시니까.
3: 네. 저는 북항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모처럼 부산에 새로운 마스코트가 생겨서 너무 고마운데 네. 우리 존경하는 전재소 시장님이 북항이한테 고맙다고 편지를 썼거든요. 네. 근데 오늘 전직 보좌관 4명 다 유죄 판결 나왔어요. 북항이는 북항이대로 두시고 전재소 시장님은 유죄받은 보좌관들에게 사죄의 편지부터 쓰시라. 네,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5: 북항이가 어쨌든 길을 잃은 국민의힘처럼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좀 슬프긴 했어요.
3: 아유. 네. 아, 북항이가 얼마나 많은 지금 위로와 행복을 주고 있는데. 아니, 저. 국민의힘도 그렇죠.
2: 처음에 좀 이렇게 기분 좀 풀어보자고 얘기했는데 또 여기서 또 정신병
3: 환자들이라
4: 아, 북항이 얘기하는데 전재수 시장 바로 공격하는 거 없죠.
2: 북항이가 슬퍼할 것 같아요.
3: 그거 하라고 출연료 받는 거예요. 국민의힘 목소로.
5: 저희는 증오와 적대의 정치를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자, 북항이 얘기를 제가 괜히 꺼냈습니다. 네. 죄송하고요. 자, 이제 본 게임 들어가겠습니다. DMZ 지뢰 폭발 사고. 와, 오늘 김여정 부장. 와, 진짜 또 진짜 이런 걸 뭐라 그래야 돼요? 진짜 이런 걸 진짜 좀... 표현 자체가 늘 이렇긴 합니다만 실시간 뭐 실사격하면 보복하겠다 뭐 이런 식의 정말 얘기를 하고 뭐 무슨 한국 무장 깡패 뭐 이랬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이렇게 지금 북한이 뻔뻔하게 나와도 뭐 마땅히 지금 대응할 카드가 이게 뭐가 있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3: 요건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 네, 이해하시죠.
3: 우리가 지금 북한이 어떨까 저떨까를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그건 너무 이제 배부른 고민이다. 지금은 이번 사건으로 정말 많은 충격과 슬픔에 빠진 군 장병들과 그 가족들, 그러니까 그 부상 장병뿐만이 아니라 네. 군에 이 자식들을 보낸 많은 부모님들과 또 사랑하는 남편을 보낸 많은 아내분들이 이 사건에 대한 우리 군과 정부의 원칙적이고 강경한 대응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을 거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여야만 가족들이 마음을 놓고 그래도 역시 그게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안보 앞에서는 원칙을 지키는구나라는 마음을 먹지 않겠습니까? 우리 군의 사기와도 직결된 문제이고 우리 국민들도 이 사안을 이재명 정부와 강신철 신임 장관이 어떻게 대하는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강경 대응, 예를 들면 대북 확성기 재개가 됐든 뭐가 됐든 한다고 뭐 김여정이 난리치고 뭐 언제는 쟤네가 가만히 있습니까? 맨날 탄도미사일 쏘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재명 정부와 우리 군의 대응은 이 사건으로 정말 불안해하고 슬퍼하고 분노하는 우리 군과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다독이는데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에도 저는 도움이 더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2: 네. 자, 하은기 부대변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대응. 네.
5: 정치적으로
2: 어떤 카드가 있을까?
5: 정치적으로
2: 같아요?
5: 말해야 되나 시청자 앞에 진실을 말해야 되나 지금 말하는 동안 살짝 고민했는데 네.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2: 네.
5: 강력한 규탄, 국제사회와 공조를 하기 위한 어떤 빌드업 이외에 카드는 없습니다.
2: 네.
5: 없으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인 거고 네.

0: 그 북한이 MDL 이남 지역에 지뢰미사일했다고 해가지고 우리도 넘어가서 지뢰미사일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고 뭐 시원하게 한 포 쏠 수도 없는 거고. 그 지금 이 문제에 여러 가지 것들이 얽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미국입니다. 유엔사는 유엔 사령관이 한미 연합 사령관이랑 겸직하는 그런 보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유엔사가 미온적으로 구는 이유가 있거든요. 지금 몇 시간 전에 그 기사가 하나 났던데 트럼프가 김정은은 내 친구, 북한 네. 상당한 핵능력 보유, 내가 있는 한 김정은 괜찮을 것 이러고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는 이런 얘기를 하면 적어도 남한에서 규탄을 받아야 해요. 우리 동맹국이잖아요. 그리고
1: 근데 우리는 지금 지뢰가 터졌는데 네. 네, 지뢰가 터져서 지금 장병들이 심각하게 다쳤어요. 그런데 이제
0: 한미 동맹
1: 미국은 다른 걸 하고 있는 거지. 트럼프의 생각은 다른 거죠.
0: 네. 지금. 근데 DMZ는 유엔사 관할이라서 유엔사나 유엔사 승인이나 협조 없이는 우리가 마음대로 들어가서 뭘 하지도 못해요. 한미 연합 훈련 축소한 건 우리가 아니라 트럼프죠. 그럼 사실은 야당에서도 트럼프나 미국에 대한 어느 정도의 비판 성명은 나와줘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마치 이 일련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 군 책임만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집권했을 때도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뾰족한 수가 없다는 걸 집권해봐서 다 알아요. 그 용산 머리 위로 무인기가 날아들었을 때, 오물풍선이 날아들었을 때 말을 세게 했지 사실 뾰족하게 뭘 했나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이번이 기회다 싶어가지고 정부 여당을 그냥 무분별하게 흔들고 비난하고 이런 데만 굳히는 건 오히려 정부가 뭘 대응하는 의신의 폭을 너무 좁히기 때문에 그 안보 앞에서는 여야 없다는 말을 조금만 깊이 새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조호재 부국장 얘기까지 듣고 그리고 나 장해찬 전 최고위원 얘기도 또 들게요.
2: 지금 네. 우리 정부가 현실적으로 택할 수 있는 방안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1: 네.
2: 첫 번째가 유엔 안보리의 회부, 두 번째가 네. 뭐 대북 방송을 통한 항의, 세 번째가 뭐 군사 회담을 제의한다든지 세 가지가 네. 있는데 뭐 대북 방송을 통해서는 실효적인 어떤 성과를 얻긴 어렵고 유엔 안보리에 회부한다든지 뭐 계속 지속적으로 남북 간 이제 군사 당국 간의 회담을 제의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터지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국민의힘은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좀 신나 보여요.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막 좋아하면서 정부를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까 장해찬 최고가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장병들과 장병 가족들, 부모님들은 가슴을 졸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조금 로우키로 지금 정부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좀 천천히 대응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0: 근데 이제 군사회담 제안이라는 것도 이제 방송이니까 얘기하는 옵션인 건데 아까 말씀한 진실에 입각한 어떤 방안이기가 어려운 게 이 사안이 있기 전에 1년 정도의 타임라인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팩트체킹을 좀 해드리면 2025년 9월에 위성식별이 됐습니다. 이 지형 변화에 대해서. 그전에는 뭐 네. 윤석열 정부 때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데 그건 제하고 얘기할게요. 네. 정치 공방되니까. 2025년 9월에 위성식별이 있어서 관련해서 유엔사 협의를 진행했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11월 2025년 11월 17일에 국방부 정책실장 담화로 방금 말씀하신 군사당국 회담 제안을 했습니다. 의제가 뭐였냐면 MDL 위치 인식 차이에 대한 해소. 그리고 DMZ 우발 충돌 방지. 그러니까 네. 이런 사안.
1: 네.
0: 이게 지금 뭐냐면은 우리가 MDL 하면은 그냥 뭐 마치 고속도로에 선거하는 것처럼 뭔가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GOP, GP 철책이 있지만 저쪽엔 그게 없어가지고 이게 MDL이 위치가 어딘지 인식 차이가 없기 때문에 막 지뢰가 매설되고 있단 말이에요.
1: 이거 남북이 다르죠, 지금.
0: 이거 정리하자.
1: 네. 선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다르죠, 지금.
0: 네, 이거 정리하자. 네. 이거 정리해야 DMZ 내 우발 충돌을 네. 방지할 수 있다고 군사당국 회담을 계속 제안을 했는데 북한이 무응답했어요. 북한이 무응답했기 때문에 26년 9월 14일에 지뢰매설 관련해가지고 유엔사가 합의하고 우리끼리 그러면 유엔사 합의해서 들어가서 이거 확인한다 해서 들어갔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정치권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일들이 없었던 일들이 아니라 타임라인을 따져보면 다 있는데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의원은 그 일련의 사태가 없었던 것처럼 취급하고 공격을 하는 거고 우리는 실제로 뾰족한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여러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0: 정치적 아이템 삼아가지고 흔들기 시작하면 국가 안보가 너무 위험해진다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1: 그런데 네. 뭐 하원기 부대변인 말씀이나 조오제 부국장의 말씀이나 일견 일리가 있지만 국민의힘이 이렇게 공세를 취할 수 있는 빌미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제공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현장 감식에 들어가거나 조사가 추석 연휴에 비가 다 예보돼 있었는데 그 전에 했으면 국민의힘이나 보수 야권에서 이거 결국 이재명 대통령 유엔 총회 연설 전에 긴장 분위기 안 만들려고 뭔가 증거 유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감식을 늦춘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이 이 현장 감식이 과거 2015년 목함질의 사건 때보다 며칠씩 더 딜레이가 됐잖아요. 그리고 진성준 의원 같은 사람이 지금 국회 국방위원장이면 민주당을 대표해서 국회를 대표해서 국방을 담당하는 위원장인 거거든요. 근데 처음 나와서 한 소리가 북한의 고의로 한 것인지 의도성을 확인할 수 없다. 오늘 아침에 라디오 나와서 이거 방어용 지뢰일 수도 있다. 정말 민심에 불을 지르는 군대를 다녀왔거나 가야 될 사람들 열불 터지게 하는 소리를 민주당의 국방위원장이 했어요. 그거를 아 그 진성준 의원 개인의 소리입니다라고 치부하고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럼 당대표인 김민석 대표가 좀 번거롭겠지만 그건 아니다라고 혼을 내던가 공개 경고를 하든가 바로 잡아야죠. 그리고 국방위에서 이 북한에 대한 규탄 결의안 채택도 결국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보고 이럴 때 너네 얌전히 있어 가만히 있어 하기 전에 야당이 뭔가 의혹을 제기하고 비판을 못하게끔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가 먼저 나서서 단호하고 원칙적인 워딩을 쓰기만 잘 써도 사실 야당의 공간이 별로 없어지는데 항상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민주당 일각이나 진보정부 일각에서 지나치게 약한 모습이나 유화적인 모습에 집착하기 때문에 이런 이 안보상의 불상사가 터지면 보수 야당이 공격할 빌미가 또 생기는 측면이 있는 거죠.
0: 저는 이제 그 지연된 거는 조사가 아니라 설명이라 생각해요. 방금 비판하신 것 중에 네. 이제 국방부의 공보 기능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타임라인을 보면 21일에 사고가 나고 22일에 바로 증거 수집해가지고 국과수에 보내죠. 화약은 뭐 장구류, 지뢰파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조사의 일환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적어도 22일 정도에는 아 지금 그 일부 증거들은 국과수에 보냈고 이 지역이 2015년 목함지뢰가 터졌던 그 지역과 달리 2015년에 터졌던 그 지역은 우리가 이미 수색로가 개척돼가지고 우리 군이 수시로 드나들던 곳이었기 때문에 안전이 확보된 곳인데 이 지역은 우리가 처음으로 수색로를 개척하는 지역이어서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심지어는 국방위에서 현안 질의할 때 영상 보면은 뭐 너무 좁아가지고 옆으로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럼 돌아 나오는 길에 사고가 났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지역에 바로 우리 군 투입하면 지난번에 그 해병대 사령관이 왜 수해 복구 구조할 때 그 장병들 네. 안전 장비 없이 그냥 투입시켰다가 비극 벌어진 것처럼 방금 아까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군에 보내놓은 어머니 얘기했잖아요. 그 군인들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걸 탄탄하게 가져서 가져갈 겁니다라고 설명했으면 좀 나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적하는 건 이런 거죠. 한동훈 의원 같은 사람은 뭘 몰라가지고 저런다 치자고요. 뭘 알겠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뭐 자기가 제보 받았다고 하면서 아무 근거도 없이 막 군사 기밀에 비슷한 거 막 흩뿌리고 있는 거잖아요. 한동훈 의원이 그럴 때 그럼 야당은 그거 안보 가지고 그렇게 할 게 아니다. 이거는 조금 더 차분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 한 술 더 떠가지고 뭐 이재명 대통령이 고의로 지연시킨다. 뭐 외환이다. 외환죄다. 이거 맞다면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성을 찾고 비판을 하더라도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 말씀을.
2: 그래 뭐 겁니다. 사고 현장에 직후에 들어가지 않았냐라는 비판을 하는데 거의 지뢰밭이에요. 그리고 하은기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어제 국방위 비공개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다 확인했대요. 그러니까 한 발 한 발 뛰기도 정말 위험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당장 사고 직후에 현장 가서 빨리 조사 안 하냐고 말하는 건 우리 장병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주장이에요. 그게 과연 우리 장병들에게 맞냐는 거예요.
3: 어찌됐건 간에 제가 그냥 제가 느낀 거를 한번 좀 말씀드리면 어제도 제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했는데 이 왜 국방부 메시지 관리 이 대응은 정말 0점에 가까웠다고 저는 기자로서 이렇게 봤어요. 왜냐하면 국방부가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죠. 21일이 사고 터진 날이 안규백 장관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리고 22일 날 장관이 교체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관 교체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일부터 한 사흘 정도 나온 메시지가 국방부에서 한 얘기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기억에.

0: 잘 모른다.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리고 하나가 더 나온 게 답변이 제한된다. 요거예요. 요거 왜 없어요? 아니 기초적인 사실, 그러니까 팩트조차 전혀 제공을 안 해버리면 이런 거를 보통 정보의 진공화 상태라고 하거든 하잖아요. 정보가 진공이 되면 뭐가 생기냐면 국민들이 의문이 생기고 상상력이 발휘되면서 음모론이 그래서 생기거든요.
1: 그렇죠. 네.
0: 정보가 진공 상태였어요. 며칠 동안 한 사흘 정도가. 야,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진짜 저 국방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야당에서 자꾸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너네 지금 유엔 연설 때문에 지금 대통령은 평화 메시지를 내는데 니네 지금 감추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고.
2: 그래서 제가 조사가 지연된 게 아니라 설명이 지연됐다고 네. 규정을 한 게 그 공보 기능만 제대로 작동했더라도 이 난장판이 안 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년의 타임라인을 보고 합참이 밝힌 걸 보면은 프로토콜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차제에 국방부의 공보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철저하게 점검을 하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 사실은 타이밍적으로 유엔사 발표 이후에 오늘 합참이 이건 북한 소행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측이 먼저 밝히는 게 모양새적으로 정무적으로 더 낫죠. 이건 마치 유엔사가 이 북한 소행이라고 했으니 우리도 마지못해 인정한다라는 빌미를 또 주는 셈이고, 이건 제가 정말 그 이재명 정부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라고 하는 말인데, 가장 시급한 거 국방부 정빈다 대변인 교체해야 됩니다. 제가 살다 살다 정치평론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부처 대변인 이름과 얼굴 기억하게 될 줄 몰랐거든요. 그분이 나와서 기자들과 어설픈 기싸움하고 이상한 말 할 때마다 보수 유튜브 조회수가 몇십만, 백만씩 그냥 터져요. 그러니까 이게 더군다나 지금처럼 민감한 사안이 터졌고 이게 전 국가적 관심 사안이 됐는데 안규백 장관 체제에서도 계속 평이 안 좋고 사고를 많이 치던 그분의 어떤 대변인 역할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신철 장관도 문제지만 국방부 대변인 빠르게 교체하는 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시급한 과제로 보여집니다.
0: 그러니까 안보 문제는 원래 정보를 밝히기가 이게 매우 조심하고 신중해야 되는 건 맞는데 너무 아무 말도 안 해주니까 여기서 지금 이번에 어떤 이런 은폐라든지 이런 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국방부가 좀 너무 눈치를 봤나? 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1: 야당의 빌미를 준 셈이죠.
0: 네, 야당의 빌미를 준. 그러니까 눈치를 봤나? 국방부에서 장관 바뀌고 이러면서 실무자들부터 시작해서 너무 눈치를 본 게 아닌가.
2: 봐요. 패널들도 이거를 일일이 다 학습하지 않고 그냥 그 뉴스만 보고 나오는데 제가 타임라인을 뜯어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부상자가 3명이라고 해가지고 구조 얘기가 3대가 떴대요.
0: 아니, 그러니까요.
2: 근데 막상 3대 떠서 가보니까 2명은 중상자가 맞아가지고 헬기로 이송하다 되는데 한 명은 그 정도가 아니라서 육로로 이동해서 두 명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다시 세 명이 됐어요. 이런 것들도 자초지정을 설명했으면 그 며칠 상간에 있었던 일이 뭔지 국민들이 알게 되고 그다음에 불필요한 군사 기밀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정돈해서 조사 결과가 나오면 나오겠지 이렇게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은폐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리고 그래서 거기가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데고 그 영상 우리가 봤잖아요 나중에. 이것만 설명을 했어도 아니 뭐 공식 브리핑에서 설명을 만약 못한다 그러면 백브리핑이랑도 있잖아요. 몇몇 언론다 불러서 야 이게 진짜 이렇게 힘든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지금 이래서 이런 거라는 거를 설명만 누가 좀 해줬어도 연휴 기간에 정말 이렇게까지 이 사태가 이렇게 번졌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고 제가 오늘 좀 말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이 많이 하셔야 되는데 자 늑장 대응 문제에 대한 거는 그렇고 두 번째 요것도 하나 좀 짚어봅시다. 아까 얘기 잠깐 하시다 말았는데 한동훈 의원 이거 조사 일정을 막 공개하고 한 거 이 부분은 이거는 또 좀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 이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는
3: 문서 유출 상습범 네 비밀 문서 유출 상습범 아닌가? 왜냐하면 그 김승원 전 장관 후보자 청문 후면에서도 뭐 다른 건 그렇다 치는데. 지금 제보자도 자기가 그 한동훈 의원한테 준 적 없다 하는데 검찰의 기소계획서를 검찰에서 받은 거 아니면 어떻게 확보하지? 라는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의혹이 계속 남아있잖아요. 본인은 아니라고 해도. 그리고 군 관련해서는 저는 야당이 얼마든지 민주당 정부와 국방부의 잘못된 대응이나 행태를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법치주의라는 틀 안에서 서로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국회 정보위라는 상임위가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주요 민감한 정보를 다룹니다. 정보위에서 이야기하는 거는요, 밖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여야 간사들이 합의해서 그죠? 우리까지만 브리핑하

0: 하자고 말해요.
1: 맞아요. 네.
0: 그거 들은 거 다 하면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되니까. 근데 아마 정보위 비공개 브리핑 중에서는 야당 입장에서 여당을 공격할 만한 소재도 꽤 있겠죠. 네. 근데 그렇다고 그걸 안 한다고요. 왜?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공공의 일을 하다 보면. 그런데 한동훈 의원이 지금 무소속으로 처지가 굉장히 궁박하고 하루에 페이스북 100개 올려서 관심을 막 받아야 되는 처지인지는 알겠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계속 민주당 정당 지지율보다 올라가고 복당 문제 전혀 당내에서 화제가 안 되니까. 장동욱 대표 지위도 점점 공고해지니까. 근데 그렇다 해서 잘 싸우고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 공격하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우리 사회에서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이거는 기밀입니다. 이거는 뭐 하면 안 됩니다라는 그 선을 마음대로 넘나들면 특권은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다. 원칙을 알겠습니다. 지켜야 된단 말 하고 싶습니다.
2: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여기 어때? 은하우다리 건너서 옛 이야기 속을 걷고 풍기인삼 먹고 기운도 팍팍 채우는 곳 바로 영주. 10월 3일부터 11일까지 2015 영주 풍기인삼축제가 10월 3일과 4일 부선 은하우다리 축제가 펼쳐집니다. 강한별, 성리, 김여원, 김용빈이 함께하는 흥겨운 공연도 놓치지 마세요. 풍기에서 기운 충전, 무덤에서 낭만 충전, 10월 영주에서 만나요. 본행사는 영주문화관광재단이 주최 주관하고 영주시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너무나 예뻐.
1: 우리의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물, 대규모 수질오염 사고 시 행동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물의 맛, 냄새, 색 등이 평소와 다르다면 즉시 음용을 중단해주세요. 수질오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류가 폐사 또는 이상활동을 보이거나 수면 위에 기름이 퍼져 있는 곳은 수질오염이 의심됩니다. 수질오염 사고 지역에는 접근을 자제하세요. 세 번째, 수질오염 사고 지역이나 영향권에서는 낚시, 수영, 배타기 등을 삼가세요. 네 번째, 식수 공급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식수를 미리 확보해 주세요. 다섯 번째, 수질 오염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이 들 때는 지역번호 128번 또는 소방서, 경찰서로 신고해 주세요.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대규모 수질 오염 사고 시 행동요령 기억해 주세요.
2: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3: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4: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5: MBC
6: MBC
7: 라디오
6: MBC 라디오
8: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9: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10: 뉴스타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 날씨가 날짜를 기가 막히게 지키는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는 한낮에도 30도 가까운 늦더위가 이어졌는데요. 내일 10월이 시작됨을 알리듯이 한낮 기온이 20도까지 뚝 떨어지고 바람까지 불어서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기온도 12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낮겠고요. 광주의 아침 기온도 16도, 전주, 창원 등 남부지방 낮 기온도 23도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저녁 수도권과 강원 중심으로 비가 내리면서 밤에는 충청권까지 확대되겠는데요. 양은 많지 않겠지만 저녁까지 일부 중북부 지역에는 벼락이 치는 곳이 있겠고 내일까지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영동 지역에 사고 있습니다. 서울 방향으로 환갑나들목에서 영동나들목까지 1, 2차로 막고 공사에서 밀리는 가운데 환갑휴게소 지난 커브 지점 갓길에는 사고도 있습니다. 신채입니다.
11: 여러분께서는 지금 퇴근길을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루틴 조승환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2: 여의도 3-4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한동훈 의원 얘기하다가 말았거든요. 좀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13: 저는 이번에 한동훈 의원이 했던 행위는 네. 심지어 김승원 후보자 국면에서 뭐 폭로했던 것과도 질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12: 네.
13: 김승원 후보자 때는 뭐 본인이 공익 제보 얘기를 했기

0: 하지만 어쨌든 검찰의 뭐 기소계획서라든가 녹취록이라든가 이런 근거들을 내놓으면서 얘기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근거 없는 얘기라고는 말을 못하니까 그거 자료 어디서 받았냐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네. 이번에는 제보자한테 받았다고는 하는데 근거를 내놓은 게 없습니다. 녹취록 한 장도 없고요. 뭐가 없습니다. 그냥 제보를 받았는데 뭐 유엔사가 한국군한테 꺾여가지고 뭐 조사 일정을 바꿨다느니 뭐 한국군이 유엔사가 요구하는 뭐 바디캠 증거를 안 줬다느니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유엔사를 한국군이 어떻게 꺾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랬으면 유엔사나 뭐 이런 데서는 침묵할 이유가 없거든요. 한동훈 의원이 제기한 것들을 한국군도 유엔사도 확인을 안 해줬어요. 그게 공식적인 정보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언론은 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거를 묻든가. 근데 조선일보 비롯한 보수 언론들은 아무 근거를 제시 못하는데 한동훈 의원이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써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검증은 최소한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1: 요새 조선일보가 그래요. 네.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진 지 오래됐어요.
2: 조선일보 얘기 나온 김에 저 장동혁 대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그 조선일보가 오늘 사설에서 저 장동혁 대표가 이제 의원들하고 이제 백령도 갔잖아요. 이거를 좀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했는데 자 그럼 이거는 그러면 장해찬 최고가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1: 그러니까 해도 해도 너무한 거죠. 이 백령도 방문을 비판하면서 장동혁 대표를 민주당 전략 자산이다 운운했는데. 네. 이번 주 발표된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추월한 여러 결과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입덧벙긋 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물고 빠는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는 단 한 번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정당 지지율에서 이긴 적이 없어요.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물론 장동혁 대표가 아쉬운 점도 있을 수 있겠죠. 언론은 당연히 건전한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조선일보의 장동혁 체제에 대한 비판은 건전한 비판이 아니라 내 말 안 듣는 장동혁 가만두지 않겠다는 감정적 배설에 가까운 거고요. 국방위원 두 명이 이 백령도행에 함께하느라 국방위 질의가 조금 밀린 건 아쉽지만 당초 국민의힘은 오후 6시 국방회의를 제안했었는데 민주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오후 3시로 설정된 것이고 그러면 국방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따라간 국방위원들이 비판받을 몫이지 지금 안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고취시키고자 현장 방문하는 당 대표가 욕먹을 일은 아닌 거거든요. 소위 진보 언론이라고 평가받는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장동혁 대표를 막 비하하고 꼬투리 잡아서 폄하하진 않아요. 이건 결국 조선일보가 언론의 기능을 포기하고 내가 정치적 플레이어로서 보수 정당의 대표와 다음 대권 주자를 우리 말 잘 듣는 꼭두각시로 세우겠다는 욕망이 과하다 보니까 나온 추태라고 봅니다.
2: 저는. 아니 근데 조선일보는 그렇다 치고 그 백령도를 또 국회의원 두 명 데리고 간 거 이거는
3: 그리고 국방위 수석 전문위원도 데려왔어요.
2: 아니 그러니까요.
3: 그러니까 네. 북한 지뢰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규탄을 하는데 현안 질의가 있는 가장 중요한 날에 어찌됐건 뭐 민주당이 좀 천천히 하자면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뭐하냐 오전에 빨리 해야지 라고 이야기해도 모자랄 판국에 수석 전문위원회 국방위원들 데리고 백령도를 방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DMZ 지뢰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규탄하는 모습이 과연 저 사람들이 정말 그 사건의 진상 규명에 대한 진정성이 있나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2: 아, 그래서 저는 왜 갔나 싶더라고요.
0: 장동혁 대표
2: 왜 백령도야?
0: 장동혁 대표의 행보가 아리송한 게 하루 이틀이 아닌데 올림픽 공원도 저는 왜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건 하루 이틀이 아닌데 그러면 이런 판단이 되는 조선일보가 그 며칠 동안 한동훈 의원을 마치 동문일보처럼 굴었던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 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일관성은 있네요. 그냥 한동훈 의원이 얘기하는 거면 무조건 다 와서 쏘주는 거네요. 근데 조선일보도 보수 언론이면 안보 이런 걸로는 막 장난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10월 3일 장외 집회가 예고가 돼 있어요. 이 시간이 참 10월 3일이면 그러니까 10월 2일 날 저 중수청 공소청 이제 출범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바로 이어서 이제 국정감사 시작되고 그러니까 지금 10월 3일로 잡은 거죠 지금 보니까
1: 그렇죠 국감 전이고요 개천절에 사실 네. 과거 조국 사태 때 보수 진영이 처음으로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운 집회를 열었던 게 바로 개천절입니다.
2: 아, 그러니까
1: 보수 진영 내부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장애 집회는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의 전유물이었지 보수 집회에서 광화문 광장 가득 채우고 이런 건 상상하기 좀 어려웠었거든요. 그게 아마 2020년 10월 3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날 많은 보수 정당과 시민사회가 먼저 집회를 하고 국민의힘 집회가 마지막으로 열리다 보니 전체 보수 세력의 통합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장애 집회를 뭐 예를 들면 주마다 뭐 계속 하겠다는 게 아니라 국감을 통해서 여당

0: 경제하고 정부 견제하지만 그 이전에 지금 이재명 정부 여러 가지 안보라던가 경제라던가 실정으로 흔들릴 때 국민들의 분노가 이만큼이다라는 걸 한번 보여주는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밝히고 있는 장애투쟁의 명분, 명분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장애투쟁을 할까?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밝히고 있는 명분이 비무장지대, 이거 지뢰폭발 사고. 두 번째가 조작기소특검법. 세 번째가 중수청 공소청 출범이 사법체계 혼란한다. 이게 세 가지 이유로 지금 장애투쟁한다고 하거든요. 비무장지대 지뢰폭발 사고 지금 우리 군이나 유엔사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작기소특검법. 민주당에서 10월 1일에 처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2: 네, 그렇죠.
1: 그리고 저기 뭐냐. 그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이 장애투쟁 안 한다. 국정감사를 통해서 민생에 집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날 어제 오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당일날 의원총회에서 장애투쟁이 결정됐어요. 그러니까 원내 지도부랑 그냥 국민의힘 지도부랑 지금 엇박자를 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2: 네. 아니 그리고 이번에 또 하면 또 그 태극기 집회 또 떠오르고 또 거기 또 장동윤 대표는 또 우리 반 나와서 또 부감은 칠려나 어쩌려나 뭐 이런 그 뭐 몇 가지 장면들이 좀 상상이 되는데 이게 국민들 특히 다 중도층의 어떤 동의 좀 이런 걸 받을 수 있을까요?
3: 저희가 들던데 진보 진영에서 이제 데모 많이 하잖아요.
2: 네.
3: 저희가 여당일 때 장애 집회 하면은 저는 좀 냉소적이었거든요.
2: 네.
3: 저희도 국감 앞두고 장애 집회하고 이럴 게 그때는 명분도 있었어요. 무슨 윤석열 정부의 야당 탄압 뭐 이런 걸로 했는데 이게 효과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집회라는 거는 이제 자연 발생돼 가지고 큰 에너지가 생기면 그 정치적 에너지를 정치 세력이 받아 안아서 국회나 뭐 이런 데서 제도적으로 풀어 나갈 때 이제 효과가 있는 건데 정당이 획책하는 장애 집회는 진짜 그냥 짠물들만 모여 가지고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국민이 위임해준 권한으로 충분히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기회를 버리게 되는 효과가 생겨서 그냥 이 시간에 꼼꼼하게 자료 받아가지고 그냥 국정감사 질의서 준비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텐데 뭐 하시는 걸 뭐 집회 시위의 자유가 있는데 저희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0: 뭐 진보 정당이나 좌파 시민 사회는 맨날 촛불 들고 나가도 되고
3: 아니 안 된다 이거 별로
0: 국민의힘과
3: 없었다니까요.
0: 보수 세력은 이게 지금 뭐 매주 반복하는 것도 아니고 10월 3일이라는 의미 있는 날에 지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는가를 한번 보여준다는 건데
1: 네.
0: 그게 뭐 그렇게 안 될 일입니까? 그리고 이날 정말 많은 단순 당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사회와 지지자와 이런 분들이 모이게 되면 그 하나의 장면 자체가 또 남기는 인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광화문광장이나 서울시청 앞을 정말 수십만 명이 가득 채운 모습이 주는 이미지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걸 매번 하자는 건 아니지만 국감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보수진영 전체의 전열을 가다듬는 의미에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매성은 경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3: 알겠습니다. 안 된다는 건 아니고 저희가 했을 때도 저는 냉소적이었는데 별로 효과가 없더라.
1: 이런 명분이 좀 약해 보인다는 거예요.
2: 아니 그리고 저는 그냥 다른 거 떠나가지고 그 모습이 어떨 것인가가 좀 궁금해요. 거기 또 태극기 또 물결 있고 예전에 보던 그 아스팔트 보수의 그 모습이 또 나오면 이걸 보고 과연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그 장면들이.
0: 근데 저는 태극기 보면 막 가슴 울컥하고 너무 뜨겁고.
2: 아니 저도 태극기 보면 평소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 어떤 극우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0: 자. 하나 부탁드리자면 네. 그 이스라엘 국기는 안 들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혹시나 나오실 분들.
2: 아, 네. 자 이스라엘까지는 이번에
0: 태극기만. 태극기만. 네.
2: 들고 나올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자 봅시다. 이번에 이스라엘 국기 등장하는지. 자. 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 이 영화가 이렇게까지 화제가 되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될 줄 저도 몰랐습니다. 암살자 가로 열고 들 가로 닫고입니다. 네, 이 제목부터가 좀 주는 이미지가 있는데 자, 이 암살자들 일단 보셨나요? 보신 분 계세요?
3: 저는 아직 안 봤어요.
0: 저도 못 봤습니다.
3: 다들
0: 보지 않습니다. 네. 예매하지 않습니다.
1: 보지 않습니다.
2: 네. 장혜찬 최고는 안 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네. 들고 자 일단 지금 보수 진영에서 굉장히 강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고 뭐 무슨 사자 명예훼손으로 뭐 고발도 했다고 뭐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번 사안?
1: 근데 국민의힘이 지금 이제 다큐와 극 영화에 대한 구분을 안 하고 그냥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이 영화가 이제 역사 왜곡이다, 뭐 사자 명예훼손이다 얘기하는데 장혜찬 최고가 지금 우리랑 이렇게 뭐 정치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술적인 어떤 감수성이 매우 뛰어나신 분이에요.
3: 요제 선생님이시죠.
1: 그럼요. 네. 그리고 그래서 예술의 어떤 표현의 자율성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게 왜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 예를 들어서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바스터즈 그 영화에 히틀러가 극장에서 불타 죽습니다. 네오나치들이 역사 왜곡이다. 히틀러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얘기하나요? 우리가 다

0: 이거는 극영화다, 픽션이라는 걸 알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암살자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역사적 사실과 그리고 어떤 작가적 상상력을 더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합니다. 이거를 가지고 팩션이라는 용어도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무조건 뭐 그 역사 왜곡이다? 그건 다큐 영화랑 다르니까.
1: 표현의 자유도 선이 있죠. 그리고 이 영화는 아주 교묘하게 이게 사실인 것처럼 왜곡해 놓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네. 그 유족들이 여전히 버젓이 눈 뜨고 살아계십니다. 그 유족들 입장에서는 너희 아빠가 너희 엄마 암살 사주한 거야. 이게 표현의 자유로 용납받을 만한 아이디어입니까? 제가 이 존경하는 공중파 방송 MBC에 나왔으니만큼 과한 비유를 자제하겠지만 네. 얼마나 이 청년들이 좌파식 역사 왜곡에 열받았으면 온라인상에서 다른 전직 대통령들이나 다른 정치인들 빗대서 굉장히 강도 높은 패러디물들을 막 쏟아내잖아요. 그런 걸 과연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에서는 용인할 수 있는가. 본인들이 존경하는 그 진영의 소중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비극적인 사건을 영화의 표현의 자유를 앞시고 아주 왜곡해서 그건 자작극이었다. 음모가 있다. 이런 식의 우파 영화가 나왔을 때 그거 영화니까 뭐 어때? 라고 쿨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제가 알기로 우리가 아직 그렇게 리버럴한 사회 아니거든요. 내가 당하기 싫은 건 남한테도 안 해야 되는 게 맞다는 차원에서 이게 단순히 어떤 역사적 사건에 대한 새로운 시각 조명 그런 픽션이 아니라 그 존재하고 있는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너무 그러니까 여러분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좋아하고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좋아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까놓고 말해서 너희 아빠가 너희 엄마 죽였다라는 걸 영화로 만든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표현의 자유로 용납할 수가 있어요.
2: 아니 근데 이제 감독이 인터뷰한 걸 보니까 그런 관객들이 아니었다. 그런 취지도 아니었을 뿐더러 본인이 그런 생각도 안 했대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하기
1: 위해서 제작사도.
0: 그리고 저는 이제 장인찬 최고 말인 말도 맞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대중 영화들은 결국에 시장의 판단에 맡기는 거거든요.
2: 네.
0: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하지 마라고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거랑 대중들이 불미운동하고 그거 얼마든지 존중합니다. 뭐 보기 싫으면 비판할 수도 있고 뭐 평점 테러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그게 아니라 정치권에 와서 이 영화는 안 된다고 그 뭐 감독을 국정감사장에 부르고 이런 건 좀 과도해 보인다는 거죠.
3: 장혜찬 최고위원 말씀 잘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그렇게 리버럴한 사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리버럴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그냥 시장에 맡겨서 비판받고 비평받게 하고 이런 영화 만들면 대중의 선택을 못 받고 그래서 시장에 도태되고 이 시장의 작용, 비평의 영역에 맡겨야 되는 게 맞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아직 거기까지 못 갔다는 얘기를 아까 내포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반대 진영에서 그러면은 막 그 돌아가신 분 비하하는 어떤 그 밈 같은 거 만들고 이러면은 그러면은 그건 용인할 거냐? 뭐 어떡합니까? 정치권에서 그걸 뭐 어떡하겠어요? 그거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거 많아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일베 이런 데서 운지 이런 표현 막 쓰거든요. 근데 정치권이 그거 잡아가지고 뭐 다 뭐 수사하고 뭐 이렇게 합니까? 그냥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 행위하면 안 된다. 그런 표현 쓰면 안 된다. 영화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정치인들이 나서가지고 한마디씩 하고 뭐 국정감사장에 부르네 마네 할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서 장혜찬 최고위원 같은 분이 뉴스 아이템으로 설치됐을 때 비판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될 문제인 것이지 지금 너무 오바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자 명예훼손 관련해서는 이제 이거는 당사자가 하는 거잖아요. 이것까지 뭐 저희가 뭐라 할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 그러니까 시장에 맡겨라.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도 충분히 인정이 되고 또 그 작품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평가를 하고 관객들이 지적하고 하는 것에 자유도 폭넓게 인정을 하자. 그런데 다만 이걸 가지고 정치권이 개입을 해서 뭘 더 이걸 하지 말자 이런 얘기인 거예요. 네,
3: 표현의 자유에 선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2: 네.
3: 그 선을 누가 긋습니까? 그 선을 정치 권력이 긋기 시작하면 건전관을 만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표현의 자유의 선이라는 건 정치 권력이 아니라 다 열어놓고 이게 시장과 개인과 사인간의 관계에서 거기서 정리하라고 있는 거거든요. 이를테면은 제가 장혜찬 최고위원 어디 공중파나 방송 나가서 뭐 이렇게 막 모욕하고 그러잖아요. 국가가 저한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네 표현의 자유라고 인정해줘요. 근데 장혜찬 최고위원이 저한테 이제 모욕죄를 걸어버리면 좀 걸리는 거죠. 벌금 내야 되고 그러겠죠. 그런 영역에서 해결돼야 되는 거지 정치 권력이 나서가지고 이건 안 되니 저건 안 되니 선을 긋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표현의 자유라는 거는 위축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저열한 단위의 표현의 자유도 정치 권력이 나서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저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부족한 게 서로 진영이 다른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의 전직 대통령들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고 이 암살자들 논란을 계기로 진보 진영이 보수 전직 대통령한테든

0: 보수 진영이 진보 진영의 전직 대통령들한테든 어쨌든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일정 기간 국가를 대표했던 국가 원수들입니다. 좀 더 존중하는 문화가 갖춰질 필요가 있다. 그 문화가 갖춰지는 게 저는 무분별한 표현의 자유보다는 소중하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더, 정치인들은 결코 대중보다 앞서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분위기 보고 숟가락 얹는 게 정치인들이에요. 예전에는 이런 논란이 거의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특히 이번 사태 2030을 중심으로 온라인을 중심으로 많은 반발이 일어나고 해당 출연한 배우들에 대한 보이콧이나 광고에 댓글이 막히는 등 또 평론 영상이 내려오는 등의 반발이 일어난다는 건 이제 시대가 변해서 소위 말하는 86들의 어떤 좌파 역사관으로 문화예술계를 다 해먹던 그 시대와는 좀 달라진 분위기가 청년층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걸 또 문화예술계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 이제 뭐 층위가 이제 섞여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그 스타벅스 그거 있잖아요. 신세계 그 탱크데이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시장에서 해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불매운동하고 규탄하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대통령께서 거기에서 입대기 시작하니까 바로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 그런 건데 청년층에서 이거 보고 이 영화가 부적절하다 비판하고 비평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다 오케이. 놔두자는 거죠. 근데 그 분위기가 딱 있으니까 정치 권력이 숟가락 얹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게 정치적 경쟁의 소재가 되기 때문에 부적절한 논쟁으로 부적절한 논의로 흘러간다는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2: 알겠습니다.
3: 영화는 영화다. 이 한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영화는 영화입니다. 네.
2: 창작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 그리고 비판할 자유도 있으니까.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하은기 부대변인, 국민의힘 장혜찬 전 최고위원, 조국현 친당공복 조재 부국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6: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7: 우리 아이 락토핏.
6: 바쁜 하루를 보내는
7: 어른들도 락토핏.
6: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7: 우리 모두 락토핏.
6: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9: 119는 오늘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가장 바쁜 길을 달립니다. 중증 응급환자는 119 의료헬기로 최종 치료병원까지 신속하게 이송하고 고위험 산모는 전국의 응급분만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연결합니다.
10: 119입니다.
9: 119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역의 한계를 넘어 전국 어디에 있는 병원이든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는 응급 이송 체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출동이 더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가벼운 증상은 가까운 병의원을 먼저 이용해 주세요. 올바른 119 이용이 더 많은 생명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소방청과 함께합니다.
11: 바다 거북은 태어나자마자 생존을 위해 힘겨운 싸움을 합니다. 깊은 모래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면 포식자를 피해 바다로 내달려야 하죠. 바다에 도착해도 몸을 숨길 만한 깊은 바다로 가기 위해선 이틀 내내 헤엄쳐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남아 어른이 되는 건 천 마리 중 단 한 마리 꼴인데요.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애쓰는 모습이 어쩐지 우리 모습과도 좀 닮은 것 같죠?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12: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2: 내일은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신인규 변호사,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AI는 정답을 알려줄 확률이 높죠. 그렇지만 100% 진실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를 인공지능의 답변에 의지하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에서 이와 관련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초보 등산객 3명이 AI가 짜준 코스를 토대로 산에 올랐는데요. 정상까지 8시간

0: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1: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고 살라니까?
2: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3: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4: MBC
5: MBC
6: 라디오
5: MBC 라디오
7: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
4: MBC 8시 뉴스입니다. 아시안게임에서 4회 연속 우승을 노리는 남자 축구대표팀이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 축구대표팀은 중국과 치른 준결승 경기에서 전반 23분 왕유동에게 선제골을 내줬지만 전반 33분 엄지성의 코너킥을 이영준이 헤더로 연결해 균형을 맞췄습니다. 역전을 노린 대표팀은 후반 37분 엄지성의 크로스를 배준호가 머리로 밀어넣어 2대1 승리를 완성했습니다. 엄지성은 어시스트 2개를 기록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대표팀은 일본 우즈베키스탄 경기 승자와 사흘 뒤 결승전을 치릅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공급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3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열고 사업별로 국민께서 궁금해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려 주택공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주택공급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외환당국이 올해 2분기에 환율 방어를 위해 약 96억 달러, 우리 돈 12조 9천억 원가량을 순매도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외환당국 순거래에 따르면 당국은 올해 4월에서 6월 사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96억 1200만 달러를 순매도했습니다. 당국은 2024년 4분기부터 지난 2분기까지 7개 분기 연속 순매도를 이어가며 이 기간 총 549억 6,400만 달러를 판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 정부가 핵무기와 핵추진 잠수함 보유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의 발언을 두고 핵무장 의도를 드러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 궈장쿤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은 핵확산 금지 조약의 비핵무기 당사국이라며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보유하지 않는 것은 국제법상 의무로 흥정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0: 앞서 지난 28일 일본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방송에서 국가안보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핵무기와 핵추진 잠수함 부유에 관한 논의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 대전은 14도까지 떨어져 쌀쌀하겠고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보다 5도가량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광주는 23도에 머무는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을 보이는 가운데 일요일 늦은 밤부터 월요일 오전까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차혜린이었습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고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넉넉한 한가위 연휴 보내셨습니까? 늘 변함없이 정겨운 고향이지만 귀향길엔 항상 아쉬운 마음이 남게 되는데요. 내 고향을 후원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아시나요? 2023년 시작된 이후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기부 방법이 한층 편리해지고 기부자가 원하는 사업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지정 기부가 확대되면서 돌봄이라든지 의료, 환경, 청년 지원 등 지역의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고향을 아끼는 마음이 기부로 이어지고 그 기부가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낸다면 고향이 활기를 띠는 것도 시간 문제 아닐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얼마 전에 치매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났는데요. 국내 저명한 뇌질환 전문의와 연구진이 발표한 최신 연구 성과에 따르면 고스톱이라고 불리는 화투놀이. 이 화투놀이는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치매 예방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일시적으로 뇌를 쓰게 할 수는 있지만 한 자리에 몇 시간씩 가만히 앉아서 진행하는 놀이니만큼 혈류 순환을 방해해서 뇌 건강에 오히려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가 하면 독서나 바둑 같은 활동도 주의하셔야 한다는데요. 두뇌를 자극하는 훌륭한 활동이지만 책을 읽고 바둑에 몰입하느라 오래 앉아있게 되면 역시나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둑, 독서, 좋다고만 생각했는데 좀 의외죠? 혹시나 오늘 하루 앉아있는 시간이 더 길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부터는 산책이든 운동이든 집안일이든 신체 활동하시면서 오당제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윤입니다.

2026년 9월 30일 수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이문세의 알수 없는 인생 전해드렸습니다. 신은희님이 젠디 이야기 들어보니 고스톱은 익으면 엔돌핀이 팍팍 돌지만 졌을 때는 스트레스가 올라가니까 오히려 건강에 안 좋을 수가 있겠네요. 역시 건강에는 운동하면서 좋은 음악 듣는 게 최고인 듯요. 오, 첫곡 대박입니다. 역시 오당제입니다. 하면서 글 남겨주셨어요. 알고 보니까 이 우리가 고스톱이라고 불리는 화투놀이가 치매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또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몇 시간씩 앉아 있는 게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은 혈류 순환을 방해해서 뇌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연구 결과를 전해드렸어요. 이제까지 이게 치매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해서 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좀 충격적인 소식이지 않나 싶네요. 구예찬님이 독서도 좋으나 몸을 좀 움직여야겠네요. 독서와 운동을 병행하는 게 좋다는 말 같습니다. 그렇죠. 맞아. 독서도 마찬가지고 바둑 같은 것도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좀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이렇게 독서도 하고 바둑도 좋지만 몸도 움직이면서 스트레칭도 해가면서 그렇게 운동을 하는 게 좋다는 뜻인 것 같아요. 우리 예찬님 말씀. 처럼 8519님 우약고 아마 바둑 1단인 취미를 버려야 하나 하셨는데 그럴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틈틈이 일어나서 움직여 주시면 충분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현주님 안녕하세요. 젠디 오늘이 9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게다가 내일 10월 시작부터 날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0: 시간이 참 빠르네요. 그죠. 오늘이 9월 30일입니다. 내일이면 이제 또 10월이 시작되는데, 시간이 정말 너무너무 빠른 것 같아요. 매번 하는 이야기지만. 그리고 현주님 말씀처럼 내일부터 날씨가 확 추워진다고 하니까요. 대비를 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세한 날씨 소식은 이따가 뉴스 시간에 전해드릴 거고요. 3983님도 안녕하세요, 젠디. 오늘도 내편 곁에 출석합니다. 지금 파주에는 비가 쏟아지다가 잠시 그쳤는데, 비가 그치고 내일이 되면 쌀쌀해지겠죠? 하고 물어보셨어요. 우리 3983님도 이따가 오늘의 뉴스 시간에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당제,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하루를 되돌아보는 사연도 좋고요.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현재 진행형인 사연도 좋아요. 문자 미니 활짝 열려 있는데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3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 선생님 모시고 내 마음 보고서 함께하는 날인데요. 오늘 주제는 속담과 마음 건강입니다. 우리나라에 참 재미난 속담들이 많잖아요. 이 속담을 요즘식으로 한번 재해석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함께 이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속담이 있다 하면은 문자 미니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이따가 3부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우리 ENL 하루틴,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피드랩, 올데이 프레쉬, 본 컴퍼니, 현대 오피스, 데이팩, 국민연료, 썬연료, 환인제약, 빅토스, 하나증권, 주택도시보증공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과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로 가?

0: 피곤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램.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램.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이맘때 산이나 공원에서 길에 떨어진 도토리나 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무심코 주워갔다가는 뜻밖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심 공원에서 꽃이나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면 공원 녹지법에 따라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될 수 있고요. 일반 산림에서도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도토리나 밤을 가져가면 산림자원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일부 지자체들은 도토리, 밤 수확철을 맞아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분별한 채취로 야생동물의 먹이가 줄어들고 열매를 줍는 과정에서 산림까지 훼손되기 때문인데요. 이 산속 먹이가 부족해지면 멧돼지가 먹이를 찾아서 도심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적발된 열매는 회수한 뒤에 다시 산에 뿌려준다고 합니다. 야생동물들이 먹이 걱정 없이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토리와 밤은 동물들에게 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고속도로 출구를 착각해서 잘못 나갔더라도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들어오면 통행료 기본 요금을 면제받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차고 진출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감면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제정고속도로 폐쇄식 요금소에서 잘못 나간 뒤 15분 안에 재진입한 차량이고요. 면제되는 기본 요금은 900원입니다.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을 이용한 차량만 해당이 되는데 연 3회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 이용객이 같은 요금소로 곧바로 되돌아오더라도 기본 요금을 두 번 내야 했는데요. 이를 피하려고 무리하게 차선을 바꾸다가 사고가 나는 위험도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재진입 차량에 대한 기본 요금 면제로 연간 68억 원 정도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 지역의 기온이 22.7도인데요. 내일 아침에는 12도, 금요일 아침에는 10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기 때문이고요. 서울뿐 아니라 전국의 기온이 하루 사이에 5도가량 낮아지면서 내일은 올가을 들어서 가장 쌀쌀한 날씨가 될 전망입니다. 전국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8도로 예보돼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5도 사이에 머물겠는데요. 10월 하순에 해당하는 날씨라고 합니다. 강원 내륙과 산간에는 첫 서리가 내릴 가능성도 있어서 농작물 관리가 중요한데요. 예년 기온을 밑도는 이른 가을 추위는 다음 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가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그린데이의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듣고 왔습니다. 안경옥님이 도토리는 다람쥐 밥이잖아요. 죽지 마세요 하셨고 남승희님 다람쥐 청설모도 도토리 좋아하죠. 도토리 함부로 죽지 맙시다 하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을이 되면 산에 많이들 가시잖아요. 가을 산행하다 보면 이제 도토리 밤 보이면 괜히 이렇게 주워보고 싶고 사진도 좀 찍고 싶고 가져가고 싶고 한두 개 정도 괜찮겠지 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가져가는 건 불법이라고 합니다. 일반 산림에서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고요. 국립공원, 도심공원 또 별도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니까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부 지자체들이 특히나 이 도토리 밤 수확철을 맞아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어요. 이 도토리랑 밤은 다람쥐 같은 야생동물들한테 겨울을 나기 위한 정말 소중한 먹이잖아요. 우리 경옥님, 승희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라도 이번 가을에 산에 가시면 도토리나 밤은 이렇게 눈으로만 보시고 우리 다람쥐에게 또 청설모에게 양보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범진호님도 옛날 조상들은 감을 수확할 때 나무 맨 꼭대기에 있는 감 몇 개는 따지 않고 남겨두었는데 이를 까치밥이라고 했었죠. 까치한테 이렇게 양보해주는 까치밥. 김명자님 내일부터 기온이 내려간다길래 딸기하우스 문도 닫아놨어요 하고 글 남겨주셨는데 또 뉴스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내일부터 또 기온이 뚝 떨어진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사실 오늘 9월의 마지막 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낮에 한 28도까지도 오르면서 너무 더웠는데 내일 갑자기 기온이 확 떨어진다고 하죠. 전해드린 것처럼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12도까지 떨어진다고 하고 낮에도 20도 안팎에 머물 거라고 해요. 그래서 내일 출근하실 때 굉장히 좀 서늘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하니까 따뜻하게 챙겨 입고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겉옷을 드디어 입을 수 있는 날씨가 되는 것 같아요. 또 감기도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6469님이 신청해 주신 김광석의 노래 듣고 올게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

오늘도 안전하게 이동식 사다리로 작업 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전구교체, 전기통신 작업 등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에서만 사다리를 사용해주세요. 두 번째, 사다리는 평탄하고 견고한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해주세요. 세 번째, 작업 시 최대 높이가 3.5m 이하인 발붙임 사다리를 이용해주세요. 보통 사다리와 신축형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업 높이 1.2m 이상부터는 2인 1조로 작업해주세요. 다섯 번째, 모든 사다리 작업에서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도 착용해주세요. 올바른 이동식 사다리 작업 안전수칙을 통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9월의 마지막 날이었죠.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오늘 누구 만나셨는지 뭐 하셨는지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오당제와 함께하고 계신지 편하게 공유해주세요. 보내주실 곳 먼저 알려드리면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4069님이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부터 꼬이더니 하루 종일 꼬입니다. 일도 마무리 못하고 지금 납품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언제 집에 갈는지 그래도 좋습니다. 끝날 거니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 멋지십니다. 우리 4069님. 하루 종일 일이 꼬여서 너무 힘드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언젠가 끝날 거니까 그래도 좋다. 이런 긍정의 에너지를 또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전해주셨네요.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9552님은 설거지 중이시래요. 배가 고파서 저녁밥을 머슴밥으로 먹었어요. 낮에는 고구마 캐러 갔는데 어찌나 깊이 박혔는지 호미랑 씨름하다가 다 못 캐고 왔어요. 고구마 캐러 가셨나 보다. 요즘 또 고구마 맛있죠. 근데 너무 깊이 박혀 있어서 좀 애를 먹으셨나 봐요. 캐는데. 아 그리고 3293님은 안녕하세요 젠디. 오늘은 제 모교 대학교 장학금 수여식 행사에 사회를 보러 다녀왔어요. 행사가 길어서 이제야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버스 타서 오당제 듣고 있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9시 반쯤 될 것 같네요. 힘들고 목도 아픈 하루였지만 장학금 받는 후배들 보니까 제가 다 뿌듯했답니다. 오 모교에 또 장학금 수여식 행사에 사회를 보러 다녀오셨다. 사회를 보실 정도면 평소에 좀 이렇게 말씀도 잘

뭔가 방송 쪽 일을 하시려나? 우리 3293님? 궁금해지네요. 뭐 하는 분이신지. 어쨌든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가서 직접 사회도 보시고 뿌듯하셨을 만하네요. 안경옥님, 안녕하세요. 어느새 9월 말, 그래도 9월 1일에는 저보다 20살 많은 큰언니와 크루즈 여행도 다녀오고, 또 주말에는 26개월 아기가 아파서 응급실에서 9시간을 지내고, 그런대로 열심히 잘 살았네요. 찬란한 10월을 기다리며, 하트, 하트, 하트. 9월에, 크루즈 여행을 다녀오셨나봐요, 경옥님은. 큰언니가 근데 20살 차이에요. 경옥님이 엄청, 막둥이,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동생이신가 보다. 그죠? 큰 언니가 20살 차이면 거의 엄마 아빠이실 텐데. 크루즈 여행 재밌으셨어요? 너무 좋으셨겠다. 0365님, 젠디 안녕하세요. 오늘 낮에 배달 가다가 누렇게 익어가는 황금 들녘을 바라보며 농부들의 수고로움을 느꼈습니다. 오당제와 함께 우리도 잘 익어가야겠다고 다짐해봅니다. 하고 사진을 공유해주셨는데, 오, 그렇네요. 예쁘게 잘 익어가고 있네요. 또 사진에, 아직은 좀, 녹색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노랗게 익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 벼들의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진짜 근데 요즘에 밖에 뭐 어디 잠깐 가까운 데 나가서 보면은 예쁘게 익어가고 있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노랗게 가을이 왔구나. 그런 걸 보면서 좀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내일이면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사실 날씨가 이게 아직 낮에는 더워가지고 아직도 저는 반팔을 입고 다니거든요. 너무 덥다 보니까. 근데 내일은 좀 따뜻하게 옷을 입어야 된다고 하니까 진짜 가을이 왔다. 10월의 첫날.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평소보다 문자 참여가 적다고 하네요. 오늘 수요일이라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좀 일주일의 중반을 지나다 보니까 좀 피곤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여러분은 뭐 하고 계신지 이럴 때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바로 소개해드리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문자 보내주시는 동안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9567님이 신청해주신 박하요비의 어떤가요?

0567님이 신청해주신 박하요비의 어떤가요 전해드렸습니다. 이경희님이 듣고만 있었는데 빨래 개면서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빨래 개면서 라디오 듣는 그 순간 오,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은 혹시 어떤 집안일 좋아하시나요? 뭐 설거지랑 빨래나 청소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쓰레기 버리기. 근데 한번 그런 얘기 했었는데 저는 빨래 개는 거 좋아하는 게 경희님처럼 빨래 개면서 다른 일을 또 할 수 있잖아요. 라디오를 듣는다든지 TV를 본다든지 그렇게 빨래 개면 순식간에 막 개는데 그때 우리 미란 PD님은 설거지하는 거 좋아하신다고 했었고 각자 이렇게 좋아하는 집안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경희님이 빨래 갠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게 떠오르네요. 9424님 안녕하세요. 아이 셋을 둔 아빠 택배기사입니다. 아직 배달 중인데 5당제 들으면서 끝까지 힘내서 마무리 잘해볼게요. 응원해주세요. 제가 또 격하게 아끼는 우리 택배기사님 문자 보내주셨네요. 오늘 또 처음 문자를 주신 부사이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아직도 배달 중이시군요. 하루하루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항상 안전하게 오늘도 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시길 바랄게요. 4992님 9월의 마지막 날 비도 잠깐 오고 난 후에 음악을 들으면서 걸으니까 시원하고 좋으네요. 내일은 춥다니까 반팔에 반바지는 오늘로 끝인가요? 하셨는데 우리 4992님도 오늘 처음 연락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아마 그동안은 이제 걸으시면서 운동하면서 듣다가 오늘 제가 문자 좀 보내주세요 하니까 이렇게 문자를 주신 것 같아요. 감사드려요. 그러니까요. 이게 오늘 진짜 낮에 더웠잖아요. 왜 이렇게 덥지? 저 그런 생각 했거든요. 저만 더운 거 아니죠. 근데 내일은 확실히 시원해진다고 하니까 반팔은 좀 무리일 것 같고 내일은 긴팔 한번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긴팔 그리고 좀 얇은 자켓 같은 거 걸치고 출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저녁에 보니까 서울 여기 상암동에도 비가 조금 오더라고요. 많이는 아닌데 비가 그치고 나서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8647님 젠디 안녕하세요. 예전에 새벽 라디오 하실 때 애청자였어요. 저는 야근하고 퇴근해서 저녁 먹으면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오늘 처음 왔는데 앞으로 자주 들을게요. 오늘 새싹 문자 맞습니다. 8647님 반가워요. 새 아침 할 때 들어주셨나 봐요. 근데 이제 종종 이렇게 제가 오늘도 당신 편 이 5당제를 한 지 1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우리 새아침 가족분들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제가 이 라디오 저녁에 하고 있어요 소식을 어떻게 전파할 수 있을까 이런 좀 고민을 항상 하게 되네요. 이렇게 반갑게 또 문자 보내주시고 여러분이 소문을 좀 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그 새아침이 청취율 1위였거든요 동시간대. 그래서 애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분들만 다 모

와도 우리가 청취율 1위 할 수 있는데 소문은 많이 많이 내주시길 바라면서 노래 두 곡 듣고 굿뉴스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김건모의 너에게 그리고 이어서 이상은의 언젠가는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3: 데이백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백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백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백으로 전하세요. 30다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한층 더 나은 NPS 하나증권 V.
1: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2: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

0: 힘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 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한 일본인 관광객이 지하철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의 따뜻한 친절에 감동했다는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서울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지하철을 타고 가는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국인이 예전에 일본 여행을 갔을 때 일본인들에게 따뜻하게 대접받았던 게 너무 고마웠다면서 그 고마움을 돌려주고 싶다고 선물을 건넸다고 합니다. 강아지 모양의 키링부터 초콜릿, 홍삼 젤리 그리고 현금 5만 원까지 선물로 줬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아쉽게도 제대로 감사 인사를 전하지 못한 채 전철에서 내렸다고 해요. 그래서 SNS에 이런 글을 남긴 건데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국인 아저씨 이것을 듣지 못하고 전철에서 내린 게 너무 아쉬워요. 꼭 다시 만나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라고 했다고 해요. 와, 진짜 이렇게 용기 내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친절을 실천하신 이분 진짜 대단하시죠. 여기서 문제 나갈게요. 글쓴이가 듣지 못해서 아쉬워했다는 옆자리 한국인의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혈액형, 2번 고향, 3번 이름. 누군가를 부를 때 꼭 필요한 것이죠. 1번 혈액형, 2번 고향, 3번 이름.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악뮤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가정 내 노인 낙상사고 예방법 알아볼까요? 첫 번째, 노인 안전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낙상사고는 가정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미끄럼 방지 패드나 손잡이 등을 집안 곳곳에 설치해 주세요. 두 번째, 복용 중인 약품이 어지럼증을 유발하거나

0: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1: MBC,
2: MBC,
3: MBC 라디오,
2: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6: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9시 뉴스입니다. 최대우 경기 안양시장이 선거 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최 시장은 지난해 8월 안양시 만안구의 한 식당에서 선거 구민 10여 명에게 3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최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사건은 관할 경찰서인 안양 만안서로 넘겨져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최 시장 측은 비서가 실수로 결재했고 즉시 취소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경찰은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암역과 서초구 이수역 일대 등 11곳이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신규 선정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를 통해 정부는 총 18,000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후보지는 광진구 두 곳과 강서, 구로, 마포, 서초, 성북, 송파, 양천, 용산, 은평구 각 한 곳인데 역세권 유형이 6곳, 저층 주거지 유형이 5곳입니다. 가장 공급 규모가 큰 곳은 양천구 목동 염창역 남측으로 11만 7,900제곱미터 부지에 4,222가구가 들어섭니다. 우리나라 여자 스포츠 클라이밍 간판 서채연 선수가 아시안게임 볼더림 종목에서 완벽한 경기를 펼치며 결승에 올랐습니다. 서채연은 일본 나고야 국제전시장에서 열린 대회 볼더링 여자부 준결승에서 4개 과제 모두에서 첫 시도 만에 완등을 성공하는 플래시를 기록해 100점 만점을 받아 일본의 노나카 미호보다 0.2점 앞선 1위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함께 출전한 노희주도 69.8점을 받아 7위를 기록하며 8명까지 주어지는 결승행 티켓을 따냈습니다. 단일 종목 주가 조작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7,900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풍재지 주가 조작 일당에게 1심에서 실형과 거액의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오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이진훈 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973억 원을 선고하고 1,324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12도, 대전은 14도까지 떨어져 쌀쌀하겠고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보다 5도가량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0도, 광주는 23도에 머무는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을 보이는 가운데 일요일 늦은 밤부터 월요일 오전까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차혜린이었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이상기후의 여파로 기록적인 수준의 폭우가 빈번해지고

0: 있는데요. 이로 인해 생긴 부작용이 있습니다. 육지의 폐기물이 폭우에 휩쓸려 강과 바다로 흘러드는 거죠. 예전에는 장마철에만 폐기물이 늘어나곤 했는데 이제는 집중호우가 잦아져서 물가에 유입되는 폐기물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바로 치우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물이 불어난 탓에 청소인력이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수질이 금세 나빠지죠. 안전은 물론 환경에도 피해를 주는 이상기후. 경각심을 가지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일본인 관광객이 끝내 듣지 못해서 아쉬워한 옆자리 한국인의 이것은 무엇일까요? 5856님 3번 이름. 저는 10월 3일 개천절에 태어나서 엄마가 제 이름을 황계천으로 지으려고 하다가 아빠의 반대로 두 분 이름에 한 글자씩을 합쳐서 지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름이 뭔데 궁금해요. 5856님의 성함을 적어주지 않으셨네요. 황계천에서 어떤 이름이 되셨는지 궁금한데 어쨌든 오늘 당첨자 5856님 축하드립니다. 개천절에 태어나셨으면 이제 생일이 진짜 며칠 안 남았네요. 생일도 미리 축하드리고요. 오늘의 끝곡 선곡권 당첨되셨으니까 듣고 싶은 노래 골라서 보내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이따가 끝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이 글을 쓴 일본인 관광객은 아저씨가 홍삼 같은 건강 보충제를 준 건 자신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감기에 걸렸다고 생각하신 것 같고 이 돈 5만 원짜리 주셨다고 했잖아요. 공항에서 기다리는 동안 카페라도 가라고 주신 것 같다면서 한국인의 친절에 감동했다. 이렇게 글을 또 남겼다고 하네요. 진짜 저도 그분의 성함이 알고 싶네요. 너무 멋진 또 오늘의 굿뉴스 퀴즈였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분은요. 안 터지는 맥스부탄, 환인제약, 현대오피스, 휴온스 글로벌, 국제우주항공 기술대전, 하나증권과 함께합니다.
1: 여기 부탄 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 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야.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0: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미래를 걱정하고 사람에 상처받고 스스로를 채찍질을 하면서 조금씩 지쳐가는 마음.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일주일에 딱 하루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 보고서. 오늘도 오당제 공식 마음 지킴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오동훈입니다.

0: 선생님, 오늘이 9월 30일, 벌써 9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근데 9월이 좀 유독 빨리 지나간 것 같지 않으세요?
1: 네, 맞아요. 진짜 정신 차려보니까 벌써 10월이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0: 네.
1: 근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좀 점점 더좀 빨라지는 것 같다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0: 진짜 어릴 때 몰랐는데
1: 네.
0: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0: 아,
1: 됐거든요.
0: 그래요?
1: 네, 사람이 왜 일상 속에서 뇌의 정보를 더 많이 받아들일수록
0: 네.
1: 시간이 더 더디게 간다. 라고 느낀다고
0: 오,
1: 해요.
0: 아.
1: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정보를 받아들이는 힘이 약해지면서
0: 네.
1: 그러니까 뇌의 입장에서는 새롭게 업데이트된 정보가 크게 없다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억이 띄엄띄엄 이어지면서 시간이 좀 빨리 갔다라고 느낀다라는 거죠.
0: 그럼 어린 아이들은 진짜 하루하루가 늦게 가겠네요.
1: 그렇죠. 네, 실제로 체감되는 그 기간이 굉장히 좀 다르다라는 연구도 있어요.
0: 그렇군요. 신기하네요. 10월이 이제 되는데 내일이면 10월이 되면 가을이 좀더 깊어지잖아요. 가을 타나봐라는 노래가 있는 것처럼 유독 가을에 쓸쓸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쓸쓸함, 이 우울감 어떻게 이겨내면 좋나요?
1: 네. 가을에 유독 마음이 가라앉는 데는 다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0: 그래요?
1: 이제 해가 점점 짧아지잖아요.
0: 네.
1: 그러면 이 일조량이 줄어드는데 일조량이 기분 조절 호르몬 세로토닌의 분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0: 네.
1: 그래서 사실 이렇게 가을 겨울에 유독 처지는 분이 많은 거는 계절이 우리 몸에 실제로 작용한 결과라고 봐야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이거를 이겨낸다라기보다는 이 시기를 잘 대처해서 좀 넘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먼저 짧게라도 밖에 나가서 좀 햇빛 빛을 쬐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거든요.
0: 네.
1: 흐린 날에도 이 실내 조명보다는 햇빛의 양이 훨씬 더 많고 풍부합니다. 그리고 쓸쓸함 자체를 너무 없애려고 억지로 노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네.
1: 가을이 주는 이 특유의 무드는 또 자연스러운 감정이니만큼, 네,
0: 맞아요.
1: 나좀 가을 타는구나 하고 좀 기분에 젖어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0: 그죠.
1: 네.
0: 저도 그래서 가을 좋아하는데 약간 가을에 그 쓸쓸한
1: 약간
0: 분위기.
1: 센치한 느낌.
0: 맞아요.
1: 네, 괜히 좀 아련해지고 좋잖아요.
0: 그러니까. 그런 거좀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내 마음 보고서 주제는 1부에도 예고해드렸듯이 속담과 마음 건강인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동화 속 등장인물들의 심리를 분석해봤잖아요. 그날 청취자 김경주님께서 저는 이런 접근 방식이 너무 좋아요. 선생님, 다음에는 속담을 재해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속담을 한번 요즘식으로 재해석해보려고 하는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속담 있으세요?
1: 저는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0: 오,
1: 네,
0: 좋은
1: 요 속담이 좋아요.
0: 속담이죠.
1: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힘든 시기를 지나온 분들을 보면은
0: 네.
1: 굉장히 그때는 힘들었지만 어쨌든 이 과정을 거치기 전보다 지나고 난 다음에 스스로에 대한 이해라든지 어떤 관계를 다루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깊어진 경우들이 많이 좀 보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어떻게든 통과하고 나면은 땅이 더 단단해질 거다라는 얘기를 저도 같이 드리곤 합니다. 제 씨는 어떠세요?
0: 저는 이제 잠시 후에 저희가 얘기할 속담 중에 하나인데,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렇게 좋은 말을 하자, 이런
1: 그렇죠.
0: 건데.
1: 네.
0: 그리고 그 속담도 좋아해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얻는다?
1: 맞아요.
0: 그러면
1: 벌레를 잡는다, 먹이를
0: 벌레를
1: 얻는다,
0: 잡는다.
1: 뭐, 예.
0: 네.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좋은 결과를 얻는다. 정직한 그런 속담?
1: 그렇죠. 노력하는 사람이 보상을 받는다.
0: 네네. 자, 그러면 모두가 다 아는 유명한 속담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야기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 속담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개그맨 박명수 씨는 가는 말이 고우면 얕본다라고 아마 재미로 하신 얘기겠죠.
1: 네.
0: 2026년 대한민국에서는 가는 말이 고우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1: 일단은 심리학에는 이제 상호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0: 네.
1: 쉽게 말해 내가 상대에게 좋게 대하면 상대도 나에게 좋게 대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0: 네.
1: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가는 말이 고우면 온 말이 곱다. 이 말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0: 네.
1: 근데 박명숙 씨 말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게이 곱게 말하는 것과 만만하게 보이는 거를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지 않나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부당한 요구에도 웃으면서 거절을 못한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건 고운 말이 아니라 경계가 없는 태도겠죠. 그래서 정확히는 말투는 곱게, 경계는 분명하게 이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야 타인에게 얕보이지 않으면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비슷한 예로 참을 인세 번이면 살인을 면한다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참을 인세 번이면 호구된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선생님은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세 번은 참아줘야 되는지 아니면 참지 말고 내질러야 하는 건지.
1: 저는 기본적으로 너무 또 참는 게 정답은 아니다라고.

0: 생각을 하는 주의거든요.
1: 네.
0: 사실은 이제 뭐를 참아야 되는가에 따라서 좀 다른 문제죠. 순간적으로 막 화가 치미는 거. 그럴 네. 때는 이제 몇 초를 참는 거는 필요한 능력입니다. 그 몇 초 사이에 말이나 행동이 갑자기 좀 툭 튀어나가게 되면은 뭔가 내가 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반복적으로 나를 무시하거나 이용을 하는 것 같다라는 거를 참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죠. 감정을 누르는 것과 방치하는 거를 이제 참을 인으로 그냥 묶어버리면은 네. 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화가 나는 순간의 반응은 참으시고
1: 네.
0: 화를 만든 상황 자체는 빠르게 대처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제가 수요일마다 이 시간을 함께하면서 왜 이 상담을 받는지, 왜 이 정신과에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항상 우리 편에서 서서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0: 화를
1: 내도 된다. 아, 진짜. 근데 항상 힘이 돼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 그렇구나. 네. 너무 참기만 하면 안 된다.
0: 아, 그렇죠.
1: 가끔은 이렇게 내 기준을 세워서 할 말은 하고 그런 이야기 들으면 진짜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음 속담.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부모에게는 모든 자식이 다 소중하다는 뜻의 속담인데 이것도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조금 더 편애하게 되는 자식이 있기 마련이라고 요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0: 부모도 결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좀 기질이 비슷하거나 뭐 마음이 잘 맞거나 이런 자식들에게 조금 더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죠. 이걸 이제 유사성 효과라고 하는데요. 나와 닮은 사람에게 무의식적으로 더 좀 호감을 느끼는 심리 현상을 말해요.
1: 네.
0: 근데 이게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똑같이 작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시기의 문제일 텐데요.
1: 네.
0: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1: 네.
0: 형이 태어났을 때는 경제적으로 힘들고 마음에 여유가 없었는데 동생이 태어났을 때는 여유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똑같이 사랑해도 쏟을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다를 거고 아이와의 어떤 경험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1: 네.
0: 그래서 사실 부모님이 어떤 편애를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다라기보다는
1: 네.
0: 여러 조건들이 겹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차이가 분명히 있다. 이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갑자기 생각난 콘텐츠가 있는데 에픽하이 가 하는 그 너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0: 아, 알죠. 네.
1: 거기에 그 에픽하이 멤버분들이랑 얼마 전에 코쿤님 이렇게 다 같이 나왔어요. 미스라의 동생이 이렇게
0: 나왔는데
1: 각자 전화를 해서 엄마한테 내가 좋아, 형이 좋아, 혹은 내가 좋아, 동생이 더 좋아. 이런
0: 형제랑
1: 걸 물어봤어요.
0: 비교하네.
1: 네, 형제랑 비교하는. 보통 이제 어머님들은 어떻게 그걸 대답하냐. 똑같다. 그래서 대답을 안 하셨는데 유일하게 코쿤님이 어머님만 너보다 동생이 더 좋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너는 좀 쌀쌀맞고 동생은 다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약간 고민도 없이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0: 평소에 생각하셨나봐요.
1: 다정하게 부모님을 대하는 것도 확실히 이런 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0: 맞습니다. 부모도 사람이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1: 네. 이 경희님이 끄덕끄덕하게 되네요 하고 글 남겨주셨고 자 다음 속담 볼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속담은 요즘 주식 때문에 특히 자주 등장하는 속담인데 선생님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줘야 되는데 왜 배가 아픈 걸까요?
0: 네. 사람은 사실 비교의 동물이죠. 예, 특히 이제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하고 좀 비교를 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좀 가늠을 하거든요.
1: 네.
0: 특히 그 중에서도 나와 조건이 비슷하다라고 느끼는 사람, 그러니까 사촌처럼 같은 출발선에 있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과 비교를 할 때
1: 네.
0: 뭔가 내가 좀 뒤처지는 것 같다라고 느낀다면은 그 격차가 좀 가장 크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낯선 사람의 성공들은 아, 그 사람은 뭐 그럴만하겠지, 뭐 그렇겠지.
1: 네.
0: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사촌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우리가 비슷한 위치에 있었는데 나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더 큰 억울함으로 좀 다가올 수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근데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왜 하필 배인지도 궁금한 게 뭐 신경을 많이 쓰면 배가 아픈 것과 비슷한 원리일까요?
0: 아 그렇죠. 생각해보면 뭐 어깨가 아플 수도 있고
1: 네. 네.
0: 발이 아플 수도 있고 한데 배 이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1: 어 뭐죠?
0: 우리 장에는 뇌에 못지않게 많은 신경세포들이 몰려있어요.
1: 아,
0: 그래서 제2의 뇌라고 부르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제 뇌에 작용하는 항울제 같은 약물에 대해서 설명할 때
1: 네.
0: 아 이게 위장에도 이 호르몬에 작용하는 세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위장관에도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부작용들이 생긴다라고 설명을 하곤 해요.
1: 네.
0: 그래서 스트레스나 불안 같은 감정신호가 가장 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신체기관을 꼽으라면 바로 소화기관입니다. 그래서 신경 쓸 일이 생기면은 배가 먼저 아픈 경우가 많은 거죠.
1: 그렇군요. 그리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 속담 같은 경우에는 말 조심해라. 세상에 비밀은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0: 임금님 기능 당나귀기 동화도 그렇고 사람들은 왜 비밀을 지켜주지 않고 소문을 퍼뜨릴까요? 그러니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그 사람들의 심리가 좀 궁금해요.
1: 네. 일단은 이 비밀을 유지한다, 지킨다라는 것 자체가 네. 뇌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입니다.
0: 어, 그래요?
1: 네. 계속 충동을 좀 억눌러야 되잖아요.
0: 어, 진짜.
1: 아, 이건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돼. 오. 의식을 해야 되고 그만큼 에너지 소모가 계속 이루어지죠.
0: 네.
1: 그래서 이 부담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뇌는 에너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항상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특성이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조차도 그냥 말해버리고 잊어버리고 싶은 어떤 본능적인 부분들이 있다라는 게 한 가지고요.
0: 네.
1: 또 정보를 나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거는 꽤 강력한 사회적 자원입니다. 나만 아는 얘기가 있는데 너한테만 얘기해 줄게. 라고 하면은 상대방의 유대를 좀 만들면서 또 나를 좀 특별한 사람으로 느껴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소문내는 거 당연히 뭐 잘한 행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0: 네.
1: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이 살짝 삐끗한 방식으로 표출이 된 거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겠죠.
0: 근데 그런 사람들도 왜 우리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아, 그 말 하지 말걸 이렇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이렇게 그런 걸로 관계를 맺고 그것을 하나의 자기의 뭔가 무기로
1: 그렇죠.
0: 사용하는 사람도 그런 후회를 할까요?
1: 아, 이게 또 역지사지가 잘 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0: 안 할 것 같아요.
1: 예, 자기 성찰이 좀 안 되시는 분들이 네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면은 아, 나만 이렇게 피해를 받았다. 내가 그동안 해온 행동들을 생각하지 않고
0: 그러니까.
1: 억울해하시는 분들 많죠.
0: 그럴 것 같아요. 정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눈 흘긴다. 이 속담도 유명한데 어떤 일을 당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엉뚱한 데 가서 화풀이 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집에 돌아와서 식구들한테 푸는 거랑 비슷한데 선생님이 종로에서 뺨을 맞았으면 종로에서 풀어야지 왜 한강에 가서 눈을 흘기는 걸까요? 한강이 좀 만만해서 그런 건가요?
1: 그렇죠. 네,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0: 아, 진짜.
1: 한강이 만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가 맞고요.
0: 네.
1: 조금 어렵게 말하면 전치라는 방어 기제인데요. 이제 화의 진짜 원인에게는 감정을 쏟아낼 수 없을 때
0: 네.
1: 우리의 마음은 안전한 대상을 찾아서 그쪽으로 감정을 옮겨버립니다.
0: 아.
1: 나를 때린 사람이 너무 힘이 센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맞섰을 때 더 큰 화가 닥칠 수 있겠죠. 반면에 나를 해치지 않을 것 같은 안전한 대상, 만만한 대상에게는 화를 내도 별탈이 없으니까 그쪽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0: 네.
1: 보통은 이제 가족, 뭐 애인, 친구 이런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 타겟이 되는데요.
0: 네.
1: 화풀이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뭘 잘못했지라고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고
0: 그쵸.
1: 이런 상황들이 반복된다라고 하면은 관계 자체가 아무리 가까워도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화가 나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집에 들어가기 전에 딱 3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면서
0: 네.
1: 오늘 나를 진짜 힘들게 한 상황이 어떤 거였는지 스스로 좀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 내가 화가 난 거는 회사 때문이야. 가족 때문이 아니야. 라는 거를 한번 그냥 리마인드 하는 것만으로도 네. 그날의 집안 분위기 자체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 아 좋네요. 3초 3분?
1: 3분,
0: 3분 정도 생각하기.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 속담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속담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이제 트라우마 같은 거잖아요.
1: 그렇죠.
0: 이 속담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종래 진료실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자, 이 속담 뒤에 숨은 유래를 보면 좀 이해가 되실 텐데요.
0: 네.
1: 옛날에는 이 자라 머리를 소뚜껑 손잡이로 착각하고 잡는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자라가 손가락을 물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한번 물면은 이렇게 놓지를 않아가지고 손가락이 잘리는 일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0: 네.
1: 근데 뭐 지금도 사실 손가락이 잘리는 건 굉장히 큰 일이지만
0: 네.
1: 치료 환경이 지금 같지 않았던 시절에는 정말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었던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뇌가 그 경험을 절대 잊지 않도록 예, 비슷하게 생긴 둥글고 검은 무언가만 봐도
0: 네.
1: 경계 신호를 켜도록 학습을 한 거죠. 그래서 소뚜껑만 봐도 어이 잘한가?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0: 아, 그렇구나.
1: 예, 근데 우리 이제 마음속에서 어떤 위협적인 사건을 겪었을 때 각인되는 트라우마도 원리가 똑같아요. 실제 위험은 지나갔는데 뇌 경보 시스템은 위험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때와 비슷한 모양, 비슷한 목소리 이렇게 마주쳐도 위협적이다라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트라우마를 겪으신 분들이 나도 왜 이렇게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게
0: 네.
1: 사실 이상한 반응이 아니라 뇌가 나를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흔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그렇군요. 아 그냥 진짜 자라랑 소뚜껑이 비슷해서가 아니라 옛날에 진짜

0: 진짜 그 자라에 물려가지고 죽을 뻔했던 그런 심각한 그런 기억이군요.
1: 네, 그렇죠.
0: 그래서 더. 자, 오늘 주제가 속담과 마음 건강이니까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사람의 속마음은 왜 이렇게 투명하지 않을까요?
1: 일단 사람의 마음이 안 보이는 질문. 이유.
0: 네. 네.
1: 자, 첫째는 사회생활을 하려면 누구나 어느 정도의 가면이 필요하잖아요. 속마음을 다 드러내고 살면은 사실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관계가 오히려 더 다치기 쉬우니까 적당히 감추는 게 필요합니다. 오히려 이게 더 건강해요.
0: 그래요?
1: 날 것 그대로 계속 드러내고 투명하게 보여주는 게 꼭 정답은 아닌 겁니다.
0: 진짜 그런 것 같아요.
1: 네, 상황에 맞는 가면을 착착착 바꿔 쓸 수 있는 거.
0: 네.
1: 사람이 한 가지 모습만 보일 필요는 없거든요. 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바뀔 수 있는 게 저는 더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둘째는 본인조차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결정을 내리거나 선택을 할 때 의식적으로는 다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0: 네.
1: 그걸 이제 무의식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내가 캐치하지 못한 내 마음의 어떤 원리가 작동을 한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근데 남이 내 속을 모르는 거는 당연하고 나도 내 속을 다 모른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0: 네. 선생님 아무래도 마음을 치료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더 어려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시는 거죠?
1: 네. 고민을 이제 많이 하게 됐는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 사람을 마음을 연다라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0: 네.
1: 뭔가 맞는 키 같은 게 있어서 같은 방식으로 열면은 잘 열렸으면 좋겠지만 사람마다 전부 다 다르죠. 일을 하면서 제가 좀 많이 느끼는 거는요.
0: 네.
1: 상대방의 마음에 대해서 얼마나 빠르게 잘 파악하느냐 보다는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내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마음에 대해서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주는 거. 말이 됐든 태도가 됐든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를 많이 느껴요. 네, 미리미리 다 헤아려고 맞춰줘서가 아니라 예, 그냥 내가 진심으로 네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가 궁금해 라는 거를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을 또 열 수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의 마음이 궁금하고 두드려보고 싶어진다라고 하면은 요 점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0: 네. 남승희님이 속담 너무 재밌어요. 크크크크 하셨고 한은혜님 정말 너무 힐링되는 코너네요. 수요일 이 시간 꼭 청취하려고 노력할게요. 선생님 젠디 모두 파이팅 해주셨습니다. 오늘 진짜 처음 오셨으면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너무 힐링이 되는 시간인데 매주 수요일마다 함께하고 있고요. 장기하와 얼굴들의 노래 듣고 올게요. 사람의 마음.
2: 이제 집에 가자. 오늘 할 일은 다 했으니까 집에 가자. 이제 슬슬 피곤하니까 집에 가자. 배가 고파졌으니까 집에 가자. 나는 정말 지쳤으니까

그냥 자자. 오늘 하루도 길었으니까 그냥 자자. 더 이상 생각할 힘도 없으니까 그냥 자자. 내일 하루도 길 테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는 안동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의 힘을 얻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4부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 보고서 오늘은 속담과 마음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문자를 정말 많이 보내주셔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먼저 구예찬님은 제가 현대식으로 풀어보고 싶은 속담은 귀한 아이 매 한 대 더 때리고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준다입니다. 보내주셨는데
1: 네.
0: 오,
1: 예전에는 참 이런 식의 육아관이 많았던 것
0: 그쵸,
1: 같아요.
0: 예,
1: 네.
0: 네.
1: 아이가 삐뚤어질까봐 혹은 이제 자만할까봐 네. 칭찬 잘 하지 않고 엄하게 다스린다라고 봤는데, 저도 이제 그 세대를 살아온 사람으로서 네. 그런 양육 방식이 꼭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0: 그쵸.
1: 물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배운 부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은 스스로한테 조금 더 불필요하게 더 뭐랄까요 엄격해지고 네네. 뭔가 잘 해내고 있음에도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고 이런 마음들이 좀 생겨날 수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귀하고 잘하고 있는 아이가 있다면은 떡 하나 더 줘서 맞아요. 격려해 주는 게 오늘날에 맞는 방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0: 좋네요. 0365님, 오동훈 선생님, 저는 속담 중에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겪어보니 젊었을 때 너무 고생하니까 나이 들어서 결국 골병만 남더라고요. 옛말이 틀린 게 없다고 하지만 살다 보면 가끔 우리가 하나쯤 외면하고픈 무엇인가가 있지 않을까요? 제 마음이 많이 꼬인 것일까요? 오동훈 선생님 늘 존경합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이제 고생을 한 경험이 있는데
0: 네.
1: 그 끝에 뭔가 이렇게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어 라는 마음에 좀 속상한 마음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0: 네. 네.
1: 근데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해도 어쨌든 내가 힘들었던 경험을 하고 나면은
0: 네.
1: 시간이 지났을 때 그래도 그 경험이 나한테 뭔가 하나는 남겨줬구나라고 느끼는 경우들이 분명히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1: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무언가가 좀 변화했을 거야. 조금 더 성숙했을 거야. 라고 믿는 거는 꼭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0: 임채영님은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라는 속담도 요즘에는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런가?
1: 요즘에는 좀 직설적으로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져서
0: 네.
1: 그럴까요?
0: 네.
1: 저희도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0: 네.
1: 그런 얘기들 했잖아요.
0: 맞아요.
1: 그런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들.
0: 직설적으로 말하는 사람.
1: 네. 네. 그래도 네 저는 뭔가 이렇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한테 그냥 그거를 이제 뭐 맞서서 교정하려고 하기보다는
0: 네.
1: 일단은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차분한 태도로 응대를 해라. 꼭 강대강으로 나가지는 말아라. 라는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0: 네.
1: 그럼에도 계속 화를 내는 이상한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내가 좀 차분하게 대처를 하면은 감정이 좀 가라앉으면서 좀 대화가 가능한 상태가 되더라고요.
0: 네. 그리고 저는 이 문자 그대로 웃는 얼굴을 보면은 저도 모르게 웃게 되는 것 같긴 해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상대방이 이렇게 웃는 표정으로 밝은 표정으로 대해주면 저도 밝은 표정이 되고
1: 맞아요.
0: 상대방이 좀 약간 좀 표정이 안 좋거나 그러면 저도 안 좋아지고 약간 거울

0: 치료처럼.
1: 아, 그렇죠. 예, 웃음이나 뭐 반대로 슬픔이나 이런 감정적인 표현들이 전염성이 있다라고 보죠.
0: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김연수님. 못오를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이 속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에는 이 속담을 못 올라갈 나무는 사다리를 놓고 올라라 라고 하지요. 크크.
1: 네. 그래서 사다리를 이제 누가 물려주느냐. 네.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네.
0: 그렇구나.
1: 못 오를 나무를 쳐다보지도 말아라.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는 속담은 아니에요.
0: 그쵸.
1: 예, 뭔가 스스로 한계를 지어라 라는 뜻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0: 맞아요.
1: 그래도 뭔가 내가 꿈을 꾸고 목표를 세우고 이런 거에 있어서는 굳이 제약을 받을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0: 맞아요. 김경수님, 선생님 방귀 낀 놈이 왜 화를 낼까요? 물어보셨네요.
1: 네, 전형적인 투사죠. 본인 마음속에 이제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거니까 아, 이 감정을 이제 상대방한테 던져서 이제 그 화를 표출을 함으로써 감정을 좀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인 것 같아요.
0: 회피.
1: 네.
0: 1938님 안녕하세요. 저는 모난돌이 정 맞는다. 이 속담을 정말 싫어해요. 특히 우리나라는 누군가 튀면 순순히 받아들이는 게 어려운 환경이 많은 것 같아요. 좋아하는 속담은 웃는 나체 침 못 뺏는다입니다. 속없이 웃는 거는 좀 별로긴 한데 아이고 저 너무 부정적일까요? 유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1: 아니에요. 긍정적인 마음이신 것 같은데요. 오히려.
0: 맞아, 네. 맞아.
1: 네, 참 모난돌이 정 맞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튀지 말 알고 규범에 맞춰 살아라.
0: 네.
1: 그런 의미일 텐데 저도 요즘 시대에 맞는 속담은 아닌 것 같아요.
0: 그쵸.
1: 네, 요즘은 모난돌도 잘 어우러지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0: 맞습니다. 범진호님, 형만은 아우 없다라는 속담을 저도 친형이 있는 입장에서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여기서 형은 경험과 연륜에 지칭해서 아무리 아우가 뛰어나도 형이 가진 경험이나 능력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뜻으로 대체로 먼저 경험하고 앞서간 사람의 노하우와 연륜을 인정하는 표현이라 하더군요.
1: 네, 정확하게 해석까지 해주셨어요. 저도 제가 첫째인 입장에서 속담에는 동의하지만 굳이 예, 시청자분들께서 이 속담에 매일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그렇죠. 그렇죠. 2343님 속담에 담긴 사람의 마음 신기하고 재밌네요 하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진짜 속담을 가지고도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고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속담과 마음 건강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는데 동화도 그렇고 속담도 그렇고 이렇게 다뤄보니까 너무 재밌네요. 선생님 혹시 또 해보고 싶은 주제 있으신가요?
1: 예,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 속담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편하고 재밌게 저도 얘기를 하게 됐었고요. 비슷하게 좀 널리 알려진 영화나 소설 속 캐릭터 하나 뽑아가지고 캐릭터 월드컵 같은 것들
0: 너무 재밌어요.
1: 누가 더 빌런인가 누굴 더 옆에 두고 싶은가 이런 것들도 해봄직하지 않을까요?
0: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영화와 소설 속 인물들도 언젠가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저희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선생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소라의 트랙2 듣고 올게요.

이소라의 트랙2 듣고 왔습니다. 0570님이 오당제에서 내 마음 보고서와 오늘만 남의 편은 저의 최애 코너입니다. 속담 중에 저는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속담을 좋아하네요. 웃으면 복이 온다. 좋죠.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웃다 보면은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웃으면 복이 온다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몇 번이나 웃으셨나요? 저도 많이 웃진 않은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하하하 한번 웃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소리님, 오당제 들으면서 퇴근해요. 내일부터 쌀쌀해진다고 하니 너무 신나요. 오늘 매장 마네킹에 뽀글이 입혔거든요. 오, 우리 소리님, 매장 마네킹에 뽀글이를 입히셨다고 의류 매장에서 이제 근무하고 계신 것 같은데 뽀글이라 하면은 이제 양털처럼 보송보송한 플리스 소재의 이 옷을 말하는 거죠. 저도 이 뽀글이 옷 굉장히 따뜻하고 포근해서 좋아하는데 뽀글이가 등장을 하겠군요. 이 매장에 드디어 그러니까요. 날씨 같은 거 항상 잘 확인하시고 매장 뒤피기 같은 거 하시겠네요. 우리 소리님의 경우에는 내일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쌀쌀해진다고 하니까 뽀글이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자켓, 겉옷 꼭 챙겨서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439님, 젠디 저는 오늘 퇴사했어요. 한 달은 아무 생각 없이 푹 쉬려고요.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접어두고 지금은 행복을 즐기려고 합니다. 아, 퇴사하셨네요. 우리 3439님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열심히 잘 해왔으니까 지금은 푹 쉬면서 다음을 또 준비하는 시기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즐기시길 응원합니다. 좋은 계절을 또 누리시고요. 1697님, 오늘 힘들게 하는 손님이 많아서 기진맥진 기분 전환하려고 퇴근길에 걷기 운동을 하는 중입니다. 정말 힘든 하루, 유유. 그래도 내일을 위해서 파이팅 해야죠. 우리 1697님은 오늘 좀 이렇게 힘들게 하는 고객분을 만나셨나 봐요.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고생 많으셨고요. 그 걷다 보면 기분 전환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마 바깥에 바람도 솔솔 불면서 그냥 바람만 맞아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날씨일 것 같은데 그 바람에 그 모든 스트레스와 우울함, 여러 가지 오늘 들었던 안 좋은 그런 기분들을 다 날려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2886님, 좋은 분들과 배드민턴 치면서

깔깔 웃다가 집에 갑니다. 오늘 많이 웃으셨나 봐요. 2886님은 잘하셨네요. 저도 우리 선수들 배드민턴 경기 보면서 배드민턴 너무 치고 싶은데 따라 이렇게 치면서 스매시 할때 저도 스매시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래가지고 배드민턴 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2886님의 문자를 보니까 또 생각이 나네요.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의 내일 일기 받아보겠습니다. 내일은 10월의 첫날이죠. 10월 어떻게 시작하실 건가요? 내일 계획 5당제 공유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브래드의 If, 그리고 프로콜 하럼의 화이터 쉐이드 오브 페일, 이 노래 범진호님이 신청해 주셨거든요. 이두곡 듣고 올게요.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현대.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2: 저기요, 몇 층이에요?
3: 32층이요.
2: 난 280층이요. 제인은...

0: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2: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내일 일기 만나볼게요. 6378님은 가을가을한 밤입니다.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딸과 함께 늦은 여름 휴가 겸 가을 휴가로 서울로 여행 갑니다. 와, 휴가 날짜 정말 잘 정하셨네요. 날씨가 또 좋을 때 이렇게 서울로 여행을 오시는데 초등학교 4학년 딸과 가기 좋은 여행지 어디가 있을까요? 이미 뭐 계획 세우시고 올라오시겠지만 날씨 좋으면 꼭 생각나는 게 이제 그 궁, 경복궁, 뭐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이쪽으로 가서 산책도 하시고 그 돌담길도 걸으면서 거기 북촌이나 이런 데 골목 구경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한복 같은 거 대여해서 그런 거 싫어하려나? 좋아할 것 같은데 그 초등학교 4학년이면 아직까지는 그런 경복궁이나 이런 궁 산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근처에 박물관도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성수동 요즘 또 핫하잖아요. 성수동 가서 요즘이 아니지 원래 핫했죠. 성수동 아니면 뭐 놀이공원 이렇게 가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지연님, 젠디 저는 내일 오래간만에 해화동에 가서 연극도 보고 좋아하는 카페도 다녀오려고요. 하고 글을 남겨주셨어요. 해화동 괜찮네요. 해화동. 저도 가끔 이렇게 걸어서 어딘가에서부터 이렇게 걸어가지고 해화동까지 이렇게 쭉 가서 연극은 뭐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 거기 가면은 제가 또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맛있는 붕어빵 집도 있고 그 젊음의 기운이 느껴지더라고요. 해화동은 여전히 그래서 맛있는 곳도 많고.

장르 분위기 즐겁게 느끼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연님, 연극도 재밌게 보고 오시고요. 3983님, 10월의 시작은 저에게 금연의 시작입니다. 응원해주세요. 담배 안녕, 영원히. 우와, 제대로 마음을 이렇게 드신 것 같은데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3983님, 매일매일 오늘 성공하셨는지 저희 오당제에 확인 문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동기부여도 되고 제가 매일매일 응원을 해드릴 테니까 꼭 10월에 금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굿뉴스 퀴즈 당첨자 5856님이 골라주신 끝곡은요, 손지창의 사랑하고 있다는 걸 신청합니다. 프로 바둑기사가 되겠다고 매일 도장에서 바둑 공부하다가 이 시간에 집에 들어오는 초등학교 6학년 아들 황시훈, 힘내라고 응원해주세요. 저는 황계천 말고 황경일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개천절에 태어나셔서 부모님이 개천으로 지으려고 했는데 아버님, 어머님의 성함 하나씩 따서 이름 지으셨다고 했잖아요. 황경일님이셨군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시윤님도, 우리 아들 시윤이도 힘내라고 응원을 보내드리면서 오늘 끝곡 손지창의 사랑하고 있다는 거 전해드릴게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오늘도 안전하게 이웃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우편함이나 집 앞에 전단지, 홍보물 등이 쌓여 있고 가스비, 관리비, 월세 등이 밀린다. 두 번째, 현관 주변 문고리에 먼지가 쌓여 있고 집 밖으로 나온 흔적이 없다. 세 번째, 집 주변이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악취가 난다. 네 번째, 식품 구입, 산책 등 정기적으로 외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다섯 번째, 며칠 동안 텔레비전 소리가 끊기지 않고 들린다. 여섯 번째, 쓰레기에 술병이 많이 보인다. 내 이웃에게 이런 징후가 보이면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한국생명에 전화로 연락하세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0시 뉴스입니다. 6천억 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늘부터 2차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영업일 기준 10일 동안 10개 은행과 14개 증권사에서 6천억 원 규모의 2차 국민성장펀드를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펀드에 가입하면 투자금 3천만 원까지는 40%,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는 20%,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사이는 10%를 소득공제, 최대 1,8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 독촉을 받게 돼도 추심 연락은 일주일에 7번을 넘길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채권 추심 관련 제도 변화로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먼저 방문과 전화, 우편 등의 채권 추심 연락은 금융채권별로 일주일에 7번을 넘길 수 없습니다. 불법 추심 피해자는 문자나 녹취, 사진 등의 증거 자료를 확보해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고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불법 추심을 당하고 있다면 불법 사금융 원스톱 지원을 통해 추심 중단과 수사 의뢰 등 절차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컴파운드 양궁 혼선 단체전 결승에서 박정윤과 최용희 선수가 은메달을 합작했습니다. 박정윤, 최용희는 결승에서 정규 4인대까지 157대 157로 팽팽히 맞서 승부를 가리지 못했고 곧바로 이어진 연장전에서 박정윤이 10점을 쏘면서 금메달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지만 마지막으로 나선 최용희가 9점을 기록하면서 20점을 획득한 인도에 패했습니다. 대표팀은 컴파운드 양궁 혼성 단체전에서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대회부터 3대회 연속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최근 10년간 일반 담배 흡연율은 30% 가까이 감소한 반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 발표한 국민건강영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담배 제품 사용률은 남성 36.3%, 여성 8.6%로 집계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12도, 대전은 14도까지 떨어져 쌀쌀하겠고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보다 5도가량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광주는 23도에 머무는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을 보이는 가운데 일요일 늦은 밤부터 월요일 오전까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차혜린이었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5: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넉넉한 한가위 연휴 보내셨습니까? 늘 변함없이 정겨운 고향이지만 귀향길엔 항상 아쉬운 마음이 남게 되는데요. 내 고향을 후원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아시나요? 2023년 시작된 이후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기부 방법이 한층 편리해지고 기부자가 원하는 사업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지정기부가 확대되면서 돌봄이라든지 의료, 환경, 청년 지원 등 지역의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고향을 아끼는 마음이 기부로 이어지고 그 기부가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낸다면 고향이 활기를 띠는 것도 시간 문제 아닐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운전자 없이 손님을 태우는 로봇택시. 10년 뒤면 수백조 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거라 전망되는데요. 그런데 로봇택시를 먼저 도입한 미국에선 오히려 확산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봇택시 논쟁에 불이 붙은 이유, 잠시 후 업되는 기업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우 전쟁을 거치면서 드론은 장거리 타격까지 수행하는 고성능 무기로 발전했습니다. 실제로 며칠 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데 사용한 드론 대부분이 제트 엔진을 단 드론이었는데요. 이렇게 드론의 역할이 커지면서 우리 방산 기업들에도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무기 체계로 자리 잡은 드론,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잠시 후 DS투자증권 강태호 연구원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9월 30일 수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4: 건강해.
3: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3: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5: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램.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램.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경제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4: 존재감을 쭉쭉 높여가는 기업 이야기, 업되는 기업 시간입니다. 하수정 경제전문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4: 기자님,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해 오셨나요?
5: 네, 로보택시 이야기인데요. 운전사가 없는 그 완전 무인 로보택시를 가장 먼저 상업화한 나라가 이제 앞서 잠깐 이제 그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미국입니다.
4: 예.
5: 2020년에 도입을 했거든요. 그로부터 6년이 지나면서 지금 무인 로보택시 도입 지역이 미국에서 늘어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지금 로보택시를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4: 네. 그러니까
5: 모빌리티 혁신이다. 더 빨리 도입하자. 근데 다른 한쪽에서는 정말 안전한 거 맞냐. 이거 대중 교통 흐름에도 혼란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찬반이 갈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로보택시 논란이 안전 문제를 넘어서요. 이제 사람들이 민감해하는 그 일자리 문제로 옮겨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권에서 이제 로보택시를 규제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보택시를 앞서서 도입한 국가인 미국에서는 지금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곧 무인 로보택시를 한국도 도입할 거거든요.
4: 네. 네,
5: 그럼 지금 어떤

0: 상태 있는지 그걸 좀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1: 중요한 얘기네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운전대까지 완전히 없어진 로봇택시 이거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 맞습니까?
0: 네. 테슬라가 만든 로봇택시 사이버캡이거든요.
1: 예.
0: 이제 9월 3일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공개된 건데 이제 황금빛 이게 바로 테슬라 사이버캡이에요.
1: 네.
0: 근데 여기에 운전대도 없고 브레이크도 없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네, 내부를 보면은 2인승인데 예. 아예 운전자 자리가 없어요. 손님 자리만 예.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캡보다 더 먼저 운전대 없는 로봇택시를 선보인 곳이 있는데 아마존이거든요.
1: 예.
0: 로봇택시 이름은 죽스. 그 차인데 좀 귀엽게 생겼죠.
1: 예.
0: 여기 이게 좀 이제 토스터기 닮았다고 해가지고 식빵 굽는 거. 바퀴 달린 토스터라는 별명이 있는 택시예요.
1: 네.
0: 이건 뭐 앞뒤 구분도 없고요. 좌석 4개가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운전석이 없이 다 손님만 타는 그런 자리로 돼 있어요. 라스베거스에서 이제 8월부터 유료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1: 네. 지금 더 두 개 자동차는 운전대도 없어졌다라는 충격적인 모습이 있긴 하지만
0: 네.
1: 예전에도 무인 로봇택시는 있긴 있었잖아요.
0: 맞아요. 구글, 그러니까 정확히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그러니까 알파벳 계열의 그 로봇택시 웨이모가 이미 이제 미국 14개 도시권에서 운전자 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무인 상태에서는 이제 운전하는 방식은 아까 이제 보신 사이버캡하고 죽스하고 대체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에 달린 카메라와 센서가 눈 역할을 하고 그리고 AI가 운전을 하고요. AI가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이제 관제센터 직원이 지시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이 웨이모 차는요, 그냥 일반 자동차에 센서를 단 거잖아요. 운전대도 페달도 그대로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필요하면 다시 사람이 앉아서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 차이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제 사이버캡하고 죽스는 처음부터 사람이 아예 운전할 수 없게 만든 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전대를 뗐다는 거는 사람 기사는 우리는 아예 안 쓰겠다. 이런 선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두 모델의 등장을 계기로 완전 무인 로봇택시에 대한 관심이 지금 뜨겁게 올라오고 있고 한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같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운행한 지 한 달 정도 만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이 죽스가요, 귀여운 외모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라스베이거스의 명물이 되는가 싶었는데
1: 네.
0: 불과 며칠 전에 9월 25일에 라스베이거스 한복판에 이 죽스가 일반 차량하고 충돌을 했어요.
1: 예.
0: 일반 차량이 저렇게 와장창 부서졌고요.
1: 예.
0: 운전자는 이제 병원에 실려가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 예.
0: 아직 뭐 어느 쪽이 잘못했는지 진상 조사를 벌이고는 있는데 이 사건 때문에 아, 이 무인차 좀 무섭네 이런 공포가 다시 퍼지는 그런 사건이 됐어요.
1: 네.
0: 그 이외에도 9월 초에는 이 죽스가 공사 구간에 이 도로 폐쇄 표지판이
1: 네.
0: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무시해버리고 쫙 진입하는 그런 영상이 퍼지기도 했어요.
1: 예.
0: 그리고 테슬라 사이버캡 이것도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요. 막 70분이나 빙빙 돌아서 돌아갔다. 그리고 호텔 주차장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왔다 갔다 막 하더니 목적지에 갑자기 도착했다. 이런 안내가 나왔다. 이런 탑승 후기가 이제 커뮤니티에 올라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인 로봇 택시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이 많다 보니까 각 도시마다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1: 네. 뭐 사실 뭐 이제 정해진 수순인가 보다 싶을 정도로 규제는 당연히 있어 보이긴 하는데
0: 네.
1: 실제 규제가 나온 사례는 있습니까?
0: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 이제 9월 초에 무인 로봇 택시를 사실상 금지하는 조례가 시의회에 발의가 됐습니다. 근데 조례안은 이제 로봇 택시를 운행하려면은 차 안에 안전 감시원, 그러니까 사람을 반드시 앉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면허가 있고 그리고 최저 임금 이상을 받는 사람이 핸들하고 브레이크 가속 페달을 잡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제 조례안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 조례안이 발의된 이유는 바로 일자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미네소타의 이 차량 호출 서비스인 우버하고 리프트 기사가 만 명이 넘는데 이 무인 로봇택시는 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없앨 것이다 라는 게 이 조례를 발의한 시의원들의 주장입니다. 이 법안이 공청회 절차를 지금 거치고 있고요. 조만간 표결에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통과되면 내년 10월부터 적용이 돼요. 근데 미니애폴리스에는 지금 구글 계열 웨이모가 그 시험 운전만 하고 있는 단계 거든요.
1: 네.
0: 본격적으로 도시에 웨이모가 깔리기도 전에 무인은 안 된다라고 이제 시의회가 문을 걸어 잠근

0: 합니다.
1: 예.
0: 근데 이제 사실 웨이모는 일반 차량을 개조했기 때문에 운전석이 있어요.
1: 예.
0: 조례를 뭐 따르려면 따를 수는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채산성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1: 예.
0: 그러니까 웨이모 입장에서는 운전석에 사람 앉히라는 거는 이거는 가뜩이나 이제 고가의 장비값이든 로봇 택시인데 기사 월급까지 다시 부담해야 되니까 사업성이 안 나오는 굉장히 비싼 택시가 돼버리는 거죠.
1: 예.
0: 그래서 웨이모는 이 조례안은 사실상 사업 금지 규제다라면서 좀 반발을 하고 있어요.
1: 네.
0: 특히나 이제 또 운전석이 아예 없는 아까 보신 테슬라 사이버캡이나 아마존 죽스 같은 경우는 이 조례 통과되면은 미니애폴리스에는 아예 발도 못 붙이게 되는 겁니다.
1: 그렇군요. 미니애폴리스 말고 다른 지역의 움직임도 궁금합니다.
0: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로봇택시가 잘 확산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여기저기에서 브레이크가 많이 걸리고 있어요.
1: 예.
0: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웨이모가 9월 1일부터 유료 운행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딱 2주 만에 시의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1: 네.
0: 택시 기사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으니까 공항에는 로봇택시를 못 들어 오게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1: 예.
0: 그리고 뉴욕 같은 경우는 로봇 택시의 원래 이제 상당히 강경한 지역 중 한 곳이거든요. 뉴욕 주지사가 이제 로봇 택시를 허용하려다가 그 계획을 올 초에 걷어들였고요. 그리고 맨하튼하고 브루클린에서 이제 웨이모가 원래 이제 안전요원을 태우고 한 8대 정도로 시험을 했었거든요.
1: 네.
0: 근데 그 허가를 지난 3월에 만료한 뒤에 지금 갱신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이 외에도 로봇 택시 허용을 하되 아예 그럼 돈을 걷자 이런 지역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워싱턴 DC 같은 경우는 무인 로봇 택시 그래 허용할게 그 대신 회사당 200대로 운행 대수를 제한해. 그리고 1마일당 15센트씩. 그러니까 한 1.6km마다 한 200원 정도씩.
1: 네.
0: 그 주행세를 거둘래. 이런 법안이 지금 발의가 돼 있어요.
1: 예.
0: 그리고 조지아주 애틀랜타. 여기도요. 이제 승차 공유 기사 노조가 최근에 이제 시의회 청문회장에 출석을 해가지고 로봇 택시가 승객을 한 번 태울 때마다 건당 50센트에서 한 1달러씩 더 징수해라. 그리고 그거를 실직한 운전기사들의 재취업을 위한 보조금으로 쓰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1: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한번 정리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네. 반발이 거센 겁니까?
0: 지금 이제 가뜩이나 이제 우버하고 리프트 운전기사들의 일감이 이제 미국 전반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1: 예.
0: 그래서 우버 리프트 기사의 지금 시간당 총수입 통계를 보면요. 미국 전체로는 한 1.8% 정도 이제 증가를 했어요. 왜냐면 물가도 오르고 이제 요금도 오르니까. 그런데 로봇 택시가 많은 LA는 3.7% 줄었고 샌프란시스코는 1.7% 또 총수입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차량 호출 서비스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제 로봇 택시로 인해서 타격을 입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1: 그렇군요. 우버 운전은 사람들이 사실 부업으로 정말 많이 하고 있잖아요.
0: 네.
1: 그런데 이런 흐름이 있다니 당연히 저항할 것 같습니다.
0: 네, 사실 이제 미국에서 차량 호출 서비스 기사는 그러니까 일종의 좀 사회 안전망 같은 일자리 이렇게 여겨져요.
1: 누군가 일자리 없을 때 반드시 할 수 있는 일.
0: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워싱턴 DC에서 뭐 청소원, 경비원 이런 노조 조합원 2만여 명 중에서
1: 네.
0: 40% 이상이 시간제인데
1: 예.
0: 이 사람들이 이제 우버 리프트로 부업을 해서 이제 모자란 생활비를 채운다는 조사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언어가 서투르고 미국 사회에서 이제 네트워크가 없는 그 이민자들. 그러니까 이민자들한테는 이 운전이라는 거는 돈을 벌 수 있는 첫 사다리 같은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1: 네.
0: 그런데 로봇 택시가 도입이 되면 시간제 노동자들, 이민자들 이런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일반 택시 운전기사 그리고 배달기사 그리고 대형 트럭 운전사 그리고 버스기사 이런 사람들도 영향을 받고요. 이제 조지 워싱턴 대 연구에서는 운전 직업 10명 중에 7명의 일자리가 대체될 것이다. 이런 연구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1: 예.
0: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1: 예.
0: 로봇 택시를 편하게 타는 사람들이
1: 예.
0: 자기 차를 안 사게 될 거 아니에요.
1: 예.
0: 그러면 이제 자동차 영업소 문을 닫고 할부 금융도 멈추고
1: 그렇네요.
0: 카센터 망하고 주차장도 필요 없고 뭐 말 그대로 이제 자동차를 둘러싼 거대한 그런 경제 생태계의 도미노 붕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0: 그렇겠네요.
1: 네. 그리고요, 얼마 전에 우버가 예. 전체 직원의 10%에 달하는 3,300명을 무더기로 해고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예. 사무직 직원들 구조조정 한 건데요. 이 우버가 작년 영업이익이 30%나 급증했는데도 사람을 대거 내보냈어요. 우버 CEO인 다라 코스로샤히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력 감축으로 아낀 자금을 신사업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근데 우버는 지금 로보택시에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조 원을 베팅했습니다. 승차 공유 시장의 지배자인 우버가 로보택시에 투자하기 위해서 본사 직원까지 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0: 네. 운전기사는 물론이고 이 사무직 직원까지 도민으로 일자리 위협받고 있다. 이게 그 큰일이긴 한데 네. 그러면 좀 뭔가 긍정적인 소식, 뭐 새로 생기는 일자리 이런 건 없는 거예요?
1: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일자리가 사라지기만 하는 거는 아닙니다. 예. 새로운 직군이 생겨요. 그러니까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로 이제 차를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격 관제 업무를 할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차에 달린 그 카메라와 센서를 관리하고 수리하는 그런 기술자도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AI 모델이 그 주행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게 데이터를 분석해주는 데이터 라벨러라든지 또 경로 계획을 제어하는 엔지니어 이런 직업들이 늘어나서 일자리의 재배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와요.
0: 네.
1: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기술업계에서 어디 이제 연구소에 보고를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서를 보니까 앞으로 한 15년 동안 자율주행차 제조하고 정비 분야에서만 11만 개, 이제 낙관적으로 보면 최대 45만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일자리가 대부분 이제 평균 노동자 임금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0: 네. 그럼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걸 정리를 해보면 로보택시로 인해서 여파가 생각보다 클 거다. 이건 확정되는 것 같고요.
1: 네.
0: 그러면 미국에서 로보택시가 그렇게 많이 도입됐다라고 저희가 지금 봐도 되나요?
1: 그러니까 로보택시 1위가 이제 구글 계열 웨이모인데 2년 전인만 해도 이제 피닉스, LA, 샌프란시스코 딱 세 도시에서만 달렸었거든요.
0: 예.
1: 근데 지금은 미국 14개 도시에서 4천 대가 운행 중이에요.
0: 네.
1: 유료 운행이 일주일에 50만 건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웨이모는 올해 말이면은 유료 운행이 주당 100만 건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0: 예.
1: 아마존의 죽스가 바로 며칠 전에 25일에 이제 네바다주의 라스베이거스에서 100대로 묶어뒀던 그 상한 규제가 풀렸기 때문에 좀 더 물량이 풀릴 거고요. 라스베이거스에는 뭐 테슬라, 웨이모 이런 데도 이제 허가가 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12개월 동안 최대 7,000대의 로보택시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 도시에. 그리고 테슬라도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이달 초에 텍사스 오스틴에서 사이버캡으로 이제 유료 운행을 시작했고요. 근데 이 정도만으로는 아직 시장이 열리지도 않았다. 라는 게 전문가들 진단입니다.
0: 네.
1: 앞으로 2~3년 뒤부터 시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무섭게 커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거든요.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보면요, 전 세계 로보택시 시장이 10년 뒤인 2035년에 4천억 달러 이상, 우리 돈으로 이제 550조 원까지 커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화물트럭 시장을 보잖아요. 성장 곡선이 훨씬 더 가파릅니다. 뭐 한 2026년에는 보이지도 않아요. 시장 규모가. 그러다가 한 2030년부터 급격히 이제 성장하기 시작해서 전 세계 2035년 되면은 전 세계 시장이 5,6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760조 원으로 이 자율주행 화물 트럭 시장이 커질 것이다.
0: 네.
1: 그래서 로보택시 시장보다 오히려 30%나 시장이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됐습니다.
0: 그렇네요.
1: 이렇게 이제 판이 급격 키 커질 것으로 예상되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막 베팅을 하고 있고요. 근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우려하는 그런 공포감도 같이 커지면서 이제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0: 진짜 반발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요인이 있네요. 자, 그러면 미국 상황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됐고요.
1: 네.
0: 로보택시 하면 또 중국도 하나 있을 텐데 중국은 네. 어떻습니까?
1: 이 중국은요. 이제 빅테크 바이두가 선두에 서 있고 뭐 포니 AI나 이제 미라이드 또 이제 로보택시 주요 사업자거든요. 바이두의 로보택시 이름이 아폴로고예요. 전에 우한하고 베이징, 상하이 같은 도시에서 이제 무인 로보택시로 이미 상업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특히 우한 같은 경우는요, 세계 최대 무인 택시 실험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로보택시 1,000대 이상이 지금 풀려 있어요.
0: 네.

0: 그리고 할인 프로모션 요금이요. 지금 일반 택시의 한 5분의 1 수준까지 내려간 사례가 있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됐거든요.
1: 네.
0: 이게 체감이 잘 안 되실 텐데 12km 구간. 그러면 한 우리나라로 보면 서울역에서 한 강남역 정도 되는 네. 그 거리인데 아폴로고는요. 한 1,000원 나온대요.
1: 네.
0: 일반 택시는 5,800원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1: 어휴, 그럼 사람들이 이용하겠네요.
0: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무인 택시가 너무 싼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많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우한에 이제 한 택시 회사가 우리 수입 너무 급감하고 있다 이렇게 막 우려를 해서 교통 당국에 로봇 택시를 제안해 달라 이런 이제 청원 서한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1: 네.
0: 게다가 이제 지난 3월 말에는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1: 뭔가요?
0: 우한 도심 고가도로 한 가운데요. 100대가 넘는 아폴로고 로봇 택시가 시스템 오류로 동시에 멈춰서는 일이 발생합니다. 승객들이 차 안에 막 갇히고요. 막 예. 인근 교통이 마비가 돼가지고 아수라장이 됐어요.
1: 네.
0: 이게 이제 시스템 오작동이 원인으로 지목이 됐거든요. 그 직후에 이제 중국 정부가 전국적으로 로봇 택시 신규 허가를 좀 일시적으로 멈췄다라는 이제 외신 보도들이 좀 나왔습니다.
1: 네. 그래서
0: 그동안 중국이 공격적으로 시장을 키워오다가 올 들어서는 지금 잠시 주춤한 상황입니다.
1: 중국, 미국 보니까 앞서간다는 느낌이 확 드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에요?
0: 한국은요. 아직 걸음마 단계예요.
1: 아.
0: 그러니까 강남에 이제 심야, 강남 심야 자율주행 택시가 있기는 있어요. 서울시가 총괄하고 이제 실제 운영은 자율주행 스타트업인 SWM하고 카카오 모빌리티가 나누어서 받고 있거든요.
1: 예.
0: 19대가 이제 야간에만 달립니다.
1: 네.
0: 근데 무인은 아니에요. 이제 운전석에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이제 운전자 없는 무인 로봇 택시는요. 나오는데 11월에 나오거든요.
1: 예.
0: 그게 바로 상암에 나와요.
1: 아, 우리 스튜디오에 있는데요.
0: 네, 세대에만 처음 나온 예정인데 이것도 완전히 무인은 아니에요.
1: 그러니까
0: 운전석에는 사람이 없기는 한데 조수석에 이제 안전 관리자가 동승을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제 사람이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1: 사실 뭐 기술 발달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서
0: 네,
1: 이걸 무조건 아, 우리는 왜 이렇게 천천히 하냐 이렇게 터부시 여길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 택시 상업화 우리나라에서는 언제쯤 기대할 수 있을까요?
0: 우리는 사실 이제 한국 모빌리티 시장에는 타다 사태라는 이제
1: 아, 기억납니다.
0: 네, 뼈아픈 잔혹사가 있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2018년에 11승 카니발을 내세운 타다가 이제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서 이제 1년 반 만에 문을 닫고 말았었는데
1: 예.
0: 또 이제 게다가 우리는 개인 택시 면허 하나에 또 1억 원이 넘잖아요.
1: 네.
0: 이 면허에 이제 돈이 붙어 있는데 택시 총량도 또 법으로 묶여 있고요. 그러니까 택시 업계하고 부딪히면 이게 이제 이런 모빌리티 혁신이라는 거는 살아남기 어렵다. 이런 공포가 있고 또 이제 강력한 물리적 장벽 이런 것들이 이제 쳐져 있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좀 공격적으로 나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넋놓고 있는 사이에요. 지금 미국 웨이모하고 중국 바이두가 잇따라 한국 법인을 세웠어요. 최근에.
1: 그래요?
0: 네. 그러니까 자칫하다가는 이제 미래 운송 시장의 주도권을 뺏길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1: 예.
0: 손 놓고 있으면. 근데 사실 지금 한국은 택시 기사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1: 네.
0: 2010년 13만 명인데 올해 이제 7만 2천 명으로 줄었어요. 이게 이제 법인 택시 한 10대 중 7대는요. 지금 기사가 없어가지고 차고지에 멈춰 서 있습니다. 배달 플랫폼으로 기사들이 많이 떠났고 또 고령의 기사님들이 또 이제 야간 운전이나 장거리 운전은 좀 어려워하시잖아요.
1: 네, 네, 네.
0: 그래서 결국 해법은 이런 걸 보면은 밥그릇을 뺏는 거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이 빈 공간을 메우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택시 잡기 힘든 심야 시간대나 대중교통 취약 지역부터 로봇 택시를 채워 넣는 방식입니다. 이제 동시에 그리고 일자리 재배치라든지 직무 재교육 방안 이런 거를 좀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수정 경제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1: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오늘의 플러스, 전쟁의 판을 바꾸는 드론, 우리 방산 기업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DS투자증권의 강태호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연구원님, 저도 드론 산업 관심 진짜 많은데요. 이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여기도 뭐 국방용이 있고 산업용이 있고 뭐 개인 일반용이 있고 한 것 같은데, 자 오늘 군 얘기를 좀 중심으로 여쭤보려고 하는데, 군에서 얘기하는 드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분류와 뭐 다릅니까? 그게 궁금합니다.
3: 아, 네. 우선 군에서 얘기한 드론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드론이랑 개념 자체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우선 개념을 한번 말씀드리면, 예, 무인기라고 하면 보통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원격 조종 또는 자율비행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를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2: 네.
3: 그렇긴 한데 군에서 사용한다고 하면 보통 정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수송을 한다든지, 네, 통신 역할 그리고 공격까지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군에서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이, 네, 이제 드론을 운영한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미국은 그것을 그룹 1에서 5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2: 그룹 1하고 5는 뭐예요?
3: 이륙 중량이라든지 고도 그리고 속도나 성격에 따라서 나누고 있는데요.
2: 예.
3: 우선 그룹 1, 2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산업용에서도 많이 쓰는, 네, 소형 드론들이 위치하고 있고요.
2: 프로펠러 4개 달린 그 모양 비슷한 게 맞네요.
3: 그렇습니다. 예. 네, 그룹 1, 2 같은 경우는 정찰도 수행하지만, 네, 자폭 드론 이런 역할도 하고 있고요.
2: 예.
3: 그리고 그룹 3부터는 본격적으로 사람보다 조금 더 큰 크기에, 네, 해당을 하고 있고요. 정찰 역할을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더 크고, 네, 더 무겁고 높이 날고요. 그리고 이 MQ-9 리퍼를 좀 주목하시면 좋은 게,
2: 네,
3: 리퍼라는 드론이 공격도 잘하고 이제 정찰 역할 이런 것들을 잘 수행하면서 아직까지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2: 그렇군요.
3: 네, 군용은 그래서 이렇게 미국은 현재 구분을 지어서 임무별로 좀 다른 임무들을 부여하고 있다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드론을 국방에 사용한 거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군요. 자, 그런데 중요해진 건 요 근래가 아닌가 싶은 정도로 요즘 이슈가 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해진 시점은 언제부터 봐야 될까요?
3: 네,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드론 자체를 쓰기 시작한 것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2: 예.
3: 한 1950년대 이제 베트남 전부터 미국이,
2: 아니, 1950년대도
3: 그렇습니다. 네, 그때도 완벽한 기술은 아니었지만,
2: 네,
3: 이제 미국이 정찰용으로 처음에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2: 예.
3: 그 다음에 그 이후로 1982년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이제 레바논 전투에서 시리아의 지대공 미사일을 식별하는 역할을 무인기를 통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2: 예.
3: 그래서 그것을 미국이 기술을 이전받아서 미국이 그 뒤로 또 드론을 만들었고요. 그 뒤로는 2000년대 초반에도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드론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2020년도 이후부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예.
3: 2020년도에 아르메니아랑 아제르바이잔이 이제 충돌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2: 네.
3: 그 당시에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이 튀르키예의 바이락타르라는 회사의 드론을 활용을 해서 아르메니아 기갑전력을 많이 공격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 자폭 드론의 효과가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그 뒤로는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러우 전쟁이라든지 이란 전쟁 들어서면서부터는 완벽한 드론 전쟁으로 향해 가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진짜 저도 러우 전쟁, 이란 전쟁부터 드론의 활약상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위력을 이제 뭐 확인할 수가 있게 된 것 같은데요. 최근 이란 전쟁에서는 드론이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까?
3: 네, 우선 이란 전쟁에서는 그 초기에 저희가 그 이란 딱 개전 시작하고 UAE라든지 뭐 인근의 빌딩 막 공격당하고 이런, 네,

0: 그런 사건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이란은 사실 사이드라는 드론의 본고장입니다. 사이드는 일방향 공격 드론이고요. 예. 좌표를 딱 찍고 그 방향으로 쭉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네. 저가형 순항미사일 표방하는 드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드론을 이란은 워낙 많이 생산을 해왔었고 생산 기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개전 초기에 3,500발 정도를 주변 국가한테 공격을 했습니다. 아. 네, 그렇게 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사이드 드론을 주로 이제 중동 내 미군 기지 그리고 그냥 일반 상업 시설이라든지 공항 레이다 그리고 뭐 연료 저장소라든지 이런 곳에 많이 공격을 했었고요.
1: 근데 제 입장에서는 사이드 드론은 좌표를 찍고 거기까지 일방향적으로 날아가서 타격을 입히는 그런 무기라고 말씀주셨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1: 그럼 기존에 뭐 미사일도 있고 다른 그런 용도의 그 무기 체계가 있는데 왜 드론으로 하는 게 뭐가 이점이 더 있습니까?
0: 드론으로 했던 게 싸서가 가장 큽니다.
1: 아, 네. 그렇군요.
0: 저렴합니다. 우선 발당 한 3.5만 달러면은 만들 수 있거든요.
1: 일반적인 미사일보다 훨씬 싼 거네요.
0: 그렇습니다. 예. 훨씬 싸기 때문에 훨씬 싸고 또 많이 만들 수 있고 이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1: 그렇군요. 네. 혹시 뭐 탄도미사일보다 뭐 파괴력이 뛰어난다든가 장거리를 간다든가 그런 거는 아닙니까?
0: 거리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거리 거리는. 자체는 사실 사이드가 아닌 이제 현재 러우전쟁에서도 드론 아직도 서로 공격을 많이 하고 네네. 있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도 지금 드론 기술이 발전해 나가면서 3,000km 이상까지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0: 네, 드론으로 거리는 늘어나고 있지만 예. 다만 그 탑재되는 무장량은 아직 당연히 탄도미사일 대비는 훨씬 낮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레이더에 걸리는 확률은 비슷비슷합니까?
0: 레이더에는 사실 드론이 훨씬 잘 잡히죠.
1: 아, 천천히 네. 가니까요?
0: 그렇습니다. 아. 드론 사실 요격이 어렵진 않아요.
1: 예.
0: 네, 그렇긴 하지만 워낙 많이 공격할 수 있고 그리고 생산도 빠르다 보니까
1: 예. 네,
0: 양적으로 비교가 좀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런 장점들이 확실히 있다 보니까 드론이 특히 최근 전쟁에서 훨씬 더 자유롭게 사용되는 거군요. 그럼 보니까 또 드론만 날리는 게 아니라 드론과 탄도미사일을 같이 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0: 아, 네. 그것도 되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 예.
0: 사실 드론이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공격할 수 있고 하지만 예. 요격이 어렵진 않거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드론 자체가 결국 500발을 날리면 490발, 80발 정도는 요격이 됩니다.
1: 아.
0: 그럼 20발 정도만 들어가는 것인데
1: 예.
0: 그거에 대한 피해도 분명히 있겠지만 결국 전쟁에서 큰 피해를 주려면 미사일로 그 일대 지역을 장악하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을 섞어서 쓰면서 방공망을 좀 필요하게 만들고 그리고 탄도미사일 요격용 탄을 소모를 시키는 거죠.
1: 네.
0: 드론을 활용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탄도미사일이 들어가서 좀 더 효과를 극대화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이제 더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드론이 어떤 식으로 지금 전쟁 중에 활용되는지는 이해가 됐고요. 미국은 드론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0: 미국 같은 경우는 우선 이번 이란 전쟁으로 네. 말씀을 드리면 공격도 해야 되지만 방어도 해야 되고 정찰도 해야 하는 너무 다양한 임무를 맡게 됐습니다.
1: 네.
0: 그렇게 되다 보니까 드론 같은 경우도 뭐 기존의 사이드라든지 이런 공격 드론도 중요하지만 뭐 되게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드론이 좀 중요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드론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리퍼. 그에 예. 해당을 했습니다. 사실 리퍼 같은 경우는 200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1: 예.
0: 굉장히 오래된 모델이고 뭐 크게 뭐 신형 모델도 아닌 모델이지만 리퍼 같은 경우가 이번 전쟁에서 F-15나 F-22, F-35 같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투기를 제치고 MVP로 선정이 됐어요. 그 이유가 리퍼가 우선 개전 초기에 가장 많은 목표물을 타격을 했었고요. 그리고 F-15 전투기 조종사가 이란에 격추돼서 낙오됐던 사건이 있었어요.
1: 예.
0: 네, 그 안에 잠깐 나고돼서 구조작전을 했던 일이 있는데 그때도 리퍼가 상공에 떠서 어모를 해줬다. 이런 일화도 좀 들려오고요.
1: 네.
0: 그래서 사실 리퍼 같은 경우가 워낙 오래됐다 보니까 방공망에 취약하기도 하고
1: 네.
0: 요격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번 전쟁에서도 8월 기준으로 45대 정도는 격추가 됐고 많이 격추가 됐지만 미국도 이번에 깨달은 것이 아 이게 이렇게 좀 격추가 쉽고 그리고 조금 구식이라도 할지라도 무인이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무인기가 중요하구나라는 걸 좀 깨달을 수 있었던 전쟁이기 때문에
1: 네.
0: 앞으로는 미국은 이런 중고도 무인기 쪽에 대한 전력 강화를 더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미국이 대표하는 드론인 리퍼는 조금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이해가 됐고요. 앞서 샤헤드 드론이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 러우 전쟁 때도 등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0: 네, 맞습니다. 우선 사이드 드론 같은 경우는 이란산이긴 하지만 이란이랑 또 러시아랑 긴밀한 관계였지 않습니까?
1: 예.
0: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도

0: 헤드를 국산화를 할 수 있었고요.
1: 네.
0: 그때 국산화한 버전이 계란이라는 드론입니다.
1: 예.
0: 그래서 처음에는 계란2, 이제 계란2를 먼저 많이 생산을 했었고요. 현재는 근데 계란5까지 나왔습니다.
1: 예.
0: 계량이 되고 있고, 심지어 이 5 자체도 더 계량이 되면서 지금 더 빠르고, 그리고 거의 순항미사일과 유사한 항법을 보여준다로 평가받을 정도로 기술 발전이 많이 되고 있어서,
1: 예.
0: 당장 뭐 어제 그저께만 해도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향한 드론 공격 강세를 좀 높이고 있습니다.
1: 예.
0: 이런 것들도 이런 계란5 이런 드론의 영향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앞서서 우리 연구원님께서 드론이 이제 현실 경제, 아, 현실 경제라기보다는 전쟁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쭉 말씀 주셨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순간적으로 개량도 많이 되고 뭔가 개선도 많이 되고 있다 말씀 주셨잖아요. 드론을 지금 개량하는 방향성이 어느 쪽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방공망이 취약하다라든가 레이더에 상대적으로 잘 걸린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뭐 소형화한다든지 아니면 속도를 빨리 한다든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아니면 파괴력은 순항미사일이나 아니면 탄도미사일보다 약하다. 그러면 엄청난 뭐 위력을 탑재하는 걸로 뭐 진화발전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0: 아, 네. 네, 네. 드론이 사실 제가 이 자료를 작성한 게 7월인데
1: 네.
0: 벌써 매주 변화하고 있어요.
1: 매주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냥 지금도 전쟁을 러우 전쟁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1: 예.
0: 정말 주 단위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는 것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게 좀 크고요.
1: 네.
0: 거리도 더 늘어나고 있다는 네. 것이 있습니다.
1: 네.
0: 우크라이나는 속도보다는 거리를 좀 더 늘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스크바 근처까지 공격을 해야 또 그리고 그쪽 있는 정유소들 러시아 깊숙한 정유소들까지 공격을 하는 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1: 예.
0: 좀 거리를 늘리는 쪽으로 더 발전을 많이 하고 있고요.
1: 네.
0: 반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속도를 좀 더 극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반면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아예 다르게 CC라는 무인 편대기를 또 구축을 추진하고 있어요.
1: 그건 뭐예요?
0: CC라고 하는 것은 이제 콜라보레이트 컴뱃 에어크래프트라는 반자율 무인 전투 플랫폼의 약자입니다.
1: 예.
0: 이게 그려놓은 개념도가 있는데
1: 아, 예.
0: F-35 한 대가 뜹니다.
1: 예.
0: 그럼 그 근처로 이 CC라고 하는 무인기 편대가 같이 날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무인기는 표적을 식별하고 탐지하는 역할을 하고요. 어떤 무인기는 공격 역할을 하고 어떤 무인기는 전자전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1: 네.
0: 이런 것들이 있는데 미국은 이런 CC 쪽을 좀 더 양산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 이제 안드릴이라든지 제네럴 아토믹스 이런 기존의 드론 회사들이 지금 양산 단계에 진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정리하면 네. 뭐 러우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나 뭐 이란 쪽 같은 경우는 그런 공격 드론 지금 이미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방공망을 피하고 적한테 더 큰 파괴를 적을 파괴할 수 있을까 이런 쪽에 집중하는 반면
1: 네.
0: 미국은 조금 더 병사 손실을 줄이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런 무인기를 운영할 수 있을까 이런 쪽에 좀 초점을 더 두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그러면 지금 각기 다른 방향으로 드론 환경을 드론 성능을 개선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조합되고 하면 야 나중에 드론이 마치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한테는 초정의 전투기 같은 역할 이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CCA 같은 경우도
1: 예.
0: 이제 F-35 조종사가 한 뭐 10대 정도의 무인기를 같이 조종을 하게 되는 건데
1: 예.
0: 10대는 무인기인 거잖아요.
1: 예.
0: 그럼 10대가 공격도 수행하기 때문에
1: 그렇네요.
0: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미래전쟁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1: 예.
0: 로봇과 로봇과의 전쟁이 머지않았다라고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1: 머지않았다는 표현을 써주셨지만 우리 연구원님께서 예상하시기에 물론 여러 가지 예측치가 있겠습니다만 언제쯤 진짜 무인기 대 무인기의 싸움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까요?
0: 네. 우선 발생하지 않으면 제일 좋겠지만요. 그렇긴 하지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린 CCA를 양산 시작했습니다.
1: 이미요?
0: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제네럴 아토믹스라는 회사는 이미 두 대를 인도를 했어요.
1: 야.
0: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미국은 생산을 하는 단계에 돌입을 했고요.
1: 예.
0: 중국도 이미 양산 기체가 있습니다. 네, 그 양대 두 국가가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실제로 무인기간 전투가 가능한 위치까지 왔다고
1: 예.
0: 평가가 되기 때문에 정말 뭐 당장 내년 내후년에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근데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게요.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원래 비행기 잘 만드는 데는 보잉이나 로키드마틴이나 원래 방위산업 업체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0: 네, 맞습니다.
1: 그런데 이번에 말씀 주신 건 안두릴이라든가 아토믹스 같은 우리에게는 좀 잘 안 알려진 회사들이 드론에 아주 뭐랄까 정통한 회사들인 것 같은데 드론 만드는 기술과 원래 전

0: 우측이나 여객기 만드는 기술이 많이 다른 겁니까? 왜 새로운 회사가 이렇게 대두되나요?
1: 네, 우선은 사실 기존에 하던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노스롭 그루먼 이런 회사들도 제작은 하고 있고 입찰은 참여하고 있지만 결국 안두리랑 제네럴 아토믹스가 헤게몬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제일 큰 것은 우선 안두리 제네럴 아토믹스는 생산 효율화가 잘 돼 있습니다.
0: 예.
1: 소프트웨어 안두리 같은 경우 소프트웨어가 있고 기체 같은 경우는 최대한 싸게 만들려고 하고 그래서 양산 규모도 많이 키우고 있는 것들이 효과를 보고 있고요.
0: 네.
1: 제네럴 아토믹스는 우선 정말 오랫동안 무인기 사업을 해왔습니다. 네. 1955년부터 제작을 해왔기 때문에 제작 자체는 그 조금 뒤지만 회사가 생긴 건 1955년부터여서 정말 오랫동안 사업을 해왔고 또 제네럴 아토믹스 같은 경우는 또 자체 또 플랫폼화를 시켜서 최대한 좀 빠르고 싸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점점 더 미국도 효율적으로 만드는 회사 그런 회사로 발주를 주는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기존의 전투기 업체들은 조금 밀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이번에 많은 전쟁들을 동시에 우리가 목격하면서 하나 확실하게 알게 된 게 전쟁의 양상에서 유불리를 나눌 때 있어서요. 어떤 값싼 어떤 무기로 값비싼 무기를 타격 입히는 게 굉장히 주요하구나. 이걸 많이들 이해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는 이란이라든가 튀르키예의 값싼 드론이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의 CCA급의 어떤 CCA 형태의 그 비싼 드론보다 더 유의미한 성과를 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어떻게 보십니까?
1: 사실 정말 좋은 지적이십니다.
0: 예.
1: 값싼 드론의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가격 자체의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드론들을 잘 활용해서 고가의 전략자산 공격하는 게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게 지금 이란이라든지 뭐 우크라이나 이런 쪽은 전력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런 값싼 드론들이 먹히긴 하지만 결국 강대국 간의 전쟁에서는 고가의 드론도 유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그 수준까지 가게 되면 첨단 경쟁으로 가게 되고 뭐 중국이라든지 특히 중국 같은 국가들은 이미 그런 값싼 드론에 대한 역량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엔드 무인기 역량도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국가는 하나하나 다 놓칠 수가 없는 거죠.
0: 아, 그렇군요. 네. 어찌 보면 값싼 드론이 쓰여지는 용처가 있고 비싼 드론이 쓰여지는 용처가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1: 맞습니다. 그 각각 임무가 좀 다르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0: 그러면요, 이걸 나눠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비싼 드론이라고 우리가 불리우는 고기능의 드론 시장은 미국, 중국은 언급해 주셨고 또 주목할 만한 다른 나라들, 후보군들이 좀 있습니까?
1: 네, 우선 다 준비하는 국가들은 꽤 있습니다. 전투기를 하고 있는 뭐 프랑스라든지 그리고 스웨덴 사브사 뭐 이런 국가들도 무인기에 대한 개념도는 만들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KF-21 기반으로 해서 무인편대기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아래 무인편대기 개념도 중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무카라고 해서 중형 무인편대기가 달리고 그 아래 소형 무인편대기인 수카 라는 개념이 같이 이렇게 붙어주는 그런 형태의 무인편대를 좀 구상을 하고 있어요. 전투기 역량이 있는 국가들은 다 준비는 하고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근데 정작 러시아도 전투기 역량은 굉장한 국가인데 이번에 드론은 이란 상권 개량했다더라, 뭐 튀르키예께 조금 반입됐다더라 이런 소리가 들리던데 러시아는 어떤 상황입니까?
1: 러시아 같은 경우도 개발을 뭐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워낙 잘 안 알려져 있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진행된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렇긴 하지만 러시아도 분명히 그런 뭐 드론 역량이 지금 자폭 드론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가의 드론 쪽도 아마 머지않은 시일 안에 준비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럼 이제 저가 드론 시장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란도 뭐 만들어서 수출까지 하고 뭐 기술 이전까지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뭐 이란이 할 정도면 우리도 비슷한 수준은 있을 것 같은데 이 저가 드론은 아무 나라나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우크라이나도 자체적으로 드론을 자꾸 개선해서 장거리로 보내는 역량이 이번에 커졌다고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1: 이게 생각보다 쉬워 보일 수 있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이게 이란이나 뭐 러시아 같은 경우는 또 워낙 좀 만들어 온 지 됐고 시간이 좀 흘렀고 그리고 또 중국산 부품 이런 저렴한 부품들을 많이 가져올 수 있다 보니까 이게 싸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는데 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기존에 또 항공우주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게 가능했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물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뭐 개발 속도가 빠르진 않았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뭐 최근에도 뭐 시험 평가를 여러 단계를 거치고 있는 만큼 이제 좀 다시 열심히 해야 되는 단계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나라 드론 산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드론이라고 우리가 오늘 궁금한 걸 여쭤

0: 했습니다만 결국 무인기 시장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투자라든가 현황이 어떤 수준입니까?
1: 우선 무인기 시장에서 유의미하게 볼 수 있는 기업들은 당장은 대한항공이랑 한국항공우주입니다.
0: 예.
1: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정찰 무인기를 지금 양산을 시작을 했고요. 중고도 정찰 무인기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이 됩니다.
0: 예.
1: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도 전투기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향후에 아까 말씀드린 무카나 수카 뭐 이런 것들을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0: 예.
1: 그렇긴 하지만 국내 쪽 드론에 대한 소요가 발표된 지가 그렇게 길지 않고 그리고 올해부터 좀 본격적으로 예산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좀 한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한 단계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우주항공하면 우리가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인가요?
1: 네.
0: 뭐 이런 회사들을 제일 먼저 떠올리는데 그런 회사는 뭐 이쪽은 영향이 없나요?
1: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잘하고 있는 무인기가 하나 있습니다.
0: 아.
1: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제네럴 오토믹스랑 같이 개발하고 있는
0: 예.
1: 모아비스톨이라는 무인기가 있어요.
0: 예.
1: 수직 이착륙하는 무인기고요.
0: 아.
1: 그 무인기를 이번에 시연을 했는데 성능도 좋았습니다. 이 무인기 같은 경우는 아토믹스랑 공동 개발해서 아시아 태평양 쪽 생산은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맡기로 했기 때문에
0: 아 그렇군요.
1: 머지않은 시일 뭐 내년 말이라든지 내후년에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고 무인기 팔리는 것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회사가 이제 무인기 시장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알았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개발하거나 추진 중인 무인기는 용처가 뭡니까? 정찰입니까? 타격입니까? 뭡니까?
1: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는 정찰입니다.
0: 아.
1: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사실 무인기를 획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북한 정찰을 하기 위해서이기
0: 예.
1: 때문이죠. 그래서 중고전용찰 무인기를 메인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올해 추가로 자폭 드론을 2만 대 더 확보하는 사업도 발표를 한 만큼 기본적으로 정찰로 가되 우리나라도 차차 공격형 드론에 대한 소요도 점점 늘리고 있다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우리나라도 그러면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과 중국의 버금가는 드론 강국이 되는 그런 걸 그리려면 우리가 또 얼마나 기다려봐야 될까요?
1: 아 사실 워낙에 잘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보니까 따라잡기가 단기간 내는 사실 쉽진 않습니다.
0: 그러면 저가 드론 시장에 해당되는 뭐 이란이라든가 아니면 우크라이나나 이런 데와 어깨를 견줄 만한 수준은 또 언제쯤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1: 저가 드론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개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좀 무인기의 중요성을 파악을 하고 예산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집행을 좀 하는 만큼 이제 뭐 차차 진행해 나가면 우리나라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0: 드론 기술에서 어떤 기술이 그렇게 중요하길래 우리가 약간 격차에서 벌어진 걸까요? 눈여겨볼 만한 특별한 기술 요인이 있습니까?
1: 우선 저가 드론 같은 경우는 결국 싸게 만드는 것들과 그리고 항법 잘 목표물까지 날아가는 그 자체가 좀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0: 네.
1: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아직 그 무인기 엔진 국산화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완벽하게 되진 않았어요.
0: 네.
1: 그래서 이런 엔진에 대한 부분들
0: 네.
1: 이런 것들이 좀 선행되어야 드론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0: 무인기니까 당연히 시스템적인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건 우리가 좀 잘하고 있습니까?
1: 그래서 시스템적인 부분들은 그래도 우리 한화 시스템이라든지
0: 네.
1: LIG 디펜스 에어로스페이스가
0: 예.
1: 기존의 항공기에서 사용하던 뭐 레이더 역량이라든지 광학 쪽 이런 것들이나 통신장치 이런 것들은 또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들을 잘 적용하면은 전 소프트웨어 통합은 뭐 정말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다 라고
0: 네.
1: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이게 좋은 전망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전투기나 이런 기종에 사람이 타고 있다가 사상자가 발생하는 건 사실 낭패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러면 결국은 대부분은 무인기로 다 바뀔 것 같긴 한데
1: 네.
0: 그럼 완전히 무인기가 주력이 되는 세상이 언젠가 도래했을 때는
1: 네.
0: 앞서 말씀드렸던 안두리라든가 아토믹스 이런 회사는 더 부각되고 전통적으로 사람이 탑승하는 전투기 만드는 회사를 주력으로 했던 회사는 조금 이제 역량이 약화되는 이런 흐름으로 우리가 미래를 전망해도 될까요?
1: 사실 기존 전투기 시장의 파이를 일부 뺏길 수도 있습니다.
0: 네,
1: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결국 이 무인편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유인 전투기 조종사가
0: 예.
1: 일부를 조종을 해야 되거든요.
0: 아, 그래요?
1: 반자율 전투기라고 보시면
0: 예.
1: 되기 때문에.
0: 그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1: 그게 그 각각을 또 통제를 좀 일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0: 어떤 윤리적인 판단도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건가요?
1: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각각의 임무를 또 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0: 네.
1: 그 일부는 조종사가 조종을 또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0: 완전히 대체되는 건 아니군요.
1: 그렇습니다.
0: 네.
1: 물론 전부 대체되진 않겠지만
0: 네.
1: 일부 좀 시장이 같이 커지면서 조금씩 나눠먹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공중에는 무인기가 있다면 이제 땅에는 무인 잠수함 같은 게 또 바다에는 있을

0: 것 같고 땅에도 뭐 무인 탱크 이런 게 있을 것 네. 같은데 각각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1: 네, 그런 것들도 다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0: 그래요.
1: 네, 무인 수상정도 뭐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예.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LIG 디펜스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고요.
0: 아.
1: 해검이라는 이제 LIG의 기종, 네, 기종이 네. 있고 그리고 하나 시스템 해령이라는 또 정찰 기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준비되고 있고요. 잠수정 같은 경우도 하나 오션 시스템 LIG DNA가 같이 제작을 하고 있는 만큼 해양 쪽도 뭐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0: 네. 앞으로 진짜 방위산업업체의 무인화 이게 대세인 것 같은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오늘 뭐 드론 말씀 많이 주셨으니까 드론 산업 앞으로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1: 우선 드론 산업 같은 경우는 단기간 내에 투자 관점이 있어서 단기간 내 실적으로 붙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향후에 국내 개발 사업이 나왔을 때 어떤 회사가 가져가는지 그리고 어떤 회사가 좀 시제품이나 이런 것들 나왔을 때 성능적으로 우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고요. 추가로 전 한국에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대드론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0: 그 큰 드론을 말하는 건가요?
1: 아, 아닙니다. 그 네. 대항할 때 그 대드론입니다. 그런데
0: 아, 예, 예.
1: 이제 대드론 시장에서 우리가 하나 시스템의 천광이란 레이저 무기가 네. 있어요. 근데 그 레이저 무기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하나 시스템이 이미 블럭 1이라고 하는 고정형 버전은 양산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0: 예.
1: 그 외에도 향후 블럭 2인 모빌리티 탑재용 그리고 또 출력도 높아지고 있고요. 이런 기술력이 하나 시스템이 지금 잘 기술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0: 네.
1: 전 레이저 무기 쪽에서 우리나라가 성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대드론 쪽도 투자 관점에선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알겠습니다. 미래 큰 변화가 지금 초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오늘 몰랐던 얘기들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DS투자증권의 강태호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Walk it, walk it.
3: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저기요, 몇 층이에요?
5: 32층이요.
4: 난 280층이요.

0: 하나증권 V.
1: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 MBC.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대통령이 저를 지금의 이 자리까지 이끌어준 것은 SNS라며 국민과의 직접 소통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X에 최근 자신의 SNS 활용이 늘었는데 이것이 고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는 취지의 글을 공유한 뒤 모든 언론 기득권자들이 저를 고립시키고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사실로 음해해 공격할 때 저와 국민을 연결해 진실을 알려준 것은 SNS라며 SNS는 국민과의 직접 소통 통로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자회견이든 토론회든 현장 방문이든 루즈벨트식 노변 정담이든 유튜브 생방송이든 더욱더 국민께 가까이 다가가 공감하고 소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군이 지난 두 달 새 50여 차례 걸쳐 군사 분계선을 넘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합창정보본부에게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군은 지난달 20여 차례, 이달에는 30여 차례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것으로 합동참모본부는 평가했습니다. 북한군은 지난달 중순 올해 들어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이후 상습적으로 월선을 해오고 있는데 특히 9월 들어서는 사실상 매일 월선이 일어나고 있는 격입니다. 4회 연속 금메달을 노리는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이 결승에서 일본과 맞붙게 됐습니다. 일본은 오사카에서 열린 우즈베키스탄과의 준결승전에서 전반 8분 선제골을 허용했지만 정규 시간 2분을 남기고 터진 이시바시의 골로 극적으로 균형을 맞춘 뒤 승부차기에서 9대8로 승리해 결승에 올랐습니다. 이 경기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치러진 우리나라와 중국의 준결승전에선 우리 대표팀이 이영준과 배준호의 연속골로 2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로써 아시안게임 3대회 연속으로 결승 한일전이 성사된 가운데 결승전은 오는 3일 열릴 예정입니다. 한국 스포츠 클라이밍의 간판 이도현이 아시안게임 2개 대회 연속 시상대에 섰습니다. 이도현은 일본 나고야 국제전시장에서 열린 대회 볼더링 남자부 결승에서 49.7점을 받아 2위를 기록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 대전은 14도까지 떨어져 쌀쌀하겠고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보다 5도가량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광주는 23도에 머무는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을 보이는 가운데 일요일 늦은 밤부터 월요일 오전까지 비 소식 있겠습니다. 차혜린이었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제기차기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두발제기는 두 발로 번갈아가며 차는 제기이고 한 번 차고 발을 땅에 댔다가 또 차기를 반복하는 맨재기, 재기를 차 올려서 입에 무는 물재기도 있습니다. 네 명이 사방으로 서서 발로 주고받는 재기는 사방재기. 옛날 종로 상인들이 추위를 잊기 위해 가게 앞에서 하던 재기로 두 사람이 마주보고 서로 받아치는 재기는 종로재기라고 합니다.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스웨덴의 그룹 록시티의 멤버 페르게슬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록시티가 1989년에 발표한 이 노래가 정말 자랑스럽다고요. 30년 이상 프로작곡가로 활동을 하다 보면 정해진 공식에 얽매이지 않고 빠른 템포에 중독성 있는 히트곡을 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게 되는데 그걸 알기 때문에 여전히 특별하고 색다르게 들리는 이 곡이 자랑스럽다는 건데요. 그래서인지 이 노래는 빌보드 싱글 차트 1위, 영국 싱글 차트 7위를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89년을 대표하는 음악으로 남게 되었죠.

0: 9월 30일 수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럭시트 The Look이었습니다. 임현웅님 신청곡이었어요. 정해진 공식에 얽매이지 않고 빠른 템포에 중독성 있는 히트곡을 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기 때문에 여전히 특별하고 색다르게 들리는 이 곡이 자랑스럽다. 이 노래를 만들고 부른 럭시트의 멤버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래서일까요? 여전히 이 노래는 진짜 시원하고 신선하게 오리기를 타격한 느낌의 음악이죠. 언제 들어도 좋은 명곡입니다. 내가 만든 무언가를 내가 진심으로 좋아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참 행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래 우리가 뭔가를 만들고 하다 보면 자꾸 못한 것만 먼저 보이잖아요. 아, 이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건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고. 자, 오늘 골든디스크 방송. 제가 항상 방송이 끝나면 아, 그때 이렇게 이 노래를 소개할 걸, 아, 이런 말을 해드릴 걸, 뭐 이런 생각 가끔 하거든요. 오늘은 그런 거 없이 진짜 클린하게 제 마음에 딱 드는 방송, 그러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방송 한번 만들어보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사용과 신청곡 필요한 거 잘 알고 계시죠?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미니와 문자는 방송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보내주셔야 골든디스크 앞으로 잘 도착을 하고요. 그 외의 시간에 참여하고 싶으실 때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으로 들어와 주세요. 어느 쪽에 글 남겨주시든 다 잘 보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다의식 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5: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노래 두 곡이어서 들었습니다. 두 곡 중에 먼저 전해드린 곡 다이어 스트레이츠의 음악을 나나무스쿠리가 다시 불렀죠. Why Worry? 4791님 신청곡이었고요. 이어진 노래 스티비 원더 My Sherry Amore였습니다. 이찬형님 신청곡이었어요. 이인식님 퇴근 중에 버스에 있는데요. 기사님께서 골든디스크 듣고 계십니다. 너무 반갑네요. 성남에서 운행되는 57번 버스입니다 하셨는데요. 기사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 기사님과 승객분께서 같은 공간에서 골든디스크를 듣게 되셨네요. 이것도 참 인연이고 우연이죠. 4778님 하루 종일 운전하는 택시 드라이버인데요. 저녁이라 기운이 뚝 떨어져서 예스의 Owner of Lonely Heart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아이고 제가 이 노래로 기운 올려드려야죠. 이 시간까지 정말 늦은 시간까지 운전하시는 분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끝까지 안전운전 하시고요. Yes, Owner of a Lonely Heart 이 노래와 함께 5807님이 신청해 주신 마일리 사이러스의 Midnight Sky까지 두 곡 함께 하겠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테이프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다음 그리고 지금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1978년에 데뷔한 미국의 하드록 밴드 밴 헤일런 이야기를 해볼게요. 밴 헤일런은요, 처음 데뷔를 창작곡으로 하지 않았어요. 네, 리메이크로 시작을 했는데 더 킹크스가 1964년에 발표했던 노래 You Really Got Me를 커버한 음악으로 세상에 그 존재를 알렸습니다. 78년 당시에 빌보드 싱글 차트 36위를 하면서 탑40라고 빌보드에서 40위권 안에 들어가면 히트곡이다 이런 공식이 있거든요. 어쨌든 40위권 안에 안착을 한 거죠. 신인으로서는 밴 헤일런의 밴드 색깔을 좀 제대로 알린 노래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점프라든가 Why Can't This Be Love 같은 히트곡을 내면서 80년대 전성기 누렸었죠. 그리고 2012년까지 12장의 정규앨범 내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이제 주축 멤버죠. 밴 헤일런의 기타리스트 에디 밴 헤일런이 세상을 떠나면서 밴드의 역사도 딱 여기에서 이제 멈춘 상태가 됐는데요. 이런 밴 헤일런이 마지막 앨범에서 마지막으로 활동한 싱글은 She's the Woman이라는 곡이에요. 밴 헤일런 멤버가 모두 공동 작곡한 노래였습니다. 그러면 밴 헤일런의 시작과 끝을 오늘 완전히 이 두 곡으로 알아볼 수 있게 되겠네요. 밴 헤일런의 데뷔곡 You Really Got Me 그리고 2012년에 나온 마지막 싱글입니다. She's the Woman.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웬 헬런의 데뷔곡 You Really Got Me 그리고 2012년에 나온 마지막 싱글 She's the Woman이었습니다. 음악을 듣는 동안 왜 락 팬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Rock will never die. 락은 절대 죽지 않는다. 에디 벤 헬런이 세상을 떠났음에도 락은 죽지 않았구나. 벤 헬런의 음악은 여전히 이렇게 살아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두 곡을 들었습니다. 8706님, 아이들 재워놓고 부엌 한 켠에 캠핑의자 하나 놓고 앉아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애들이 넷이라 첫째, 둘째 방 하나씩 주고 안방에는 셋째, 넷째가 잔답니다. 저는 뭐 거실에서 자든지 안방에서 같이 자거나 해요. 여기 부엌 한쪽에서 항상 쉬는데 좋네요. 또 마마스 앤더 파파스의 캘리포니아 드리밍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요. 아이들이 많아서 뭐랄까요? 불편한 점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이 8706님 문자에서는 그 불편한 점보다는 뭔가 다복하다는 느낌? 그게 훨씬 더 많이 들어요. 지금 제가 그 어감을 살리려고 노력은 되게 많이 했는데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에 이 모든 사연 끝에 웃음 표시하고 하트를 하나 그려주셨거든요. 그래서인지 그냥 이제 첫째랑 둘째랑 각자 방에서 잠이 들었을 거고 셋째랑 넷째랑 안방에서 같이 자고 있을 텐데 그 조용하고 고요한 와중에 이제 8706님이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부엌 한켠에서 이렇게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그 풍경을 머릿속으로 그리니까

그냥 뭔가 되게 포근하고 다복하다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낮 동안에 좀 북적북적 하셨을 텐데 지금 자기만의 시간 완벽하게 즐기시길 바라면서요. 신청해 주신 노래 The Mamas and the Papas의 California Dreaming 그리고 김성민 님이 R. Stewart의 Year of the Cat 듣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이렇게 두 곡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노래 최희연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라이 더 폴이었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9월의 마지막 날에 마무리를 함께 했습니다. 이제 예, 9월 끝났어요. 자, 9월의 마지막 날 이 노래 전해드려야겠죠. 지난 라이브 특집 때 라이브로는 한번 들었는데 9월의 마지막 날을 위해서 아껴뒀습니다. 8393님, 김남영님이 신청해 주신 그린데이의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오늘 이 음악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10월의 첫날 밤 11시 5분에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동 MBC 제1FM 방송은 주파수 100.1MHz로 방송해드리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안동문화 방송은 바르고 알찬 정보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의 책임자는 편성의 허환구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안동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대한민국은 지진에 대한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여진은 더는 안전하게만 여길 수 없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지진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지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천장이나 높은 곳에는 물건을 올려두지 않고 가스나 전기 배선 등은 자주 점검해줍니다. 또한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전기 전원과 가스를 끄고 견고한 곳으로 머리를 보호한 뒤 튼튼한 가구 밑으로 들어가거나 화장실로 대피합니다. 실외라면 최대한 몸을 가려서 보호한 뒤 공터 같은 안전한 장소에서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는 순간에는 당황하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적절한 판단이 어려운데요. 평소에 행동 요령을 익히는 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겠습니다.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여기는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여기는 가요 1999.
4: 한 여자가 다섯 번째 이별을 하고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다는 말에서 만큼은 앞말과 띄어서 씁니다. 노력한 띄고 만큼으로 쓰는 이유는 이때 쓰인 만큼이 을존명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집을 대걸 만큼 크게 지었다는 말에서 만큼은 앞말과 붙여서 씁니다. 만큼이 여기서는 을존명사가 아니라 세운 뒤에 붙는 조사이기 때문인데요. 만큼을 언제 붙이고 언제 띄었을지 잘 기억해야겠죠?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진 피해 현장에서는 이렇게 행동하세요. 첫 번째, 건물이나 담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로 인해 다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리조각이나 건물 잔해에 발을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운동화 등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을 신고 이동하세요. 세 번째, 여진의 우려가 있으니 인근 대피소나 텐트, 개활지의 차량 안에 머무르세요. 안전이 확인된 후 가정으로 복귀하세요. 네 번째, 공동생활시설에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대피자 간 일정 거리를 유지하세요. 다섯 번째, 여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TV, 라디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세요. 행동수칙을 지키면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난해 한미 양국이 합의한 대미 투자와 관련해 최고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불확실한 사업성 탓에 우리 정부가 확정하지 않은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까지 포함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1: 유엔군 사령부가 비무장지대에서 폭발한 지뢰를 북한의 것으로 특정하고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북한은 김여정 부장의 담화를 통해 이번 사건은 우리 측의 명백한 자작극이라며 지뢰 매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0: 아시안게임 남자축구대표팀이 이영준과 배준호의 연속골에 힘입어

0: 4연패에 도전하는 우리 대표팀은 올해 일본과 금메달을 놓고 격돌합니다.
1: 네, 밤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면서 오늘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12도, 낮 최고기온도 20도에 머무는 등 전국에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10월 1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0: 한미 양국이 합의한 한국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금 전 세부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 우리 정부가 확정하지 않은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사업도 포함돼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워싱턴 연결하겠습니다. 허유신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 발표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2: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금 전 백악관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 세부 내역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가 투자 1호로 공개한 텍사스 가스화력발전소 관련 외에 두 가지를 더 언급했는데요. 알래스카의 액화천연가스 LNG 개발과 8개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 중 하나인 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발표하게 돼 기쁘다면서 이런 내용을 말했습니다.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500억 달러 이상이 투자되고 원전 8기에는 1200억 달러가 들어갈 것이라며 구체적 금액 수준까지 밝혔는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한 대목 들어보시겠습니다.
3: 텍사스의 6기가와트 규모의 발전시설을 짓는데 2천억 달러가 투입됩니다. 매우 거대한 발전소입니다. 여러분이 보게 될 가장 큰 규모 수준으로 대형 신규 원자력 발전소 8개에 맞먹는 크기이며 마침내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사업도 포함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0: 네, 그런데 우리 정부하고 조율된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한 이유를 뭐라고 봐야 합니까?
2: 네, 한미 양국은 지난해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액을 3,500억 달러 규모로 합의했습니다. 그중 1,500억 달러가 이른바 마스가로 불리는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에 들어가고요. 나머지 2,000억 달러가 있는데 우리 정부는 223억 달러 규모의 텍사스 가스 복합화력 발전 이 프로젝트만 확정한 상태입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알래스카 LNG 사업의 경우엔 상업적 합리성,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겠냐, 여기에 대한 검증이 안 돼서 우리 정부는 부정적입니다. 원전과 관련해서도 대략 1200억 달러 규모다, 여기까지만 정해놓고 있는데 이런 미확정 계획들을 트럼프가 오늘 일방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외신들은 다음 달 3일, 그러니까 이제 불과 한 달 정도 남은 중간선거를 의식한 행보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여당인 공화당은 하원을 넘어 상원마저 민주당에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서 지금 한석이 아쉬운 처지입니다. 전통적인 텃밭인 알래스카에서 현재 보유한 의석도 양당 후보가 접전 중인 판세로 알려지면서 장담이 어렵습니다. 오늘 발표 자리에는 알래스카 현지 상원의원과 주지사도 참석했습니다. 최근 트럼프는 앞서 주요 경합지 중 한 곳인 아이오와에서도 우리 돈 20조 원 규모의 대형 제철소를 짓겠다고 전격 발표했는데 이 역시 선거와 직결된 맥락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를 조사한 유엔군 사령부 역시 현장에서 발견한 지뢰를 북한의 것이라면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군 당국은 지뢰 매설과 같은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손한을 기자입니다.
4: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 현장에서 찾은 수지 반보병 지뢰, 즉 플라스틱으로 덮은 대인 지뢰입니다. 군당국과 사흘간 합동조사에 나선 유엔군 사령부는 군사분계선 남측 한국 지역에서 발견된 북한 지뢰로 특정하고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유엔사가 폭발 사고 이후 북한의 책임을 지적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긴장 고조를 막는 데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는데 절차에 따라 북한의 위반 사실을 경고하고 군사회담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걸로 예상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나아가 대북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고가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정상적인 수색작전을 하던 장병들이 북한군의 지뢰로 심각한 부상을 당한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지뢰 매설 등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즉시 중단하라고 북한에 요구했습니다.
5: 국경선 요새화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활동을 즉시 중단해야 하며 북측의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0: 나은 MTS 하나증권 V.
1: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2: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3: 김나입니다.
2: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3: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좋겠습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3: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4: 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5701님이 JB 오늘 저의 62번째 생일입니다. 62번째 생일입니다. 아침에 아내가 닭 미역국을 끓여줬습니다. 항상 고마운 아내입니다.
4: 잠깐만요. 닭 미역국도 있나요?
5: 저도 처음 들어봐가지고.
4: 소고기 미역국. 그죠?
5: 네. 닭고기를 넣으시는 거겠죠?
4: 오, 그래요? 처음 들어봤는데 맛이 어떨까? 네, 아무튼 생신 축하드립니다.
5: 예. 무조건 맛있죠. 아내님 고생하셨네요.
4: 네.
5: 그리고 마승가님, 10월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감사의 계절 10월. 손설님들 모두 감사하며 삽시다. 라고 올려주셨고요. 오늘이 국군의 날이죠.
4: 네. 예.
5: 버스버스님이 국군의 날이기도 한 오늘, 아이고 죄송합니다. 2년 전에 계엄 준비 열병식을 했던 누가 생각나네요.
4: 아, 그렇네. 그때 그랬었죠. 이야, 벌써 2년이 다 돼가네요. 세월이 참 빠릅니다, 정말. 네.
5: 그러니까요. 하지만 잊혀지진 않았다. 그리고 기억해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JB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4: 미국에서 날아온 소식부터 전해드려야겠죠. 조금 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발표했습니다. 뭐라고 발표했느냐? 오늘 우리는 우리 행정부가 대한민국과 체결한 합의 덕분에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에너지 인프라 투자 가운데 하나를 발표하게 돼 매우 기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5: 합의된 거 맞나요?
4: 네, 좀 이따 지금 같이 보겠는데 텍사스에 6기가와트 규모의 발전 시설을 건설한다고 밝혔고 대형 원자력 발전소 8기 그리고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도 언급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동석했던 하워드 로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밝혔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1000억 달러에 200억 달러의 예비비를 더해서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한다. 오하이오와 테네시, 사우스 캐롤라이나, 켄터키에 들어선다. 장소까지 언급을 했고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500억 달러가 조금 넘는 금액을 투자하는 것이다 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텍사스에 220억 달러를 들여서 6.5기가와트의 가스화력 발전소를 세운다.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거 우리하고 완전히 합의가 끝나지 않았는데 일방 발표한 거 아니냐. 이 이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알래스카 LNG 사업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김 장관 산자부 장관이 지난 22일 가졌던 기자간담회 내용이 오늘 보도가 된 게 있습니다. 뭐 엠바고가 걸렸었는지 뭐 모르겠는데 오늘 보도가 됐는데요. 조금 전에. 여기서 김 장관 장관이 어떤 언급을 하냐면 알래스카 LNG 사업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가스 수급 측면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언급을 하고,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상업적으로 받을 만하고 전략적으로도 우리의 이익에 도움될 수 있도록 치열하게 논쟁해 보겠다. 이렇게 지금 언급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놓고 보면 열고 있었다라고 지금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해석은. 최종

0: 쪽으로 사인까지는 안 됐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논의가 되고 있었던 것으로 지금 해석을 하는 부분이 좀 성립이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양국 정부 간의 협상에는 행정 절차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사인 끝나야 발표를 했는데 그게 됐느냐는 당연히 점검이 돼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 안 돼, 이건 못해, 이거였는데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냐, 여기에는 좀 물음표를 좀 찍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논점은 이렇게 되면 알래스카에 지금 LNG 사업에 우리 돈이 들어가는데 밑빠진 독에 물 붓기냐, 아니면 회수가 가능하냐, 이게 또 핵심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언급할 사안은 아니고요. 잠시 후 전문가 연결해서 좀 자세히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지금 전문가들 코멘트가 담긴 보도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는데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는 상업적 합리성 원칙인 것 같습니다.
0: 그게 그 얘기죠.
1: 네, 그게 예. 잘 지켜져야 된다. 미국 발표와 실제 투자 결정을 좀 구분해서 우리 정부가 대응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잠시 후 3부에서 전문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관련해서
1: 하고요.
0: 미국 관련 얘기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16쪽 분량 양의 2026 국가방위전략 이행 업데이트라고 하는 제목의 문건에서 한국의 전시작전 통제권을 언급을 했습니다. 한국을 GDP의 3.5%를 핵심 군사 역량에 지출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채택한 첫 비나토 동맹국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한국이 북한에 대한 재래식 억제와 방어의 1차적 책임을 맡기로 했고 한국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넘겨받기 위한 노력을 가속함에 따라 국방부는 이 기회를 한국군의 전투 수행 능력의 세대적 수준의 향상을 유도하는 데 필요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선 모든 역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 내 미군의 재래식 군사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1: 네, 이게 전작권을 넘겨주겠다 이런 의미인가요?
0: 라고도 볼 수도 없고 아니라고 볼 수도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이 북한 방어의 1차적 책임을 맡는다는 대목만 보면 안 넘겨줄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애매한 건 세대적 수준의 향상을 유도한다라는 대목입니다. 세대적 수준의 향상을 실현하고 있다가 아니라 유도한다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즉 아직 달성되지 않았다는 뜻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아직은 아니다라고 또 주장을 근거가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걸치고 있는 지금 입장 아니냐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재는 게 의미 없을 수도 있다. 왜냐? 어차피 가닥은 언제 어디서 잡히느냐? 12월에 마이애미에서 잡힐 가능성이 있다.
1: 아, 골프회동이요?
0: 한미 그 두 정상이 여기서 골프회동을 지금 약속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여기서 가닥이 잡히지 않겠는가?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1: 네, 지금 촌철님들은 오늘 새벽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의 대미 투자 관련해가지고 주는 것보다 얻는 게 더 적으면 안 됩니다라는 반응들을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요. 어떤 손익계산이 나올지 잠시 3부에서 좀 따져보도록 하고요.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이재명 대통령이 어젯밤에 X에 글을 올렸습니다. 중수청장으로 친윤계 김지용 검사는 쓰지 말아달라는 한 네티즌의 글을 인용을 하면서 후보자의 친윤 아닌 굳이 말해서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다. 이렇게 밝히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부에서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바 김지용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 형사부장이었는데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을 재기 수사 명령에서 기소하라고 했다라는 점을 환기를 시켰고요.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되었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다.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마디 더 있는데요.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도 걸쳤는데 자, 간밤에 이런 글을 X에 올렸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러면 추가 검증은 끝났다라는 것이냐? 그래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내겠다는 뜻이냐? 이게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차피 추가 검증의 포인트가 바로 이 문제였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에서 지금 대통령은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사실상.

0: 그러면 추가 검증 끝났고 그냥 간다. 이런 뜻으로 읽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1: 그런데 그 뒤에 올린 글에 보면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다라는 말을 또 해서 고민의 여지를 남겨두고
0: 그러면 그거는 다른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지명이 됐다가 추가 검증을 한다고 해서 인사청문회 중에서 안 보낸 거잖아요. 근데 추가 검증의 포인트가 이거라는 것은 뭐 지금 뭐 자타가 다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돌발 다른 게 나왔다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또 고민의 여지가 뭐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 네. 네.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은 처리하지 않고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관심사는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는지 여부입니다. 관련해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2: 국민의힘에서 줄곧 필리버스터를 예고해 왔는데 무제한 토론에 나선다면 이번만큼은 우리 민주당도 토론 종결 표결을 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0: 이 얘기는 뭡니까? 그래, 할 만큼 해봐라. 이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루고 이틀이고 계속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 3일로 예정된 장애 집회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 말이 있는데요. 마저 들어보시죠.
3: 그렇게 안 해주시면 저희들은 굉장히 감사하다는 뜻을 표하고 싶습니다.
1: 그러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이런 건가요?
0: 근데 또 꼭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처리하려는 도시정비법에 대해서 공공개발에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줄 게 아니라 민간개발에도 동일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면서 지금 국토위에서 여야 합의로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수정안을 내는지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여부에 따라서 필리버스터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민생법안 처리가 중요하고 급하니까 함부로 말할 건 아니지만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필리버스터 그 자체만 보면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말 그대로 무제한으로 한번 필리버스터를 해보도록 하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이런 상상을 했느냐? 국민의힘이 얼마나 끌고 갈지가 궁금해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던 겁니다. 자, 관련해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말 추가로 들어보시죠.
3: 반대 토론을 하는 당사자들이 이제 더 이상 반대 토론을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 진정한 소수정당, 소수정파를 보호하기 위한 필리버스터 정치 제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0: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더 이상 안 하겠다라는 선언이 언제 나올지가 참 궁금한데 이걸 지금까지는 확인해 볼 방법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 24시간 지나면 강제 종료를 시켜왔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로 한병도 원내대표의 말대로 끌려면 해볼 만큼 해보세요가 돼버리면 도대체 얼마까지 끌 수 있을까가 좀 궁금해서 한번 그런 상상을 해봤다. 그냥 이렇게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 네. 근데 은근히 제2위의 상상에 춘철님들이 동조를 좀 해주시네요. 제발 잠 좀 자자님이 원하는 대로 한 번 더 봅시다. 적토마님도 하고 싶은 말 다 하도록 한 번 더 봅시다. 힘들지 않을까요? 근데 민생은 언제 돌보는 건가요? 라는 물음표 보내주셨는데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본회의 전 막판에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필리버스터 없이 풀릴 가능성도 있다.
0: 그게 아까 얘기했던 국토위 그 수정한 얘기가 그거죠.
1: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뭐 늘 또 열려있는 거라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허영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이젠 지난달이 됐군요. 9월이니까. 9월 23일 법원 행정처로부터 법관 인사위원회가 자신을 연임 적격 여부가 문제되는 판사로 의결했다라는 결과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법원조직법 제45조의 2, 제2항, 제3호에 해당이 된다라는 건데 제3호가 뭐냐? 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임명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에 허판사가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반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법원행정처가 28일 허 판사에게 연락해서 해당 통보가 잘못됐다면서 사유를 제2호로 정정을 한다 이렇게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1: 2호?

0: 뭔데요?
1: 제2호는 근무 성적이 현저히 불량해서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게 그거 같긴 한데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허판사는 29일 다시 코트넷에 글을 올려서 판사직이 걸린 중대한 문제에서 의결 사유가 잘못됐다는 것이 단순한 실수일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밝히면서 법원행정처에 제2호로 판단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등을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 궁금하네요. 이 사유를 이렇게 바뀌는 뭐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1: 허판사는 2024년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가운데 하나죠.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서 1일 직무대리로 공판에 출석했던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검사들이 법정에서 그러니까 반발 퇴정을 했고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까지 했다고 하는데 대법원에서 이거는 최종 기각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는 허판사에게 지난 20일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느냐. 권위적이고 고압적으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평, 합의부를 일방적으로 운영한다는 평, 업무 내외적으로 타인과 잘 소통하지 못한다는 평,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 처리 능력이 부족하고 기록 검토가 부족하다는 의견 등을 전달하면서 소명을 요구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권위적이고 고압적으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평이 혹시 그 검사 퇴정시킨 것도 포함이 되는 건지가 좀 궁금한데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 진행과 관련된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것이 그렇다라고 단정 내릴 수 있는 근거는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실수했다는 건 법원 행정처도 인정을 했잖아요. 통보가. 근데 뭔 실수가 이렇게 잦습니까? 며칠 전에 제가 전해드린 게 있습니다. 업무 추진비.
0: 대법원장.
1: 네. 기록. 엉터리였다라는 걸 전해드렸잖아요.
0: 네. 단순 실수라고 했었죠.
1: 그때 법원 행정처의 설명이 뭐였습니까? 직원의
0: 단순 실수.
1: 단순 실수로 오기한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단순 실수고. 대법원장님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그 다음에 판사의 재임용에 걸린 문제, 이런 거라면 상당히 큰 사안인데, 이걸 밥 먹듯 실수하는 게 지금 법원 행정입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너무 허탈한 거 아닙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네, 옥황상제님이 혹시 미혼 털박힌 거 아니에요? 라고 올려주셨고요. 푸른달님은 전혀 다른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아까 읽어주셨잖아요. 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이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판사의 품위요? 그러면 대법원장의 품위는 어떻습니까? 라는 물음표 보내주셨네요. 저는 그냥 궁금한 건 현저히는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현저히.
1: 현저히는 아까 그랬잖아요. 평. 평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평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객관에서 이야기하는 참 힘든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0: 네,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1: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자 강모 교수가 어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눈길을 끄는 건 김승원 민주당 의원 관련 부분인데요.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을 냈습니다. 피고인이 김승원을 통해 식약처장이 취급하는 임상시험과 관련해 청탁한 것이 명백하다.
0: 청탁이라고 봤네요.
1: 자, 김승원을 통해서 청탁을 했다면 청탁 창구가 김승원 의원이 됐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이렇게 나왔다. 그런데 인사청문 과정에서 김승원 의원은 그건 청탁이 아니라 통상적 민원처리 차원이었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원의 판단은 완전히 다르게 나왔다.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전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짧게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여성이 주유소에서 겪은 황당 사연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지난 22일 명절이 다가와서 그러니까 그 기름을 넣은 다음에 세차를 하려고 쿠폰과 현금 5천 원을 제시를 했고요. 거스름돈 천 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사장이 거스름돈 못 준다라고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0: 왜요?
1: 왜요? 라고 물어봤더니 사장 왈 여자 계시잖아.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여자가 계시를 해서 재수가 없다. 막 이런 취지의.
0: 오늘 초수님이다 이거죠?
1: 그렇죠. 이 사연을 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들이 에이 설마. 이런 반응을 좀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추가로 고객센터에 상담한 내역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참 말 같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저는 말을 섞지를 않겠습니다. 대신 180도 다른 뉴스 전해드리겠는데요. 한 택시기사가 조수석 뒤편에 작은

0: 안내문을 붙였다고 합니다. 위대한 임산부, 몸이 불편하신 승객께서는 승차 직후 알려주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었다고 하는데 이게 배려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걸로 위안 삼자.
1: 네, 지금 주유소 얘기 들려드렸더니 일반인님이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야?
0: 네,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들으신
1: 거예요. 네, 어디 조선시대 사시냐는 뭐 따끔한 댓글들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0: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1: 고맙습니다.

0: 오랜 시간 탈은 수많은 이야기를 품어왔습니다. 가면의 기억 모두의 춤, 2026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 대한민국 대표 탈춤 축제가 9월 24일부터 10월 4일까지 중앙선 1942 안동역 원도심 탈춤공원 1원에서 펼쳐집니다. 전통의 멋은 더 생생하게, 탈춤의 흥은 더 신나게, 세계의 다양한 탈과 춤을 만나고 신나는 퍼레이드와 대동난전까지 보고 즐기고 함께 춤추는 모두의 축제, 2026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 진보의 눈으로 우리 정치를 바라봅니다. 민주당의 블루캠프 출발합니다.
2: 네, 블루캠프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2: 네, 이 문제부터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전용기 최고위원 모시고 인터뷰를 했더니 네. 전용기 최고위원은 조직해서 특검법 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네네. 바로 네. 처리 안 한다라는 네. 입장이 나왔는데 그렇게 알고 계시죠?
3: 원내에서 그렇게 전략적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
3: 뭐 여러 가지로 여야 간 이견이 적은 법안부터 하자라고 해서 도시정비법, 산안법 처리에 집중하자라는 거고요. 특히 뭐 국군의 날 개천절 있는 상황에서 필버 정도는 피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한글로 보여지는데요. 국힘이 호응할지 모르겠습니다.
2: 아, 필버를 안 할지?
3: 예.
2: 알겠습니다. 아, 앞서 잠깐 짚었으니까 그건 안 여쭤보고. 그러면 이제 국정감사 이후로 미루는 건데.
3: 네.
2: 국정감사에 의해 처리가 될까요?
3: 처리 시점 관련해서 사실 이렇게 어려운 숙제를 뒤로 미룬다 그래서 난이도가 낮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문제는 저는 결단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2: 결단?
3: 예. 왜냐하면 윤석열 정치검찰이 저질렀던 악행들이 있잖아요. 불법적인 행위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단죄는 필요하고 진실규명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방법은 두 가지거든요. 특검을 통하거나 사법부를 통하거나.
2: 아, 법원.
3: 네, 법원을 통하거나.
2: 공소기각.
3: 그렇죠. 공소기각이 아니라 정치검찰의 행태를 바로잡는 것. 그 방법에 대해서. 공소기각은 나중 문제고요.
2: 네.
3: 이게 특검을 통하거나 사법부를 통한 방법이고 있는데 사법부는 지금 국민적 신뢰를 잃어가고 있고 특히 사법부를 통해서는 진실을 규명할 수는 있겠지만 단죄하기는 어렵습니다. 검찰들에 대해서.
2: 뭐 사법부에 기소가 돼야 그다음에 뭐라고 하는 거니까.
3: 네. 네. 그래서 특검 방식이 유력한데 이걸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뭐 결단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2: 결단의 영역이라는 건 뭐 공소취소권을 뺀 특검은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신가요?
3: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2: 그래요?
3: 중요한 건 윤석열 정치검찰에 저질렀던 불법을 그냥 묵과할 수는 없다. 이거는 썩은 고름과도 같아서 봉합한다고 살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봅니다.
2: 그러니까 이제 그 내일

0: 처음부터 이제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바뀌고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1: 맞습니다.
0: 공소청 안에서 뭔가 수사를 하고 이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결국은 네. 뭐 감찰이라는 이름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1: 제한적이죠.
0: 제한적이죠. 예. 아무래도 예. 그것은
1: 네.
0: 알겠습니다. 국회 정보위 지금 여당 간사를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1: 네.
0: 어제 정보위 열렸죠.
1: 네.
0: 여기서 좀 나온 이야기를 좀 일단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던 북한군 포로 비공개 송환 거 관련해서
1: 네.
0: 뭐라고 하던 거예요? 국정원 보고 내용이?
1: 일단 대단히 제한적으로 보고를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외교적 사안이고 또 양국 간에는 비공개 합의가 있었는데 그걸 일방적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이 깨버리셨습니까?
0: 네네네.
1: 그 부분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의 설명은 시작부터 우크라이나에서 비공개 요청을 했다. 그리고 최근까지 끝나는 시점까지 협의가 끝나는 시점까지 단 한 번도 이견이 없었다.
0: 비공개에 대해서.
1: 네. 그래서 당연히 이건 정상 간 합의 레벨 수준이 아닌 거다 이건.
0: 이미 정상이 입에 올릴 이유도 없다.
1: 네. 왜냐하면 실무적으로 다 끝나버렸던 거고 특히나 비공개를 먼저 주장한 건 우크라이나였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포로 교환 정책에 반하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로서 또 당연히 포로들의 신변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당연히 그 뭐 비공개 조항을 받아들였던 거라 황당하다 이건 젤렌스키 대통령이 깬 건.
0: 근데 국정원은 그럼 젤렌스키가 왜 깼다고 분석을 어떻게 하던 거예요?
1: 이건 추론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국정원의 업무와도 좀 관련이 약한 부분이어서 되게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다만 국내적인 요인이 좀 강한 것 아니냐.
0: 우크라이나?
1: 예. 우크라이나 국내적 요인이 강한 것 아니냐라는 것과 일종의 압박용으로 보는 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0: 우리, 그러니까 우리 네. 이제 방공무기 좀 달라.
1: 맞습니다.
0: 압박하기 위해서. 네.
1: 그래서
0: 근데 오히려 악영향 끼친 거 아니에요, 오히려.
1: 그럼요. 우리 잠자는 사자를 건드렸다고 해야 되나요? 예, 괜히 감정 싸움을 하게 만들었죠.
0: 그러니까요. 네. 그 DMZ 폭발권 관련 언급도 있었나요? 그게?
1: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DMZ 지뢰 폭발 사고 관련해서는 군사 작전의 영역은 국회 국방위가 담당하지만,
0: 그렇죠.
1: 군사 정보에 관한 영역은 저희 쪽이 담당하거든요.
0: 국정원에서
1: 맞습니다.
0: 예, 예.
1: 국정원을 비롯해서 정보위 소관 사안입니다.
0: 아, 정보위.
1: 예. 예. 그래서 비무장지대 내에 있는 군사 분계선의 위치라든지 이런 군사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리고 얼만큼 업데이트 시켜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좀 집중적으로 논의 됐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군사 분계선이라는 것은 70년 전에 53년도에 6.25전쟁 휴전협정을 하면서 사실 임시로 그어놓은 선과 같잖아요.
0: 그냥 그 나무 막대기 말뚝 삼아 꽂고 뭐 이랬던 거 아닙니까?
1: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 가봤는데 무릎 정도 오는 철조망이 쭉 있는 그 정도거든요. 없는 구역도 꽤 많아요.
0: 근데 다 사가서 없어지고 뭐 했어요?
1: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우리로 따져서 말씀드리면 지적공사 동원해서 옆집하고 청량경계 대해서 검증하고 이랬던 게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남과 북의 생각이 다르고 유엔사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0: 그래서 세 개 있다는 거잖아요.
1: 예.
0: 군사분계선.
1: 군사분계선이 지금 세 개 있는 말씀처럼 남쪽, 북쪽, 유엔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업데이트를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좀 주로 토론됐습니다.
0: 그런데 우리 또 북한 전문가이시니까 김여정 네. 부장의 담화 보셨잖아요. 행간을 어떻게 읽으셨어요?
1: 우선 자기네들과는 상관없다라고 선을 그으려고 하는 거죠.
0: 그럼 부정했으니까.
1: 그래서 자작극이라고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게 큰 덩어리고 두 번째는 뭐 진행자께서 물어봤던 행간의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는 첫 번째가 통상은 군부에서 이런 입장을 냅니다.
0: 그렇죠, 그렇죠.
1: 우리 군이 대응을 했기 때문에.
0: 근데 김여정이 낸 게 일단
1: 예.
0: 예외다?
1: 예, 조금 이례적이죠.
0: 그래요?
1: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여정 담화 내용 중에 이재명 대통령을 언급한 내용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군을 언급하지. 통상적으로 북이 세게 뭐 우리를 비방할 때는 대통령부터 걸고 넘어지잖아요.
0: 예.
1: 근데 그런 부분이 없고 우리 수뇌부는 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0: 저강도다.
1: 네. 저강도라기보다는 어제 정보위에서 논의할 때 토론할 때는 북의 의도가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즉 이번 사안을 더 키워내겠다라는 확대하겠다라는 생각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그런 답변이 있었어요.
0: 여기서 이제 대충 그러니까 넘기자 그런 의도다.
1: 그렇죠. 이제 자기들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끊고 북의 의도는 현상 상황을 좀 관리하겠다라는 정도의 의도가 보인다는
0: 그러니까 거죠. 그 구절 중에 보면 우리는 국경을 넘은 적이 없다 이 대목이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게

0: 이제 자기네들이 설정한 그 군사분계선 안쪽에서, 그러니까 북쪽에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거기에 지뢰 배선 건데 왜 이게 문제야? 이런 뜻을 한간에 깔고 있는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정확하게 보신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측 국경선, 북측 국경선이 있는데 김여정의 주장은 북측 국경선 안에 있었던 일이다.
0: 그러니까.
1: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0: 우리 땅에 지뢰 심은 게 뭐가 문제야? 맞습니다. 이런 뜻을 깔고 있는 거죠. 네. 사실은. 그러니까 핵심 문제는 사실 본질은 거기에 있는 건데.
1: 맞습니다.
0: 근데 지금 그럼 야권이나 이런 데서는 뭐 대북 확산기 다시 틀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1: 저는 이번에 한동훈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의 대응이 정말 못마땅한데요.
0: 왜요?
1: 우선 국방 문제, 안보 문제는 정쟁으로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군 작전을 그냥 그렇게 공개해버리면 말이 됩니까, 이게?
0: 네.
1: 그리고 병사들을 그렇게 사지로 몰아넣듯이 폭파 사고를 현장에서 목격한 병사들이잖아요. 그 병사들이 다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트라우마가 심한 상황에서 그걸 왜 조사를 안 하냐고 그렇게 다그칠 이유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너무한다, 이거는. 안보 문제를 이렇게까지 정쟁으로 활용하는 것들은 기본적인 도리를 좀 망각한 거 아닌가 싶어요.
0: 알겠습니다. 또 이제 그 정보위 간사이시기도 하지만 국회 행안의 또 위원이시기도 하니까 네. 이 문제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문제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간밤에 X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른바 친윤검사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정면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 그러면 결국은 인사청문 요청서 보내고 임명장 주겠다 이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죠?
1: 그런 수순을 밟으실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뭐 갑자기 글을 올리실 이유가 없죠. 네. 그리고 정부가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해 봤더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이 아니더라라는 부분들을 설명한 거니까요. 아마 저는 수순을 밟을 것 같습니다.
0: 조만간 이제 바로 수순 밟을 것 같고.
1: 네.
0: 그래요. 근데 아무튼 그러면 그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1: 저는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0: 네.
1: 우선. 그래서 청와대에서 재검증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정말 제대로 꼼꼼히 들여다봐 달라라는 생각이었어요.
0: 네.
1: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문제가 없다라고 했으면 국회로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내주셔야 돼요. 빨리.
0: 그렇죠.
1: 이건 시간 끌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네. 네. 국회에서는 또 다른 시각이 있잖아요.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이 사람이 걸어왔던 과거와 과거했던 행적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으니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0: 예.
1: 검찰개혁의 성과로 나온 중수청을 제대로 이끌어갈 사람인지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게 맞겠죠.
0: 그러니까 사실 그 김지용 후보자가 걸어온 길은 딱 이력서에 있는데
1: 네.
0: 이력서의 행간에 대한 지금 해석이 너무 다른 거잖아요.
1: 다르죠. 양쪽이.
0: 그럼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김지용 후보자 얘기를 들어보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1: 맞습니다. 저는 청문회를 빨리 해서 네. 국민적인 우려와 불식을 해소하든지 아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결단을 하든지
0: 네.
1: 그 단계로 빨리 넘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0: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 문제인데 당장 내일이 개청인데 뭐 일부 보도로 뭐 사무실 준비도 안 됐다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1: 여러 가지로 어렵죠. 그러니까 70년 동안 쭉 되어왔던 우리 형사사법체계를 한순간에 바꿔내는 일이라
0: 네.
1: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울 거고 행안부에서는 나름 최선을 다한다고는 하지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0: 네.
1: 국민들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고 그런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좀 전합니다.
0: 너무 추상적으로 지금 답변을 약간 피해가시는 것 같은데.
1: 피할 수밖에 없죠. 제가 여당이고요. 그리고 또 행안부 관계자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0: 네.
1: 나름 최선을 다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다만 네. 그런 우려들이 있죠. 언론에서는 여러 가지 시각으로 또 문제제기를 하시니.
0: 뭐 차술에 배부를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로 통 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1: 네.
0: 워낙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O도 못 채웠죠.
1: 그거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20, 30% 못 채웠다고 하는데요.
0: 예.
1: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몸에 익숙한 옷이 있는데 새 옷을 맞춰 입는 거잖아요. 근데 익숙한 옷은 너무 작고 너무 크고 낡았단 말이에요. 그럼 새 옷을 입는 데는 맞춰 몸에 맞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그래요. 네. 근데 거기서 지금 중수청장이 공석인 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세요?
1: 저는 국정운영이라는 건 시스템으로 굴려가기 때문에
0: 예.
1: 크게 영향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0: 예. 예.
1: 어쨌든 초대 기관장, 수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임명하는 게 맞다.

0: 라고 봐야죠.
1: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간밤에 이제 입장까지 내놨으니까 바로 이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로 송부를 할지 이게 지금 이제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좀 하겠고요. 그 당 얘기도 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 TV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특히 김민석 대표가 이제 계속 나갔잖아요.
0: 네.
1: 그것의 어떤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0: 나름 국민들과 소통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고요. 김민석 대표가 너무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정도로 지금 요즘 너무 열심히 하세요.
1: 그래요?
0: 며칠 전에도 저희 구로 신도림에 오셔가지고 환경 공무관들하고 대화도 하고 가시고
1: 네.
0: 어찌 보면 당과 이렇게 여러 가지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이니까 본인이 뭔가 좀 돌파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 것 같고요.
1: 네.
0: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다만
1: 네.
0: 지금은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1: 뭘 선택해야 된다고 보세요?
0: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능을 본다고 했을 때 수능 마지막이 다가오면 교과 전체를 쫙 깔아놓고 공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1: 전략 과목 선택.
0: 전략 과목을 선택해서 즉 대통령의 아젠다와 민주당이 돌파해야 될 지점을 선택해야 되는 거지 영어 공부하다가 수학 교과서 보면 이제 둘 다 망하는 거거든요.
1: 그러니까 예, 뭐 공감은 돼요. 네, 그러니까, 수능은.
0: 네. 네, 지금은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때고 특히 저는 여당의 기능이라는 게 자동차 범퍼와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늘 말씀드리는 게 충격을 최소화하거나 또는 바깥의 여론을 접수해서 정부에 전달하는 그게 여당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기능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김민석 대표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래요? 근데 김민석 대표가 너무 많이 출연을 하고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쏠림이 심하다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0: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민석 대표가 뭐라도 지금 돌파구를 만들어내려고
1: 네.
0: 국정 지지율 반등이라든지 정당의 신뢰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과정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1: 네.
0: 다만 부족한 부분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과 집중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1: 뭐 멸칭 사용을 자제하자 이런 당부를 했잖아요. 김민석 네네. 대표가. 효과가 좀 있을까라고 보세요?
0: 하루아침에 성과가 있겠습니까? 이게 상처가 오래된 건데요. 그 상처가 오래됐다는 건 그만큼 치료의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생각이 들고 한두 명의 당대표가 나선다고 해서 해결될 것 같았으면 진작에 해결됐겠죠.
1: 그렇죠. 예.
0: 모두가 공력을 기울여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이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0: 저는 동지의 언어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영 내로 보면. 진보개혁 진영과.
1: 주장을 하더라도.
0: 예, 주장할 수 있죠. 서로 상대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정치하는 사람인데 자기 색깔을 드러낼 수도 있죠.
1: 정치란 게 원래 싸우는 거니까.
0: 맞습니다. 그런데 증오의와 배격의 언어가 아니라 동지의 언어를 쓰는 게 제일 우선 아닌가 싶어요.
1: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3일날 장애 집회한다는 거잖아요.
0: 예, 그분들 참 대단하십니다. 개천절날 그렇게까지.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장애 집회할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명분이?
1: 뭐 DMZ 폭발, 조작기소 특검, 뭐 그다음 민생 파탄 여러 가지 얘기하던데요.
0: DMZ 폭발은 북한을 규탄하고 북한에 대한 응징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1: 굴종적 태도를 보이고 있대잖아요.
0: 아 그건 진보 정부가 제대로 국가 안보를 지켰지 보수 정부가 뭘 했는지는 되묻고 싶어요. 문재인 정부 때 미사일 고도 제한 풀고 현무 개발했고 이재명 정부 때 핵잠 도입하는 거죠. 윤석열 정부 때 뭐 했습니까? 이명박근혜 정부 때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안보에 있어서는 진보 정부가 훨씬 나았던 건 모든 세상사가 다 아는 이치고요. 그다음에 공소시효 특검? 윤석열 정치검찰의 만행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봐주자는 건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할 건 해야죠. 그리고 이번에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법안들 보안법이라든지 정말 민생법이거든요. 재개발 빨리 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런 법을 왜 발목 잡습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가 점점 이제 보수의 부활이 아니라 극우 핵이 윤어게인으로 정말 가고 있다. 그 길로 간다라는 것 같아서요.
1: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0: 네.
1: 네, 윤관영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3: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1: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1: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4: 강릉의 한 상토기업

0: 이 파격적인 출산 장려금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정동진의 대표적인 관광 리조트 선크루즈입니다. 지난달 30일 어제였는데 임직원 포상 행사를 열고 쌍둥이를 출산한 직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1: 1억.
0: 네, 2024년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인 건데 현재 선크루즈는 직원이 자녀를 출산하면 5천만 원을 지급을 하고 한 직원이 최대 1억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렇게 민간 기업들의 출산 장려금 지원 소식이 좀 들려 오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선 이게 어떤 변화가 있을지 먼저 도입한 기업들을 통해서 그 효과를 좀 확인해 봤습니다.
2: 이게 원전 부영그룹 아닌가요?
0: 부영그룹이 첫 번째였습니다. 예. 선도적으로 도입을 했는데 2024년부터 현재까지 지급된 출산 장려금이 총 134억 원이라고
2: 합니다. 맞네요. 예.
0: 첫해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23년까지 소급 적용을 해서 출산한 직원을 대상으로 총 70억을 일괄 지급했다고 하고요.
2: 예.
0: 당시만 해도 연평균 사내 출산 자녀 가 23명 정도였는데
2: 네.
0: 그 이듬해 28명으로 늘었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36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2: 증가 추세네요.
0: 네. 그러니까 출산 장려금 제도 시행 전과 비교를 했을 때 자녀 수가 56.5% 증가를 한 거고요.
2: 네.
0: 다둥이를 낳았다거나 혹은 최근 2명을 출산을 해서 2억 원을 받은 직원도 올해에만 11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2: 오호, 예. 그러니까
0: 당사자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이제 2명을 낳자라고 부부끼리 합의를 했는데 근데 막상 첫째를 낳다 보니까 이제 학비며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5년 동안 둘째 계획을 좀 미루고 있는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2: 예.
0: 부영그룹의 남현진 씨 이야기로 들어보겠습니다.
3: 너무 좋다. 딱 우리 가정에게 필요한 지원 제도인데 좀 더 용기를 가져서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이 출산 장려금 제도가 생김으로써 그 뭐 임신이나 출산 바라보는 분위기는 많이 긍정적으로 변했거든요. 뭐 회사에서도 이제 임신한 직원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둘째를 갖는 분들이 많이 늘으신 것 같아요.
2: 그래요? 근데 그럼 부영그룹은 자녀 한 명 나오면 1억을 주면
0: 네.
2: 쌍둥이 나오면 2억 주는 겁니까?
0: 4명 나오면 4억이.
2: 그냥 그렇게 네, 상한선 없고?
0: 네.
2: 그러니까
0: 또 지급된 돈에 대해서도 이제 부모들이 어떻게 소비를 하는지에 대해서 회사는 일절 관여하지 않고
2: 네.
0: 또 지급을 하는 기간, 그러니까 근속기간에 대한 규제도 두고 있지 않아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입사하고 하루 만에 그 출산, 배우자가 출산을 해서 1억 원을 지급받았던 직원도 있었고요. 출산 장
2: 입사 하루 만에?
0: 하루 만에, 네.
2: 예.
0: 있었고 출산 장려금을 받고 퇴사를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2: 그러니까 이제 출산 장려금 주는 건 좋은데
0: 네.
2: 아이 키우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잖아요.
0: 네.
2: 육아 지원이나 이런 건 어떻게 돼요?
0: 일단 어린이집부터 좀 알아봤는데
2: 예.
0: 부영그룹 같은 경우는 전국에 이제 자사 아파트 단지가 있고 그 총 64곳에서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임대료가 무료입니다. 대신에 그 임대료로 아이들의 행사비나 교재비나 활동비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전혀 부모는 이제 부담감을 덜게 되고요.
2: 예.
0: 또 출산 장려금 제도 도입 이전부터 생애 주기별 복지 제도가 있어서 가령 미취학 아동한테는 어린이집을 지원을 하고 대학생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는 자녀 수와 상관이 없이 전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2: 그래?
0: 이렇게 연령별로 다 지원이 있다 보니까 뭐 임신이나 출산 소식을 알렸을 때도 정말 진심으로 다 같이 축하해주는 분위기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2: 부영 말고 다른 기업도 있지 않아요?
0: 네, 그 게임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그 크래프톤 네. 기업도 있었는데요. 여기도 이제 부영그룹에 이어서 지난해부터 자녀 한 명당 1억 원씩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출산 직후에 이제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가 만 8세 될 때까지 매년 500만 원씩 총 4천만 원을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2: 네.
0: 이 도입 전에만 해도 자녀 출생 수가 78명이었는데 지난해 109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지금 9월 기준으로 99명이라고 하니까 100명을 훌쩍 넘길 텐데 상반기만 놓고 봤을 때는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근데 크래프톤 관계자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던 게 그 1억 원이라는 숫자가 저출생 문제 심각성을 상징하는 숫자일 뿐이지 사실 정말 필요한 지원은 그 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이 제도의 효과를 좀 분석하기 위해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와 연구를 또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2: 그래요?
0: 네. 근데 그 연구 결과가 이 말을 좀 증명을 해주고 있는데 구성원들을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현금성 지원은 가족 친화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 대한 진정성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신호다. 하지만 정작 출산에 대한 인식 자체를 좀 바꿔준 건 비현금성 지원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크래프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실의 정다인 씨 이야기로 들어보겠습니다.
1: 실제로 저희가 긴 시간 동안

0: 많은 이제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고 아이를 키우는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아이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망설여지는 분들도 의견을 들으면서, 근데 그게 딱 이제 세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금전적인 지원, 시간적인 지원, 그리고 환경적인 지원. 실제로 회사에서 돈만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왜냐면 출산하고 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육아를 하면서도 어떤 지원들을 해줘야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가지고 회사를 이제 계속 다닐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1: 네, 그래서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출산 직후에 베이비시터를 지원을 하고 육아휴직도 최대 2년까지로 늘렸고 또 사내 어린이집도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 만 8세까지는 재택근무도 허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2: 참 좋은데 이게 일부 기업 얘기인 게좀 안타까운
1: 그렇죠.
2: 거죠.
1: 네, 최근에 많이 보이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2: 알겠습니다.
1: 방향을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1: 맞습니다.
3: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내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4: 저기요, 몇 층이에요?
5: 32층이요.
4: 난 280층이요.

0: 약속 장소엔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연금 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2: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어디?
2: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하나은행?
2: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3: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4: 투자자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기소.
5: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보공 1522588. 관절 보공,
6: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7: 관절 보공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8: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9: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홍보대사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직장 5년차, 운전 10년차.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삶의 연차를 쌓아가지만 모든 국민 곁엔 함께 더해가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가입 32년차 어르신부터 생애 첫 가입한 1년차 고등학생까지 누구나 든든한 내일을 크게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국민, 연금의 나라. 오늘보다 기대되는 내일을 향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연금.
10: 네,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1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2: 디지털 전환과 생성형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 기술의 씨앗을 심고 가능성의 꽃을 피우며 오로지 고객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일하겠습니다. 지역이 꿈꾸는 미래, 가보지 않은 길.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기업 웨보노믹스가 열어가겠습니다.
13: 차 엔진 소리가 왜 이래?
14: 그러게.
13: 그린 일급 보링 공장에 연락해봐. 엔진

0: 수리 노하우가 많아 답이 딱 나온다 이거.
1: SS 농기계 엔진도 수리하고 견인차 항시 대기하고 남한동 IC북은 의성방향이네. 054-858-2526
0: 엔진은 그린 1급 보링 공장이래.
2: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 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4: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5: MBC,
6: MBC,
7: MBC 라디오,
6: MBC 라디오.
3: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8: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9: 고수익에 원금보장?
8: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10: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종배 시선집중.
1: 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박지연 리포터.
2: 네, 어제 입고 나간 옷 그대로 입으신다면 오늘은 좀 얇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10월의 첫날, 특히 아침보다는 낮이 어제보다 많이 쌀쌀하겠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14도로 어제 아침보다 2도쯤 낮고요. 낮 기온이 서울 20도, 광주가 22도로 어제보다 7, 8도나 낮겠습니다. 바람이 강해서 체감온도는 조금 더 낮겠고요. 내일 아침은 기온이 더 내려가면서 내일은 일교차가 무척이나 크겠습니다. 현재 동해상으로는 풍랑특보 내려져 있고요. 개천절인 주말까지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 오전 사이 중부지방 호남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3: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금 전에 한국의 대미 투구, 그러니까 직접 투자 내역을 발표를 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한 가지가 텍사스 발전 시설에 투자한다. 두 번째, 원전 8기 건설 사업에 참여한다. 세 번째,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참여한다. 이 세 가지라고 하는데, 우리 정부가 이야기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건지, 특히 알래스카 LNG 사업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좀 정밀 점검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네. 일단 지금 우리 정부하고 완전히 합의가 된 상태에서 발표했는지부터가 일단 좀 의문인데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4: 아마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 것 같고요.
1: 그래요.
4: 뭐 이제 당장 뭐 중간 선거 때문에 그런 액션을 취했다는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아마 사실일 것 같고.
1: 그럼 이게 최종적으로 다시 조율이 그 좀 변경이 될 여지도 좀 있다고 보세요?
4: 이제 협의하는 과정들이 여러 개가 있고 최종 투자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단계별로 넘어야 될 게이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뭐 조율이

0: 있거나 아니면 뭐 다른 방법으로 그 협상이 계속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그 우리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가장 근접하고 합의에 거의 도달한 게 텍사스 발전사 시설이라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수익성이 있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0: 이제 일반적으로 발전은 이제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네. 향후 뭐 AI나 뭐 빅데이터 그런 거와 관련돼서 데이터 센터도 있고 전력화 비율이 이제 그 탄소 중립에 의해서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전기를 공급하는 그런 사업들 자체는 뭐 미래 전망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아, 전력 생산 사업은 속칭 돈이 좀 된다.
0: 네네.
1: 그러면 원전 8개 건설에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0: 네, 사업 자체는 그런데 이제 디테일하게 그 안에서 이제 한국의 어떤 뭐 지분을 갖는지
1: 그렇지.
0: 어떤 그런 것들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1: 예, 네. 사업 분야만 놓고 보면 네네. 괜찮다.
0: 예.
1: 그러면 지금부터는 저 알래스카 LNG 사업으로 한정을 해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우려를 표명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0: 네, 이게 과거에도 이제 메이저 회사들이 한 10년 전 넘게 이거를 개발을 하는 프로젝트를 선언했다가 여러 번 딜레이가 돼서
1: 미국 회사들이
0: 네, 미국의 이제 메이저 회사들이 그 메이저 회사는 이제 석유가스를 개발 생산해서 판매하는 회사 뭐 엑손모빌이나 BP 코노코 필립스
1: 엄청 큰 회사들이
0: 그 회사들이 이제 알래스카 지역에 유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1: 예.
0: 그런 데서 하다가 이제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철수를 하거나 접은 분야예요.
1: 사업성이 없다라는 건 어떤 측면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세요?
0: 투자 개발 투자에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1: 예.
0: 얘가 이제 장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전망이 낮고
1: 예.
0: 또 하나는 사업이 알래스카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동시에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중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릴 거예요. 메이저 회사들이 생각하기에는. 왜냐하면 돈이 더 되고 리스크가 적은 사업을 먼저 하지 이 콕 집어서 알래스카처럼 환경이 안 좋은 데서 이 사업을 할 이유가 사실은 없거든요.
1: 그런데 지금 알래스카 LNG 사업이라고 통칭이 되고 있는데 네. 여러 지금 파트로 나눠져 있는 거 아닙니까?
0: 예.
1: 그럼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들어간다면 어디를 담당한다는 얘기가 돼요?
0: 그거를 이제 사실은 투자하는 투자 규모만 발표가 됐지.
1: 500억 달러 조금 넘는다 이렇게
0: 그렇죠.
1: 지금 네. 러트닉이 밝혔던데.
0: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투자가 될지는 아직 뭐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협의가 된 것 같지도 않고요.
1: 예.
0: 근데 이제 LNG 사업 자체가 천연가스 사업이고
1: 그렇죠.
0: 이 천연가스는 생산하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얘를 이제 해외로 수출하려면 LNG를 통해서 가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배에 실으려면 부피가 크기 때문에 가스는 얘를 600분의 1로 줄여야 됩니다.
1: 아, 그런 공정이 있어요?
0: 예, 그래서 영하 162도로 만들어가지고 액체 상태로 가는 겁니다.
1: 아, 그렇죠, 그렇죠.
0: 예, 근데 이제 같은 대륙에서는 파이프라인으로 운송을 하기 때문에
1: 예.
0: 비용도 뭐 상대적으로 싸고 리스크도 없는데 그런 LNG 사업을 하겠다면 가스전 개발 사업. 그 다음에 LNG 설비.
1: 뽑아내는 사업 예. 하나.
0: 그 다음에 LNG를 만들어야 되니까 LNG 설비 사업.
1: 설비 사업. 그건 그럼 주로 이제.
0: 해안가에 있죠.
1: 아, 수출을 한다고 전제하면.
0: 그쵸? 예.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생산지에서 LNG 설비까지 파이프로 연결을 해야
1: 예.
0: 가스를 갖다 공급을 받아서
1: 예.
0: LNG 설비에서 얘를 이제 액화를 시키는 공정을 예. 거쳐서 수출을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 대한 인프라가 들어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세 가지에 대한 인프라가 들어갔다는 또 단서를 더해서 그건 무슨 예. 의미예요, 그 얘기는?
0: 전체적으로 보면 인프라를 갖춰야 이게 돌아가게 되니까
1: 그렇죠.
0: 운영이 되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이 인프라 사업이 대부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 돈으로 하면 경제성이나 투자 규모에 그 제약이 많으니까 이거를 아마 해외 자본을 끌어다가 하게끔 하는 스트럭처 같아요. 구조 자체가.
1: 그러면 가스전을 뚫는 건 미국 회사들이 하고.
0: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는 또 이제 개인 회사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1: 가스전 자체가 자기들 소유라.
0: 그렇죠. 왜냐하면 그건 이제 정부나 아니면 연방정부나 아니면 개인에 의해서
1: 예.
0: 땅 소유주한테 광고를 리스를 받아야 됩니다. 내일
1: 뭐
0: 20, 30년 내가 개발을 하겠다는 권리를 돈을 주고 사고 그런 것들은 이제 민간 기업들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아마 간섭을 하기엔 되게 어려울 겁니다.
1: 그러면 쉽게 하면 이제 미국 회사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점유권이 되겠네요. 그걸
0: 예.
1: 갖고 있으니까 가스전을 뚫어서 뽑아내는 것까지는 미국 회사가 하는데
0: 그렇죠.
1: 뽑아낸 다음부터를 우리가 들어가서 한다.
0: 예, 그런 거를 이제 사람들이 쓸 수 있게 얘를 수송을 하거나
1: 수송하고
0: 그다음에 사업으로 해외에 수출을 하기 위한
1: 해양가에.
0: 인프라 스트럭처를 갖춰주는 사업을 해외 돈을 받아서 하겠다는 거죠.
1: 그래서 그럼 우리가 들어가서 그렇게 했어요.
0: 예.
1: 그럼 우리는 수익을 어떻게 발생을 시키는 거죠?
0: 이제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 예.
0: 파이프라인에서 이제 타리프라고 해서 운반할 때마다 일정량을 운반할 때마다 돈을 받아요. 톨비처럼.
1: 그러니까 일종의 수송료.

0: 혹시 일본 쪽에서 어떻게 들어간지 지금 전해지는 얘기는 없습니까?
1: 그래서 이제 한국이 어떻게 보면 약점이 많은 국가이잖아요. 전략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 의존돼 있는 것들이 뭐 군사력부터 많기 때문에 거기에 또 그 관세, 뭐 안보 여러 개가 얽혀 있으니까 그런 거에 공통이 된 나라들을 찾아보면 뭐 일본, 대만 뭐 그런 나라들인데 전에도 이제 한번 말씀드렸던 이게 국제적인 컨소시엄 형태로 그런 나라들이 같이 들어가면은 뭐 리스크를 쉐어하는 입장에서도 괜찮은데 이게 우리만 만약에 100% 미국하고 딱 들어간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좀
0: 속칭 독박이 나올 수도 있다.
1: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죠.
0: 그래요.
1: 최악의 경우에는.
0: 근데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두 가지를 주장하는 게 있어요. 첫째, 여기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파이프라인을 하려면 거기에는 뭐 그래서 이제 뭐 관이라든지 이런 게 납품이 가능하지 않느냐.
1: 그렇죠.
0: 수출이 나올 수 있다.
1: 예예.
0: 두 번째, 지금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있는데 지금 천연가스 확보 루트라고 하는 것들을 다변화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예. 오히려 여기서 확실하게 지금 공급산란을 확보하는 거 아니냐.
1: 예.
0: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 어떻게 보세요?
1: 지금 이제 말씀드린 이제 첫 번째 이제 강관이나 나머지 이 인프라를 구축할 때
0: 네.
1: 들어가는 장비, 장치
0: 예.
1: 그런 거를 수주를 하면은 예. 좋겠죠.
0: 예.
1: 그런 게. 근데 이제 이게 개런티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고 파이프라인을 보면 70%인가 몇 퍼센트는 이미 다른 회사들한테 사전에 뭐 공급이나 그런 거에 대한 의향 같은 것들을 아마 타진을 한 것 같아요.
0: 미국?
1: 한국 기업이. 예. 미국에서.
0: 미국이 그 네. 다른 기업이라는 게 우리나라 기업?
1: 우리나라 기업이 아닙니다.
0: 아닙니까? 네.
1: 그래서
0: 아,
1: 그
0: 돼요.
1: 포션이 한 15% 20%만 아직 예비로 남아있는 물량이 있는 거고
0: 예.
1: 나머지는 다른 데를 알아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니네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도 어차피 경제적인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뭐 품질이 좋고 그다음에 뭐 물량을 제때 대고 그다음에 가격 경제성이 있는 것들을 아마 할 거예요. 뭐 이게 약속한다고 야 니네가 건설하니까 니네 거서 그런 것들은 안 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 프로젝트 자체가 누가 하든지 간에 되면 뭐 조선업에서 이제 LNG를 갖다가 쇼핑하려면 이제 LNG 운반선이 필요하니까
0: 그렇죠.
1: 이제 조선업이 한국이 되니까 그거는 자연스럽게 경쟁력의 회사한테 아마 오더를 할 것 같고.
0: 아, LNG선 수주는 될 거다.
1: 그럴 가능성이 높죠. 한국이 이제 LNG
0: 그렇죠.
1: 운반선의 기술들이 좋기
0: 예,
1: 때문에
0: 예, 예.
1: 이제 그런 방향이 있고 또 하나 이제 LNG를 안보 차원에서 구매한다. 그 얘기는 그냥 구매 의향서만 내도 사실은 되잖아요. 사업 참여 안 하고
0: 그렇죠.
1: 만드는 거 사준다고 해도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상관이 없긴 하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1: 이제 예로 캐나다에 이제 캐나다 LNG가
0: 아 캐나다에도 LNG 네, 생산합니까?
1: 가스 공사가 하고 있는 이제 5% 지분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1년에 1,400만 톤 정도를 생산하니까 한국의 5%면 70만 톤 정도 1년에 이제 들어오는 게
0: 물량이 확보돼 있다.
1: 그렇죠. 그거는 이제 지분을 7%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처분권을 이제 한국 회사가 갖고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지금 2단계로 넘어가면 또 다른 1,400만 톤이 늘어나요.
0: 캐나다에서.
1: 예. 근데 똑같은 조건이에요. 거리로는 한 1 열흘 정도 걸릴 겁니다. 동남아 예. 한국으로 오는데.
0: 예.
1: 그럼 이게 1,400만 톤이 올라가는데 지금 알래스카 쪽이 아마 2,000만 톤을 할 거예요. 생산을. 그럼 이제 이거를 늘려도 되고 뭐 그런 옵션은
0: 아,
1: 많아요.
0: 그러니까 쉽게 하면 우리가 LNG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것은 되게 전략적으로 필요한데
1: 그쵸.
0: 그게 꼭 알래스카일 이유는 없다.
1: 없다.
0: 캐나다에도 있다.
1: 그렇죠. 그다음에 뭐 동남아의 다른 나라들도 있으니까
0: 예.
1: 그 뭐 중동이 아니더라도 되는데
0: 예.
1: 뭐 그동안에 중동이 있었던 이유 같은 경우에는 중동이 상대적으로 싸게.
0: 싸서 그런
1: 왜냐면 가스를 생산하는 비용이 싸기 때문에
0: 예.
1: 원료비가 싼 거예요.
0: 예.
1: 근데 알래스카는 아마 원료비가 비쌀 거예요. 왜냐면 극한지에서 시출을 해서 거기서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알래스카 천연가스 안에는 한 12%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들어가 있어요.
0: 예.
1: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메탄가스를 팔기 전에 천연가스를 팔기 전에 분리해내야 돼요. 그럼 이제 그 비용도 사실 들어가기 때문에 가스 처리 설비가 이 LNG 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0: 단가가 싸지가 않을 거다.
1: 그렇죠. 그다음에 아마 파이프라인이나 다른 것도 공사 기간이
0: 네.
1: 아마 길어질 가능성이 되게 커요. 일반적으로는.
0: 아, 그
1: 왜냐하면 작업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0: 예. 예. 그러면 이런 질문을 좀 드려요. 하다가 안 되면 아유 우리 빠질래 혹시 이럴 여지는 없을까요? 안 해. 뭐 이렇게.
1: 근데 만약에 이제 미국의 정권이 바뀌거나.
0: 네, 그러니까.
1: 그렇게 되면 아마 안 될 가능성도 있죠.
0: 그러니까 일단 하겠다고 해놓고 뭐 어떻게 2년은 좀 버티는 방법으로.
1: 그러니까 시간을 질질 끄는 게 한국에서는 아마 전략이 제일 좋고요.
0: 네.
1: 이 핑계 저 핑계
0: 예,
1: 하면서
0: 예,
1: 이제
0: 예.
1: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0: 예.
1: 그 사람 뭐

0: 예측이 사실은 불가능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1: 네네네. 네,
0: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피할 수 있게 하는 거 보니까 이번에 뭐 정부에서도 발표한 게 아직 최종 단계도 아니고 향후 협의를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단계별로 이제 국내에서도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만약에 뭐 국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1: 아, 그렇죠.
0: 국회 핑계대고 또 못한다고 할 수도 있고
1: 그렇죠,
0: 그래서
1: 그렇죠, 그렇죠,
0: 그렇죠. 그런 세세한 전략들을 네. 좀 잘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1: 역시 악마는 디테일이 있는 게 꼭 정체만은 아니다.
0: 네.
1: 경제도 마찬가지다.
0: 네, 그렇습니다.
1: 혹시 참여하는 대가로 관세 부분에서 뭔가 좀 더 메리트를 얻거나 이럴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0: 뭐 그것도 이제 약속은 할 수는 있는데 이 사람들이 또 금방 뒤집잖아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1: 그게 문제죠. 그래요.
0: 뭐 메시지 하나 가지고 밤에도 뭐 이렇게 뒤집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 권력이 넘어 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1: 예.
0: 뭐 행정 서명 하나면은 나머지들이 다 날아가는 경우가 미국이잖아요.
1: 예.
0: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어디에나 리스크는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한국 입장에서는 어려워요. 국가 안보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경제 안보 차원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관세 문제
1: 네.
0: 그런 것들을 어떻게 물고 나갈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겁니다.
1: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기초적인 질문이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드렸는데 여기에 LNG 사업에 참여를 한다. 그러면 네. 참여의 주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0: 우리 지금 현재는 아마 미국에서 이 LNG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이제 회사가 있습니다.
1: 컨소시엄 비슷하게.
0: 네, 그래서 그 회사가 이제 투자사 위주로 아마 돼 있는 것 같아요.
1: 그럼 우리는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는 겁니까?
0: 그거를 이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만 내고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건 아마 디테일한 것들은 아직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1: 그렇죠. 우리가
0: 겁니다.
1: 돈만 내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사업 시행으로 들어가서
0: 그렇죠.
1: 해서 파이프라인 네. 건설하는 걸 우리가 시행사로 들어가는 건지 이것도 지금 현재
0: 그런 거를 만약에 내고를 해서 한국이 그걸 갖고 온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을 텐데
1: 그렇죠. 그렇죠.
0: 아마 그거 자체는 그 사람들도 또 딸린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아마 않을 수도 있고요.
1: 역시 디테일을 까봐야 안다 이거는. 네네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0: 예, 예, 감사합니다.
1: 네,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였습니다.
2: 더 넓게 귀 기울이고 더 깊게 살펴봅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기준 김종배 시선집중.
1: 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김한정 씨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록 두 건이었는데요. 2021년 3월 6일 명태균 씨가 오세훈이 잘 몰라요라고 말하는 내용 그리고 3월 13일에 오세훈과 무관하게 본인이 알아서 독자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다고 말하는 내용인데요. 명태균 씨 측이 이를 정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명태균 씨 법률 대리인이죠. 남상권 변호사 잠깐 연결해서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3: 네, 안녕하세요.
1: 네. 근데
3: 네,
1: 일단 예, 예. 네. 이거에 대한 질문 드리기 전에 어제 저희가 좀 미리 짚은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 1심 재판부가
3: 네.
1: 그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유상조사라고 한정을 한 게 2월 달까지의 조사 아니었었나요?
3: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그 녹취록에서 나오는 시점은 전부 다 3월인데
3: 네.
1: 그러면 3월에 이루어진 이야기는 그럼 1심에서 유상조사, 여론조사라고 판정했던 부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3: 맞습니다.
1: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3: 그 부분을, 예, 그 부분을 오늘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일단 그 점을 좀 먼저 확인을 하고 3월 6일 녹취록에서 명태균 씨가 오세훈이 잘 몰라요라고 했다라는 대목이 지금 보도를 많이 탔는데 이 맥락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3: 이게 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의 주장은 상반되는데 김한정 씨는 그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오세훈이 모르게 자신이 비용을 주고 단독으로 진행했으므로 당연히 오세훈은 모른다 라는 것이고 반면에 맹태균 씨 주장은 이렇습니다. 오세훈이 2021년 3월 4일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됩니다.
1: 네네네.
3: 예, 그래서 3월 4일 이후는 오세훈과 안철수의 후보 단일화 과정
1: 네.
3: 그다음에 그에 따른 전략 수립과 실행을 하는 때였기에 해당 3월 6일자 통화는 그것에 관한 내용의 이야기지 오세훈은 안철수와 단일화 전략과 그 전략 수립과 실행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1: 여론조사를 모른다는 게 아니라 단일화 전략을 잘 모른다라는 취지로 명태균 씨가 이야기한 거다?
3: 예, 그렇습니다.
1: 그래요. 그럼 이거는 오세훈이 잘 몰라요. 다시 말해서 여론조사

0: 실체를 잘 몰라요. 그래서 오세훈 그 현 서울시장이 김만장 씨한테 뭐 여론조사비를 대납했다 이런 얘기가 성립이 안 돼요라고 하는 이야기로 쭉쭉쭉 이어지는 단서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1: 그렇습니다.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다른 사실을 가지고 예. 이야기하는 것을 쫄하게 예. 이 대화를 갖다가 지금 그 공소 사실과 연계시키고 있는 거죠. 아주
0: 알겠습니다.
1: 교활한 겁니다.
0: 언론 보도를 보면 명태균 씨가 오세훈한테 돈 왜 받냐 1원 한 장 안 받았다고 말하고 로데이터 보고서를 김종인 위원장하고 지상욱에게 다 줬다. 오 시장이 달라고 하면 주지만 먼저 주지 말라고 한 이유는 수치만 보고 자기가 잘 나온 줄 알 것 같아서라고 말했다라는 통 이 김한정 씨가 제출했다는 녹취록 내용에 이런 발언도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그러면?
1: 이거는 그때 당시 안철수와의 당대당
0: 네.
1: 단일화 과정에 있어서 국민의힘 정당에서 즉 여의도 연구원 등에서 여론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오세훈에게 돈 한 푼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데이터와 관련해서는 그 수치를 보고 오세훈 시장이 흥분할 수 있으니까
0: 네.
1: 이것을 전달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0: 제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1심 예. 재판부에서 아, 이게 유상 여론조사고 그것을 김한정 씨가 대납했다는 2천여만 원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여론조사는 당내 경선 관련 여론조사였고 여론조사가 이루어진 시점도 2월까지였기 때문에 3월 달에 뭐 여론조사를 안다 모른다의 문제는 논할 이유조차 없다. 이 주장인 거죠, 정리를 하면.
1: 네, 그렇습니다. 이건 또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0: 그러면 추가 확인을 위해서 3월 13일 녹취록에서 김한정 씨가 자신이 알아서 여론조사를 진행한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럼 이 의미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1: 이 당시 대화할 때는 오세훈과 안철수 단일화가 진행되고 있던 도중이었습니다.
0: 네.
1: 이 대화 당시 그 김한정은 자신이 알아서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사실이었고 또한 이 당시 진행한 여론조사는 이 사건 공소 사실 밖의 문제였기에
0: 네.
1: 1심에 제출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이 증거 내용을.
0: 아, 특검이 그럼 이걸 알고 있었는데 공소 대응에 포함도 안 시켰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1: 예, 그 조사가 되었었습니다.
0: 예, 예, 예, 예.
1: 그래서 1심에서 유죄 선고가 나니까
0: 예.
1: 이 통화 내용을 교묘하게 공소 사실과 결부시켜서 마치 당내 경선 여론조사 당시 이야기처럼 회의주장을 하면서 무죄를 받기 위한 술책을 사용해서 재판부를 속이려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0: 혹시 그럼 한번 이렇게 해석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3월 13일 녹취록에 보면은 자신이 알아서 여론수를 진행한다. 물론 이게 이제 당내 경선 여론조사가 아니라 단일화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오세훈 현 서울시장 이걸 몰랐다라고 한다면 추정을 확대하면 경선 여론조사 때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몰랐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추정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방증으로는 볼 수 없을까요?
1: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0: 예.
1: 이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김한정이 단일화 과정에서 진행한 여론조사는
0: 네.
1: 미래한국연구소의 홍보 경영 측면에서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의뢰 부탁에 따라서 김한정이 개인적으로 진행했던 것으로 전해드렸습니다.
0: 아, 그래요?
1: 예.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단일화 여론조사는 정당에서 진행하는 것이었기에, 김현정이가 진행한 여론조사는 서로 별개의 것입니다.
0: 자, 그러면 김한정 씨가 이 녹취록을 1심에서는 제출하지 않고 2심 재판이 진행될 때 제출을 했다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이걸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하십니까?
1: 실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일명, 증거 밑장빼기로 교활한 행동입니다.
0: 네.
1: 사람 안 될 행동만 하고 있다고 봅니다.
0: 그러면 지금 변호사님 말씀은 이게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반박 증거가 될 수가 없다. 정리하면 이런 말씀이 되는 걸까요?
1: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을
0: 네.
1: 재판부와 특검에
0: 네.
1: 진술서 형태로 제출했습니다.
0: 그런데 지금 재판부는 김한정 씨가 낸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을 한 거죠?
1: 예, 그렇습니다.
0: 그럼 그건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1: 이것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0: 예.
1: 증거 능력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피고인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증거 채택이
0: 아.

0: 법률상 하자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1: 예.
0: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1: 네.
0: 이것이 사실인 게 아닌지는 재판부가 아마 판단하지 않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1: 위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되지 않는 한 웬만한 거는 증거로 받아들이니까 큰 의미를 둘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0: 예,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0: 예, 수고하십시오. 네,
1: 명태균 씨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였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6: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7: 수확량 줄어도?
6: 보장.
7: 가격이 내려도?
6: 아이, 그럼.
7: 보험이 든든하구만.
8: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9: 보험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10: 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방수 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방수 탄탄방수
11: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10: 탄탄방수
11: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12: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3: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4: 워킷 안전화.
1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입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태빡시브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태빡시브.
2: 태빡시브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심의필.
3: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4: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5: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6: 네, 10월이 되자마자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럴 때 감기 걸리기 십상입니다. 우리 촌철님 모두 이렇게 따뜻한 옷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김종배의 시선 집중 본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유튜브 연장 방송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걷는 길마다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 그 길에 담긴 영남 선비들의 이야기를 안동 MBC 라디오와 함께 만나보세요. 2015 경북고속길 라디오 티어링. 상주를 시작으로 성주, 김천, 문경, 영주, 안동까지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와 함께 구곡의 절경과 성대의 자취를 직접 느껴보세요. 참가 신청은 구곡길 홈페이지, 문의는 054-851-7126번입니다. 2015 경북구곡길 라디오 티어링, 올가을 라디오와 함께 구곡길을 걸어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세계 유교문화재단이 주관하고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0: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마음껏 자라고 꿈꿀 수 있도록 따뜻한 돌봄을 만들어갑니다. 청년이 일하고 배우며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넓혀갑니다. 아이들의 웃음이 커지고 청년의 미래가 밝아지며 모두가 희망찬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곳. 함께 희망을 키우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안동 MBC 캠페인은 꿈이 미래가 되는 도시 영주시와 함께합니다.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인공지능 에이전트들이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즉 뱅크런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주는 곳을 찾아서 예금을 부지런히 옮기는 과정에서 특정 은행의 돈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건데요. 잠시 후에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이 괌으로 가는 항공편을 숫자주를 줄이려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동이 걸렸습니다. 여행객, 승객이 줄었더라도 아시아나 항공과 합병할 때 내건 조건에 따라서 운항 편수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입니다. 유로존의 핵심 국가인 프랑스 경제가 요즘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한때 재정 위기를 겪었던 이탈리아보다도 금리가 높아졌는데 프랑스의 불안이 유럽 경제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은 혹시 없는지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10월 1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3: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 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하수정 경제전문기자 나오셨고요. 매일경제신문의 명지혜 기자, 한국경제신문의 조미연 기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2: 자, 뱅크런을 유발할 수 있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에 대한 우려가 또 나온 모양인데 네. 무슨 얘기입니까?
4: 네, 미국 대형 사모펀드 운용사 아폴로에서 에이전트 뱅크런이 오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는데요. 그 AI 에이전트는 이제 챗봇을 넘어서 직접 행동까지 하는 그 AI 도구입니다. 그래서 뭐 비행기표를 실제로 예매한다든가 하는 일을 이제 사람 대신 수행을 해주는 AI 비서인데요. 그러니까 이 AI 비서가 이제 예금도 더 높은 이자를 주는 곳을 찾아서 알아서 이렇게 옮겨줄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2: 예.
4: 네, 원래 이제 뱅크런은 은행이 망할까봐 불안해서 한꺼번에 돈을 빼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AI가 너무 부지런하다 보니까 이제 합리적이고 부지런한 AI가 이제 은행을 다 예금을 다 옮겨갈 수 있다. 그래서 뱅크런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은행 입출금 통장의 금리는 평균 연 0.1% 정도로 우리나라랑 비슷한데요.
2: 이자를 거의 안 주는군요.
4: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일부 이제 온라인 금융사 같은 경우는 연 3에서 5%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우리 은행에 돈 넣어주세요 하는 이유로.
4: 네, 그렇습니다.
2: 우리나라에서 저축은행들이 금리 높은 거랑 비슷하게.
4: 네, 네, 비슷하죠.
2: 예, 예.
4: 그래서 사실 근데 이 차이를 알아도 예금자들이 좀 금리 비교하고 옮기고 계좌 만들고 하는 게 다 귀찮아서 사실 예. 그냥 두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AI가 그 일을 이제 대신 처리를 하면서 합리적인 금리를 찾아서 막 돈을 이동시킬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2: 오전에 넣었다가 또 오후에 빼고 다른 데 갈 수도 있고.
4: 네네. 뭐 택판 찾아서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고.
2: AI들은 귀찮아요 이런 얘기 하지는 않으니까.

0: 네. 그래서 아폴로 측은 또 모든 사람들이 AI 에이전트를 이용하게 된다면 이제 이자를 막 챙기기 시작하면은 이제 은행들은 싸게 모아왔던 그런 예금을 상당 부분 잃을 수 있다. 그래서 은행 몇 곳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체의 이제 위기로 변질 수 있다라고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1: 잘못하면.
0: 네네. 그렇습니다.
1: 빠져나간다 싶으면 이제 금리를 올려서 대응은 할 텐데 은행들도. 네네. 그리고 3%, 4%씩 주던 은행들도 그렇게까지 안 주겠죠, 이제? 한 네. 0.3만 줘도 다 오네, 뭐 이러면서. 그 차이가 줄어들긴 할 텐데, 약간 멍 때리고 있으면 네. 예금 다 빠져나가고 뒤늦게 알게 그쵸. 되는 그런 일도 네. 벌어질 수 있다는 거네요.
0: 네.
1: 말을 되게 될 것 같기도 하고, 아, 진짜 이럴까 싶은 생각도 살짝은 드는데, 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한 무슨 계기가 있었어요?
0: 네, 그 메타가 지난달 8일에 내놓은 그 개인 AI 비서 그 뮤즈 예. 뮤즈 때문인데요. 뮤즈 출시 이후로 이런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뮤즈 인기가 너무 많아서인데요. 출시 2주 만에 누적 다운로드 수 300만 건 넘었고 예. 같은 기간 경쟁사들이 비교하면 수치가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권한만 부여해주면 이제 뮤즈도 이제 이용자의 계좌 잔액, 거래 내역, 투자 자산까지 다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용자들은 벌써부터 막 너무 편리하다 이러면서 호평이 지금 쏟아지고. 있고.
1: 우리는 오픈뱅킹 하면서 이미 경험했던 거긴 한데 이건.
0: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특히 이제 또 좋은 게 유저가 이제 가입해놓고 잊고 있었던 구독 서비스들 찾아내서 필요 없는 건 해지까지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뮤즈는 지금 미국이랑 캐나다에서만 출시가 되어 있는데 벌써 예. 한 2천 개 정도의 어플리케이션과 지금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1: 네.
0: 이렇게 구독 해지까지 알아서 해주면서 돈을 아끼는 거에 이제 도움을 주다 보니까 아 그러면 이제 이용자가 낮은 금리에 이제 통장에 방치해둔 그런 예금들 알아서 찾아주고 더 높은 금리로 또 알아 알아서 옮겨주고 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지 않겠냐.
1: 아,
0: 네,
1: 그렇군요.
0: 그래서 네, 뮤즈 출시 이후에 또 뭐 다른 뭐 원인들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뭐 대형 은행도 중소형 은행도 다 금융주 주가가 많이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1: 중소형 은행들 입장에서는 예금 이자 많이 안 줘도 우리한테 땡겨올 수 있겠다는 찬스이기도 한데
0: 네.
1: 또 다음날 오전에는 또 빠져나갈 수도
0: 그렇죠.
1: 있으니까.
0: 그렇죠. 경쟁이 계속
1: 아, 이 치열한 경쟁은 은행들 입장에서는 그냥 치열하기만 하고 피곤하기만 한 경쟁일 것이다.
0: 네.
1: 그렇겠네요. 이거 은행들 좀 생각 좀 해봐야 될 문제 같은데요.
0: 그렇습니다. 이제 은행들은 그 예금으로 싸게 돈을 모으고 그 돈 대출해주면서 그 차이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데요.
1: 예.
0: 그래서 연 0.1%짜리 그런 입출금 통장 같은 경우는 은행 입장에선 거의 이제 공짜로 쓰는 재료였던 상황입니다.
1: 예.
0: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이자가 거의 안 붙는 이런 당좌 예금이 약 7조 달러, 우리 돈으로 9,600조나 된다고 합니다.
1: 아.
0: 그래서 이 돈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은행은 이제 고객을 붙잡으려고 예금 금리를 막 올려야 될 수도 있잖아요.
1: 예.
0: 그래서 미국 한 경제 매체에서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은행들이 정말 이렇게 예금 금리를 올려야 된다면
1: 예.
0: 은행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연간 최대 3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국의 은행들이 지난해 벌어들인 총 이익 전체랑 비슷한 규모입니다.
1: 아.
0: 네,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벌어야 되는 돈을 다 이자로 내야 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비용이 더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1: 잠깐만요. 그러면 사실은 은행들이 버는 돈의 본질이라는 게
0: 네.
1: 소비자들이 귀찮아서 예금 안 옮기는 그 뭐 게으름, 귀찮음,
0: 네.
1: 뭐 번거로움 그게 그냥 전부란 뜻이었네요. 그죠? 그거 귀찮고 게으른 거 약간 AI가 도와주면 은행들 버는 이익 전체가 다 날아간다는 얘기니까.
0: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세상에.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면 은행들은 어쩔 수 없이 대출금리 올리겠군요, 또.
0: 네, 그렇게 대출금리 올리면 또 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1: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들 깜짝 놀랄 것 같기는 한데 이 얘기 들으면.
0: 네. 네.
1: 에이, 그래도 뭐 이체 수수료도 또 올리고 뭐 금리 차이 별로 없어지고 결국 그렇게 돼서 대충 잘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
0: 네.
1: 근데 은행들은 싫긴 싫겠네요, 진짜. 뭐 어떻게 마무리되든.
0: 신경이 쓸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상황이 생기겠죠. 우리도 규모만 작지 뭐 똑같은 상황이니까.
0: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금리가 0.1% 수준인 예금 그 양이 적지가 않아서요.
1: 예.
0: 7월 말 기준으로는 그런 요구불 예금이랑 저축 예금 합쳐서 680조 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AI 비서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돈이 막 빠져나가게 되면 우리도 이제 더 비싼 값을 치르고 해야 되는 건 미국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다만 조금 다른 점은 이제 미국은 중소형 은행들이 꽤 많아가지고 돈이 옮겨 다닐 곳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이제 대형 시중은행이랑 지방은행 몇 곳이 거의 이제

0: 네, 시장을 나눠 갖고 있다 보니 예금이 움직이는 규모가 상대적으로는 작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근데
1: 예를 들면 손경제은행 하나 만들어서 허가만 받는 게 문제지만 조금 더 주면 에이전트들은 다 알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금주들은 모르는 은행이지만
0: 그렇죠.
1: 에이전트는 알 거 아니에요. AI 에이전트는.
0: 네. 그렇습니다.
1: 80년대 미국 저축 대부조합 위기도 그때가 이제 네.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니까 고객들이 예금 빼서 다른 데 넣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흔들흔들해서 생긴 위기였다면서요?
0: 네, 네, 맞습니다. 예전에 이제 예전에도 80년대에 시장 금리가 급등하면서 고객들이 계속 이제 더 높은 금리 찾아서 움직이니까 또 뭐 그 저축 대부 이제 조합들이 미국에서 이제 예금 붙잡기 위해서 금리를 막 경쟁적으로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1: 예.
0: 이미 나갔던 대출들은 근데 사실 저금리로 좀 대출해줬던 게 있으니까 은행들은 이제
1: 역마진을
0: 맞으면서 위기가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좀 우려가 나오는
1: 네,
0: 지점입니다.
1: 그렇군요. 비행기 좌석 얘기 좀 해보죠.
2: 네.
1: 요즘 괌으로 가는 여행객이 많이 줄었다는데.
2: 네.
1: 대한항공이 여행객이 줄었으니 그럼 항공기 편수를 좀 줄이자라고 해서 국토부에 신고하러 갔더니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이거 줄이면 안 됩니다. 그랬다면서요?
2: 네, 엄밀히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항공이 인천에서 괌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 괌 노선의 공급 좌석 유지 의무를 낮춰달라고 요청했는데요.
1: 예.
2: 지금 대한항공은 2019년에 띄웠던 좌석의 90% 정도 좌석 수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은 이걸 70% 정도만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건데요. 이런 의무가 생긴 건 아시는 것처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했기 때문이에요.
1: 예. 그러니까
2: 공정위가 2024년 말에 두 회사의 기업 결합을 승인하면서 경쟁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노선에는 몇 가지 조건을 붙였는데요. 그중 하나가 좌석 공급을 갑자기 줄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항공사가 충분히 들어오기 전까지는 2019년에 공급했던 좌석 수의 90% 이상을 유지하라는 거였는데요.
1: 그 어떤 일이 있어도
2: 그렇죠.
1: 대한항공 편수, 아시아나 편수 합친 거에 90%는 유지해라.
2: 네. 근데 문제는 괌 여행 수요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지난해 11월 괌에서 부산으로 들어온 대한항공 항공편에는 승객이 예. 3명밖에 타지 않은 적도 있었는데요. 항공기에는 조종사와 객실 승무원까지 보통 6명 정도가 타는데
1: 예.
2: 승객보다 승무원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공사 입장에서는 비행기 한 편을 띄우려면 연료비, 공항 이용료, 또 승무원 인건비 같은 비용이 이제 들잖아요. 좌석을 많이 공급해도 실제로 탈 사람이 없으면 그만큼 빈 좌석을 싣고 다닌 비용이 커지겠죠. 그래서 대한항공은 우리가 괌으로 오고 가는 항공기를 덜 띄우는 대신에
1: 예.
2: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운항 시간대를 다른 항공사가 쓸 수 있도록 내놓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를 줄이고 다른 항공사가 괌 노선에 들어오도록 자리를 내줄 테니까 이 좌석 유지 의무는 좀 완화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한 겁니다.
1: 그러니까 합병하는 바람에 혹시라도 소비자 피해 갈까봐 합병 네. 전보다 줄이면 안 돼. 줄이면 소비자들 괜히 힘들어지고 요금 올리려고 그러지 내네. 그럴까봐 이렇게 규정을 만들었는데.
2: 네.
1: 진짜 그거 아니라 손님이 줄어서 그래요. 이것까지 이렇게 하시면 너무 서운하죠.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2: 맞습니다.
1: 공정위는 좀 상황을 봐주고 싶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봐주고 저렇게 봐주면 끝. 없다 이런 입장이겠네요.
2: 그렇습니다. 일단 대한항공 쪽 논리를 먼저 보면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 해외여행 패턴이 달라졌고 괌의 인기도 예전보다 떨어졌으니까 2019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건 현실과 맞지 않다는 거예요.
1: 예.
2: 반면에 공정위는 이걸 일반적인 노선 조정 문제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라는 큰 항공사 두 곳이 합쳐지는 걸 허용해주는 대신에
1: 예.
2: 받은 약속이라는 거죠. 두 회사가 합쳐진 뒤에 특정 노선에서 운항을 확 줄여버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공편이 줄고 경쟁이 약해지면 항공권 가격도 오를 수 있고요.
1: 예.
2: 특히 이제 괌처럼 대체 노선이 많지 않은 곳은 특정 항공사의 공급이 줄었을 때 소비자가 체감하는 그런 영향은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위는 다른 항공사가 실제로 들어와서 경쟁이 어느 정도 회복되기 전까지는 기존 공급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1: 일주일에 떴다 내리는 비행기 숫자는 똑같이 맞춰놔라 일단은.
2: 그렇습니다.
1: 뭐 다른 항공사를 섭외하든 어떻게 하던 분들이 네. 알아서 하고
2: 네.
1: 다른 항공사는 바본가요? 괌으로 가는 손님이 없는데 왜 떠요?
2: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그 운항 시간대를 내놓겠다고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리에 곧바로 다른 항공사가 들어오는 게 확정된 건 아니니까
1: 예.
2: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또 공정위가 중요하게 보는 게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합병 조건을 바꾸려면 그 조건이 확정된 뒤에 예상하기 어려웠던 중대한 사정이 새로 생겨야 하잖아요. 그런데 공정위는 괌 여행객이 줄어든 게 2024년

0: 12월 이후 갑자기 나타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1: 원래 그랬던 건데 당신들 그때 받아들이고 도장 찍지 않았냐?
0: 네, 그렇습니다. 그 전부터 이미 수요가 줄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합병 조건을 받아들일 당시에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나중에 손님이 줄었다는 이유로 조건을 다시 낮추자는 거는 맞지 않다. 이런 입장이고요. 게다가 이제 공정위는 일부 항공편이 거의 빈 채로 운항한 건 맞지만 연간 평균으로 보면 관보다 탑승률이 더 낮은 다른 노선도 있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승객이 3명밖에 없었던 항공편처럼 일부 이런 극단적인 사례만 가지고 괌 노선 전체 수요가 무너졌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런 거고요. 다만 아직 이런 결정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공정위 조사 단계의 의견이어서 앞으로 대한항공 측 소명을 듣고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1: 그렇군요. 저라면 그럼 비행기 요금을 한 1,000만 원 정도로 올리면
0: 아, 예.
1: 아무도 안 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손님 없으면 안 떠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상상은 해보는데.
0: 아, 그럼 그 비행기 쉬니까 그만큼 더 손해겠죠?
1: 아, 또 그런가요?
0: 네.
1: 골치 아프겠습니다. 이거 공정위 입장도 이해가 되고 네. 항공사 입장도 이해는 되고 언제까지 똑같이 유지하라는 말입니까? 하는 거니까.
0: 네.
1: 그게 싫으면 합병을 하지 말았어야지 이 친구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0: 그렇죠.
1: 다른 노선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요?
0: 네. 그 대한항공과 계열 그 항공사들이 다른 노선에서 좌석 유지 의무를 아예 어겼다는 예. 그런 공정위 지적을 받았는데요. 청주에서 제주로 운항되는 노선입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진에어가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 노선의 공급 좌석을 2019년에 90% 아래로 줄였다고 지금 공정위가 보고 있습니다.
1: 예.
0: 좌석 유지 의무를 실제로 지키지 않았다는 건데요. 공정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와 법인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앞서 인천 프랑크푸르트 노선에서도 좌석 유지 의무를 어긴 적이 있어요. 2024년 말부터 이듬해 3월까지 좌석을 2019년에 약 70% 수준으로 줄였다가
1: 예.
0: 지난해 12월 두 회사 합쳐서 약 65억 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물론 이 청주 제주 노선에 대해서는 제재가 확정된 건 아니고요. 앞으로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실제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이 최종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번 논란은 단순히 항공편이나 공급 좌석 수를 몇 개 더 줄일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1: 예.
0: 대기업끼리 합병했을 당시에 내걸었던 의무 상황을
1: 예.
0: 사항을 시장 상황이 바뀌었을 때 어느 수준까지 좀 바꿔줄 수 있느냐 이게 좀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게요. 근데 이게 또 뭐 진짜 손님이 없는 건지 당신들이 요금을 안 내리니까 없지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라서 파격적으로
0: 네.
1: 내려보세요 라고 하면 또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0: 그렇죠.
1: 괌. 제주도 왔다 갔다 할 때는 청주로 내리거나 청주에서 뜨면 표가 꽤 있다. 그러니까
0: 아.
1: 혹시라도 좀 불편하신 분들은 그것도 생각해보자라는 힌트도 되네요.
0: 아, 좀 꿀팁이네요.
1: 네. 하수정 기자님이 준비하신 소식은 프랑스가 요즘 고민이 많다던데
2: 네.
1: 국채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다는 건 프랑스 신용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인가 보죠?
2: 네, 맞습니다. 일단 프랑스 정부가 빌리는 국채금리가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10년 만기 국채금리가요. 이번 주에 4.8%를 넘어서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1: 예.
2: 간밤에도 4.87까지 찍었더라고요. 근데 올해 2월 말에 이란 전쟁이 터지기 직전만 해도 3.2%였거든요. 그러니까 7개월 만에 1.5%포인트 넘게 뛴 겁니다.
1: 예.
2: 우리가 최근에 이제 미국 국채금리 급등에 이제 관심을 많이 기울였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상승폭으로 보면 프랑스 국채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이 절대 수치를 사실 국가별로 비교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성장률도 다르고 그리고 또 이제 통화 자체가 다르니까요.
1: 예.
2: 근데 오름폭만 일단 추세를 보기 위해서 좀 비교해 보자면 미국이 이제 중동전쟁 이후에 10년물 국채가 1.3%포인트 올랐고
1: 예.
2: 이제 영국은 1.2%포인트 그리고 독일하고 일본이 0.9%포인트 올랐거든요.
1: 프랑스가 얼마나 올랐다고 하셨죠?
2: 근데
1: 오, 1.6이나 올랐네요.
2: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오른 거죠. 그러면 이제 통화가 같은 다른 나라하고는 어떤가 프랑스하고
1: 예.
2: 이탈리아가 통화가 같잖아요.
1: 아, 똑같이 유로가 쓰죠.
2: 네. 그리고 이탈리아는 사실 유럽 재정위기 때 대표적인 문제아로 찍힌 국가잖아요.
1: 예.
2: 근데 지금 10년물 금리가 4.6%예요.
1: 이탈리아가?
2: 네. 그럼
1: 프랑스가
2: 프랑스
1: 얼마나
2: 정부가 4.8%.
1: 아, 더 높네.
2: 그러니까 프랑스 정부가 이탈리아보다 0.2%포인트 더 비싸게 돈을 빌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신용등급도 지금 프랑스

0: 가 이탈리아보다 더 높은데도
1: 이자가 싸야 되는데.
0: 네.
1: 왜 이래요? 왜? 그럼 신용등급도 높은 프랑스한테 돈 빌려주는 게 싫은 이유가 뭐예요?
0: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재정적자 상황이 심각합니다. 프랑스는 이제 올해 재정적자가 GDP의 5.5% 규모예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세운 목표치가 한 5%인데 그걸 훨씬 넘을 전망입니다. 이탈리아 재정적자는 지금 조금씩 개선이 돼서 GDP의 한 3.1% 수준까지 잡혔습니다.
1: 예.
0: 이탈리아도 지금 허리띠 졸라매고 있는데 유로존 막형이라고 하는 프랑스가 계속 재정 적자가 커지다 보니까 시장의 신뢰를 더 잃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 보는 진짜 프랑스의 문제는 정치권이 사실상 마비됐다. 라는 겁니다. 지금 프랑스는 2024년 조기 총선 이후에 의회에 이제 과반이 가진 세력이 없습니다.
1: 예.
0: 지금 여소야대이고요.
1: 저는 일이 하나도 없겠군요.
0: 네, 올해 예산도 뭐 정치권에서 싸우다 겨우 이제 지각 통과했고요. 근데 지금 정부가 어떻게든 이제 빚을 줄여보려고 내년 예산에서 한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을 삭감하는 긴축안을 냈는데
1: 예.
0: 이게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낮다라는 전망이 맞습니다. 가뜩이나 또 프랑스가 내년 4월에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1: 예.
0: 그래서 각 정당들이 지금 선심성 정책에 이제 치중하는 분위기입니다.
1: 그렇군요.
0: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프랑스는 재정적자를 스스로 통제하고 긴축할 능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프랑스 국채를 못 믿고 계속 내다 팔고 또 살 사람은 적어지다 보니까 프랑스 입장에서는 국채 투자자들한테 더 비싼 금리를 얹어줘야 되고 차익금리 상승세가 가팔 지고 있는 겁니다.
1: 그 신용도 자체는 아직 프랑스가 이탈리아보다 높지만
0: 네.
1: 이탈리아는 다이어트 시작한 지 3개월 됐고 여기는 요즘 체지방률이야 좀 낮을지 몰라도 완전히 생활이 망가졌네 여기는.
0: 네.
1: 곧 심각해지겠네라고 판단하는 모양이네요.
0: 네.
1: 그렇군요. 실제로 투자자들도 많이 걱정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네요.
0: 네.
1: 이게 이제 금리로 나타나는 거겠죠?
0: 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어제 그 뱅가드의 국제금리 담당 책임자 알레스 코트니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1: 예.
0: 프랑스가 정치권에서 재정 긴축을 합의하지 않으면 국가 신용도가 추가 하락할 수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뱅가드 언급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게요. 여기가 블랙록에 이어서 세계 2위의 자산 운용사거든요.
1: 예.
0: 그 운용 규모가 12조 달러, 우리 돈으로 1경 6천조 원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자산 운용사고요. 여기가 지수를 따라가는 인덱스 펀드의 원조예요. 보수적이고 좀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1: 예.
0: 그런 큰 손입니다. 그런 뱅가드가 이제 프랑스의 신용도가 악화하고 국채금리는 더 올라갈 것으로 의견을 내면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뱅가드가요. 프랑스 국채 비중을 벤치마크보다 낮춰서
1: 예.
0: 투자 비중을 줄였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특히 지금 프랑스 정부가 그 LVMH, 그 루이비통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1: 예.
0: 그것보다도 차익금리가 높은
1: 아, 그래요?
0: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LVMH 10년 만기 회사채 금리가요. 4.3%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프랑스 국채 금리가
1: 4.8이니까
0: 그러니까 원래 국채는 그 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 기업보다 금리가 낮아야 되는데 이게 뒤집힌 겁니다.
1: 잘못하면 프랑스 국가부도 선언 이런 뉴스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0: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 좀 너무 이제 위험한 그 상황인 거고 극한적인 그런 의견인 거고
1: 예전에 근데, 한 10년쯤 더 지났는데 그때 무슨 유럽의 남부 유럽들 나라들 중심으로 피그스라고 해서 저
0: 나라도
1: 이상하다 그러면서 우리 걱정도 많이 하고 그럴 때 그때 아마 유럽 중앙은행이 돈 찍어서 그 국채 사주고 갚아주면서 니들 그 대신 오늘부터 다이어트야.
0: 네.
1: 그렇게 해서 끝난 적이 있었는데.
0: 네.
1: 프랑스 사실상 그렇게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0: 그러니까 남유럽 재정 위기 때는 이제 그리스, 이탈리아 이런 데는 꼬리가 흔들렸다면 이제 프랑스는
1: 예.
0: 사실 몸통이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도이치방크나 바클레이즈 같은 그런 최근 리포트 보면요. 프랑스 금리가 계속 뛰면 다른 유로존 국가들도 영향을 받아서 이제 전반적으로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프랑스 국채 비중이 높은 유럽의 은행들도 영향을 받아서 이제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고요. 만약 내년에 대선 앞두고 이제 프랑스가 재정 긴축에 실패하면
1: 예.
0: 신용등급 하락을 추가로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1: 아, 또 한 10년간 유럽 걱정 안 하고 있었는데 또 어쩐지 절마다 여기가 계속 내리막인데 뭐 특별하게 좋을 이유가 뭐가 있나 싶었는데 역시 또 프랑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아, 나라 망하는데 시간이 길게 걸리진 않는 것 같다는

0: 걸쳐 좀 자꾸 느낍니다. 예. 자, 이렇게 좀 마무리하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1: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2: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1: 잠시 후 9시 5분
2: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3: 예,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어릴 때 읽은 이솝우화는 오히려 어른이 돼서 실감하는 삶의 진리죠. 까마귀 한 마리가 고깃덩이를 물고 왔습니다. 삼키려는데 여우가 생글생글 웃으며 말하죠. 아, 까마귀님은 능력으로 보나 풍채로 보나 새들의 왕이 될 만합니다. 여기다 목소리까지 멋지면 더할 나위 없죠. 기분이 좋아진 까마귀는 목소리도 칭찬받고 싶어서 입을 벌려 소리를 내려는데 아, 울고 있던 고기가 뚝 떨어져 여우가 냉큼 가로챕니다. 최고다, 멋지다 소리의 웃줄에서 오버하기.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이번 달 여기 어때? 은하우다리 건너서 옛 이야기 속을 걷고 풍기인삼 먹고 기운도 팍팍 채우는 곳, 바로 영주! 10월 3일부터 11일까지 2015 영주 풍기 인삼 축제가 10월 3일과 4일 부성 외나무다리 축제가 펼쳐집니다. 장한별, 성리, 김여원, 김용빈이 함께하는 흥겨운 공연도 놓치지 마세요. 풍기에서 기운 충전, 무덤에서 낭만 충전, 10월 영주에서 만나요. 본행사는 영주문화관광재단이 주최 주관하고 영주시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너무나 예뻐. 가을나들이 어디로 갈까 고민이라면 지금 청송으로 떠나보세요. 형형색색 대기롱으로 물든 산소카페 청송정원이 오늘 11월까지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문을 엽니다. 드넓게 펼쳐진 꽃길을 걷고 예쁜 포토존에서 인생사진도 남기고 버스킹 공연 같은 즐길거리도 가득 청송의 맛있는 먹거리와 주변 관광지까지 함께 즐겨보세요. 걷는 곳마다 가을이고 머무는 순간마다 추억이 되는 곳. 이번 가을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산소카페 청송정원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군이 함께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 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 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 건강을 함께 SK 케미칼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9시 뉴스입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에 따른 첫 투자 사업으로 AI 데이터 센터용 발전소와 원전 등 프로젝트 3건을 추진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223억 달러를 투입해 미국 텍사스에 약 6.5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용 가스 복합 화력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하고 우리 기업들은 기자재와 설계, 시공 등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1,2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전략 투자 기금으로 미국의 미국형 원자로 6기와 한국형 원전 2기 등 총 8기를 건설하고 한국 기업의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를 추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해온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사업성을 먼저 검토한 뒤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상 조건이 충족될 경우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9월 3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과 함께 백악관 집무실에서 집행한 발표에서 우리나라가 대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약속한 것의 첫 프로젝트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텍사스주 엔시날에 가스 복합 화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223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프로젝트 1호로 확정했을 뿐 알래스카와 원전 사업은 추후 협의 과제로 남겨놓은 상태여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 발표를 두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이른바 친윤 검사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대통령은 X에 관련 게시글을 공유하면서 다른 것은 차치하고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지용 후보자의 친윤도 아닌 굳이 말하자면 반윤 행적은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며 허위임을 알면서도 공격을 위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것은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 방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발 텔아비브행 여객기 사건과 관련해 한 명의 조종사가 동료를 찌르고 여객기를 추락시키려 한 정황 증거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간 9월 30일 영상 성명을 통해 여객기가 이스라엘에 접근했을 때 조종사 중 한 명이 다른 조종사를 찌르고 승객들과 함께 비행기를 고의로 추락시키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드러내십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북쪽에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기온이 5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특히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전주와 대구 23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5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15.4도입니다. 정다혜입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미시 라디오 구체인